아침 홍태규입니다. 자주 마주치는 사람에게는 나도 모르는 사이 정이 쌓이고는 합니다. 아이 등원길에 늘 만나는 부모님들 사이엔 묘한 동료애가 싹트고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단골 손님이 생기면 든든한 내 편이 생긴 느낌이 들잖아요. 누군가 편해진다는 건 마음의 한쪽을 내어줄 준비가 됐다는 뜻은 아닐까요? 어느새 내 일상의 풍경이 되어버린 사람들과 함께 오늘도 특별할 것 없지만 반가운 한 주를 시작해봅니다. 그런데 말이죠. 왜 월요일은 매주 만나도 이렇게 낯선 걸까요?

0: 6월 1일 월요일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침봉 오늘 첫 곡은요. 패닉의 로신한테였고요. 봉수로 저는 봉태규입니다. 이가을님께서 맞아요. 저는 매번 분리수거하는 날이라 월요일이 매번 더 낯설고 힘들어요. 팡팡 놀기만 하고 싶은 오늘이네요. 그러게요. 일요일까지 주말에 실컷 놀았는데 월요일이 되면 더 팡팡 놀고 싶어지는 그런 이상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 같고요. 윤자영님이 봉디의 목소리 들으며 시작해서 이번 주도 괜찮은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매주 돌아와도요. 매번 낯설게 느껴지는 월요일. 심지어 오늘은 6월로 달력의 날짜까지 바뀌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올해 마지막 주말까지 최선을 다해 아이들이랑 나들이 떠나고 놀아서 그런 걸까요? 아침부터 뭔가 피곤하다, 피로가 안 풀린다 이런 이야기 하신 봉글애들이 많으시겠죠? 네, 봉글이래. 저는 약간 피곤한 정도요, 약간. 네, 아주 약간. 네, 그렇다고 해야 할 일을 미뤄두면 안 되겠죠? 저는 오늘도 봉글애들을 위해서 아침봉 즐겁게 진행을 할 거고요. 이럴 때 우리 봉글애들의 역할은 뭐다? 아침봉에 주말에 뭐 했는지 오늘 뭐 하고 싶은지 사연을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요 제가 아주 웃게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요? 하하하 하하하. 우리 말 나온 김에 한번 다 같이 웃으면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어떻게요? 하하하 하하하. 네. 행복해야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 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복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지금 듣고 싶은 노래까지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저는 광고 먼저 듣고 돌아올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2: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스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0: 오늘부터 지키세요.
1: 탈모 보조 치료제
0: 캐라시딜. 엄마 손은 약손,
1: 나도 쓰제야. 약국에서 만나요.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님.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0: 고사로
1: 케어원 케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2: 와, 건강한데 맛있네.
3: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2: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 하고 계시고요. 아침봉 청취자들의 애칭입니다. 우리 봉글에 여러분이 보내주신 메시지 만나볼게요. 유리맘님께서 저 어제 공룡에게 쫓기는 꿈 꿨어요. 주라기 공원 주인공이 된 줄 알았네요. 나이 40대 중반에 공룡 꿈을 꿀 줄이야. 유리가 몇 살쯤 됐을까요? 네. 저도 한번 꿔본 적 있거든요. 저 익룡에게 붙잡혀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꿈을. 네. 그래서 약간 키가 자랐어요. 더. 네. 원래 높은 데서 이렇게 떨어지는 꿈 꾸면 키가 자라잖아요. 네. 무릎이 엄청 아프더라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요.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만나볼게요. 퀸 데이비드 보이 언더 프레셔.

일상의 모든 사연, 그리고 그 장면을 더 빛내줄 제목이 마지막에 찾아옵니다.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지난주 토요일 새벽에 갈증이 나서 눈이 떠졌고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죠. 물을 한 잔 쭉 들이켰지만 아 뭔가 아쉽네. 아 왜 갑자기 설탕 뿌린 토마토가 먹고 싶지? 이 시간에 토마토 파는 데가 있나? 갑자기 토마토에 설탕 듬뿍 뿌리고 시원하게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국물까지 쭉 들이키던 그 맛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바로 검색을 해봤더니 멀지 않은 곳에 농산물 도매시장이 있더라고요. 오, 도매시장이면 이 새벽에도 할 테고 버스 첫 차도 다닐 시간이니까 이참에 한번 가볼까? 에이, 가자! 그렇게 난생 처음 가본 농산물 도매시장은 이른 새벽에도 부지런한 사람들로 가득한 거 있죠? 바로 전 토마토 한 봉지를 득템했고 느긋하게 시장 구경을 하는데 와, 나물도 진짜 싱싱해 보이네. 이참에 나물 사다가 한번 무쳐봐. 비빔밥 해먹으면 딱 좋을 텐데. 파릇파릇 다양한 나물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 순간 제 옆으로 아주머니 한 분이 오시더니 사장님께 사장님, 여기 취나물은 얼마예요? 물어보시는데 취나물? 아 맛있겠다 생각이 들었고 저도 모르게 저기 취나물 맛있어요? 이거 무치는 거 안 어려워요? 넉살 좋게 말을 붙이게 되더라고요. 이게 시장의 힘인가? 뜬금없는 제 말에 아주머니는 반색을 하시며 그럼요 그냥 데쳐서 물기를 꼭 짜고 된장이랑 액젓 살짝 넣고 들기름 둘러서 조물조물 무치면 돼요. 아, 저 집에 마트에서 산 참기름밖에 없는데. 어머, 나 이거 사고 방앗간에 들기름 찾으러 갈 건데 같이 갈래요? 내가 하나 선물해 줄게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그 아주머니와 함께 근처 방앗간에 차 타고 가고 있더라고요. 혼자 나물까지 무쳐 먹는 제가 너무 기특하고 딸 같다면서 정말 들기름 한 병까지 선물로 주신 거 있죠? 저는 시장에서 산 나물을 좀 나눠드리면서 보답을 해드렸죠. 덕분에 처음으로 무쳐본 나물은 진짜 맛이 끝내줬습니다. 하지만 절대 쉽고 간단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봉디도 장모님께 나물 타령 자주 하지 마세요. 어쨌든 건강한 나물 비빔밥에 설탕 뿌린 토마토까지 일찍 일어난 덕분에 아주 풍족했던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의 제목 주말 아침의 완벽한 한 끼.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는요. 코나 마녀여행을 떠나다였고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이화경님께는 과일배 세트, 쑥인절미 세트, 김치 세트까지 안침봉 3종 세트 보내드릴게요. 박효정님이 사연의 선곡까지 들기름 꽃은 향이 여기까지 나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죠? 들기름이 좀 참기름이랑 다르잖아요. 그 향이요. 김혜미님은 들기름은 사랑인데 그 귀한 걸 귀한 분에게 받은 귀한 선물 제가 받은 것도 아닌데 기분이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게요. 네. 원래 사실 기름을 짜서 누군가한테 준다라는 건 엄청난 정성을 선물로 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강원도 쪽에 촬영을 간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들기름만 거의 연구하다시피 만드는 분이었는데 그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들기름 이렇게 뿌려서 먹어봤거든요. 근데 엄청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들기름이 생각보다 그 연구하신 분 말에 의하면 쓰이는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올리브 오일 뿌려 먹는 건 많이들 해보시는데 들기름도 한번 해보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리고요. 박정숙님께서 나물에 고추장, 참기름 넣어서 비빔밥 해 드셨으면 엄청 맛있었겠네요. 아, 침 넘어가요. 그죠? 이렇게 비빔밥을 정말 입을 거의 뭐 양볼이 가득 찰 정도로 넣은 다음에 우걱우걱 먹고 이 비빔밥을 양푼에 다 비우고 난 다음에 네 토마토에 설탕을 샤샤샥 뿌린 냉장고에 있는 그걸 또 후식으로 먹었다면은 야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설탕을 싹 뿌린 그 토마토는 사실은 토마토 자체도 맛있긴 합니다만 그 국물이 진짜 맛있잖아요. 그 국물. 아 정말 어렸을 때 사실 저는 그 토마토보다는 그 국물을 더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이대우님이 사연자분 진짜 극 피인가 보네요. 새벽에 목말라 일어났는데 토마토 사러 시장에 갔다가 나물 비빔밥을 해드신 얘기는 무슨 전개인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게요. 대부분은 새벽 5시쯤 일어나서 토마토가 먹고 싶네 라고 하면은 아유,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그래 자고 조금 더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마트나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시장을 한번 가볼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화경님은 바로 그냥 굉장히 진취적인 분이에요. 네 그리고 화경님께서 사연 보내주시면서 이제 처음 무쳐본 나물 사진을 함께 보내주셨거든요. 어우 근데 식당에서 밑반찬을 준비한 듯한 손이 엄청 크세요. 네. 양이 어마어마한데요. 근데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저는 입으로 돌아올게요.

0: FM.
1: SBS ANT에서 경력사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모집 부문은 미술감독, XR 테크니컬 아티스트, 모션그래픽 AI, AI VFX입니다. 지원서 접수는 6월 3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SBS ANT 채용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력 있는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3: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2: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3: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챔프레.
1: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4: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라미란입니다. 30년 넘게 연기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요. 아직도 새로운 캐릭터를 만날 때면 설렙니다. 최근엔 평소와 다르게 화려한 분장을 한 판타지 작품을 했는데요. 낯설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름다운 이야기, 마법 같은 순간들에 흠뻑 빠져 뿌듯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익숙한 것이 편할 때도 있지만 낯선 것이 주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도전 앞에 먼저 겁먹고 머뭇거리지 마세요. 아직도 설레고 두근거리고 처음인 것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미란이었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봉디가 읽는 순간 커피 한 잔이 됩니다.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일상 이야기와 신청곡을 함께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의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캐리 클락슨, My Life Would Suck Without You 듣고 왔고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사연 소개된 모든 봉글에게 커피 한 잔이 갑니다. 김하정님이 주말에 조카랑 끝내주게 놀이공원에서 놀다 왔거든요. 오늘 출근길에 조카한테

이모, 삭시는 안 쓰셔? 이렇게 톡이 왔네요. 귀엽고 웃겨서 피로가 싹 사라졌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쨌든 피로가 싹 사라지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하정님 삭신이 쑤시긴 쑤시나 보군요. 네. 어우, 주말 놀이공원은 쉽지 않거든요. 사람도 너무 많고 그다음 또 최근에 날씨가 좋아서 더 많을 텐데 아유 주말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요. 근데 아마 이모 때문에 조카는 너무 즐거운 시간 보냈겠는데요. 4931님께서 우리 팀 사고뭉치 막내가 전무님 조카라는 사실을 팀장님과 외근 가다 처음 알았네요. 그동안 엄청 잔소리했는데 어쩐지 그렇게 사고 쳐도 아무도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더니 저만 몰랐네요. 봉디, 저 이제 어쩌지요? 잘해줘야죠. 아니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어쨌든 지금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지금 와서 잘해주는 것도 좀 애매하잖아요. 왜냐면 너무 사실 그거 티가 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면은 전무님이면 임원이잖아요. 근데 임원은 1년 계약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올해는 4941님 그동안 유지했던 기조제로 약간 그 막내가 잘못하면은 너무 심하게는 아니고 할 말은 하는 거예요. 네. 수위는 약간 조절해서요. 어쨌든 전무님 조카니까. 그 다음에 내년에 전무님이 임원으로 또 재계약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 시기를 보고 있다가 내년에도 만약에 전무님이 또 회사에 또 임원으로 계속 계신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태세를 살짝 전환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약간 물타기를 해야 되니까 잔소리를 하되 조금 수위는 낮추는 약간 이런 이성적인 판단이 어떨까 싶은데요. 네. 강경희님께서 봉디 어제 수영 동호인들과 강릉 경포로 바다 수영 다녀왔어요. 파도도 잔잔하고 날씨도 엄청 좋았어요. 재미있게 놀다 와서 그런지 너무 피곤한 월요일 아침이네요. 아 너무 부럽네요. 이게 바다 수영을 하려면 생존 수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운동에 대한 또 다른 목표가 있다면 이거거든요. 바다 수영. 그 막 해외에 보면은 풍덩풍덩 많이 들어가잖아요. 바다에 그냥 이렇게 뭐라고 이제 파파라치 사진이나 그런 거 보면은 해외 스타들이나 뭐 약간 그런 유명한 사람들 보면 바다에 막 들어가잖아요. 그런 걸 너무 해보고 싶은데 네 생존 수영이 안 돼서 못 하거든요. 저도 경희님처럼 뭔가 이렇게 바다 수영도 할 수 있고 뭔가 수영장이 아니라 이렇게 야외에서 뭔가 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꼭 할 거예요. 저는 수영을 배워서 7782님께서 3개월간의 백수 생활을 끝내고 오늘부터 출근합니다. 비록 5시간만 근무하는 반쪽짜리이긴 하지만 매일 출근할 곳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하네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열심히 뛰어볼랍니다. 화이팅 해주세요. 신청곡은 블랙핑크의 뛰어입니다. 당연히 화이팅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반쪽짜리이건 뭐건 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 출근할 수 있고 내가 지금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해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네, 7782님 화이팅이고요. 신청곡 블랙핑크의 뛰어 듣고 올게요.

0: 블랙핑크의 띠어 그리고 아비치의 웨이크미업까지 두 곡 이어서 듣고 왔고요.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계속해서 우리 봉그레들의 문자 만나보도록 할게요. 1635님께서 안녕하세요 봉디. 제가 슬로우 러닝을 시작한 지 두 달이 되었는데요. 30분에서 40분 정도 달리기를 하면서 봉디 라디오를 다시 듣기로 듣고 있어요. 의외로 봉디 텐션이 슬로우 러닝에 잘 맞더라고요. 지루함도 없고 잔잔한 재미가 저희 달리기에 좋은 에너지가 되어주고 있답니다. 앞으로도 이 느낌 이대로 저희 러닝 메이트가 되어주세요. 아 물론 매일 아침에도 듣고 있죠. 이 정도로 제가 아침봉을 잘 듣는다고요. 그러니까 김미 선물 콜? 제가 이렇게 1635님의 슬로우 러닝에 굉장히 훌륭한 메이트가 되어주고 있는데 선물까지요? 네, 다 가져가려고요. 선물은 제가 러닝하셨으니까 얼마나 더워요, 덥고 갈증이 나요. 이럴 때는 아시죠? 이럴 때는 이열치열 뜨거운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아, 저를 선물로 저희 제작진이 봉태규를 선물로 준다고요? 아, 미쳤나 봐요. 이다혜님이 48일차 신생아 키우는 엄마입니다. 독박육아 하려니 너무 심심해서 라디오 듣기 시작했는데요. 봉태규님 라디오만 꼭 듣게 되네요.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아들도 들으면서 잘 잔답니다. 신청곡 성시경의 희재 듣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는 이제 다혜님처럼 아이들 키우는 분들 특히 독박육아 하는 분들이 이렇게 제 라디오로 인해서 조금 시간이 소비가 된다. 그리고 기운을 얻는다라는 사연을 받으면 특히 더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육아를 했던 아주 어릴 때부터 육아를 했던 그 경험이 있어서인지 저도 기분이 너무 좋네요. 네, 다혜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는 이따 2부 끝곡으로 들려드리고요. 저는 광고 먼저 듣고 오도록 할게요.
1: 푸릇푸릇 순수한 15cm 새싹 보리 이노엔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

0: 전화.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3: 휴무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6: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7: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0: 가정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1: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좋은 옷좀 가겨 유니클로 감사.
0: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2: 광고까지 듣고 오셨고요. 오늘 커피도 완판입니다. 2부 끝곡으로는 성시경의 희재 들으시면서 저는 3부 시대착오 퀴즈로 돌아올게요.

SK 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 마시기 캠페인. 우리 몸도 봄을 탄다고 하죠. 계절이 바뀌면 기온과 활동량, 수면 패턴이 달라지면서 몸의 리듬도 함께 바뀌는데요. 이때 필요한

0: 영양소가 바로 미네랄입니다. 미네랄은 근육과 신경의 균형을 돕고 몸의 에너지가 제대로 쓰이도록 도와주죠. 그래서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몸이 무겁다면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 한 잔으로 흐트러진 균형을 잡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건강한 물 습관으로 몸의 리듬을 천천히 회복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거래도 판촉도 내 맘대로 주문제작. 센스킹.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금은 세액 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나. 유유.
7: 헐, 엄마, 몽젤 바디스컬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6: 몽젤?
7: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저거 저거.
8: 잘 만들었다, 몽젤.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11: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과거로 불시착한 태규의 그 시절 퀴즈, 시대착오 퀴즈. 2003년에 불시착한 태규, 누나가 호들갑을 떨며 집에 들어왔다. 봉태규, 네 첫사랑 생각나? 나 방금 걔 요 앞에서 만났는데 수학선생님 됐다고 하더라. 뭐? 어디 학교?

네가 어디 학교인지 알면 뭐 어쩌려고. 뭐 다시 입학이라도 하게? 아니 그 TV 보니까 차두리인가 차상도인가, 아니 걔는 다시 학교 들어가서 첫사랑인 공효진이랑 잘 됐잖아. 드라마랑 현실이랑 구분을 못하냐? 엄마! 태교 고등학교 다시 가고 싶대! 오늘도 엄마에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방 청소라 하라는 잔소리를 들은 남매였다. 여기서 문제. 상두 페인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던 레전드 청춘 드라마죠. 비, 공효진, 이동건이 주연으로 나왔던 이 드라마의 제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자, 오답자로 소개된 모든 분께 닭 가슴살 세트를 드립니다.

비, 아이도 듣고 왔고요. 비의 드라마 데뷔작이었죠. 정답은 상두야 학교 가자입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먼저 만나볼게요. 최상구님이 상두야 학교 가자. 저 초등학교 다닐

0: 때 이 드라마 때문에 상구야 학교 가자 이 말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러게요. 네, 뭔가 비슷한 지점이 있어서 말이죠. 김혜정님이 상두야 학교 가자. 나도 비 같은 남자가 학교에 있었으면 매일 가고 싶었겠다. 그랬을까요, 혜정님? 네. 근데 뭐 그죠. 네. 그런 게 중요하긴 하죠. 왜냐면 저는 이제 남녀공학이 아니었어 갖고 모르겠어요. 어떠한 이제 뭔가 좀 좋아하는 혹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멋있는 사람이 학교에 있는 게 어떤 모습인지 상상이 안 되거든요. 0285님, 상도에 학교 가자. 요즘 아내가 고3 같아요. 자격증 준비한다고 매일 밤까지 공부하는데요. 공부가 재밌대요. 신기반기. 나중에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꽤 있긴 하더라고요. 네, 사회인이 되신 다음에 혹은 훌쩍 잘한 다음에 공부를 하게 되면은 예전엔 몰랐는데 재미를 느끼는 분들이 꽤 많긴 하더라고요. 이번엔 오답자예요. 김병수님. 태규야 받아쓰기 연습하자. 권지연. 태규야 잘 좀 하자. 박선미님. 태규야 그만 잘생기자. 아우 선미님. 아우 기분 좋은데요? 네. 병수님이랑 지연님은 약간 차단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네. 4941님. 트러프야 전쟁 끝내자 제발요. 아니 또 아 참 좀 이런 얘기 하긴 뭐하지만 또 왜 트럼프는 또 뭔가 합의를 할 것 같은데 또 이제 합의서를 반려했다라는 또 그런 기사가 뜨고 참 네, 난감하네요. 네 전쟁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제작진이 급하게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네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모든 분께 닭가슴살 세트 보내드리고요. 제작진이 저에게 보낸 메시지 태규야 광고 가자. 네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yes.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맞다꼬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이 꽂혔다 맞다꼬
1: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맞다꼬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맞다꼬 치킨
2: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1: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레인온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1: 가자, 유니클로.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0: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0: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

0: 현대산업개발.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 하고 계시고요. 0731님께서 저는 미혼의 30대 남성인데요. 이상하게 제 별그램 알고리즘에 불륜 증거 잡는 법 같은 영상이 뜹니다. 하늘에 맹세하고 저 절대 이루는 그런 거라고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하긴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불륜 증거 잡는 법. 이런 게 뜬다고요? 미혼인데? 약간 이런 건가 보다. 약 올리는 건가? 너는 이것도 모르지롱. 약간 결혼도 못 해봤는데 불륜은 어떻게 알지롱. 약간 이런 걸까요? 빨리 결혼을 재촉하는. 약간 이거는 그렇다라면은 0731님 주변에서 0731님의 결혼을 가장 바라는 누군가가 알고리즘을 심은 게 아닐까요? 그분이 누구냐? 부모님이? 농담이고요. 요즘 인별그램이나 너튜브에서 알고리즘이 다양한 영상을 추천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랑 큰 연관도 없고 별 관심도 없는 것들이 보여서 놀랄 때가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알고리즘 나한테 왜 이래? 라는 주제로 본글의 여러분의 사연을 만나볼게요. 왜 나에게 이런 추천을 싶은 알고리즘의 세계 어떤 영상을 추천해주는지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열려있어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마스크팩 세트 보내드릴게요. 아! 저는 한번 그런 적은 있어요. 알고리즘 영상이 뜨는데 요즘에는 뭐 라디오 프로그램들이 다들 인별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와, 제다 타 방송 라디오만 한동안 제 인별그램에 떴던 적이 있어요. SBS 파워 FM이나 뭐 러브 FM은 하나도 없고요. 타 방송국의 그 어떤 알고리즘이 계속 떴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네,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많이 보내주시고요. 김범수의 나타나 듣고 올게요.

노래 듣고 왔고요. 지금부터 알고리즘, 나한테 왜 이래? 라는 주제로 사연을 만나볼게요. 봉글의 여러분의 알고리즘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장악하고 있을까요? 네,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요. 소개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마스크팩 세트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6228님께서 다이어트 중이라 식단을 하고 있어요. 맛있는 건 찾아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맛집 속에 알고리즘이 자꾸 뜰까요? 요즘 물가가 올랐다는데 왜그 식당들은 2만 원대에 무제한 육회 공군을 먹을 수 있냐고요? 먹고 싶다. 채찍이다. 인별그램이 다이어트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있나 봐요. 아, 저도 사실은 야식을 좀덜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그 먹방이 엄청 뜨더라고요. 특히 라면 관련된 먹방 있죠. 와, 다른 먹방보다 요즘에는 면만 전문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먹방 하시는 분들 중에. 와, 그런 분들 먹방이 뜨는데 김치랑 같이. 아, 정말 그건 참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딱그 생각했었거든요. 아, 라면을 좀덜 먹어야겠다라는 생각. 사리 같은 것도 저랑 비슷한데요. 이거 뭔가 약간 인생에 대한 시험을 하고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지훈님이 요즘 7살 둘째를 혼낼 일이 종종 있어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그럴 때마다 아이가 엄마가 제일 나빠, 엄마 미워, 다 엄마 때문이야 라며 매번 울거든요. 저의 핸드폰이 그 말들을 다 새겨들었는지 부모의 말버릇, 현명한 엄마의 등교 전 아침 루틴, 내 아이를 지키는 양육 10계명 이런 게 떠요. 야 사과폰 너 누구 편이냐? 이거 약간 음모론이긴 한데, 이 사과폰이 우리의 음성을 녹음하고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음모론이에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아마 이거 부모님들은 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거죠? 뭔가 우리 아이에게 조금 훈육할 일이 있을 때 언성이 좀 높아지거나 그러면 진짜 알고리즘이 그렇게 떠요. 그리고 그 박사님들 있어요. 그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이 신뢰하는 몇몇 박사님들 있거든요. 그분들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약간 저는 그런 의심을 하는 게 제가 만약에 언성을 높이면서 아이에게 특정 어떤 얘기를 했어.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어떤 훈육은 이런 방법으로 하셔야 됩니다. 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라는 뭔가 재촉을 했다면 아이에게 재촉을 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뭔가 약간 이런 알고리즘이 진짜 사과폰이 저희를 감시하고 있나 봐요. 네. 0592님이 아니 봉디 저는 진짜 하늘에 맹세코 남자와 관련된 걸 검색한 적도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데 자꾸 서양 남성들이 위통을 벗고 달리거나 유혹하는 쇼츠가 자꾸 떠요. 남편이 자꾸 째려보는데 억울한데 좀 좋네요. 0592님 우리 봉구레들은 제가 생각할 때 뜨루러브 신봉자들이잖아요. 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남편을 생각했나 보다. 남편. 아우, 남편이 집에서 우통 벗고 있나 봐요. 막 서양 남성들처럼. 그리고 남편분이 우통 벗고 막 집안을 뛰어다니는구나. 자꾸 그거를 보니까 아우, 알고리즘이 그 마음을 읽었네. 그러니까 남편분이 또 SNS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별그램이 우리 0595님의 남편을 보여주고 싶은데 남편은 인별그램을 안 해. 그래서 막 찾고 찾고 찾다 보니까 우통 벗고 있는 서양 남자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야. 그런 거 같아.

같아요. 아, 공우님 어떡해요. 남편을 생각했는데 인별그램이 그 마음을 알고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남편분을 사랑하는 뜨로 러브를 알고리즘으로 표현을 해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우, 아파트 사시는 거면은 남편분이 그렇게 위통벗고 뛰어다니면 매트를 두껍게 깔아야겠네요. 층간소음 때문에. 조규현님이 제 알고리즘은 음치 탈출하는 영상을 계속 보여줘요. 저는 음치까지는 아니고 고음불가라 예전에 남자가 부르기 좋은 노래를 몇번 검색하긴 했는데 그 이후로 노래 추천보단 음치 탈출만 나오네요. 이거 저 조롱하는 거죠? 조롱이라기보단 규현님 혹시 그 남자가 부르기 좋은 노래 검색하면서 흥얼거렸어요? 안 했어요? 그게 중요해요. 남자가 부르기 좋은 노래를 이렇게 그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했으면은 들었다. 알고리즘이. 그 다음에 음치 탈출하는 영상을 계속 보여주는 거다. 이거는 조롱이라기보다는 글쎄요. 뭔가 규현님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아닐까 싶어요. 알고리즘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알고리즘이 우리에게 뭔가 뜻하지 않은 도움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노경량님이 중학생 아들 문제집 검색 좀 했더니 알고리즘이 서울대 합격 수기만 보여줍니다. 알고리즘은 벌써 아들을 서울대 보냈네요. 대박.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경량님의 아드님이 문제집이 어떤 거. 왜냐면 요즘에 아시죠? 문제집도 뭐 심화부터 해서 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어우, 아드님이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기초 뭐 이런 걸 보여줬었으면 뭔가 이런 걸 내가 찾았다라면 서울대 합격 수기 뭐 이런 알고리즘이 안 떴을 것 같은데 경량님 아드님 공부를 잘하시나 봐요. 네. 그러면서 약간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저에게 사연을 보내시면서 아드님 자랑을 좀 하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노래 듣고 올게요. 이런 노래를 또 우리 제작진이 선곡했어요. 네. 서태지와 아이들 교실이 돼야.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고릴라 SBS 생활정보.
4: 왕난과 특난, 어떤 계란이 더 큰지 알고 계신가요? 정답은 왕난입니다. 특난보다 알이 더 굵은데도 매번 헷갈린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난해 두 차례 설문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달부터 계란 크기 표시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기존의 왕특 대중소 대신 익숙한 의류 사이즈처럼 표시하기 시작한 건데요. 68g 이상인 가장 큰 왕난은 2X라지, 특난은 X라지, 대란은 라지로 바뀌었고요. 중난은 미디엄, 소라는 스몰로 표시됩니다. 다만 포장재 교체 등의 시간이 걸리고 소비자 혼선도 있을 수 있어 앞으로 6개월 동안은 기존 명칭과 새 명칭을 함께 사용한다고 하네요.
5: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 봉 4부가 시작됐고요. 계속해서 알고리즘 나한테 왜 이래 사연들 만나볼게요. 봉글에 여러분의 휴대폰에는 어떤 추천 영상들이 뜨는지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마스크팩 세트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2704님, 너튜브로 봉태규 가로지기 찾아봤더니 자꾸 그런 계열 영화들이 알려져요.

알고리즘으로 떠서 아이가 TV로 너튜브 틀었을 때 조금 민망했어요. TV에 제 계정으로 로그인 되어 있거든요. 자꾸 그런 계열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너튜브로 봉태규 가르제기를 찾아봤더니 약간 샤방한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막 샤방하고 뭐라고 할까? 샤방하고 봉태규 가르제기인데 그런 계열이면 샤방한 거 하나 떠오르고요. 그 다음에 막 무언가 흩날리나요? 네. 막 무언가 흩날리기도 하고, 아, 그런 거 있어요. 막 땀을 흘린다거나, 뭐 그런 거요. 네. 저희 제작진이 폭포가 계속 나온다라고 하는데, 네. 물레방아 안 나와요? 물레방아? 민속촌 같은 거. 항아리도 같이 나오고요. 네. 그렇군요. 뭐, 어쨌든 약간 자연을 섬기고 뭐 약간 그런 거니까요. 네. 뭐, 네, 그렇죠. 네. 근데 좀 아이가 보면은 조금 약간, 민망하게 할수 있겠네요. 네. 그럴 때는 로그아웃을 한 다음에, 알고리즘에서는 우리 새벽에 만나도록 해요. 자정 넘어서요. 네. 주미경님. 남편이 집안일을 너무 안 좋아줘서 불만인데요. 요즘 자꾸 조론 잘하는 법 영상이 계속 떠서 조금 민망하네요. 남편이 보면 혹시 오해할까봐 요즘 스마트폰 자주 안 보게 됩니다. 아, 조론 잘하는 법. 네. 그래서 주미경님, 남편분을 많이 사랑하시죠? 네, 그럼 됐어요. 그럼 되죠, 뭐. 아니, 뭐 궁금해서 한번 조론 잘하는 법을 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잖아요. 네, 이럴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남편분에게 한번 좀 넌지시 얘기를 해주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내 알고리즘에 이런 게 떴어 라고 하면서 조론 잘하는 법이래.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네. 김미연님이 40대 미혼입니다. 제 알고리즘은 유용한 거 많이 추천해줘요. 남자들이 환장하는 향 좋은 샴푸 베스트 10. 소개팅에서 당일에 애프터 받는 필살기 등 도움되는 거 자주 뜨는데요. 그런 거 아무리 따라해도 안 되는 건안 되는 건가 봐요. 외롭다. 이거 너무 궁금한데요? 남자들이 환장하는 향 좋은 샴푸 베스트 10. 아,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소개팅에서 당일에 애프터 받는 필살기. 이거 뭐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필살기는 게임에서 나온 거잖아요. 막 10단 콤보 그런 거잖아요. 주먹질이랑 발길질 한 10번 하고 그런 거. 어떤 필살기일까요? 소개팅에서 당일에 애프터 받는 필살기. 이거는 너무 궁금한데요? 남자들이 환장하는 향이라는 게 따로 있다라는 것도 너무 궁금하고요. 최주인님이 회사에서 힘든 하루 보내고 퇴사 브이로그 하나 봤더니 알고리즘이 귀농, 카페 창업, 세계 여행 영상만 보여줍니다. 아직 사직서도 안 냈는데. 주식. 주식으로 성공해서 은퇴하는 방법, 뭐 이런 게 뜨더라고요. 네, 제가 최근에 이거 뭐 관심이 있어서겠죠. 그런 영상이 진짜 많이 떠요. 그래서 뭐 친절하게 어디에 얼마 동안 투자하고 무슨 돈을 어떻게 두면은 지금 얼마 가지고 있는 자본금으로 바로 퇴사를 한 다음에 평생 주식만 가지고도 먹고 살수 있다. 뭐 이런 게 이렇게 뜨더라고요. 네, 최근에는 좀 바뀌긴 했더라고요. 귀농은 아직까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창업은 요새 뭐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요즘에는 창업은 많이 안 뜨더라고요. 네. 이거 다음은 뭔지 아시죠? 이거 이제 넘어서서 이 다음은 약간 신 쪽으로 가더라고요. 신. 7140님. 아내랑 무한도전 영상들을 같이 보고 있는데 갑자기 여성 속옷 알고리즘이 나타난 거예요. 정말 까무러치게 놀랐답니다. 저는 절대 절대 여성 속옷을 검색한 적이 없어요. 봉디는 제말 믿어주실 거죠? 제발 좀 믿어주세요. 아이, 그럼요. 네. 원래 알고리즘은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보는 거잖아요. 네. 저는 7140님이 여성 속옷을 검색했다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여성 속옷을 검색했다라고도 믿지도 않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알고리즘이라는 거, 뭐 인별그램이나 뭐 너튜브도 마찬가지고요. 네, 보는 거니까요. 뜬 거를 그냥 봤을 뿐이다. 아, 7140님이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알고리즘은 그런 형태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요. 네. 변명을 뭘로 하셨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박경수님. 죽기 전에 꼭 가야 할 여행지가 알고리즘에 떠서 한번본 이후 죽기 전에라는 제목 달린 영상이 계속 올라와요. 죽기 전에 가봐야 하는 카페, 죽기 전에 먹어봐야 할 음식, 죽기 전에 꼭 읽어야 하는 책. 아, 죽기 전에 해야 할 것들이 왜 이리 많은 걸까요? 저는 죽기 전에 봉디 얼굴 한번
보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근데 경수님 제일 어려운 게 그건 거 아시죠? 죽기 전에 제 얼굴 보는 거요. 네. 왜냐고요? 그냥요. 네. 뭔가 약간 저는 약간 그런 게 되고 싶거든요. 약간 좀 흔하지 않은? 네. 근데 뭔가 약간 좀 어려운 약간 그런? 네. 박미라님. 70대인 저희 아버지가 핸드폰이 이상하게 여자 속옷 입는 것만 나온다고 저한테 하소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내줬어요. 자꾸 그런 것만 보니까 뜨는 거라고. 젊으나 늙으나 남자는 같은가 봐요. 미라님, 아, 아버지를 혼내면 안 되죠. 네, 아버님 아무리 나이와 상관없이 그냥 뭔가 남성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외로운 건 또 외로운 거고요. 네, 그럴 때는 봉태교 가루지기로 이렇게 알고리즘을 막 샤방하고 자연주의 그런 거 있잖아요. 폭포 나오고. 저는 미라님 아버님에게 다음에 만나실 때는 봉태규 가로지기를 한번 알고리즘을 이렇게 바꿔주고 추천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임영희님. 가수 심신님 리즈 시절이 너무 멋져서 몇 번 봤더니 각종 연예인분들 리즈 시절이 떠요. 개인적으로 쿨 이재훈님 리즈 시절 완전 최고예요. 근데 봉디 리즈 시절도 떴긴 떴는데 봉디는 현재가 리즈 같아요. 언제를 리즈로 했을까요? 저는 맞아요. 현재가 리즈인 거는 맞거든요. 네, 저는 현재가 리즈인 거는 맞아요. 과거는 글쎄요. 약간 과거는 리즈라기보다는 좀 어떤 풋풋한? 네, 약간 설익은 그런? 어디로 틀지 모르는? 약간 뭐라고 할까요? 약간 좀 레몬 같은? 그런 느낌이죠. 네.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희 제작진이 어떤 멘트 같은 게 있거나 뭐 노래를 띄우거나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모니터 화면에 그냥 하예요. 네, 약간 이런 느낌? 네가 어디까지 한번 얘기하나 보자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어떻게 노래 한번 듣나요? 네, 노래 듣나요? 아, 노래 듣지 않나요? 네, 노래 두 곡이네요. 아, 한 곡만 듣나요? 네. 브루노 마스 레이디 가가의 Die With A Smile.

노래 듣고 왔고요. 심형성님께서 봉디와 브루노의 공통점 목소리가 쉬하다? 쉬한다고요? 이것도 가루지기 얘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뭐 가루지기에서 쉬를 하긴 했습니다만, 네, 브루노 마스도 뮤비에서 아니죠? 네, 쉬하다? 아, 폭포하다? 약간 그런 뜻인가? 시원시원하다? 네, 3098님께서 남편이 코를 너무 골아서 수면 관련 영상 하나 봤거든요. 그랬더니 코골이 방지백에 수면 검사, 각방, 인테리어까지 추천을 해줍니다. 알고리지만 각방은 나도 쓰고 싶은데 힘들 것 같아. 이게 너무 재밌는데요. 각방 인테리어? 이게 각방을 쓰는 분들에게 어떤 인테리어를 추천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재밌네요. 네. 그러니까 끝도 없더라고요. 끝도. 정말로. 3829님이 저 최근에 헤어졌는데요. 알고리즘이 어떻게 알았는지 요즘 갑자기 재회 주파수. 그 사람의 속마음 타로. 헤어지자고 한 남자의 마음을 되돌리는 법. 이런 게 뜨더라고요. 흑. 혹시 뭐 3829님께서 어떤 미련이 남아 있는 걸까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약간 뭔가 한번 이별을 한 다음에,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연애를 하고 나서 한번 이별을 한 다음에 다시 만나는 거는 좀 신중하기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약간 미련이 남은 상태에서 이별을 하게 되면은 지금 그 알고리즘이 추천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엄청 활활 타오르고 있잖아요. 네, 근데 뭐 물론 판단은 3829님께서 하셔야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리즘과 상관없이 조금 신중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박현경님이 저는 운전은커녕 면허도 없는데요. 언제부턴가 너튜브 들어가면 실시간 교통량 확인하는 용도인지 뭔지 서울 한강 라이브캠 반포대교 올림픽대로 이런 게 제일 먼저 떠요. 보다 보니까 우리 집 한강뷰 같고 좋더라고요. 이거는 자동차를 사라는 고도의 마케팅이다. 면허가 없다는 게 말이 되냐? 당장 차를 사라. 얼마나 보기 좋은가? 한강을 라이브캠이나 반포대교를 라이브캠으로 보는 거 말고 도로 위에서 한강과 반포대교를 직접 경험해라. 약간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네, 차 막힐 때 경험하면 정말 죽을 맛이거든요. 네, 지금 보니까 그 교통량을 확인하는 그 한강 라이브캠 반포대교 올림픽대로 여기가 정체 구간이거든요. 악성 정체 구간. 네. 형경님에게 자동차를 구매해서 직접 지옥을 경험해라. 출퇴근 지옥을. 약간 이런 알고리즘 아닐까 싶은데요. 노시원님이 알고리즘이 자꾸 다이어트 영상 보여주길래 나 살쪘나 했는데 다음날엔 먹방 20개를 추천해 주더라고요. 저더러 살 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 알고리즘이 이런 거네요. 제가 생각할 때. 메롱. 야고르지롱. 약간 이런 거 아닐까 싶은데요. 광고 듣고 오도록 할게요. 쇼리 실라!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2: 태양헤어
3: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태양헤어
3: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태양헤어
3: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2: 하이엠 솔루텍
4: 1544-8777.
6: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8: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좋은 옷좀 다가 유니클로 감사.
4: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3: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5: 봉디야, 그래야 봉글에 규진이 왔다.
6: 쉿, 조용히 해. 지금 제일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야.
5: 아니, 규진이보다 중요한 게 뭔데?
6: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아산 원예 농협에서 아산 맑은 배,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엔젤밤을 만든 줄리슬립에서 로즈 캐모마일 마스크팩,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5: 우와, 이거 다 받으면 완전 봉 잡는 거네. 뻥뻥뻥뻥이 왔어요.
6: 조용히 해. 이어서 소개할게요.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 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 김치,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탐나는 피부 고운미래 화장품에서 마스크팩, 식단 파트너 득금파티에서 닭가슴살 세트,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푸딩.
5: 참여 안 하면 완전 손해다. 규진이 또 올게. 손해야.
7: 대한민국 1등 채널 SBS 파워.

0: FM. 이어서 박하선의 시네타운이 방송됩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김장훈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굉장히 의미심장하네요. 오늘 끝곡. 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 겁니다.

0: SBS 우리말 지킴이.
1: 평소 자주 사용하는 시각과 시간은 글자가 비슷하지만 뜻은 전혀 다릅니다. 시간의 한 지점을 나타낼 때는 시각, 어떤 시각으로부터 다른 시각까지의 사이, 즉 길이나 간격을 나타낼 때는 시간이 바른 표현인데요. 예를 들어 출발 시각은 9시에서 시각은 한 점을 가리키고 이동 시간은 2시간에서 시간은 걸린 길이를 의미합니다. 한편 시각과 비슷하게 특정한 때를 나타내는 시점이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정리하면 시각은 흐르는 시간의 한 점을, 시간은 시각과 시각 사이의 간격을 뜻하고 상황이 벌어진 대목을 강조할 때는 시점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도.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복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영화 레이트나이트에서 전설적인 심야 토크쇼 진행자인 캐서린. 하지만 그 완벽해 보이던 자리에도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왜냐? 모두가 그녀의 비위만 맞추거든요. 그때 신입작가 몰리가 회의에서 패기 있게 의견을 냅니다. 소셜미디어 홍보를 전혀 안 하시던데 요즘 시대에 그건 꽤 경솔한 선택이에요.

캐서린은 몰리의 말이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몰리를 이름 대신 8번 작가라고 부르며 거리를 두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몰리의 날카로운 조언이 계속 머리에 남고요. 결국 캐서린은 조금씩 변화를 시도하고 그 작은 변화들이 쌓이며 하나의 전환점으로 이어집니다. 듣기 싫은 말일수록 사실 가장 들어야 하는 말일 때가 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참 쉽지가 않죠. 그럼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그 불편한 말도 튕겨내기 전에 그냥 한번 들어보기. 박하선의 시네타운 박하선입니다.

6월 1일 월요일 박하산의 시네타운 첫 곡은 영화 레이트 나이트에서 매기 로저스의 라이트 온 듣고 왔습니다. 2019년에 만들어진 엠마 톰슨 주연의 영화 레이트 나이트. 캐서린이 진행하는 토크쇼 레이트 나이트에 백인 남성 중심으로 구성된 제작진의 다양성 정책이 적용되고 인도 출신의 여성 작가 몰리가 합류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혜령님이 울 이분 캔디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어제 미우새 어남선 나오셔서 캔디 얘기했다고. 뭐래요? 아, 못 봤는데 나는. 말 많이 하면 캔디가 조용히 해 한다고 해서 빵 터졌다고. 아, 그분은 너무 말이 많아요. 네,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고 싶으면 아, 오빠는 교수하면 되게 잘하겠다. 막 강사해 막 이러면서 막 추천했어요. 뭐 12시 넘어서 들어오고 뭐 외박하면 뭐 이혼당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데 12시 뭐 잘만 넘기면서 그래서 12시에는 연락을 해라 그런 소리였거든요. 12시까지는 제가 그냥 기다려주거든요. 안 건드리고. 네. 12시에는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뭐 1차가 끝났는지 2차는 어디 갈 건지 뭐 집에 언제쯤 들어오는지 연락을 해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몰라 한번 봐야겠어요. 사이오사님이 벌써 6월이네요. 캔디 머리 빨리 기는 것 같아요. 캔디 머리 기는 거 보면 시간의 흐름이 보이.

0: 근데 근데 심지어 잘랐어요 한 번씩. 너무 길어가지고 확 잘라버리고 싶은데 다들 말리길래 난막 자르고 싶은데. 왜냐면 긴 머리를 해놔야 뭔가 이렇게 이것저것 할게 많다고 못 자르게 하시네요. 1부 끝곡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드립니다. 지금 듣고 싶은 영화 음악 보내주세요. 잠시 후 2부엔 김초희 감독님과 함께 시네타운 리메이크 프로젝트 함께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 그럼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그럼 광고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 보시겠어요?
1: 또한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케어. 원해요?
3: 케어원 헤어.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원 헤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원 헤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6: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맛으로 즐겨요. 농심.
1: 와, 건강한 데 맛있네.
2: 낙지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동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3: 레노.
4: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3: 레노.

0: 여러분은 지금 배우 김실록이 사랑하는
1: 배우 김영민이 사랑하는
2: 배우 박지연이 사랑하고
3: 배우 김현석이 엄청 많이 사랑하는
4: 배우 조여정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오늘도 영화처럼

이벤트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지난 5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우, 부처님 오신 날 기념 연등에 갈 건데 너도 같이 갈래? 뭐 저는 종교가 따로 없지만 가겠다고 했죠. 요즘 젊은 애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는 종교는 어떤지 체험해보고 싶었거든요. 막상 가보니 종교 행사가 아니고 하나의 축제 같은 느낌이었어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목탁을 치기도 하고 소원이 적힌 연등도 너무 예뻤죠. 연등에 다녀온 후 저도 불교가 잡았어요. 오래된 영화인데 지금 봐도 꽤 웃기는 장면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영화에서 저를 감동시킨 대사가 있었습니다. 주지 스님이 자신의 절에 온 조폭들을 품어주는 장면인데요.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너희들을 내 마음속에 던졌을 뿐이야. 이 대사를 듣는데 큰 깨달음을 얻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춘기라 방황하며 번번이 엄마의 말에 반기를 드는 아들에게 조금 친절해지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유, 그래, 나도 우리 아들을 내 마음속에 던지자, 그렇게 생각했죠. 물론 말은 이렇게 해도 쉽지는 않습니다. 아, 엄마 이 옷 안 빨아놨어? 아, 내가 진짜 내일 입을 거라고 얘기했잖아. 아, 진짜 엄마 짜증나. 이런 아들 보면 그냥 외치고 싶어요. 너 그냥 짜증낼 거면 네 옷은 네가 빨아 입어. 하지만 한 번 더 꼭 참아봅니다. 제 마음 수양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에요.

영화 닮아야 놀자에서 Forever With You 듣고 왔습니다. 혜진님이 양파 노래 아닌가요? 이 노래 오랜만에 듣는데 너무 좋아요. 아, 양파 씨의 Forever With You 리메이크 곡이 닮아야 놀자에 들어갔습니다. 박신양, 정진영 배우 주연의 2001년 개봉작 영화 닮아야 놀자. 이 영화를 보며 아들에게 친절해지기로 결심했다는 정현님의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동주님이 대학 새내기 때 아직 어색하던 친구들과 닮아야 놀자를 보고 급친해진 기억이 있네요. 아, 이 영화도 참 재밌었죠. 영화열킨 이런 재밌는 사연들 보내주세요. 시네타운 홈페이지 들어와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드려요. 0528님은요. 라디오 너무 잘 듣고 있대요. About Time OST How Long Will I Love You 제 신부 입장곡이었다고. 와, 이 영화가 진짜 결혼 많이 시키셨네요. 남편과 둘 다 너무 좋아하는 노래라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네, 좋아요. 이 곡 듣고 우리 계속해서 얘기 나눠봐요.

가족들의 이야기 만나기 전에 일단 문화 선물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시네타운에서 준비한 문화 선물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SF 신작 영화 디스클로저 데이 예매권, 장난감들의 새로운 갈등과 여정을 그린 영화 토이스토리 5 예매권 드려요. 경림님이 쨍한 한복도 잘 어울리는 우리 홍도 캔디. 홍도 캔디 아니고 무슨 홍삼 캔디 생각이 나네. 잘 보고 잘 울고 왔대요. 아, 제가 주말마다 또 지방 공연을 하고 있는데 포항에서 유명한 제과점에 찹쌀떡 전달해드리고 싶었는데 가져갔다가 부끄러워서 그대로 가져왔네요. 유유 크크 남편 잘 먹여보겠다고. 아, 떡 좋아하는데 내놔요. 그렇구나. 아, 포항분들 정말 아, 너무 리액션을 잘해주셔서 너무 행복했던 공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가다 뭐 택시랑 등등 되게 다 친절하시더라고요. 감사했어요. 종서님이 캔디 지금 여기는 후쿠오카래요. 좋겠다. 남자 8명이 무작정 떠나온 여행에 신난다고. 와, 8명. 날씨는 더워도 기분은 업업이라고. 와, 너무 재밌겠네.

네요. 후쿠오카 부럽다. 그 어디까지 가실 거예요? 뭐 유후인 뭐 이런데 구로가와 이런 데도 참 좋아하는데 후쿠오카. 아까 무슨 문자 중에 남편 말을 좀 들어주라고 누가 하셨는데 저한 달에 한 번은 한 3시간씩 들어줘요. 한 12시부터 3시까지 전 라디오 해야 돼서 일찍 자야 되는데. 근데 3시간쯤 듣다가 아, 이제 그만해. 그러면 되게 삐져요. 근데 뭘 어떻게 더 들어줘? 잘 들어준다고요. 아, 당일 외박은 이혼이라고 얘기했다고요. 그치. 당일에 갑자기 이렇게 외박한다 그러면은 뭐 살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그건 안 되지. 네. 한 번도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되게 집돌이셔서 집에 잘 들어와요. 0204님은 어제는 청년 작가의 대규모 개인전을 보고 왔는데 청소년 시절의 한여름이 소재였대요. 그림을 보면서 여름이 배경인 드라마 그의 우리는이 떠올랐다고. 청춘의 반짝임과 먹먹함 그리고 그들의 위로 이승윤의 언덕나무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아, 여름이네요. 그 뭐지? 그전 여름 되면 그 영화가 생각나는데. 어머, 왜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여름 그 영화 있잖아. 윤담비 감독님의 영화인데. 네. 그 영화. 남매 여름밤. 네. 참 좋아요. 아무튼 아까 이승윤 씨의 언덕나무 신청하셔서 이곡 들려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는 김초희 감독님이 함께한 리메이크 프로젝트. 오늘은 드라마 사랑을 그대 품 안에에서 와! 차인표 신혜라 배우가 연기했던 강풍호 이진주 캐릭터를 최근 우리나라 배우로 캐스팅 리메이크한다면 아 어제 신혜라 선배님 보고 왔는데 아이 드라마 지금 가끔 이렇게 쇼츠로 봐도 참 예뻐요. 아무튼 원하는 캐스팅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 아까 이승윤의 언덕나무 듣고 다시 만나요.

0: 기업을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하는 세계 환경의 날이 있습니다. 이날 각국의 정부와 기업 시민들은 오염된 물을 깨끗이 하고 아껴 쓰자는 실천을 함께 약속하죠. 특히 물 환경을 보호하는 좋은 본보기들을 공유하면서 물 절약에 대한 건강한 자극을 주고받는데요. 기후위기로 가뭄과 물 부족이 심각해진 요즘, 세계 환경의 날이 미래의 맑은 물을 지켜나가는 소중한 첫걸음이길 바랍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비행기는 주주까지 가는 12시의 항공 1077 편입니다. 비행기 곧 이륙할 예정이오니 좌석 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매일 낮 12시부터 2시 즐거운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
2: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시엘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3: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2: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3: 시엘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6월엔 물을 잘 보호하는 방법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가구 사려면 어디? 당연히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죠. 왜? 맘에 쏙 드는 가구를 언제나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와우!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당장 가야겠어요. 가구의 모든 것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생활정보.
5: 여름 더위가 일찍 찾아왔죠. 지난 토요일 밤 강릉엔 첫 열대야가 생겼고요. 어제는 한낮 기온이 경주 34.7도, 서울 광진구는 33.4도로 무척 더웠습니다. 6월 첫날인 오늘도 강한 햇볕에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 대전 30도, 강릉, 대구, 포항 32도가 되겠고 내일은 서울이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초까지는 30도를 웃도는 만큼 온열질환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반면 제6호 태풍 장미는 일본 쪽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내륙에는 영향이 없겠지만 수증기가 많이 유입되면서 제주와 남해안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오늘 오후부터 제주도에, 내일 새벽부터 전남과 경남에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6: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신해태원의 리메이크 프로젝트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이죠. 김초희 감독님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자, 오늘도 신해태원의 캐스팅보드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리메이크 프로젝트 감독님, 오늘 캐스팅 함께할 작품 어떤 걸까요?
1: 네.

0: 1990년대를 대표하는 드라마 중 한 편을 골라와 봤습니다. 네. 이 방영 당시에 지금으로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시청률이죠. 네. 무려 45%. 네, 색소폰 하면 생각나는 낭만적인 드라마입니다. 사랑을 그대 품 안에입니다. 네. 오늘 리메이크 프로젝트는 사랑을 그대 품 안에의 남녀 주인공 차인표, 신혜라 배우가 연기했던 강풍우, 이진주 역을 최신 버전 으로 리메이크한다고 생각하시고 최근 우리나라 배우로 캐스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사랑을 그대 품 안에 차인표, 신혜라 배우를 부부로 만들어준 오작교 같은 드라마죠.
0: 아. 네. 그 차인표 배우가 한 예능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요. 네. 이 드라마가 16부작인데 8회쯤부터 신혜라 씨한테 폭 빠지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차인표 씨는 촬영 스케줄이 나오면 자신의 스케줄보다 신혜라 배우가 언제 나온지 먼저 봤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당시 드라마는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시청률 45%라는 어마어마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제가 그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1: 저도 기억해요. 난리였어요.
0: 진짜 난리도 아니었죠. 차인표 배우가 그때 완전 신인이었거든요.
1: 네, 빵 떴죠.
0: 네, 그때 그 차인표 배우가 연기하는 걸 처음 본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아우 아줌마들이 다 빠져가지고
1: 손은 들면 다 쓰러졌습니다.
0: 네,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다 근육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지금은 남자 배우들이 근육을 뽐내면서 나오는 장면들이 많잖아요.
1: 맞아요.
0: 꼭 잘생긴 남자들이 샤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아예 없었어요.
1: 진짜요?
0: 그쵸?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 차인표 씨가 처음으로 이렇게 막 마동석 배우님 같은 근육이 아니라 이렇게 슬림한
1: 맞아요.
0: 근육을
1: 장근육?
0: 아, 장근육을 처음 본 겁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진짜 이 드라마 끝나고 색소폰 학원 등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1: 맞아요.
0: 많았다요.
1: 많이 배우셨죠.
0: 네. 어쨌든 이게 이 드라마가 끝나고 이제 차인표 씨가 군대를 갔는데도 기다려주고 결혼까지 골인한 연예계 대표 인꼬부부로 만들어준 귀한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1: 맞아요.
0: 아니 캔디님도 신혜라 배우님과 친분이 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실제로 이 두 분을 곁에서 본 소감 잠깐만 듣고 싶은데요.
1: 되게 아직도 늘 전화가 오세요. 신혜라 선배님을 만나고 있으면 계속 선배님한테 전화가 오세요. 어디야? 밥 먹어. 어디야? 차 먹어. 계속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아이 가야겠다 그러면서 언니가 가세요. 아, 되게 형부가 아직도 너무 사랑하고 계십니다. 네. 1994년 드라마요 사랑을 그대 품 안에 32년 전 작품이라 내용이 가물가물한 분들을 위해서 감독님이 줄거리를 한번 소개해 주세요. 문자 한번 읽을까요? 경림님이 띠리리리리리리리 막 그 음악을 또
0: 라라라라라라 네. 이게 제가 음치라서 이게 좀 안 되네요. 네. 아니 그 드라마에서 신혜라 배우가 선풍기로 머리 말리던 장면 생각나네요.
1: 와
0: 기억나십니까? 저는 나요.
1: 저는 8월의 크리스마스에 심은아 선배님이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도 그랬군요. 사이오사님이 얘기해 주셨네요. 네. 전 요즘에 그 무선은 아니고 그 머리 말리는 그런 드라이기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놓고 선풍기처럼 그거 너무 편하더라고요. 아무튼 네. 사담이고요.
0: 네. 네.
1: 그럼 줄거리 한번 소개해 주세요.
0: 네. 미국에서 자유롭게 살던 강풍호. 차인표 씨입니다. 강풍호는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듣고 급하게 귀국하는데요. 사실 강풍호는 그 옛날 연인이었던 고은채와의 재회를 꿈꿔요. 이 고은채 씨 역을 이승연 씨가 했는데 이때 정말 리즈 시절입니다. 너무너무
1: 그쵸,
0: 예쁘고요. 그쵸. 예, 그래서 고은채 씨는 이미 근데 강풍호가 왔는데 정도일이라는 남자와 정략 결혼을 이미 한 상태입니다. 이 정도일을 천호진 선배님이 연기하셨거든요. 이때 너무 젊고 잘생기셨습니다. 예, 어쨌든 상처받은 강풍호는 우연히 백화점 의류 판매사원 이진주, 신혜라 씨죠. 이진주를 만나게 되고 두 사람은 신분과 환경의 차이를 넘어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강풍호는 정도일의 음모로 인해서 백화점 경영진에서 사임하게 되는데요. 이 고은채의 도움으로 정도일의 비리를 밝히면서 화려하게 백화점 백화점으로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진주와의 사랑도 이제 이루어지는 이런 해피엔딩을 맞는 드라마고요. 어쨌든 간단히 요약하면 재벌 2세 강풍호와 가난하지만 팔고씩씩한 백화점 사원 이진주가 사랑 이야기를 그린 90년대 대표 신데렐라 로맨스입니다.

0: 드라마 사랑을 그대 품 안에 강풍호와 이진주는 또 어떤 인물일까요?
1: 네, 강풍호는 일단 카리스마가 있고요. 우유부단하지 않고 결정할 땐 팍 밀고 나가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사랑도 직진이고요. 사랑 앞에서 한없이 순정적인 남자입니다.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정서적으로 이제 외롭고 결핍이 있는 인물입니다. 이렇게 부유한데 뭔가 결핍이 있어 보이면 더 멋있어 보이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네, 뭐 거의 동화책이죠. 네, 색소폰 연주와 근육질 몸매로 안방극장에서 사랑을 듬뿍 받았지요. 그리고 이진주는 매일같이 친오빠가 돈을 뜯어내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쉽게 좌절하지 않는 밝고 긍정적인 인물로 나오거든요. 상대방의 상처를 잘 이해해주고 강인한 내면을 품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명대사가 있는데 그 차인표 씨가 그 신혜라 씨한테 좋은 향이 나요. 무슨 샴푸 써요? 이렇게 물어보면 해맑게 이 이진주 씨가 빨래핀으로 감아요.
0: 말도 안
1: 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진짜 이 빨래핀으가 뭔지 구경도 못한 네. 이 초딩들도 많을 텐데 이때 그게 무슨 뜻이냐. 집에 세탁기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0: 아.
1: 그래서 손빨래로 빨래를 빨는데 그걸 샴푸도 안 사고 빨래핀으로 머리를 감는데 어떻게 이렇게 향기가 나냐.
0: 저 이거 해봤잖아요. 궁금해가지고 진짜 머리 뻑뻑해지더라고요.
1: 네. 네, 혼자서 인체 실험
0: 한번 해봤어요. 이게 진짜 말이 되나 해서 네. 드라마 사랑을 그대 품 안에 강풍호와 이진주 최근에 우리나라 배우로 캐스팅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두면 좋을까요?
1: 예, 강풍호는 처음 딱 봤을 때도 태토 느낌이 물씬 풍기는
0: 태토나.
1: 네, 이건 태토는 진리입니다. 물론 애겐도 좋지만.
0: 네네.
1: 어쩔 수 없이 끌리는 건 태토다. 네. 이왕이면 카리스마로 압도되는 그런 느낌의 배우면 좋겠고요. 이진주 역은 신혜라 배우님 젊었을 때처럼 그 힘든 상황 속에도 꺾이지 않는 이 주변이 나타나면 다 환해지는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한 여배우를 상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럼 감독님 90년대 신데렐라 로맨스를 2026년에 리메이크할 때 어떤 점을 바꾸면 재밌을까요?
1: 쉽게는 이 남녀 캐릭터를 정복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0: 오.
1: 그러니까 차인표 씨가 백화점 의류 코너 판매 사원을 하고 그 다음에 신혜라 씨가 재벌 2세 상속녀로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0: 네.
1: 이런 식의 드라마는 요즘 이미 여러 번 봐온 흔한 드라마 설정이라 살짝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이것보다 더 재미있게 새로운 시도를 해본다면 사실 이 드라마가 신데렐라 서사잖아요. 이거는 그 로맨스 드라마를 얘기할 때 거의 원형에 가까운 서사거든요. 원형은 절대 안 바뀝니다. 이것만큼 더 재밌는 거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은 언제나 재미있고 카타르시스가 있으니까 이 원작 드라마 설정은 저는 그대로 가져가고 이 남녀 주인공 캐릭터를 이제 요즘 정서에 맞게 약간 보완하는 방법을 택하고 사실 제가 제일 바꾸고 싶은 건 조연 캐릭터를 바꾸는 겁니다. 여기 이승연 씨가 했던 고은채 캐릭터가 사실 착하거든요. 애매하게 착한데 이진주랑 강풍호 사이의 삼각관계를 만들어요. 요즘에 이러면은 갈등이 없어서 시청자들 다 도망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갈등을 키우기 위해서 이 고은채 씨를 생 빌런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나쁜 고은채가 이진주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술수를 쓰는데도 이진주가 절대 안 무너져요. 그럼 열받잖아요. 그런데 강풍호가 짜잔 하고 나타나서 옛날 연인 고은채가 뒤에서 해온 것들을 다 알게 되면서 응징해서 이진주와 사랑이 매듭되는 그런
0: 네. 드라마 사랑을 그대 품 안에 리메이크한다면 최근 우리나라 배우 중에서 어떤 배우가 강풍호와 이진주 역을 맡으면 좋을까요? 우리 테레오스들이 직접 캐스팅 디렉터가 돼주세요. 배우 이름, 캐스팅 이유와 함께 보내주십시오. 두 캐릭터 중 생각이 안 나면 하나만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돼요. 우리 김초희 감독님이 뽑은 최종 캐스팅에 선정이 된 분께는 선물 보내드립니다. 드라마 사랑을 그대 품 안에에서 타이틀 1 듣고 다시 만나요.

0: 시네타운 리메이크 프로젝트 드라마 사랑을 그대 품 안에 애가 리메이크가 된다면 어떤 배우들이 강풍우, 이진주를 연기하면 좋을까요? 우리 테리우스들이 뽑은 후보 볼까요?
1: 이동숙 제가 먼저 소개해볼까요? 네. 이진주 캐릭터는 수지님이 하셔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상콤하고 귀엽지만 할 말은 참지 않고 다하는 캐릭터. 리메이크에도 너무 재밌겠다. 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0: 수지 씨 이런 역할하는 거 다시 또 보고 싶어요.
1: 네.
0: 8074님은 차인표 역에는 공유 배우 어때요? 강인하고 부드러운 이미지의 강풍호를 새롭게 만들어낼 것 같고요. 이진주 역에는 김고은 배우 추천한다고. 시네라 배우처럼 뿜어내는 미의 아우라가 멋있는 배우라고.
1: 네. 도깨비를 커플이네요. 망할 수 없는 조합이죠. 거의. 강주원님입니다. 강풍호 역할엔 변우석 배우. 차인표 배우님 느낌도 나고 이진주 역할엔 고윤정 배우요. 변우석 배우는 압도적인 피지컬 덕분에 수트핏은 물론 가죽 재킷을 입고 오토바이를 타는 마초적인 비주얼을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여심을 녹이는 강렬한 멜로 눈빛도 갖고 있고요. 고윤정 배우는 세련된 외모를 가졌지만 의외의 털털하고 밝은 성격으로 에너지를 낼 줄 아는 배우 같아요. 백화점 유니폼을 입었을 때의 화사함과 고난 앞에서도 씩씩하게 웃어넘기는 청량한 진주 역에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그렇습니다.
0: 사연님은요, 차인표 배우 역에는 새롭게 덱스 어떨까요? 뭔가 새롭다. 비슷하게 생겼다. 눈빛이 날카로우면서 부드럽고 로맨틱한 웃음이 덱스가 딱일 것 같다고.
1: 어울리는데.
0: 덱스님도 배우 하시니까.
1: 네. 네. 연기 잘하세요?
0: 잘하실 때도 있고, 네. 되게, 아니, 그, 어디지? 최근에 그, 뭐 봤는데 되게 잘하시던데. 그리고 저랑 같이 옴니버스 드라마 하실 때 거기서도 진짜 잘하셨거든요. 약간 네. 왜 차인표 선배님 여기 눈썹이 진하시잖아요. 네. 덱스 씨도 이렇게 좀 약간 진해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 상상 못한 조합인데, 네. 꽤 흥미롭습니다.
0: 네.
1: 네. 강희부님입니다. 강풍호 역할엔 안보현 배우요. 태토남 하면 안보현 배우죠. 복싱으로 단련된 탄탄한 몸이죠. 근데 실제로 예능 보면 되게 애견스러운 데도 있으시던데.
0: 그래요?
1: 아니, 잘 못 봤나?
0: 네. 뭐 이렇게 다정하신가?
1: 음식하고 요리하고 있는 거 봐서 그런가 봐요. 네.
0: 그리고 우리 은실님은 사랑을 그대 품 안에 차인표 역은 분해 뿜뿜 나고 섹시했잖아요. 그래서 강하늘 배우 추천한다고. 새롭네요. 시네라 역은 밝고 청순하고 귀여움이 닮은 아이유님 추천한다고. 고등학생 때 드라마만 본다고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많이 맞았다고. 귀엽다 귀엽다.
1: 네, 박윤서님입니다. 손석구님 추천해 주셨습니다. 섹시하고 애교 있고 존재만으로 매력 넘치는 배우잖아요. 그리고 시네라님은 김유정. 순진한 표정과 때론 냉소적인 표정도 있어서 신데렐라 캐릭터의 안성맞춤. 두 배우 합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저도 궁금합니다.
0: 손석구님 어울리네요.
1: 네.
0: 유림님은요, 차인표 역할에는 이준혁 배우 추천한다고. 젠틀함 속에 숨어있는 야생미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좀 어울리네요. 그 또 검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1: 근데 색소폰은 좀 잘 못 부실 것 같아요.
0: 연습하면 됐지. 슈트도 잘 어울리시는 피지컬도 딱이죠. 뭔가 근데 색소폰, 그러니까 화이트 셔츠 입고 색소폰 부르는 모습을 상상하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진주 역에는 김지원 배우님 추천한다고. 눈물의 여왕에

저는 당찬 느낌. 싼마이웨이에서는 그 생활 밀착형 캔디 같은 캐릭터 잘 보여줬다고 극중 그 역에 딱일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광고 듣고 와서 우리 김초희 감독님이 픽한 최종 캐스팅 발표해 볼게요. 쇼리 실라!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전화.
1: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시네타운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백화점 상품권, 아이를 위한 선택 해피코에서 저당 과일 주스, 투명 피부 톤업템 아비브에서 톤업 선크림과 글루타치온 잡티 패드,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마스풀에서 다용도 날짜 표시 다이얼 스탠 용기, 제주 화장품 삼다 올레에서 올인원 제마인 마유 크림, 프리미엄 수제 간식 아르넛에서 피칸 호두 전과, 건강한 습관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육아용품 전문 브랜드 하이비에서 몽글 3초 젖병, 가정용 수경재배기 수경팜에서 새싹 둥둥이, 백화점 에코백 미아앤솔에서 가벼운 타이백 방수 가방,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6: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2시부터 즐거운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이 방송됩니다.

0: 제작 시네타운, 원작 1994년 드라마 사랑을 그대 품 안에, 캐스팅 차인표가 연기했던 강풍호 역의 변우석, 신혜라가 연기했던 이진주 역의 김지원, 도움 주신 분들 강주원, 권유리님 감사드립니다.
1: 우리 주원님, 유림님 감사합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차인표가 연기했던 강풍호 역에는 변우석, 신혜라가 연기했던 이진주 역에는 김지원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캐스팅한 이유가 있을까요, 감독님?
0: 아, 네. 그 앞서 말한 것처럼 태도 느낌도 물씬 나고요. 일단 그 눈치를 그 원작은 지금 옛날 드라마다 보니까 네. 눈 강하기만 하고 눈치를 막 그렇게 잘 챙기지는 못해요. 강풍호가. 근데 변우석님이 하면 태토 느낌 물씬 나는데도 눈치 잘 챙길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것도 있고 네. 강하면서도 어딘가 공허한 느낌이 드는 변우석 씨가 그려져서 뽑았고요. 그다음에 여배우님 김지원 씨는 이제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우는 캔디처럼 이제 밝고 통통 튀는 느낌 일 왠지 이제 요즘 김지원 씨 그런 부분도 다시 보고 싶어가지고 맞아요. 한번 뽑아봤습니다.
1: 네. 두 분이서 얼마 전에 그 한 브랜드 행사에서 같이 있는 샷을 보고 막 다들 뭐 드라마 제작해주세요 막 이러는데 아 그분들의 네, 소원을 들어드렸네요. 자 우리 끝곡으로는 최진영의 사랑을 그대 품 안에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영화처럼을 우리 감독님이 한번 해주세요.
0: 오늘도 영화처럼 다음 주에.

0: 인쇄 가능한
1: 성원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4: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5: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4: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5: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4: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5: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4: 게다가 기업 납입 세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6: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8: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7: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8: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9: 잘 만들었다, 몽잘.
10: 봄다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1: 샤브샤브 봄다마, 샤브샤브 봄다마,
10: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다마
12: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다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매달 1일이 되면 우리가 꼭 하는 말이 있죠. 뭐야, 벌써 6월이라고? 그 말 받고 이번 달엔 이벤트까지 추가해요. 대박, 올해가 벌써 반이나 갔다고?

올해가 절반 가까이 지났다는 사실 새삼 놀랐지만요. 게임도 경험치 좀 쌓고 스킬 연마해야 날아다니고요. 드라마도 탄탄히 서사 쌓은 중반부터 본격 몰입 시작이잖아요. 벌써보다 아직의 밑줄 쫙 별표 땅땅 차곡차곡 쌓아온 경험치들로 아직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2026년 자 지금부터 하이라이트 구간 진입합니다. 안전벨트 체크 꽉 잡으세요. 6월에도 신나게 함께 달리는 우리 12시엔 주현영입니다.

12시엔 주현영문 열었습니다. 저는 DJ 주현영이고요. 첫 곡으로 데이식스의 웰컴 투 더 쇼 듣고 왔습니다. 6월의 첫날, 6월 1일이에요. 아니 주주님들이랑 새해 인사 나눈 게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게 또 사람마다 다른 게 와 시간 정말 빨리 갔다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진짜 안 갔다 시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좀 이쯤 되면 올해 상반기를 슬슬 우리가 좀 돌아보게 되는데요. 우리 주주님들의 2026년 상반기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요 참고로 되게 좋았거든요. 좋았어요. 되게 바빴고 일할 것들도 많았고 정신없는 가운데 뭔가 깨달은 부분들도 많고 일적으로도 그렇고 인간관계 쪽으로도 그렇고 많은 부분을 좀 배운 것 같아서 좋았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좀 상반기에는 가족들과의 시간을 좀 많이 못 보냈거든요. 그래서인지 그게 아쉬운데 그 아쉬운 거에 계속 속상해하기보다는 최대한 하반기에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완해 봐야겠다 하면서 좀 설레는 마음으로 또 하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에게는 후반전이 남아있고요. 보통 후반전에 극적인 골이나 역전승이 나오는 것도 아시죠, 여러분? 우리 같이 2026년의 하이라이트를 위해서 달려보자고요. 우리 전혜진님께서는 와 아침에 제가 출근해서 한 마리랑 똑같은 말이 오프닝에 딱 출근하고 첫 마디가 와 벌써 6월이라니 절규였는데 우리 통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절규를 아침부터 이제 절규를 하면서 하루가 시작됐네요. 우리 혜진님 또 우리 1104님은요 월요일 아침부터 일도 손에 잘 안 잡히고 내 뜻대로 안 돼서 너무 힘들었는데 주디의 오프닝 멘트와 선곡 덕분에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오늘도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주디 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해요. 저도 사랑해요. 또 우리 권정민님께서는 헐 오프닝 송이 웰쇼라니 오늘 데이식스 콘서트 티켓팅하는 날인데 성공하게 해주세요 주디. 응원송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 티켓팅 성공해요 리정미 할 수 있어.

괜찮았어요? 우리 정민님 저의 응원송을 받고 힘 불끈 나가지고 꼭 이 손가락이 꼭 티켓팅에 성공하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 6월부터 12시에는 코너 이동 소식이 있습니다. 이분들 텐션이 정말 난리도 아니야. 한 주 시작부터 텐션을 확 끌어올려주기 위해서 퍼스널 뮤직 채널가 월요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따 2, 3부에서 우리 주드 한희준 원장님과 효진 초유 실장님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월요일 맞이 보는 라디오도 활짝 열었습니다. 정말 눈과 귀가 정신없고 싶으신 분들은 얼른 만나러 와주시고요. 그럼 저는 광고부터 듣고 시크릿 주주로 돌아올게요.

0: 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나도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7: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9: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2: 하이엠 솔루텍
10: 1544-8777.
13: 와, 건강한데 맛있네.
14: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밥도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3: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15: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16: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17: 하이마트로 가요.
18: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17: 하이마트로 가요.
18: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0: 지 냉면.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1: 아우, 남는 게 없어요.
0: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2: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대한민국 1등 라디오 107.7
3: 너랑 나랑 비밀일기 시크릿 쭈쭈.

0: 야, 출장 잘 다녀왔어. 가방 줘. 야, 너 내가 근데 얼굴이 반쪽이 됐어. 아니, 잘 먹긴 했는데 좀 많이 걸어가지고 붓기가 빠졌나?
1: 아이고, 아주 견영아, 너 바람 불면 날아가겄어. 얼른 밥 먹어, 밥 먹어.
0: 상다리 부러지겠다. 잘 먹겠습니다.
1: 현영아, 여기 저 삼계탕 먹어. 너희 엄마가 전복 넣고 저 대추 넣고 저기 밥 넣고 정성도 한 바가지 넣고 아주 그냥 푹 구웠어. 국물이 아주 진국이요. 좀 빨리 먹어봐, 먹어봐.
0: 역시 엄마 밥이 최고다.
1: 현영아, 저 삼계탕 저 한 그릇 더 먹어라. 그리고 저기 잡채도 먹어. 그 여기 야, 여기 갈비도 먹어. 깨작거리지 말고 저 손으로 얘 새끼 손으로 그냥 잡고 뜯어. 갈비 먹어. 얼른 먹어.
0: 나 이제 근데 배불러가지고 못 먹겠는데.
2: 기집애, 너 외국 한번 나갔다 오더니 위가 더 작아졌니?
0: 그럼 저 싹 치우고 커피나 마시자.
1: 그래, 커피 마시면서 저 호박인절미 먹어. 현영아, 저 떡 먹어라, 떡.
0: 아니, 무슨 떡이야? 방금 밥 먹었잖아.
1: 야, 이 새끼, 떡은 디저트여, 디저트. 떡 먹어라, 떡 먹고. 야, 이제 수박도 먹어. 여름 수박이 달어. 응? 현영이 수박 먹어라.
3: 이렇게 끝도 없이 먹을 게 나오고 계속 먹을 걸 권하거든. 그래서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완전 소식가 친구를 만났더니 그것도 참 맞추기 힘들더라고.
4: 야야야, 오늘 완전 제대로 떨리는 거야?
5: 야, 당연하지. 오늘 하리띠 풀고 먹어보자구. 아, 어디 보자. 양꼬치에는 징따오지. 너도 징따오 콜? 아, 근데 나는 맥주 안 마실래. 나 맥주 마시면 배불러가지고.
0: 어? 양꼬치를 맥주 없이 무슨 맛으로 먹어? 그럼 알았어.
3: 자, 사장님, 여기 양꼬치 1인분에 몇 개 나와요?
1: 아, 셰셰, 양꼬치 엔진 다 에레머레 고치가 5개라 해.
3: 아, 꼬치가 5개밖에 안 나와요? 아, 그럼 우리 일단 3인분 시킬까?
5: 아니야, 그냥 2인분만 시켜봐.
0: 야, 근데 너 먹고 있는 거 맞아?
5: 당연하지. 나 오늘 완전 역대급을 먹고 있는데.
0: 넌데 지금 꼬치 하나 40분째 먹고 있는데?
5: 아, 배부르다. 나무꼬치 포장하자. 사장님, 포장 좀 해주세요.
1: 아, 셰셰, 양꼬치 엔지다오. 꼬치 포장은 또 처음 보다 해. 우리 꼬치 앱이 안 맞나 해. 왜 그거밖에 안 먹냐 해.

네, 부석순의 거침없이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시크릿 주주는요, 양꼬치는 기본이 10개 아닙니까? 님께서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대식 유전자를 못 받고 태어나서 집에만 가면 소식한다는 얘기를 듣고 사는데요. 소식가 친구들을 만나면 무슨 시식코너 마냥 칠끔 먹는데 그것도 당최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랑 먹는 양도 비슷해야 같이 밥 먹기도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자, 우리 시크릿 주주의 사연 보내주신 양코치는 기본이 10개 아닙니까? 님께는요,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고요. 아, 이야기 듣고 또 주주님들도 보내주셨는데 우리 이호성님께서는 진짜 본가에 가면 배가 꺼질 사이가 없어서 숨이 차요 헉헉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좀 뭔가 건강해지려고 가는 건데 오히려 좀 저 가면은 많이 아파오는 것 같아요. 소화가 안 돼가지고 소화제니 뭐 두통약이니 막 그런 거를 가면 찾게 되고 그래요. 엄마 아빠가 계속 먹을 거를 주시니까. 또 우리 문미영님께서는 야이샤키 현실아빠 나왔네요. 저도 왕년에 혼자 라면 3봉에 밥까지 말아먹었는데 지금은 세월이 아속해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간식으로 라면을 2봉을 먹었었어요. 한 번에 한 봉으로는 부족해서 그렇게 먹고 또 간식으로 먹고 저녁으로는 엄마가 뭐 김치찌개 이런 거 해주시면 그것도 먹고 이랬더니 1년에 한 8kg가 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살을 그때 고등학교 때 찐 살을 나중에 빼는 게 정말 오래 걸렸어요. 또 우리 노하리님께서는 제 친구도 그래요. 아니 몇 입 먹지도 않았는데 젓가락 내려놓더라고요. 저는 그냥 보통 사람 양인데 제가 괜히 막 너무 많이 먹는 사람 된 것 같고 괜히 같이 밥 먹으면서도 눈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랑은 카페만 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 진짜 이것도 너무 공감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저도 적당한 편이거든요. 보통 사람 양 정도인데 정말 조금 먹는 친구랑 가면은 모르겠다. 근데 전 저 좋던데. 뭔가 그 친구가 너무 안 먹으면 내가 먹을 게 더 많아져서 기분 좋아지던데. 또 우리 3202님은요, 우리 아버지는 많이 먹어 하시고는 제가 다 먹으면요, 이걸 다 먹은 거야 놀라시면서 이 소를 키웠으면 키웠지 너는 못 키우겠다 하시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빠들이 다 똑같은가 봐요. 저희 아빠도 너 막 이렇게 막 팔 잡아보시면서 으유 너무 말랐다고 많이 먹으라고 해서 다 먹으면은 야 이거를 요거를 다 먹은 거야 니가 하면서 되게 놀라세요. 또 우리 8733님은 오랜만에 본가 가면 엄마는 아유 너 왜 이렇게 살쪘어 살 좀 빼 그래 놓고 밥 더 줘 하세요. 다 먹으면 잠 좀 자 하고 일어나면 소화 다 됐지 밥 먹어 밥 이러셔요. 언행 불일치 우리 엄마 덕분에 제가 참 건강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저희 엄마도 진짜 저한테 현영이 웃으면서 좀 디스 잘하시거든요. 현영이 아유 엉덩이 뒤에서 보는데 아유 살이 쪄가지고 막 저기 흔들거려 이러면서 되게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아, 발톱 여기 현영이 여기 찡겨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서 꼭 밥은 엄청 많이 줘요. 그리고 모자라면 더 먹으라 그러고. 또 우리 8259님은 제 지인은 밥알색이 신공이 있어요. 제 눈엔

아마도 밥알 28알씩 모아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찬이든 뭐든 조금씩 먹어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속 터져요. 밥 위에 콩나물 한두 가닥 이렇게 올려서 먹던데 콩나물 맛이 나긴 할지 궁금해요. 진정한 미식가일 수도 있어요. 뭔가 하나하나 그 맛을 음미를 하고. 근데 콩나물 반찬은 사실 한뭉탱이로 집어올리는 또 그 맛이긴 한데, 그쵸? 자, 오늘 1부에서 문자 소개된 주주님들 중 추첨을 통해 진짜 닭가슴살로 만들면 JCDM에서 꽃다면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각 12시 23분 29초를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 주주님들의 문자 더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김상희님께서 현영님 잔디머리 귀여워요 라고 아유 또 보는 라디오로 봐주시고 유난히도 제 헤어스타일 반응이 오늘 좋다고 하는데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긴 한데 저희 샵에 이제 헤어 선생님께서는 아유 그거 모니터 할 때마다 이거 얼른 이거 쭉 빨리 치워주고 싶다고 이거 정돈해주고 싶다고 막 하시더라고요. 이게 왜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난 줄 아세요? 제가 원래 M자였거든요. M자? 근데 어렸을 때 이 M자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쪽집게랑 면도칼로 달걀을 잘랐어요. 뽑아버리고. 그랬더니 나중에 조금씩 이렇게 잔디머리가 나더라고요. 또 우리 6279님은요. 강원도 양양 과수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열매가 잘 크라고 속아주면서 라디오 듣고 있답니다.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특히 이 과수원에서 라디오 듣는 주주님들이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열매들이 또 제 목소리를 들으면요. 더 아주 달다구리하게 잘 자랄 겁니다. 자, 잠시 후 2부에서는 주우드 한희준 원장님 그리고 효진초희 실장님과 함께하는 퍼스널 뮤직 센터 이어집니다. 저희는 1부 끝곡으로 이지형의 산책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고릴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나 되는 세상.
5: 목표를 이루는 방법 있으세요?
6: 저는 하루하루 조금씩 해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든 급하게 하면 체하잖아요. 조금씩 해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표에 가까이 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7: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성취감을 느끼면 된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큰 목표를 잡으면 멀리 있어 보여서 가기 힘든데 작은 것부터 일어나가면 점점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5: 꿈에 기한을 정하면 목표가 되고, 목표를 나누면 계획이 되고, 그 계획을 실천하면 결국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큰 목표를 작게 나눠서 기록하고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지안이었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알려드리면
1: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2: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1: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3: 케어 원해요?
4: 케어원 헤어.
3: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케어.

0: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와 케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4: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5: 리아야 놀러 갈게.
4: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5: 리아야 함께하자.
4: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5: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0: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1: 가자, 유니클로.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레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4: 레노.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0: 나에게 딱 맞는 노래가 필요하신가요? 의뢰인의 취향과 성격, 상황을 고려한 1대1 상담으로 최적의 노래를 추천해드리는 이곳 퍼스널 뮤직 센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1: 하니준 헤이 헤이 하니준 헤이 헤이 여진철 헤이 헤이 주현영
0: 12시에는 월요일은 우리가 책임진다. 주주님들의 월요병을 타파하기 위해 전격 초빙했습니다. 퍼스널 뮤직 센터의 주두 원장님, 회진초의 실장님,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하이 하이 하이.
2: 보라 보라 보라. 퍼플 퍼플. 퍼플 대.
0: 자, 그동안 토요일에 우리 주주님들을 만나왔던 퍼스널 뮤직 센터가 오늘부터 월요일로 요일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2: 와우.
3: 재밌다. 월요일 너무 재밌다.
0: 재밌다.
2: 월요일로
0: 재밌다.
2: 예. 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예. 대세다. 아, 큰 무리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0: 이제는 좀,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말하기가 좀 부끄러웠었는데 이제는 아닌 것 같아.
2: 아, 진짜 좀 감회가 새롭네요. 왜냐면 제가 어때요? 예전에 막 그런 거 막
0: 어떤 거 어떤 거
2: 프로 코너 안에서도 네. 우리가 막 꼴등이었잖아요.
3: 맞아, 늘 투표 꼴등이었잖아요.
2: 맞아요. 네.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월요일 메인 타임까지 이렇게 올라온 것 자체는
0: 네,
2: 그쵸. 우리 모든
3: 감회가 새롭네요.
2: 33.3% 정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0: 33.3%요? 네네. 뭐가 33.3%예요?
2: 우리 나눈 거지. 목을.
0: 아, 제 목을 나눈 거구나. 그렇구나.
3: 감사해요.
0: 아무튼 참 정말 감사한 일이고.
2: 네.
0: 자, 지금 주주님들이 함께 흥분해 주시고 계신데요.
2: 네.
0: 우리 이준섭님께서 와우, 토요일에 만났는데 이제는 월요일에 퍼뮤세 미쳤다. 오늘 낮잠은 다 잤다.
2: 너호.
3: 아무래도 낮잠은 좀 밀어주시는 게
2: 뭐 이래요. 네.
0: 저 잘 수가 없죠.
3: 그쵸.
0: 네. 또 우리 김수연님께서도
3: 퍼뮤샘 보라 소식에 어제부터 월요일을 기다렸어요. 이제 월요일이 오는 게 두렵지 않고 기대돼요.
2: 왜 두려워?
0: 그러니까 두렵지. 아, 왜냐면
3: 이래야 되니까 월요병. 그렇구나.
0: 다시 월요일이 시작이 되는데 이럴 때 이제 우리 퍼뮤샘 팀이라면
3: 네?
0: 같이 좀
2: 맞아요.
0: 우리 주주님들의 정신줄을 같이 네. 놓아줄 수 있지 않을까.
3: 아, 네. 맞아요.
0: 싶고요. 또 우리 0705님은요.
2: 와우, 희준초이님 승진하신 건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3: 맞긴 하죠.
2: 승진은 아니에요.
3: 아니에요?
0: 아니에요?
2: 출연료는 똑같기 때문에 똑같지만 저희는 그냥 네.

0: 아, 요일이 바뀌었고 네. 월요일 생방으로 간다는 건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대세다.
1: 대세가 됐다.
0: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 아, 무슨 승진 됐어. 그러니까 기량 좋은데요?
1: 출연료는 똑같기 때문에 승진까지는 네. 아니다.
0: 아니지만.
1: 읍스. 자, 또 0467님은요. 펄맨센 두 분 얼굴 너무 오랜만이에요.
2: 그렇죠.
1: 효진 실장님은 더 예뻐지셨네요.
2: Thank you so much.
0: 감사합니다.
1: 감사해요. 네. 주셨어요. 아, 그리고 또 이런 분도 계세요. 우리 네. 김성환님은요.
2: 네.
1: 안녕하세요. 휘주님, 초이님. 처음 뵙겠습니다. 펄맨센은 처음 들으니 설레네요.
0: 어, 진짜로? 야, 우리 방송 처음 들으신 거구나.
1: 그러니까요. 네. 아, 오늘 한번 느껴보세요. 우리 성화님.
0: 지금 그리고 작가님께서 네. 흔치 않은 희준 원장님 팬도라고 하셨네요.
1: 진짜 흔치 않은데 네. 누구 감사하다. 이거는 소개해주세요.
2: 소개해주세요.
1: 기쁜 마음으로다가.
0: 네, 우리 장인경 누나가 와우 펄뮤센 희준님 너무 보고팠어요. 제일 좋아하는 코너인데 월요일에 만날 수 있다니 너무 좋아요. 라고 하십니다.
1: 그러니까 우리 펄뮤센에 또 마니아 분들이 좀 계실 거기 때문에.
0: 마니아.
1: 예, 그분들이 또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0: 네.
1: 자, 퍼스널 뮤직
0: 센터로
1: 인해 어떤 고민이든 1대1 상담으로 밀착 케어해드리면서 찰떡 같은 퍼스널 뮤직까지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2: 네. 상담인은 없습니다.
1: 와우.
2: 오히려 저희가 푸짐한 선물까지 보내드리니까 편하게 의뢰해주세요.
0: 네, 상담 원하시는 고객님께서는 12시엔 주현영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거나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인 유료 문자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1: 자, 뭔가 생방이라 그런지 우리 원장님의 발음이 좀 더 명확해진 것 같아요.
2: 그러니까요. 텐션 좋아요, 지금.
1: 텐션도 좋고 뭔가 몰라 오늘 좀 뭔가 좀 각오가 돼 있는 건가?
0: 완전 네. 각오돼 있고 제가 아무래도 우리 최하정 누나에서부터 12시 월요일 날 생방송을 했던 약간 그 계보를 잊고 있잖아요. 저는 열심히 SBS에 혼신을 바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2: 오, 너무 좋아요.
1: 자, 그러면 퍼스널 뮤직
2: 본격적으로
1: 영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2: 네. 네.
1: 첫 번째 의뢰인을 저희의 아름다운 하모니로 한번 맞이해 보겠습니다.
0: 좋아요.
1: 자, 오늘의

0: 와, 이거 완전 퍼펙트다. 뭐야? 우리 진짜 뭔데?
1: 너무 환상적이고 경이롭기까지 했다고 난 느꼈어.
0: 소름 돋았네.
1: 자, 떡볶이 셰프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네. 자, 우리 효진초이 실장.
0: 오케이!
1: 효진초이!
0: 스탑! 스탑!
2: 어, 그만 그만 그만.
0: 제가 기대하라고 했죠.
1: 네.
0: 제가 한 주 쉬었던 거 기억하세요?
2: 네. 네.
0: 제가 레퍼토리가 있다는 거를 네. 원장님한테 싹 들키고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아, 나가지고
1: 그러니까.
0: 네, come on now 그리고 wait a minute,
1: 뭐, wait a minute.
0: 에, my turn 뭐 이런 거 다 했는데 싹 없앴죠.
1: 그러니까요.
0: 휴식기를 가졌어요 일주일 동안.
2: 네.
1: 야, 그러니까요. 우리 실장님을 이제 다 간파를 해버려가지고
0: 네.
1: 우리
0: 그렇죠.
1: 원장님께서
0: 주세요.
1: 네, 그러면 우리 실장님 사연
0: 바모스!
2: 바모스 가슴
0: 아,
2: 이런 말이죠.
1: Let's go.
0: 제가 알아왔어요. 바모스 가자. 약간 이거 스페인어예요. TMI죠. 저는 즉석 떡볶이 장사를 하고 있어요. 유명한 체인도 아니고 가게도 조그맣지만 꾸준히 찾아주시는 손님들 덕분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에겐 모든 손님들이 소중하지만 특히 고마운 단골 커플이 있어요.
1: 사장님 저도 왔어요.
2: 사장님 저도 같이 왔습니다.
0: 아, 데이트할 때마다 우리 떡볶이집 오는 것 같은데 안 물려요?
1: 아,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가 제 인생 떡볶이집이에요.
2: 맞아요. 사실 현영이가 기분 안 좋을 때 여기 떡볶이 하면 바로 풀리거든요. 사장님 제가는 감사합니다.
1: 아니 근데 그건 그렇고 이제 저희한테 맨날 서비스도 많이 주시고 감사드리는 마음에 별건 아닌데요. 자, 커피 좀 사왔어요.
0: 아니 뭐야, 자주 들러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2: 앞으로도 맛있는 떡볶이 잘 부탁드린다는 뇌물입니다. 얼마 안 하니까 편하게 받아주세요.
0: 그동안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지 않고 우리 가족들 먹인다는 생각으로 떡볶이를 만들어 왔는데요. 와. 이렇게 단골 손님한테 커피까지 받으니까 너무 고맙고 또 감동이었어요. 그런데요, 사실 제가 이 단골 커플 손님을 꽤 오래 지켜봤는데 이런 대화를 나누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1: 자기야, 우리 오늘은 떡볶이 포장해서 갈까? 나 스피커 빵빵하게 틀어가지고 음악 들으면서 떡볶이 먹고 싶어.
2: 오, 그럼 이 떡볶이에 딱 어울리는 노래를 선곡해야겠는데? 무슨 노래가 좋을까? 아, 근데 어렵다.
1: 아, 그러니까 딱히 생각이 안 나네. 아, 그냥 포장하지 말고 여기서 먹고 가자.
2: 그래, 그래. 떡볶이 송은 다음에 생각해보자고.
1: 그러자.
0: 저희 떡볶이 집은 딱히 BGM을 틀진 않지만 이 커플이 올 때만큼은 찰떡 같은 떡볶이 송을 틀어주고 싶어요. 소중한 단골 커플이 행복하게 떡볶이를 먹을 수 있는 노래 추천해주세요.
1: 네, 떡볶이 셰프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이분께는 네. 공기청정기 선물로 보내주세요.
0: 이게 왜 이렇게 빵빵해요?
2: 에어 필터.
1: 자, 또 추가 정보까지 보내주셨거든요. 네. 제가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2: 네네.
1: 아, 저희 떡볶이는 꽤 매콤한 편이에요. 불닭 라면보다 조금 덜 매운 정도.
2: 네.
1: 우리 단골 커플 손님은요, 둘 다 삶은 계란을 엄청 좋아해서 4개씩 추가를 해요.
0: 좋다.
1: 그리고 단골 커플 손님은 늘 사이가 좋은 편이긴 한데 네네. 가끔 남자친구가 게임하느라 연락이 잘 안 돼가지고
0: 아이고.
1: 여자친구가 기분이 상하는 것 같았어요.
2: 그렇군요.
1: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2: 어허.
1: 우리 0467님께서 귀엽다, 잘한다, 똑똑하다.
2: 이
1: 우리 실장님한테 하는 것 같아요.
0: 설마 똑똑하다 그랬어요. 바모스.
1: 바모스. 그러니까요.
2: 네.
1: 또 다음 주에는 어떻게 우리 실장님이 네. 무슨 언어를 또 가져오실지가 네. 또 기대가 되고요.
0: 사실 한 네 번은 더 우려먹을 생각이었는데
2: 그랬어요.
0: 새로운 걸 해와야
1: 되는구나. 새로운 것도 해주세요. 네. 뭐 이집트어, 어디 뭐 불어, 다양하게
0: 네, 알겠습니다.
1: 부탁드려요.
0: 기다려주세요.
1: 자, 즉석 떡볶이 집을 운영하는 우리 떡볶이 셰프님께서 소중한 네. 단골 커플이 올 때 어떤 배경음악을 틀어주면 좋을지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자, 일단은 우리 점심시간인데 딱 떡볶이 얘기 나왔으니까
2: 네네.
1: 자, 떡볶이 토크 좀 해볼게요.
2: 좋아요.
1: 자, 쌀떡 대 밀떡. 하나, 둘, 셋.
2: 밀떡.
1: 우리 실장님 고민했어. 뭘까?
0: 아니, 전 떡을 안 좋아하잖아.
1: 맞다, 떡볶이. 맞아.
2: 아, 맞네. 어묵파지.
0: 어묵파.
2: 부산 아이가.
0: 맞다, 아이가.
1: 아니, 저번에 얘기하셨던 것 같아. 저희 방송할 때.
2: 네.
1: 나는 떡볶이를 왜 좋아하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지.
2: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어묵은 근데 너무 좋아합니다.
2: 네네.
1: 어묵을 좀 더 많이 먹는.
0: 네.
1: 자, 그러면 이거는 희준 원장님의 저랑만 해볼게요.
0: 네.
1: 자,
0: 네.
1: 즉석 떡볶이 대 일반.
2: 잠깐.
1: 왜?
2: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비가 오는 날로 하죠.
1: 비가 오는 날로?
2: 네.
1: 알겠어요. 즉석 떡볶이 대 일반적인 떡볶이. 하나, 둘, 셋.
2: 즉석 떡볶이.
0: 아, 갈렸네요.
1: 저는
0: 네.
1: 일반적인 걸 좀 좋아하게.
3: 약간 작작한 거.
1: 작작해가지고 걸쭉하고. 즉석 떡볶이는 조금 뭐랄까 양념이 진한 막 꾸덕한 느낌은 아니잖아요.
3: 맞아요. 네.
1: 저는 네네네. 일단 꾸덕하고 거기에 순대까지 모락모락 김 나는 거 순대 있고 해파사과 어묵탕 거기 어묵이랑 아, 간장도 살짝 고춧가루 뿌려가지고 요 세트로 시작 먹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3: 저는 그 신당타운에서 그 먹는 너무 맛있는
1: 거기 할머니 떡볶이
3: 그랜마더가 해주시는 그 떡볶이가 예. 너무 그 익어가는 그 과정 속에 삶의 모든 게 담겨져 있잖아요.
1: 삶의 모든 그
3: 기다리면 좋은 것이 온다. 계속 기다려 끝없이 기다리는 그 마음. 그럼 밥도 볶아 먹고.
1: 진짜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즉석 떡볶이. 네. 자, 근데 요즘에는요 짜장 떡볶이, 로제, 마라 종류가 많습니다.
0: 네.
1: 저 자 단골 가게 사장님이 나를 챙겨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이게 모른 척하는 게 좋아요?
3: 근데
1: 어때요?
3: 이제 모른 척하기에는 이 사연 보내신 분의 인생에 너무 개입이 많이 되어 있으신 것 같고
1: 그렇죠. 많은 걸 알고 계셔.
3: 서로의 삶에 너무 지금 관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1: 개인적으로. 또 실장님도
0: 챙겨주는 거 좋아요.
1: 너무너무. 사실 안 여쭤봐도 알 것 같았어요.
3: 그렇지.
1: 근데 이게 성향 차이긴 한데 솔직히 네. 저도 그렇거든요. 단골 가게 사장님이 계속 이렇게 인사해주시고 스몰토크 해주시고 이러면 너무 기분 좋아.
3: 그럼요.
0: 너무 좋죠.
1: 요즘에 저도 그런 카페가 있거든요. 연세사령군 옆에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 사장님의 아버님이 가끔씩 이렇게 되게 천천히 음료를 만드신단 말이에요.
0: 네.
1: 근데 막 스몰토크하고 저한테도 이름 기억해주시려고 김현영 맞죠? 이렇게 하면서 현영씨 맞죠? 잠깐만 기다려요.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는데 너무 기분
0: 너무 좋습니다.
3: 그럼요.
1: 근데 또 내향적인 분들은요 단골 가게 사장님이 나를 알아보고 말을 거는 그때부터 다신 그 가게를 찾지 않는다는
3: 그럴 수 있죠.
1: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3: 내향적인 분들은 그냥 좀 그냥 조용히 먹고 나오시고 싶을
1: 그러니까.
3: 수 있으니까요.
1: 나 혼자서 뭔가 온전히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데 자꾸 뭔가 이렇게 개입이 들어오면은 조금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3: 네네네.
0: 포장해서 가져가면 되죠.
3: 그러지 않고
1: 속상하잖아.
0: 인류애가
1: 우리 인류애가 풀충전돼 있기 때문에 포장해 주세요.
0: 네.

0: 나는 자영업 요즘 너무 힘든데 너무 반가운 사연이고 선곡이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1: 네, 우리 주연님 문자 한 번만 소개해 주세요.
0: 혹시 선곡 명순의 떡볶이? 그냥 듣자마자 생각난 노래인데 이 노래 너무너무 신난다고요?
1: 그렇죠. 네. 그렇죠. 왜냐면 또 우리 유건상님께서는 떡볶이 네. 하면 DJ DOC의 허리케인 박 이거죠. 뭔가 좀 관련된 노래들이 좀 엄청 오케이. 나오고 그러네요. 있어요.
2: 이렇게 실시간으로 우리가 재밌다.
1: 네. 재밌다. 재밌다.
0: 생방 재밌다.
1: 또 우리 4427님은요. 떡볶이는 스파이시한 맛이죠. 혹시 에스파이?
2: 스파이시?
1: 자 우리 실장님.
2: 네. 땡!
1: 우리 실장님이 네. 진짜 곡을 네. 가져오셨기 때문에
2: 네.
1: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이런 노래도 나왔어요. 김선아님은 잭스키스의 커플 한번 또.
2: 아, 네 그래도 또 네. 또 왔으니까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1: 네.
2: 떡볶이 셰프님이 단골 커플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니까 잭스키스의 커플 아닐까요? 매콤한 떡볶이를 먹으면서 서로 물도 챙겨주고 앞접시에 덜어주며 먹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0: 그러네요.
1: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사장님이 두 분이서 가끔 그 남자친구분 게임 때문에 좀 싸운다 그랬잖아.
0: 그러니까요.
1: 그게 좀 달달한 노래를 좀 틀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 네.
1: 또 우리 6628님은요.
0: BTS의 Dynamite 매운 떡볶이에 어울리는 노래 입속이 시원하게 뻥 터지는 느낌으로
2: 와.
1: 다 노래들이 너무 잘 어울리는데
0: 네.
2: 네.
1: 자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
2: 네.
1: 이분께 어떤 노래를 틀어드려야 단골 커플 손님이 더 행복하게 떡볶이를 흡입하실 수 있을까요?
2: 제가 가져온 노래는 바로
1: 바로 이구나.
3: 번호 캔디샵.
1: 계속해서 해줘. 제 둘 셋.
3: 그런 캔디샵. 등은 하늘이
1: 그만. 사실 이 레드벨벳 분들 빨간맛 이 노래가
2: 네.
1: 예전에 그 윤민수 선배님도
0: 네.
1: 발라드 버전으로 불러주시지 않았어요?
2: 그랬어요?
1: 빨간맛 궁금해하네.
2: 오마이갓.
1: 해주셨었고
0: 그랬던 것 같아.
1: 네 그리고 뭔가 그 팝페라 하시는 분들도 이 노래로 되게 편곡을 이렇게 약간
0: 맞아요.
1: 청가대 버전처럼.
0: 저도 약간 권사님처럼 부른 거예요.
1: 권사님 버전.
0: 궁금해 허니.
1: 그러니까요. 아니 어떻게 이 노래 왜 선곡해 주신 거예요? 실장님?
2: 이 노래가 제가 듣기에는
0: 네.
2: 약간 귀여운 것 같지만 가사를 다 이렇게 훑어보면
1: 네.
2: 굉장히
1: 오해.
2: 사랑이 더 돈독해질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상상이 약간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1: 상상력이 가동이 돼?
2: 네, 뇌가 만약에 검정색이면 상상을 다른 곳으로 할 수 있을?
1: 그게 뭐야? 잠깐만, 뇌가 검정색이면
0: 블랙브레인?
1: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느낌인지
0: 네,
1: 나
0: 뭐...
1: 진짜
2: 그러면 제가 한 소절만 좀 불러드릴까요?
0: 오,
2: 오늘 노래 좀 갑니다.
0: 네.
2: 이거 오디오 좀 설정 추라해주세요. 제가 목청이 좀 꽤나 좋거든요.
1: 에코 한번 넣어주세요. 에코가 아니구나. 더 낮춰주세요.
2: 낮춰주세요. 네. 그러니 말해 그러니 말해 너의 색깔로 날 물들여줘 더 진하게 강렬하게
1: 정말 끈적이고 나는 좀 야했어요.
2: 나 되게 난 야하다고 생각했어.
1: 네. 지금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버렸고
2: 더 진하게 강렬하게 날 물들여줘.
1: 나를
2: 너의 색깔로.
1: 너의 색깔로. 이거를 떡볶이 먹으면서 이렇게 될 일인가 싶으면서
2: 그래서 사랑이 더 돈독해질 수 있게끔.
0: 네네네네.
1: 이 떡볶이 국물에 그냥 이 빨간 떡볶이 국물에 그냥 다 우리가 적셔져 버리는 거네.
2: 그쵸.
0: 이야 그쵸? 좋네요.
1: 네. 자 우리 8993님께서 효진초이님 네. 텐션이 더 세져서 오셨네요. 한희조님이 전보다 텐션이 많이 지치신 것 같은데
0: 네. 지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1: 아니 여러분 네. 그렇지 않고 사실은 오늘은 우리가 첫 생방 뭐 첫 생방이라기보다는
0: 네.
1: 인사 이동을 한 게 좀 얼마 안 됐잖아요.
0: 그렇죠.
2: 그렇죠.
1: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아마 우리 희준 원장님도 조금 더 적응이 되시지 않을까.
0: 그렇죠.
2: 그렇죠.
0: 네. 좋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좋아요. 또 우리 3002님은요.
0: 효진 초이님 팔이랑 몸이 다 빨개졌어요라고 하시는데
1: 그러니까 피가 나요 몸에서. 네. 피가 나고 있어요.
2: 혈액순환이 되게 잘 된 노래네요.
1: 제대로. 네. 그러니까 혈액순환 안 되시는 분들 이 노래 부르시면 될 것 같아요.
2: 네.
0: 네.
2: 네.
1: 또 우리 2229님은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자두의 김밥. 제 마음대로 선곡할래요.
0: 그렇죠.

0: 아 떡볶이 국물에 김밥 찍어 먹고 싶다. 그러면 꿀맛인데.
1: 좋다. 너무 좋다.
0: 너무 좋다. 김밥 심지어 그냥 김밥 말고 약간
2: 꼬마 김밥. 아! 칠드런 김밥.
0: 칠드런 김밥을 약간 이렇게 찍어가지고 먹고 싶다. 또 우리 유건상님은요. 네. 야, 실장님은 회식에 부르지 말자니까 누가 말했어?
3: 말하지 않아도 난 어디서 들리는 게 있지.
0: 그러니까요. 자, 좋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의뢰인인 떡볶이 셰프님께는요 선물과 함께 우리 실장님께서 추천해주신 레드벨벳의 빨간맛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3644님께서요 토요일은 라디오를 잘 안 들어서 몰랐는데 여기 자꾸 까마귀가 울고 주전자가 끓는데요? 너무 웃겨요.
1: 누가 제 얘기를 하나 봐요.
0: 그러니까요.
1: 땡큐.
0: 오늘 쭉 끝날 때까지 좀 들어주시고요.
2: 네.
0: 자, 그럼 저희는 레드벨벳의 빨간 맛 이 노래 듣고 3부에서 두 번째 전문 상담 계속 이어갈게요.

방탄꼭지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가볍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도.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복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4: 3, 2, 1 가평으로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꼭 두 가지로 즐겨요. 농심.
1: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전화.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청취 및 상품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 여보, 이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4: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5: 감사제 같이 갈래? 가자 유니클로. 좋은 옷좀 가겨 유니클로 감사.
6: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5: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7: 글레오?
8: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7: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8: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7: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9: 자, 12시에 주현영 월요일 3부 시작됐습니다. 주주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최적의 노래를 추천해드리는 벌스르 뮤직 한혜준 원장님, 효진 초유 실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0: 네, 사연 의뢰하고 싶은 분들은요, 12시에 주현영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거나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유료 문자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9: 네,
11: 사연 소개되시면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9: 맞습니다. 네. 아니, 우리 김혜진님께서 네. 맞아, 네. 월요일은 이래야 돼요.
10: 어허!
9: 너무 신나네요.
10: 너무 신나요.
11: 아무래도
10: 신나요.
9: 그니까요.
11: 네.
9: 0467 님은요, 펌유센 보라 하니까 훨씬 재밌어요.
10: 펌유센
9: 보내주셨고.
11: 감사합니다.
9: 또 네, 우리 3240 님은 저도 거의 매일 듣는데 토요일은 못 들었거든요. 네. 이렇게 재밌는 분들을 놓치고 있었다니 그동안 손해봤네.
10: 손해까지
9: 보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네. 제가 그 전부터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희 펌유센 코너가 뭐랄까 어떤 분들한테 신날 수 있고 어떤 분들에게 좀 기가 빨릴 수 있어요.
10: 네. 그렇죠.
9: 기가 빨리고 정신이 없을 수 있어요.
10: 네.
9: 하지만 저희의 매력에 한번 빠져 들어가 보세요.
10: 네.
9: 네, 그렇다면은 이게 점점 익숙해지실 겁니다.
10: 그렇습니다.
11: 맞아요, 맞아요.
9: 네, 우리 다 정신줄 월요일부터 정신줄 놓고 화이팅하자는
10: 네.
9: 의미니까.
10: 네. 네.
9: 자, 또 우리 8379님은요. 근데 희준 원장님 목이 많이 타셨나봐요.
10: 네.
9: 아를 그냥 빨대 내려놓고 입에 와다다 부어놓으시네요.
10: 아, 우리 SBS 네. 구내식당 정말 맛있는데
11: 네.
10: 아, 리틀빌 솔티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1: 리틀빌 솔티,
10: 리틀빌 솔티 먹고 온다고 목이 많이 말랐네요.
9: 그러니까요. 근데 웬만하면 네. 빨대가 좋기는 해요. 왠지 알아요?
10: 왜요?
9: 이렇게 들이붓다 보면은 그 커피가 이에 다 닿잖아요.
10: 네.
9: 이가 많이 노래져요.
10: 건강 상식까지.
9: 아예 미적 상식 같은
10: 미적
9: 거죠.
10: 상식까지.
9: 네. 네. 한번 참고해 주세요.
11: 참고해 주세요.
10: 참고해 주십니다.
9: 네. 아예 관심이 없는 것 같고.
11: 그러니까요. 네.
9: 자, 우리 8489님 문자 한번만 소개해 주세요.
10: 얼마 전에 음악 어플 알고리즘 덕분에 주드님이 The Prodigal Son을 듣게 됐습니다. 노래 참 좋던데 주드님이 한희준 씨라네요.
9: 네.
10: 주디는 알고 있었나요? 프로젝트 선 오늘 날씨랑도 잘 어울리네요라고 해주셨습니다.
9: 주주님 저 알고 있었죠. 아유, 당연히.
10: 그럼요.
11: 아유, 그럼요.
9: 또 저희 방송에서도 이제 몇 번 틀어드렸었고.
11: 네. 네.
9: 근데 이제 프로젝트 네. 선 이게 네. 한혜준 씨 이름을 치면은 이 노래가 잘 안 나와요.
11: 그렇긴 해요.
9: 그리고 주드라고 쳐도 잘 안 나오고.
11: 그러니까요.
9: 네, 뭐 어떻게 정확하게 뭐 어떻게 쳐야 돼요?
10: 그냥 뭐 주드라고 치면 나오는데
9: 네.
10: 아 뭐 조금. 조금 부끄럽네요. 이제 음악적으로 아유. 제가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 자체가.
11: 어머나?
10: 나중에 한번 뭐 여기서 틀어주시면 한번 들어주세요. 피디님 한번 들어주세요.
9: 아니 우리 여러분 우리 원장님이 개그맨이 아니세요. 가수시기 때문에
11: 가수세요.
9: 진짜로 이 The Prodigal Son 이게 정말 너무나도 감성적인 노래거든요.
10: 네.
9: 네. 자, 혹시 다음 네. 신곡은 언제쯤 나와요?
10: 아직 그랜파더가 오지 않았어요. 영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이고. 더 기다림 면서 네, 올해는 좀 보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 그랜파더가 오실 때쯤에
10: 네네네네네네
9: 신곡을 한번 기대해 보고요.
10: 네.
9: 자, 그리고 짧은 고민 사연도 지금 도착해서요. 잠깐 보고 갈게요.
11: 네. 네. 현님입니다.
9: 네.
11: 효진 초이 실장님께 짧은 고민 상담 받고 싶어요.
9: 뭐예요? 뭐예요?
11: 언제나 부정적인 말만 하는 인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10: 이야.
9: 자, 자, 언제나 부정적인 말만 하는 인간.
10: 네.
9: 우리 만약에 실장님은 네. 이런 분이 있다면은 좀 평소에 어떻게 대처하시는 편이에요?
11: 제가 저희 예전에 말씀드렸던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
9: 아, 우리 실장님은 기세로 네. 레벨 네. 소리 그 레벨로 누르시는 네. 스타일이에요.
11: 네. 아니!
10: 그냥 무조건
11: 계속 아니라고 말 끊으세요.
9: 만약에 아, 진짜 오늘 날씨도 너무 별로고
11: 아니! 아니! 그런 아니, 날도 있어야지.
9: 근데 솔직히 지금 이런 날씨에 가봤자
11: 아니! 안 가봤잖아.
9: 아, 그럼 여기서 놀기에도 사실
11: 아니! 저... 여기서 놀면 얼마나 재밌겠어. 시원하지. 어? 깨끗하지. 어?
9: 그냥 입을 막아버리는
10: 그러네요,
9: 방법이죠.
10: 그러네요.
11: 네.
9: 근데 우리 실장님께 보내주시긴 했지만 만약에 네. 우리 원장님이라면은 네. 평소에 좀 어떻게 대처를
10: 궁금해요.
9: 하시는 편이에요?
10: 부정적인 말씀을 하신다?
11: 네.
10: 그럼 저는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마음에 상처가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늘 생각해요.
9: 어떤 방어 기제가 있다거나.
10: 네네네. 그래서 저는 약간 그 사람들의 얘기를 더 들어주고
9: 오히려
10: 네. 오래 들어주고 아 그랬구나. 근데 너 현영아 혹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은 아닐까라고 생각은 해봤어. 약간 이렇게 그 사람의 상처를 오히려 조금 포커스하는 그런 거. 를 조금 가져가는 향안입니다. 네.
9: 이분 따뜻하게 또 이렇게 싹 맞아주려고
11: 하는 따뜻하시다.
10: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9: 그것도 참 쉽지가 않은 일인데.
11: 그렇죠.
9: 아무튼 우리 현님 이 부정적인 말만 하는 인간에게 입을 막아버리시든 아니면 네. 오히려 그냥 그 상처를 더 이렇게 포근하게
10: 그렇죠.
9: 만져주시든
11: 네.
9: 그 뭐 좋은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 네.
9: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의뢰인 만나볼 건데요. 비현실 남동생님의 사연입니다. 이번에는 원장님 앞으로 사연이 접수했어요. 사연도 원장님이 소개해 주세요.

0: 저에게는 사이가 무척 돈독한 친누나가 한 명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너네는 현실 남매랑 정반대다, 비현실 남매다 할 정도로 사이가 너무 좋은데, 아 근데 최근에 누나가 취업에 성공했어요. 하지만 회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1: 반돌아 나 왔어. 오늘도 진짜 피곤하다.
2: 어 누나 가방 줘, 가방 줘. 아유 무겁다. 오늘도 고생했어. 회사 일 많이 힘들지?
1: 아 말해 뭐해. 아 김대리님이, 아 내가 배운 적도 없고 지시 받은 적도 없는 일 아 왜 나 안 해놨냐고 뭐라는 거 있지.
2: 아 진짜 미쳤네. 아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1: 아 거기다 대고 저는 모르는 일인데요? 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죄송하다고 시정하겠다고 했지.
2: 아 진짜 이건 좀, 와 이거 너무 억울한데, 좀 아닌 것 같은데.
1: 아, 근데 그게 끝이 아니다.
2: 아, 또 있어.
1: 어, 박 팀장님이 나보고 회식 장소 알아보래서 리스트업했거든.
0: 응.
1: 근데 여기는 너무 비싸고 여기는 시끄러워서 대화가 안 되고 여기는 김치가 맛이 없고 어쩌고 저쩌고 택한만 걸다가 지금 결국 자기 친구 가게로 가자는 거야. 그럴 거면 처음부터 나한테 말을 하지 말던가. 진짜 아 스트레스 너무 받아.
2: 아, 누나 아 진짜 힘들겠다. 그래도 좀만 더 버텨보자. 어? 화이팅!
0: 이렇게 누나는 집에 오면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을 저에게 미주알 고주알 털어놓습니다. 저는 누나가 너무 안쓰러워서 최대한 열심히 들어는 주는데, 제가 아직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그런지 어떻게 리액션을 해줘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 영혼 없는 대답으로 느껴질까봐 누나한테도 미안하고, 그래서 이젠 제 어색한 리액션보다 노래로 누나를 위로해주고 싶습니다.
3: 그래요.
0: 누나의 회사 스트레스를 팍팍 다 봐줄 노래 부탁.
3: 네, 사연 보내주신 비현실 남동생님께는요 구두 교환권 보내드리고요. 자, 이분이 또 보내주신 정보가 있는데,
0: 네.
3: 저는 아직 대학생이고요. 나. 누나는 저보다 6살이 많아요. 언제나 상냥했던 누나가 회사 다니면서부터 잠꼬대 할 때 욕을 하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면 이직하는 게 어떻겠냐고 얘기를 했다가 그게 말처럼 쉬운 줄 아냐고, 무조건 2년은 채울 거라고 한 소리 들었어요.
1: 정말
0: 이렇게 근데 너무 착한 동생이시네요.
1: 나 너무 감동이에요.
0: 진짜 그러니까. 감동이다.
3: 자, 회사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누나를 노래로 위로해주고 싶다는 남동생 주주님의 사연인데요. 자, 일단 처음에 알바를 할 때, 또 처음 회사를 다닐 때, 이 아직은 미숙한 사회 초년생일 때 받는 그 스트레스가 사실은
0: 있죠.
3: 그때가 엄청 커 보이죠.
0: 그렇죠.
3: 힘들죠. 우리 희준 원장님도 좀 그래도 이런 아르바이트 생활을 좀 많이 해보셨었잖아요.
0: 네네네.
3: 이런 스트레스들을 좀 어떻게 극복하셨던 것 같아요?
0: 이렇게 말씀드리면 도움이 될 줄.

0: 모르겠지만 저는 알바를 했을 때 스트레스 받으면 바로 그만두고 다른 알바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 되게 책임.
0: 네, 저 굉장히 무책임한 유승훈 시절을 보냈어요. 네, 지금 사장님께서 몇 분들이랑 지금 연락이 되는데.
2: 네.
0: 희준이

0: 사회초년생일 때
1: 저는 네. 극복하지 못했어요.
0: 맞아 사실
1: 매일 울었어요.
2: 맞아.
0: 그게 맞아.
2: 그래 솔직하게 하자.
1: 매일 우리. 울었어요. 그래. 아니 쭈디는요?
0: 저도 극복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매일 울었고
1: 그래. 맞아.
0: 가슴 아파도 나 이렇게
3: 울어요.
0: 썼죠. 네. 근데 그래도 그나마 저는 좀 연기 지망생이었다 보니까 네. 상황극을 하면서 좀 풀었죠.
2: 상황극이요?
0: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진상 고객님을 만나면은 그러면은 저는 제가 그 상속자들의 차은상이 박신혜 선배님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서 왜냐면 그 상속자들에서 박신혜 선배님이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캔디 같은 소녀였거든요. 네. 그 차은상이 빙의를 해서 어머. 약간 정말 지금 누가 나를 찍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테이블을 닦고 화장실 가서 한번 세수하면서 물에 젖은 물 뚝뚝 떨어진 내 얼굴 보면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자 아자 이런 거를 저는 좀 했어요. 그러면서 좀 극복을 했는데 네. 사실 방법이랄 건 없는 것 같아. 그냥 좀 시간이 지나면서 겪어봐야 되는 거
2: 맞아. 그럼요.
1: 그 기간이 지금의 쭈디를 만든 것 같아요.
2: 그 기간에 모든 효진도 만들고 희준이도
1: 네, 만들고,
0: 희준도 만들고.
2: 네. 결국 싫어하는 거를 잘 이겨냈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걸 하게 됐잖아요.
0: 네. 맞아요. 네. 근데 참 우리 사연 속의 친누나가 지금 회사에 각종 빌런들 때문에 좀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1: 네.
0: 자 우리 두 분은 사회생활하면서 만난 네. 최악의 상사 또는 동료 빌런 혹시 떠오르는 유형이 있으세요?
2: 아 너무 많고요. 정말
1: 그래요?
2: 정말 빌런들은 너무 많지만 제일 힘든 빌런은 룸메이트 빌런이에요.
0: 룸메이트 빌런.
2: 그것도 사회생활을 이제 뭐 연습생 같은 거 이제 하면 네. 이제 제가 원하지 않은 룸메이트들을 만나잖아요. 룸메이트 빌런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네. 그건 뭐 집에 가서도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어마어마하거든요.
0: 그쵸. 네. 실장님은요?
1: 저는 이제 막 배우는데 이건 상식 아닌가요?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 그러니까 인격 모독 같은.
2: 아 본인을 가르치면서?
1: 응.
2: 와 이렇게 가르치는데.
0: 아 뭔가 어떤 부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뭔가 충돌이 일어났을 때 이럴 때 아 그거는 상식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좀 날카롭게? 정말? 그럴 때 어떻게 해요?
2: 상식 아닌데요?
1: 저 울었어요. 울었다니까.
0: 최근이요? 혹시 최근이요?
1: 아니요. 20대 때.
0: 때.
1: 한 달 했어요. 한 달.
0: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이 최악의 상사가 있었거든요.
2: 그래요?
0: 있었는데 방송 불가예요.
2: 방불.
0: 방송 불가예요. 네. 이 상사분께서 야 이거를 뭔가 제가 굉장히 어렸잖아요.
2: 네.
0: 근데 이 어린 여자 아르바이트생한테 너무 좀 무례한 어떤
2: 그렇죠.
0: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정말 방송 불가고
1: 끝나고 얘기 좀 해요.
0: 끝나고 한번 얘기해줄게요.
2: 네. 네.
0: 아니 우리 4566님은요 차수경의 용서 못해로 분노를 발산하게 도와주세요. 저주 인연까지는 아니더라도
2: 아, 약간 스트레스 그리고 풀리는 그런 노래들이 굉장히 많긴 합니다.
0: 저희가 또 이래도 사랑이 많아가지고 저주 인형이나 이런 거는 좀 추천드리지 않아요.
2: 저희는
0: 사실은.
2: 안 돼요.
1: 맞아요. 네. 안 돼요. 안 돼요.
0: 또 우리 8286님은요.
1: 스텔라장의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 스쳐도 월급은 월급이죠.
2: 맞아요.
1: 월급 날만 기다리는 겁니다.
2: 네. 6628님은 황규영의 나는 문제 없어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화이팅 넘치게 위로해주세요.
0: 그러니까 지금 이 노래들이 다 어쨌든 좀 힘을 주는
2: 네.
0: 한데요.
2: 네.
0: 자 우리 희준 원장님께서 비현실 남동생님이 이 회사 때문에 힘들어하는 누나에게 어떤 노래를 들려주면 좋을지.
2: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누군가한테 아, 나 너무 힘들어 일하는 게 너무 힘들고 빌런들이 나를 정말 못살게 구로 할 때마다 저한테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했던 위로가 아직 마음에 남아있어서 이걸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희준아 너 지금 돈 때문에 하는 거야? 돈 벌면 좋지. 그러면 돈 걱정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돈 걱정할 필요 없어. 지금 이 누나도요. 열심히 2, 3년을 버텨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동생을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돈을 벌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동생은 자기가 돈을 못 벌기 때문에 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나한테 누나가 딱 퇴근 끝나고 들어오자마자 누나! 힘들었지? 근데 돈 걱정하지 마. 내가 2, 3년 안에 빨리 졸업해가지고 진짜 누나 호강시켜줄게!
0: 아유! 말이라도.
2: 그래.
1: 말이라도 너무 기특하다.
2: 그럼 언니 누나가 아, 너무 힘들고 그렇지만 그래 동생 너 보면서 2, 3년 잘 우리 견뎌보자.

0: 나도 돈 걱정하지 않고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거 계속 열심히 해볼게. 그래서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노래는 Don't worry. Be happy. 아, 2차적인 의미를 가져주십니다. Don't worry, be happy. 걱정하지 마, 행복해. Don't worry. 걱정, 돈. 하지 마, be happy. 행복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1: 아, 오케이. 자, Don't worry, be happy. 걱정하지 마, 행복해질 거다. 네. 그리고 Don't worry. 돈 걱정.
0: 하지 마.
1: 하지 마라. 네. 야. 진짜로 또 이렇게 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분께 희중 원장님이 선곡한 뮤직 바비 맥퍼린의 Don't Worry, Be Happy 들려드리면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0: 우리 맥펄인의 Don't Worry, Be Happy 듣고 오셨습니다. 네. 우리 0922님께서요.
1: 어머, 집 오자마자 주디 보려고 보라 켰는데 우리 주디님을 실물로 영접하다니요. 너무 좋네요.
2: 안녕하세요.
0: 그러니까요. 우리 또 0922님도 뭐 누나일까? 모르겠네. 왜냐면 우리 희진 원장님이 네. 약간 네. 또 누나 킬러시거든요. 누나들을
1: 맞아요.
0: 누나들을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시더라고.
2: 진짜 좋아하죠.
1: 마성의 남자예요. 네.
0: 그러니까 네. 우리 오나원님도
2: 토요일에 퇴근하면서 들었는데 오늘 보라 볼 수 있으니 너무 좋아요. 효진 초이 실장님, 한희준 원장님 응원할게요. 파이팅.
0: 감사합니다.
1: 감사해요.
0: 우리 나원님도 파이팅이에요. 자, 어떡해요. 오늘 또 이퍼뮤센 첫 월요일 생방이었는데 네. 어떠셨어요?
2: 여러분 어떠셨는지 우리 효진 초이 라디오 계속 할까요?
1: 아, 저는 뭐 늘 하던 대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2: 네.
0: 맞아요. 하던 대로 하면 돼요.
1: 네.
2: 맞아요.
1: 마음 변하지 말고.
2: 월요일 정말 힘든 월요일인데
0: 네. 그렇죠.
2: 저희가 리스폰서빌리티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분들의 월요병을 책임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네. 아, 저희가요 진짜 이 월요병을 타파하기 위해서
2: 네.
0: 정말 가진 노력을 해볼 테니까요.
2: 네.
0: 우리 주주님들 같이 함께 해주시고요.
2: 네.
0: 자, 그러면 3부 끝곡으로 주드 우리 희진 원장님의 곡이죠. The Prodigal Son 들려드리면서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0: FM.
1: SBS 미디어 그룹이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모집 부문은 기자, 아나운서, 미디어 엔지니어, 교양, 라디오, 드라마, 예능 PD이며 지원서 접수는 6월 8일 월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0: 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1: 아나운서 이윤아입니다. 우리 주변 어딘가에는 노인 학대로 고통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노인 학대를 목격하거나 의심된다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노인 학대 신고, 더는 외면하지 말고 동참해 주세요. 노인 학대 신고 전화 1577-1389와 나비새김 신고 앱으로 언제든지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용기 있는 신고로 노인 학대를 멈추고 학대 피해 노인에게는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2: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3: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2: 돈 머리 비 하겐
3: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2: 돈 머리 비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돈 머리 비 하겐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4: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5: 생활정보
6: 슬라임 대신 새롭게 떠오른 장난감이 있습니다. 왁스, 부시다, 볼의 줄임말, 와프볼이죠. 왁스로 코팅한 말랑한 볼의 겉면을 눌러 부수는 촉감 장난감인데요. 실제로 손으로 조물조물 만지는 촉감이 긴장감을 낮춰주는 명상과 비슷한 효과가 있어서 왁프볼은 장난감을 넘어 스트레스 풀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클레이를 원하는 크기로 동그랗게 만든 뒤 양초를 전자레인지에 녹여 얇게 여러 번 입히고 굳혀준 다음 냉동실에 20분 정도 완전히 굳히고 나면 완성이니까요. 요즘 유행하는 촉감 장난감 가족들과 함께 만들면서 스트레스를 풀어봐도 좋겠죠?
7: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별것도 아닌 소식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해드리는 별게 다 뉴스. 이 시간 주요 소식 빠르게 만나봅니다. 6월의 첫 소식입니다. 1142님의 반려견이 최근 헌혈견 은퇴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3살 때부터 9살이 된 지금까지 총 10마리의 소형견에게 혈액을 나눠줬다고 전했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주주들은 강아지가 너무 기특해서 복복복 쓰다듬어주고 싶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유정희님은 친구들과 함께 등산을 가기로 약속했다는데요. 하지만 산 입구에서 만나자마자 다같이 금강산도 식후경을 외쳤다고 합니다. 결국 정희님과 친구들은 산에 오르기도 전에 막걸리를 먹고 취했고 등산은 전원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했다는 소식입니다. 준서군은 나도 이제 형하다 라며 굉장히 뿌듯해하고 있다는데요. 현재 양손에 아이스바를 하나씩 든 채 입에 초코를 잔뜩 묻히고 거실을 활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생활정보. 여름하면 빠질 수 없는 과일, 바로 시원한 수박이죠. 수박은 약 9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체내 수분 보충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또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 성분이 있어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배탈이 나거나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적당히 드시면서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랄게요. 별다뉴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상 별다뉴 앵커 주현영이었습니다.

네, 별다니에 이어서 보이넥스트도어의 나이스 가이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곽은영님께서 헌혈견 뉴스는 별것도 아니지 않고 널리 널리 알릴 뉴스인 것 같아요. 너무 장하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죠 맞죠. 자, 이렇게 또 많은 소식 전해주신 분들께 선물도 보내드리고요. 지금 주중 7일 개봉 예정인 영화 토이스토리 5 관람 티켓을 1인 2매로 총 5분께 드려요. 신청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문자 샵1077 또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거나 문화선물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우리 3284님께서요. 주말에 초등학교 동창 모임을 전주에 있는 작은 파스타집에서 했는데 12시엔이 나오는 거 있죠. 너무 반가워 사장님께 혹시 주주세요? 물어보니 엥! 전 주식 안 하는데요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곳에서 주방 보시는 셰프가 주주시더라고요. 앞으로 사장님도 주주하시겠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그 전주에 있는 작은 파스타집 어딘지 모르겠지만은 셰프님께서 굉장히 요리를 잘하실 것 같아요. 네. 또 우리 권지은님께서는 대리로 승진하고 명함을 200장 뽑았는데 명함 돌리고 보니 이름이 권지운으로 되어 있었어요. 은인데 그쵸? 이미 돌려버린 명함 15장 다시 회수하고 명함 가게 다시 팔아 가야 돼요. 너무 귀찮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유, 우리 지은님이 얼마나 정신이 없었으면은 그쵸? 이렇게 정신이 없으면은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그쵸? 또 우리 2636님은 저는 아기 재워서 안고 일하고 있어요. 재택근무라 집에서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지만 아가가 자는 동안 일 후다닥 하려고 점심도 못 먹고

그래서 살짝 슬프네요. 그래도 오늘 큰아이 소풍이라 아침에 김밥 싸서 손에서는 참기름 냄새가 고소하게 올라와서 아유 어떻게 킁킁거리면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도 주디 목소리 들으면서 일하니까 힘이 납니다. 자이언티에 꺼내 먹어요 신청합니다. 되게 뭐랄까 아유 왜 슬퍼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참기름 손에 묻은 참기름 냄새로 지금 그걸로 대리만족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아우 너무 이게 안쓰러워가지고 주디가 그 옆에 가가지고 어? 주먹밥 동글동글하게 김자반 넣어가지고 참기름 넣어가지고 소금 뿌려가지고 동글동글 말아서 한 입 옆에서 이렇게 딱 넣어주고 싶네요 진짜. 자 얼른 우리 2636님 얼른 또 밥 챙겨 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는 우리 2636님께서 신청해 주신 자이언티의 꺼내 먹어요 듣고 와서 주주님들의 문자 더 만나볼게요.

네, 자이언티의 꺼내 먹어요 듣고 오셨고요. 6월의 첫날인 오늘 우리 주주님들은 지금 뭐 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한번 만나볼게요. 우리 5168님은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아가들 재우고 현영님 보는 라디오 보면서 혼자 즐거운 1인이에요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5168님 오늘도 참 고생 많으셨고 이따가 또 퇴근하셔가지고 맛있는 거 드시고 힐링하고 그런 시간들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김효미님께서는요, 식품회사 다녀요. 오늘은 귀리 볶는데 고소한 냄새가 진동합니다. 너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또 우리 0721님은요, 안녕하세요. 월요일 공강인 느긋한 대학생입니다. 이사하다가 우연히 엄마가 젊었을 때 듣던 오래된 라디오를 발견했어요. 처음으로 주파수를 직접 맞춰가며 듣고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고 신기하네요. 엄마도 예전에 이 라디오로 방송을 들었을까 생각하니 묘한 기분이 듭니다. 엄마 사랑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진짜 묘할 것 같아요. 엄마도 나처럼 더 이렇게 풋풋하고 이랬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럴 때 내가 이렇게 직접 주파수 맞추고 했던 것처럼 엄마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었을 텐데. 참 이런 또 오래된 라디오, 엄마가 듣던 라디오가 남아 있어가지고 너무 좋네요. 다행이기도 하고. 또 우리 3764님은요. 추디, 아이들이 친구 집에서 도마뱀을 보고 와서 도마뱀 키우고 싶다고 저와 아내 얼굴 볼 때마다 노래를 해요. 게임도 안 하고 책도 많이 읽고 노력하는 모습에 흔들리지만 도마뱀이라니. 아내와 저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어요. 저희가 도마뱀을 잘 키울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도 최근에 어떤 아이들 집에 놀러 갔다가 너무 귀여운 그 둘 다 이제 딸이거든요. 근데 막 아 막 이모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모 이거 봐라 하고 딱 보여줬는데 그 도마뱀이 있는 거예요. 도마뱀을 손등에 올려서 이거 봐봐 한번 만져봐 하면서 이렇게 딱 줬는데, 저도 사실은 그렇게 가까이에서 도마뱀을 보고 만져보는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살짝 겁은 났는데,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너무 귀엽다고 해서 가져왔는데 이렇게 피하면 뭔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용기가 났는지 그래 하면서 이 손등에 탁 이제 올려본 거예요. 근데 너무 귀엽던데요? 네, 진짜 이게 탁 막상 올려보면 애들이 피부도 야들야들 해가지고 잘못 다루면 막 찢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야들야들하고 눈도 이렇게 막 하는데 진짜 귀엽더라고요. 애들이 너무 순하고. 물론 종이, 제가 도마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종에 따라서 뭐 어떤 성격이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좀 이렇게 아이들이 좀 다루기에도 좀 조심히 잘 다뤄야 되긴 하지만 충분히 키울 수 있겠다. 물론 이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잘 키울 수 있다면 키워도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도마뱀 친구들의 매력에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우리 1380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 오늘 처음 문자 보내요. 고3 아들이 부사관 지원해서 면접 보러 함께 왔어요. 계룡대 근처에요. 부모에게 손 안 벌리고 착하게 커주고 집에서는 애교도 많은 마음 넓은 아들이랍니다. 부모로서 대학 진학을 원했지만 본인이 고민하고 고심 끝에 결정했다니 응원해줘야겠죠. 갑자기 훌쩍커버린 막둥이가 어색하기도 하고 아직은 어린 나이인데 안쓰럽기도 해요. 우리 아들도 청취자분들도 6월 파이팅이에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뭔가 이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이 너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렇게 걱정해주시고 챙겨주시고 마음 온 마음 다해서 사랑을 해주시는 우리 주주님의 그런 마음을 우리 아드님께서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으로 앞으로 잘 헤쳐나가실 수 있을 거거든요. 저도 그렇게 잘 헤쳐나가고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도 저희 아빠 엄마 아빠는 제가 진짜 아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많이 그렇게 좀 개입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 그럴 때마다 아니 그냥 나 믿어 이렇게 나 믿고 그냥 나 응원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면접 끝나고 또 아드님이랑 커피 시원하게 나눠 드시라고 커피 두 잔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1042님도요. 차 안에서 이동하면서 처음 듣고 있어요. 12시엔 주현영은 또 새로운 텐션이네요. 날씨는 너무 덥고 퇴근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어제도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뜨거워가지고 그냥 양산이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좀 뭐 건강도 조심하시고. 저희 12시에는요. 각 코너마다 텐션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좀 맛봐주세요. 자, 우리 새싹 주주님께도요, 커피 한 잔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소리 질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연료
2: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3: 케어 원해요?
4: 케어 원해요.
3: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하는

0: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케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2: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능!
3: 최대 75% EV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4: 르노.
5: 넌 대체 누구야?
6: 건방진 녀석, 코코리 구르기.
7: 대체 정체가 뭐야? 하고 물으신다면?
8: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7: 주주분들께 에너지를 드리기 위해.
8: 주주분들께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7: 미친 텐션을 자랑하는 우리는?
8: 퍼스널 뮤직 센터의 원장 한희준.
7: 실장 혜진 초이.
9: 난 조디다 냐옹.
10: 12시에 주연영에서 준비한 6월 선물, 저희 퍼뮤센즈가 직접 소개해드릴게요. 명륜은 진사랑, 명륜 진사갈비에서 식사권.
7: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11: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10: 아늑한 호텔 침구 아늑 애톰에서 고이고이 호텔 베개.
7: 하루를 이기는 100번에서 게임형 체중 관리기.
11: 명품 덴탈 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10: 디퓨저는 라미오에서 아로마 퍼퓸 디퓨저 세트.
7: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11: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7: 스타일 리더들의 패션 슈즈 텐디에서 구두 교환권.
11: 한방 비건 AWE에서 5초석잠 주름 개선 선물 세트.
10: 차류 전문 기업 꽃샘 식품에서 맛있는 전통 차를 드립니다.
11: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요.
7: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해주세요.
12: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2시부터는 2시 탈출 컬트쇼가 시작됩니다.
10: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12시엔 주현영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그럼 저는 끝곡으로 한해 문세윤 추가 함께한 비행기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12시엔 주현영 안녕!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산책 즐기는 분들이 많은 요즘, 가벼운 걷기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만 숨차고 땀이 나는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을 할 정도로 국내 신체 활동 부족률은 전 세계 대비 2배 가까이 높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일상의 작은 움직임뿐 아니라 중강도 이상 신체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숨찰 정도의 움직임.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봐도 좋겠죠?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만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0: 1544-8777.
1: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2: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1: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2: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1: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2: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1: 게다가 기업 납입 금은 세액 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3: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 나. 유유.
5: 헐, 엄마. 몸젤 바디스컬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4: 몸젤?
5: 몸젤 바디스컬프 샴푸. 저거 저거.
6: 잘 만들었다. 몸젤.
7: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8: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7: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0: 시작하죠.
1: 컬투 쇼.
0: 예. 자, 들리시나요, 난리야, 여러분? 여기는 난리입니다.
1: 난리 났습니다.
0: 사계절 365일 난리들이에요. 야, 오늘따라 더 난리난 방청객들.
1: 야, 인기가 식질 않네. 야,
0: 가면 갈수록 더 올라가네.
1: 아, 날이 더워질수록 열기까지 그냥 갑자기 그러니까요. 올라옵니다.
0: 밖에는 덥고 예. 이러면 후덥지근하고 짜증날 수 있지만 여기는 아주 쾌적하고 너무 시원하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의 그 밝은 표정을 보니까 야, 천연 에어컨이네 아주 표정들이.
1: 아니, 저희가 이제 그 방청객만 이렇게 좀 와서 이 에너지 좀 즐기라고 하는데 예. 이 정도 되면 이제 그 환호를 못 받은 연예인들 좀 와가지고 환호를 예. 받고 갔으면 좋겠다.
0: 자, 우리
1: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스타분들 예 기준 받고 가세요. 와서
1: 그러니까요. 이거 방청객 문제가 아니고 연예인들이 많이 와야 될 것 예, 같아요. 예, 예. 기분이 매우 좋아집니다.
0: 많이 좋아집니다.
1: 그래요, 맞습니다.
0: 예, 예. 있는 줄 알고 착각일 정도로.
1: 그러니까
0: 내가 이 정도까지인가?
1: 아니 내가 이 정도라고? 이게 뭐야? 얼굴에 꽁꽁 싸매고 다녀야 되나? 아,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0: 본인의 어떤 인기 척도라든가 기가 좀 떨어진 연예인들은 컬투 쇼를 추천드리겠습니다.
1: 아, 보약 먹지 말고 여기 왔다 가면 돼요.
0: 예,
1: 예, 한 두 시간 있다 가면은 난리 날 것 같습니다.
0: 우리 보약 좀 먹고 시작할까? 소리 질러!
1: 자, 여러분께 전달하겠습니다. 예.
0: 자, 오늘 이 에너지를 그대로 저희가 쪽쪽 빨아먹으면서
1: 네, 전달해드릴게요.
0: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 쭉쭉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정민이, 유상균, 균디와 함께 월요일 저희 파트너는요.
1: 월요일의 첫날 신명나게 찾아온 개그맨 문세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0: 제가 아하. 뭐 오늘 좀 개인적으로 기분이 좀 좋습니다.
1: 왜 왜요? 개인적으로 뭐 좋은 일이 있나요?
0: 좀 달라진 게 없나요?
1: 달라지는 게요? 조금 사이즈가 작아진 것 같기도 한데. 아, 진짜 약간
0: 그랬어요.
1: 우리가 남자 좀 빠지고.
0: 우리 남자들이 네. 이제 기분이 좋아지는 게 뭐예요? 머리 자르는 날.
1: 아, 오늘 해야죠. 샵에 한번.
0: 예, 네, 그러니까 머리가 좀 작아 보이죠? 염색을 또 했어요.
1: 야, 이거는 사실 가족도 잘 못 알아볼 것 같은데요.
0: 알아보네.
1: 커트를 좀 하셨다.
0: 2주에 한번 하는데 2주에 한번 월요일에 하거든요. 그날이 지금 기분이 되게 좋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딱 네가 오는 날 머리를 자르는
1: 거. 그래. 월요일마다 이렇게 격주로. 감사합니다.
0: 개인적으로 이런 거에도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 머리 자르고 염색했다고 이제 기분이 이렇게 좋아.
1: 저도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태균 형이 오자마자 선물 하나 주셔가지고 응가를 할 때 쓰면은 응가 냄새가 안 나는 그런 신비의 명약을 주셔가지고
0: 있어요.
1: 오늘 저녁에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0: 예, 제가
1: 한번 쏴볼 예정이에요.
0: 주말에 뭐 일 때문에 뭐 쇼핑 겸 해서 이제 갔다 왔는데 아들이랑
1: 감사합니다.
0: 거기 그런 획기적인 상품이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가족끼리 살 때 정말 짜증나죠. 특히 화장실이 집에 하나 있는 사람. 예? 근데 거기서 다음 오는 사람이 내 냄새를 맡으면 싫잖아요.
1: 그렇죠.
0: 짜증나잖아요. 그때 그걸 한두 방울 딱 떨어뜨리고 응가를 하면 꽃향기가 납니다.
1: 꽃향기가 난다고요? 예. 아주 화장실 가고 싶어 죽겠습니다 지금. 한번 써보고 싶어가지고 미치겠네 정말. 예.
0: 자,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0: 예. 자, 한동안 우리 봄동 비빔밥이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었죠.
1: 날렸죠.
0: 봄동 예, 예. 날렸어요.
1: 품절, 품절. 예.
0: 다른 유행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1: 아, 그래요?
0: 이게 바로 뭐냐? 뭡니까? 마늘종 비빔밥.
1: 아하, 이렇게.
0: 아, 이걸 마늘종을 쫑쫑쫑쫑 썰어갖고,
1: 이렇게.
0: 양념장이랑 이렇게 버무려갖고,
1: 조사가지고, 이렇게.
0: 고기랑 같이, 계란물에 하나 얹어갖고, 싹 비벼먹으면 진짜 맛있답니다.
1: 그렇습니다.
0: 나도 못 먹어봤는데.
1: 요게 또 이제 제철 식재료라는 메리트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못 먹는 메뉴, 요게 먹고 싶다는 욕구를 자극하는 건데요. 아, 직접 만들어 먹은 후기가 아주 어마어마하고 엄청납니다. 오독오독 알싸한 마늘 향이 아주 너무 좋아서 두 그릇을 순삭 회자 해먹었을까 진심 너무 맛있어 이런 평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0: 마늘종 비빔밥 예상은 좀 되죠. 우리 네. 마늘종 안 먹어본 사람 없으니까
1: 네, 네.
0: 레시피의 핵심이 이겁니다. 마늘종을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쫑쫑쫑 마늘종이니까 쫑쫑쫑 잘게
1: 쫑쫑쫑
0: 썰고
1: 썰어가지고.
0: 냄비에 물을 넉넉히 붓고 끓인 다음에,
1: 네, 끓인 다음에.
0: 마늘종을 넣고 네. 30초만 데칩니다.
1: 됐죠?
0: 30초만 데쳐요.
1: 네,
0: 너무 오래 데치면 아삭함이 사라지기
1: 그렇죠.
0: 때문에 딱 30초만 데치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합니다.
1: 그렇습니다. 이 마늘종만 넣어도 정말 맛있지만은 차돌박이 그리고 뭐 제육볶음, 달걀 반숙 이런 거 넣으면 더 맛있다고
0: 나이스.
1: 합니다. 아 배고파지네요. 배고파져요. 빨리 먹어야 돼. 화장실 가려고.
0: 마늘종
1: 빨리 먹어야 돼.
0: 화장실을 가고 네 몸에서 똥이 빠져나와도 화장실에서는 꽃향기가 납니다. 자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오프닝이 너무 길었네요.
1: 예, 그렇습니다. 듀란 듀란이라는 가수입니다.
0: 아주 오래된 가수.
1: 도란도란하고 왠지 듀란 듀란.
0: 오래된 가수인데. 자, 이 가수를 알면 나이가 좀 있다는 거죠.
1: Hungry like the wolf.

0: 잘했다. 아유,
1: 야
0: 잘했어.
1: 난리였어 난리. 여기 또 현장에 또
0: 방청객 중에 그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나와서 또 춤을 추고 여기는 축제입니다 여러분들.
1: 몰랐어요. 이렇게 조용히 나와서 춤을 추고 갔어요.
0: 예, 아, 거기 예. 많은 친구예요. 아,
1: 몰랐습니다.
0: 넌 잘 살 것 같다 보니까.
1: 그러니까 야 어유 이 자존감이랑 이게 깡이 좋네 얘가.
0: 자, 예. 듀란 듀란이라는 오래된 가수의 처음 들어본 노래였습니다. Hungry Like the Earth.
1: 네, 아예 처음 들어봤습니다. 자주 예. 들을게요. 네.
0: 늑대같이 예. 배고픈 뭐, 배고픈 뭐,
1: 그런 건가요?
0: 배고픔입니다.
1: 좀 배고프다는 얘기네요.
0: Hungry Like the Wolf. 늑대처럼 네. 배고파.
1: 역시 뭐, 예, 그때그때 다르네요, 해석이 또.
0: 예, 예.
2: 그때그때
1: 달라요.
2: 쌍둥
1: 맞죠?
0: 자, 1부는요, 쇼다른 소리질러로 함께 할 건데, 네. 오늘의 주제는 우리 세윤이를 마구마구 약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1: 예.
0: 문세윤 먹고 싶죠? 메롱 블레레레레레레레레. 요게 주제입니다.
1: 아, 약 올리는 거예요?
0: 메뉴를 가지고 진짜 먹음직스럽게 뭐 이런 걸 이제 아, 올려주면 얘가 이제 약 올리게 되겠죠. 아,
1: 제가요 너무너무 먹고 싶게 제 식욕을 자극하는 음식을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묘사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아 이거 먹고 싶어! 라고 외치면 선물이 나갑니다.
0: 그렇지.
1: 먹고 싶어!
0: 딩동댕이 아니고
1: 먹고 싶어! 이러면 예, 웬만하면 될 것 같은데. 배가 좀 고파요 솔직히 지금.
0: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뭐 레시피 같은 것도 적어주시면 좋죠. 이걸 조글조글 예, 예. 뿌려갖고 뭐 이걸 살살살 해갖고 이렇게 참기름 촉촉촉촉촉 들려갖고 그냥 이렇게 하고 먹으면 진짜 예. 맛있죠. 이렇게 하면 더 먹고 싶다.
1: 더 먹고 싶다. 예, 그런 거고 약간 그 예전에 그 이상형 월드컵처럼 그렇게 상상으로 짝짝 먹고 싶다 해서 푸드 월드컵 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0: 예, 그럼 우리가 네. 알아서 하시고요.
1: 제가 한번 열심히 상상으로 먹어보겠습니다.
0: 네. 자, 문자를 어디로 보내면 되는지 요거 하러 여러분들이 오신 거니까 야. 정신 차리시고 집중해주세요. 우리 세윤이한테요.
1: 요때는 많이 좀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에너지가 너무 좋아서. 자, 연수 없이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0: 좋아요.
1: 자, 오늘 문자 번호 샵1077
3: 50원.
1: 좋아.
0: 역시
1: 긴 문자
3: 100원.
1: 합쳐서
3: 100원.
1: 고릴라나
0: 100원. 아, 잘한다 오늘. 오늘 방청일 때 잘한다. 네. 네, 선물도 많이 쏴주고
1: 네. 뭐 준비된 사람들이 왔습니다. 예, 너무 고맙습니다.
0: 이제 요 텐션을 끝날 때까지 유지를 하셔야 돼요.
1: 예, 체력 안배를 좀 잘해주세요.
0: 예, 예. 지칠 것 같고 지금 걱정되는. 예,
1: 몇 분 보이거든요. 지금 지쳐가는 분들이 보여가지고.
0: 자, 오늘 걱정되는데. 문자가 소개되고 세윤이가 먹고 싶어! 하고 제가 딩동댕을 치면 오프닝에서 실컷 얘기했죠. 유행이니까 만들어 드셔야 됩니다. 네. 30초만 데치는 거 까먹지 마시고 마늘종 국내산 문자가 소개되면 국내산 햇 마늘종 1kg을 쏩니다.
1: 아, 이건 싱싱하고 신선하고 난리 났습니다.
0: 아, 착불이요. 착불로 갑니다.
1: 그러니까.
0: 멀리 살수록 손해가 되겠습니다.
1: 완전 손해예요. 멀리 살면 손해입니다.
0: 예,
1: 돈 내고
0: 예.
1: 받으세요.
0: 착불을 원하시지 않은 분들은요. 저희가 마늘종 밭을 소개해드릴게요. 거기 가서 직접 따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1: 뽑아가시면 됩니다. 자, 3, 4분은요. 컬트쇼의 시그니처 코너입니다. 사연 진품 명품 최초의 브라더스랑 함께합니다. 자, 내 인생에 예고는 없다. 어떤 거든 일단 지르고 보는 무단 최재훈 선생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 기러기 아빠죠. 가족들이 돌아왔습니다.
0: 돌아왔어?
1: 아마 어저께 그저께 한번 예 돌아온 걸 알아요.
0: 방학 시즌이니까 왔네.
1: 예, 이게 오늘 컨디션 좀 볼게요. 기쁜지 슬픈지 뭐 멍 때리고 있는지 뭐 어리 나갔는지 한번 자 어떻게 돌아올지 기대해 주시고요. 최성민 씨와 함께합니다.
0: 자, 광고 듣고 쇼다는 소리 질러로 갑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광고요. Here we go.
4: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5: 아우, 남는 게 없어요.
4: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5: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0: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숙면연구 34년 흡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4: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0: 안전화.
1: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2: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3: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4: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좋은 옷좀 다가 유니클로 감사.
5: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4: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6: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7: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6: 비다샵.
7: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6: 비다이렉트샵.
7: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6: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아메리카 컴온. 자, 쇼다로 소리 질러. 오늘의 문자 주제는요.
1: 그렇습니다. 문세윤 씨 먹고 싶죠 메롱. 배고픈데. 자,
0: 오늘의 선물은 아하. 말씀드렸듯이 네. 요즘 제철이고 비빔밥이 유행인 국내산 햇마늘종 1kg을 착불로 쏩니다. 아. 자, 멀리 살수록 손해가 되겠습니다. 자, 문자 소개할까요?
1: 네. 자, 양미 씨입니다. 양미 씨. 커다란 양푼에 새빨간 양념장을 넣고 쫄깃한 소면을 비벼요.
0: 어허.
1: 먹고 싶다.
0: 벌써?
1: 다 읽었구나.
0: 다 읽고 나서
1: 해. 오케이, 알겠어요. 참기름 한 바퀴 둘러 윤기가 차르르 흐르고 오이채와 상추, 김가루를 수북하게 올린 뒤 삶은 달걀 반쪽까지 척 젓가락으로 휘릭휘릭 비벼서 한 입 먹으면 새콤달콤 매콤한 양념이 입안에서 춤을 춥니다. 먹고 싶죠, 메롱? 먹고 싶다!
0: 마늘쪽 네. 나갑니다. 아우, 비빔국수 여름에 진짜 싹 비벼갖고 먹으면 진짜 맛있어.
1: 여기다가 약간 열무 넣어가지고 요즘에 또 열무. 있으니까.
0: 그래도 이제 집에 고기가 있으면 싹 이렇게 살짝 구워갖고 위에 얹어 같이.
1: 열무 국물 넣고 또 이렇게 또 열무 그
0: 열무국수로.
1: 네, 맛있죠.
0: 아, 좋다.
1: 아우, 미치겠네.
0: 아, 근데 그걸 또 이렇게 국수를 이렇게 상추에다 좀 얹고 고기 하나 넣고 같이 쌈으로 싸 먹어도 맛있어.
1: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순식간에 해야 돼. 불기 불면 안 되니까 순식간에 빨리 해야 돼. 빨리.
0: 자, 1982님. 네. 이제 안동찜닭을 먹을 거예요.
1: 아이고.
0: 탱글탱글한 당면을 한 젓가락 크게 집어서 호로록 먹고 윤기 흐르는 닭다리를 야무지게 한 입 가득 넣고 보슬보슬한 감자까지 곁들이니까 입안이 잔치집이 됩니다. 남은 양념에 밥을 비벼 먹는 순간 잘 먹었다 소리가 절로 나올까. 먹고 싶지 문세윤?
1: 먹고 싶어. 아, 미치겠네.
0: 마늘쫑 쏩니다.
1: 야, 근데 이거 내가 안 먹고 싶은 게 나올까?
0: 아, 그럴 수도 있어요.
1: 3547님 일단 가볼게요. 자, 우리 집 오늘 저녁은요 뼈 해장국이에요. 사 먹는 거 아니고 집에서 만들어
0: 집에서?
1: 먹어요. 오호. 2시간 넘게 등뼈를 끓이고 있습니다. 시래기도 데치고 참 우리 집 비법은요 들깨가루를 듬뿍 넣는 겁니다. 고소 구수 짭조름 환상입니다. 먹고 싶지? 먹고 싶습니다.
0: 네. 집에서 뼈 해장국을 만들어 먹는구나.
1: 집에서 하는 그 순수한 맛이 있어요. 담백한 맛이. 집에서 하면
0: 또 원하는 대로 오래 끓일 수 있는 거잖아.
1: 감자국, 완전 감자국 느낌으로.
0: 그렇지.
1: 맑게 아주. 네. 아, 먹고 싶네요.
0: 자, 86기사님.
2: 시원한 달얼음 육수에 밀면을 두 다발 넣고 보드랍게 삶은 돼지고기 편육을 싹

0: 딱 썰어서 다대기 한 숟갈 딱 넣고 아삭한 무채썬 김치에 겨자 소스 식초를 쭉쭉 짜 넣어서 쓱쓱 비벼서 한 입을 크게 먹고 육수 한 입 쭉 들이켜. 골이 띵! 너무 시원하고 맛있는 밀면 곱빼기. 보통 말고 곱빼기!
1: 먹을 거야!
2: 야, 이거
1: 이거 먹을 거야!
2: 아!
1: 이거 먹을 거야! 먹을 거야! 먹을 거야!
3: 아, 야.
1: 밀면 먹을
3: 재훈아,
1: 거야!
3: 재훈아, TV 화면을 핥으면 안 돼.
1: 냄새나는 걸로 바꿔줘. 향나는 걸로. 대박. 아, 미치겠네.
3: 야, 대박이다, 오늘.
1: 아, 미치겠다. 8255님입니다. 장모님표 묵은지 등갈비.
3: 아!
1: 도래까지만 치세요. 일단 도래까지만. 자, 묵은지. 정말 묵은지 등갈비 예술이었습니다. 푹 익은 묵은지의 깊고 진한 감칠맛이 등갈비 속까지 스며들어 한 입 먹는 순간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아, 고기는 이 젓가락만 싹 대도 부드럽게 발라지고 묵은지는 새콤하면서도 아우 깊은 맛이 살아있어요. 밥 한 공기로는 도저히 부족했습니다. 국물에 한 방울까지, 정말 그 한 방울까지 아까울 정도로 완벽한 맛 먹고 싶어요.
3: 아, 이게 아는 맛이 더 무섭잖아요. 제 와이프도 이 묵은지 등갈비 지금 가끔 해주는데 진짜 맛있거든요.
1: 그러니까요. 김치는 어떻게 이렇게 마지막까지
3: 이게 이렇게 끝까지 잘 끓여갖고, 네. 그러면 애가 그럼 묵은지 등갈비가 고기가 엄청 부드러워져갖고
1: 뼈만
3: 쏙쏙 빠지잖아요.
1: 쏙쏙.
3: 그냥.
1: 아, 바로 젠가 해버리면 돼.
3: 네, 그래갖고 젠가.
1: 바로 해도 돼. 아니 그 정도로 잘 빠지잖아요.
3: 아, 젠가 할 정도면 몇 개를 먹는 거야?
1: 젠가 해보면 재밌다니까 그걸로. 그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3: 그러고서는 이제 그 묵은지를 이렇게 쭉 찢어갖고 이제 밥 위에 얹어갖고 이렇게 쏙싸갖고 확 먹으면
1: 세로로 가로로 말고 세로로
3: 세로로
1: 세로로 좀 해줘야 돼, 길게. 아, 미치겠다.
3: 반장 왔네 진짜.
1: 아니 이걸 이렇게 하면 뭐 주나? 우리 배만 이렇게 너무 고픈 거 아니야?
3: 양성아 씨.
1: 예.
0: 새빨간 양념을 먹으면 오징어가 철판 위에서 지글지글 볶아진 매콤하고 매콤한 양념이 먼저 치고 확 들어오고 뒤에 오징어의 쫄깃한 식감이 살아납니다. 먹고 싶죠?
1: 먹고 싶다.
3: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야, 이거 그냥 2시간 동안 하자, 2시간 동안.
1: 와, 대박이다.
3: 허기져 갖고 방송 끝나게 그냥.
1: 아, 선생님 지금 좀 배고프거든요, 솔직히.
3: 지금
1: 꼬르륵 소리가 계속 나.
3: 야, 컬투쇼를 오늘 들었던 분들은 바로 끝나고 나서 4시쯤에 이제 그 근처 어디로 갈 것 같아요.
1: 지금 얘가 상상하니까 뇌가 착각을 하는 거야. 주인님이 드실라나 보다 해가지고 위액을 막 쏘니까 속만 쓰려 죽겠네 진짜. 얘 들으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치. 먹는 줄 알고. 아,
3: 잠깐 쉬어가자. 이거만 계속 하면 우리가 지칠 수가 있어.
1: 그러니까
3: 먹고 싶어 죽겠네 가지고 그냥. 아유, 노래 하나 듣고 갑시다.
1: 좋은 노래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모모랜드입니다. 바나나 차차.
3: 바나나 차차.
1: 먹고 싶다 바나나.
3: 바나나 차차.

0: 네. 아, 아 바나나 차차. 차차?
1: 바나나 어디다 놔뒀길래 이렇게 차가운지 모르겠어요.
2: 바나나 차차 커차.
0: 어이야, 야, 대단합니다. 예. 어, 그런 생각을. 어, 예.
1: 바나나 시원하게 먹으면 맛있죠. 예. 바나나 차차.
0: 시원하게 먹어도 맛있죠. 바나나는 예.
1: 바나나 차차.
0: 좀 뭐 하나 또 읽어볼까요?
1: 아, 되게 많이 왔어요.
0: 너무 많이 와가지고 박민정 씨가 제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의 레시피인데요. 아, 스햄을 깍둑썰기에서 기름을 살짝 두른 팬에 볶아지고 그 다음에 김치를 넣어줍니다.
1: 여기까지 두 개 치셨어요.
0: 이거 기본 맛인가요? 여기 그냥 밥만 넣어서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자 여기에 다시다, 설탕, 굴소스, 올리고당, 고춧가루 조금씩 넣고
1: 맛있는 건 다 넣는데
0: 이걸 또 볶아줘요 계속. 그리고 이제 밥을 넣고 잘 또 볶아준 다음에 가운데만 비워놓고 여기에 생크림과
1: 에?
0: 피자 치즈를 넣고 치즈가 녹으면 같이 먹는 건데 생크림과 치즈 볶음밥의 조합이 미쳤어요.
1: 와 이건 안 해먹어봤는데.
0: 나 이거 안 먹을래.
1: 아, 네. 나 김치볶음밥에 장난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네,
0: 근데 장난이 아니고 저는 이게 뭔가 이 매콤한 것에 치즈가 올라간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1: 저도 그래요.
0: 어, 예.
1: 나도 그렇습니다. 나는 그냥 예, 김치볶음밥은 좀... 김치볶음밥.
0: 예.
1: 어, 그래서 계란 후라이가 그냥 딱인 거지. 어. 거기다가 생크림. 미안합니다만 오늘 첫 땡입니다. 어,
0: 죄송합니다. 이게 차라리 다 먹고 매울 때 뭐 마요네즈도 치즈도 혹 먹는 건 괜찮아.
1: 예, 예, 예.
0: 근데 거기다 이제 올렸을 때 약간 눈으로 한번 먹으니까.
1: 예, 다행입니다. 반반이었으면 예.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어, 우리 둘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0: 예, 약간 클래식한 입맛을 갖고 있어가지고 예, 예, 예. 죄송합니다.
1: 예, 이 둘 그리고 혼자 다음 분입니다. 모노드라마를 네. 찍고 계신 분이 있대네요.
0: 네.
1: 김은영 씨.
3: 적당한 사이즈의 쪽파를 듬뿍 넣어 오징어 거기다가 새우 바지락살 어. 듬뿍 넣어서 해물 파전을 제가 부칠 겁니다. 막걸리 한 병 받아 어딨어? 해물 파전 몇 장 붙여드릴까요? 10장 오케이? 그럼 뭐? 막걸리 5병 받아 왔어.
1: 뭐 하는 거야 이분?
0: 혼자 하시는 거야?
1: 혼자 뭐 하는 거야?
0: 대본 쓰는 거야 뭐야?
1: 뭐 하는 거야? 막걸리 5병을 받아 왔어.
0: 와, 이거 무섭네 이게.
1: 10장
0: 어.
1: 오케이. 어. 아니 뭔가 좀 더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0: 어, 뭔가 맛보다는 요 상황 아, 상황이라서
1: 지금 파전을 먹고 싶은 건지 막걸리를 먹고 싶은 건지
0: 어, 그러니까요
1: 예,
0: 안 먹을래!
1: 안 먹을래!
0: 자 6268님 요즘 푹 빠진 오이 샌드위치요.
1: 오이 샌드위치
0: 맛있긴 한데 너무 배고플 땐 또 안 땡기는데 내가 자 오이를 잘게 썰어서 한번 여행 떠나볼게요.
1: 아, 오이가 약간 호불호가 있어갖고요.
0: 아, 좋아하는데 너무 배고플 때는 그냥 아이,
1: 굳이 오이로 어. 배를 채울 일은 없다.
0: 그러니까 오이를 잘게 썰어, 잘게 썰어서 소금에 살짝 절여서 쭉 짜줍니다.
1: 아, 짜죠.
0: 그린 요거트에 레몬즙, 홀그레인 머스타드. 아, 나 형 읽어줘. 몸 들겠어. 아.
1: 이거 뭐. 뭐 여자분들이나 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그릭 요거트, 그릭 요거트, 그 뻑뻑한 예. 그릭 요거트.
0: 제가 배고플 때 이렇게 먹으면 제 체중 유지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1: 예,
0: 아, 죄송합니다.
1: 예. 6268님 어, 많이 드시고요.
0: 예. 예. 맛있는 있는데 예 배가 많이 고플 때 또 힘드니까 이게.
1: 예예예. 예. 성의는 예. 감사드리겠습니다만 예. 저희 취향이 맞지 않습니다.
0: 6268님 미안합니다.
1: 예예. 예. 아 여기까지 하고 1부가 아, 끝이 나네요.
0: 마음을 다스리네요.
1: 자 2부로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문자가 아, 네. 와 있으면 이따가 더 소개해도 될 것 같은데
0: 예, 중간중간에 와주세요.
1: 아, 이 1부의 끝을 이렇게 끝이 나니까 좀 기분이 좀 그러네요.
0: 네, 기분이 너무 차분해집니다. 2부로 갈게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3: SBS.
2: 1등 인터넷 라디오는
3: 고릴라.
2: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3: 매출.
2: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안녕하세요. 볼빨간 사춘기입니다. 올해로 데뷔한 지 벌써 10년이 되었네요. 데뷔 10주년을 맞아 어떤 노래로 여러분들을 찾아가면 좋을까 정말 많은 시간 고민했는데요. 시간이 흘러도 마음 한켠에 오래 머무는 음악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무엇보다 고민하는 그 시간이 저에겐 참 행복했는데요.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세요? 만약 당장 떠오르지 않는다면 오늘 하루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 잠시라도 미소 지을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환하게 웃는 그 모습을 상상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행복해질 테니까요. 지금까지 볼빨간 사춘기였습니다.
0: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쇼.
1: 네. 아, 배가 너무 고파요.
2: 너무 고픕니다.
1: 지금 뭐 광고 나가는 동안에도 계속 우리가 먹는 얘기를 했어요. 네. 아, 진짜 군침이 계속 도는 구시탈출 군침쇼입니다.
2: 몇 개만 좀 더 먹어보면 안 될까요?
1: 예, 더 먹어볼까?
2: 더 먹어볼까요? 좀, 예.
1: 자, 문세윤 먹고 싶죠? 메롱 이거 네. 몇 개 더 보겠습니다.
2: 그렇습니다.
1: 아, 김은영 씨가 너무 편파적이에요 방송이. 뭐 고기만 좋아하는구만 고기만.
2: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다 좋아하는데.
1: 고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느끼하거나 이런 거를 안 좋아하는 거죠.
2: 고기를 유독 조금 더 좋아하는 거지. 예,
1: 우리가
2: 좋아해요.
1: 정말 배고프다가 예. 한 끼 딱 먹고 싶은데 우리가 그릭 요거트를 먹을 수 없잖아요.
2: 그러니까 바로 상상을 해봐요. 내가 배가 너무 고파. 아 배고파 배고파 제발 제발 그릭 요거트를 줘.
1: 이상해 안 어울려.
2: 안 어울리지.
1: 안 어울려.
2: 내가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닙니까? 그러면 안 되죠.
1: 세윤이가 김치만 있으면 밥을 진짜 많이 먹을 수 있어요.
2: 진짜요.
1: 김치 진짜 좋아하거든요.
2: 늘 얘기했잖아. 나 올드보이 때 김치 주면 안 나갔다니까 나는. 15년 동안 김치만 주면 더 줘 이러고 안 나간다.
1: 그래도 좋아하는 그 김치를 넣고 그럼요. 볶음밥을 했는데 거기다가 왜 생크림을 넣느냐고.
2: 아, 그건 죄송합니다만 미안합니다. 입맛이 좀 다양한 게 좋긴 한데 예, 예. 저는 아니었습니다.
1: 그분 의견은 존중합니다.
2: 네. 강강산 씨. 자, 일단 모르겠고 표면에 그 살얼음 살짝 맺힌 캔맥주 한 캔부터 마시고 시작합시다. 먹고 싶다고 얘기해. 싫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1: 예, 이 배고픈데 맥주부터 넣으면 안 돼요.
2: 그리고 여기 지금 스튜디오가 시원해요. 예, 맥주가 땡기지 않아요. 온도가 예. 좀 싸늘합니다.
1: 9523님 매콤한 양념 속에 한우 대창의 고소함과 이 닭고기의 부드러움이 겹겹이 쌓여 균형 잡힌 곱돌이탕을 추천해 봅니다. 야 이거 좋아한다고 하더라고.
2: 그래. 더 읽어주게 대균이.
1: 예.
2: 네 먹어보겠네.
1: 알겠네 세윤이. 톡톡 터지는 알대창도 먹고.
2: 알대창.
1: 양념이 쭉 뺀 납작당면 한 젓가락이면 쫀득 쫀득.
2: 쫀득이지.
1: 먹다 보면 날치알 김가루 솔솔. 뜨겁게 볶은 볶음밥으로 마무리. 치즈를 얹으면 죽음입니다. 당연히 먹고 싶겠지.
2: 먹고 싶다.
1: 마늘종 네. 갑니다. 착불로요. 네.
2: 그렇습니다. 자, 이육사님입니다. 주황빛 알과 뽀얀 살이 터질 듯 가득 찬 봄 활꽃게를 향긋한 아주 향긋한 미나리와 함께 구수한 된장 육수에 보글보글 끓여냅니다.
1: 아, 미나리 올라갔구나.
2: 달큰한 이 진국이 싹 뺀 아주 단단하고 감칠맛 나는 몸통살을 손으로 아득아득아득아득아득

0: 해가지고 밥 위에 한가득 산처럼 쌓아 올리죠. 그 위에 게딱지 구석구석 숨어있는 젓가락으로 그냥 눅진하고 이렇게 딱 긁으면 고소함이 미쳐버리는 황장과 주황빛 알을 무자비하게 쓱쓱쓱쓱 긁어모아 툭 얹어줍니다. 참기름 한 바퀴 쑥 둘러 쓱쓱 비벼낸 뒤 마침내 한우금 그게 입에 떠서 넣으면 아 먹고 싶다.
1: 아 그냥 제철에 그 꽃게를 탕을 네. 또 뭐 쪄서 먹어도 되고 어. 얼마나 맛있어요 진짜 어이, 환장을 노리시지
0: 배불러 좀 효소 좀 먹어야겠는데요 배가 부른 것 같은데 이제
1: 네, 이제 많이 먹었다 잘해준... 너 메뉴를 몇 개나 먹었니 지금
0: 예 아
1: 참 자 네, 이제 많이 먹었으니까 네. 일해야죠 네 굳이 가져가시러 가겠습니다
0: 가겠습니다
1: 자, 음악을 주든가 말든가
0: 아,
1: 해라
0: 잘 먹었다 아주 예. 네.

0: 난
1: 주인공인 거야.
0: 서투쇼라는 무대 위에. 자, 꾸지꾸지 싫다는데 꾸지꾸지 안겨드리는 막막한 선물쇼. 꾸지꾸지
1: 가져가 쇼.
0: 네. 자, 이 코너는 여러분들 신나시겠지만 여러분들을 위한 코너가 아닙니다.
1: 아닙니다.
0: 아니, 방송 놈들이 지들이 재고가 쌓인 협찬품을 털어버리기 위해서 지들이 만들어낸 코너예요.
1: 공허하지 마세요.
0: 여러분들 받기 싫은데 막무가내로 선물을 그냥 주는 거예요.
1: 주는 거예요.
0: 싫은데 말이죠.
1: 싫은데 주는 거예요.
0: 예, 여러분들 칠색팔색하고 싫은 티를 내줘야 오히려 뽑힐 확률이 올라갑니다.
1: 고마워하지 마세요.
0: 첫 번째 선물은요. 6월의 첫날 서울의 기준으로 오늘 최고 기온 30도, 내일 최고 기온 33도.
1: 아, 그래요?
0: 여기는 22도. 아하.
1: 사계절 22도.
0: 네,
1: 24도로
0: 네.
1: 왔다 갔다.
0: 늘 유지됩니다.
1: 예.
0: 자외선까지 매우 나쁨 경보가 떴다고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천국처럼 느껴지는 곳입니다. 그곳에 입장 티켓 같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어디서나 밤늦게라도 지친 나의 친구가 되어주는
1: 늘 날 받아주고
0: 자 골목에서 저기서 환하게 불을 밝히고 나를 기다려주는 그곳 바로 편의점 상품권.
1: 아, 만인의 친구입니다. 아, 만인의 연인.
0: 근데 이렇게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야.
1: 자, 하지만
0: 좋아하면 안 돼. 아, 대표 편의점 안 가면 사람 있어요?
1: 이러면 아예 여기는 한 장도 못 받았어 지금.
0: 여기 다 끝났어. 자격이 없어.
1: 다 탈락이야. 고마워 안 돼. 이게 싫다는 분들에게 드립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편의점 상품. 아이고, 난 배달 시킬 거야. 야, 내가 편의점 사장이다. 뭐 이렇게 거부하실수록 더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부터 편의점 상품권 받기 싫은 이유를 보내주세요.
0: 자, 기다릴게요. 질색팔색 받기 싫은 이유를 만들어서 창작해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샤워영실 오시면 김은찬은 배우고 네. 무료화 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노래 하나 듣고 올 동안 편의점 상품권 받기 싫은 이유를 보내세요.
1: 네, 머니입니다. 왁왁왁왁왁
0: 열심히 한다.

0: 네.
1: 예.
0: 아, 스몰 토크가 재밌어가지고 네네. 더 봤습니다.
1: 현장에서만 네네.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뭐 사이사이의 방청객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0: 네, 이거 궁금하시면 오시면 돼요.
1: 네. 네, 방청을 오세요.
0: 네.
1: 여기 와, 이분들 지금 표정이 다르잖아. 아, 진작에 올걸. 이렇게 재밌는데. 그죠? 왜 20년 동안 기다렸어요, 당신들?
0: 앞으로도 계속 기다리니까 네, 오세요.
1: 자, 첫 번째 선물은요. 바로 네. 편의점 상품권이었는데 이 선물을 얼마나 질색팔색 싫어하시는지
0: 네.
1: 자, 제가 딩동댕을 치면 편의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0: 갑니다. 자, 이거 약간 채팅 말투 같은데 5316님 응 지금 이미 편의점
1: 반말
0: 이게 근데 약간 요즘 저 젠지 세대들이 이렇게 많이 하는
1: 반말?
0: 것 같은데
1: 그래도 줄게
0: 그래도 오케이 우리 또 초딩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편의점
1: 7119 난 독도에 사는 이게 갈매기가 문자를 보내
0: 갈매기까지 문자를
1: 보내 갈매기가 스마트폰을 하는 거야
2: 난 독도에 사는 갈매기예요 여긴 편의점이 없어요 새우깡이나 던져줘요
1: 야, 이제 색다른 접근인데요.
0: 김태균 씨.
1: 네.
0: 여기 지금 조금만 더 했으면 여기 앞에 있는 애기 죽을 뻔했어요. 웃다가 애가 죽을라 그랬어. 웃다가.
2: 난 갈매기야.
0: 와, 넘어간다. 애 잡아. 엄마 애 잡아. 애.
2: 갈매기야.
0: 애 쓰러져. 애가. 야, 웃다가 이게 쓰러지네. 쓰러져.
1: 애가 자제해줬어요.
0: 응. 애기 건강을 위해서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이게 컬투쇼가 예, 이렇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웃깁니다.
0: 그러니까요.
1: 그런 친구부터 우리 어르신 이쪽에 보세요. 우리 우리 많이 왔잖아. 이 많은 세대를 한 분이 스펙트럼 얼마나 넘을? 쓰러졌어.
0: 또 쓰러지네. 자, 이런 한번 말씀해 주세요. 또 하면 되니까. 자, 배상호 씨입니다. 정관 수술해서 너무 아파서 편의점 못 갑니다. 아니 그래서 나는 편의점 상품권이 필요 없어요. 아파라 아유.
1: 예. 자, 정관여우 받으셨군요.
0: 예. 정관여우로 드렸습니다.
1: 정관여우로 받으셨어요. 예, 예. 자 0603님 80년생입니다. 전 구멍가게를 다닙니다. 편의점 상품권은 요즘 학생들이나 주세요. 저는 구멍가게를 다녀요.
0: 아니 80년생은 왜 80년생 쓴 거야?
1: 그걸 왜 밝힌 거지? 80년생인데 구멍가게를 다니는
0: 거 아직도 소영인데 80년생이면
1: MG인데도 구멍가게 옛날에 그 느낌을 좋아서 다니는 거예요
0: 느낌이 또 있지 사장님 하면 천천히 나오시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1: 몸이 클 텐데 구멍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셨나?
0: 사진 한번 보내주세요 야, 김혜자 씨 우리 선배님께서 자
1: 그분처럼 읽어야죠
0: 회전문 있는 잘 안 되네 백화점 상품권이나 줘요
1: 조용하죠?
0: 그거는 안 되죠. 예. 그거는 가서 사세요. 예.
1: 자, 0334님 화가 나셨습니다.
0: 뭐지?
2: 아니 봉투값은 내가 내야 하잖아요. 됐어.
1: 많이 화가 나셔갖고
0: 예.
1: 드렸다간 진짜 많이 화가 나신 거 같아요.
0: 좀 진정이 되면 다시 보내주세요. 예. 화가 많이 나가지고.
1: 아니 봉투를 뭐 다른 걸 갖고 가시면 되는데 봉투.
0: 그러니까요. 자, 3923님께서 편의점 아들이랑 제가 사귀었었는데 제 절친이랑 바람나서 헤어졌어요. 그 뒤로는 편의점 절대 안 가주지 마세요.
1: 아 이분은 진짜 그런 거 트라우마를 깨야 됩니다.
0: 깨야 됩니다.
1: 편의점 가세요.
0: 본인이 깨야 돼요.
1: 깨야 돼요.
0: 본인이 깨야 되고.
1: 8561님 하나님 네. 내 몸 평수가 커서 편의점 진열 때 옆을 지날 때마다 자꾸 부딪혀갖고 그냥 짜증나서 가기가 싫어요. 좀 넓은 편의점으로 가세요.
0: 네. 근데 검색해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고 남일 같지 않네요. 7207님. 거기서 턴 돌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1: 턴이 쉽지 않아.
0: 트리플 악셀 하기가 쉽지가 않아. 과자랑 라면 사이에서

0: 돌을 때 엉덩이로 후루룩 한 적이 한번 있어가지고
1: 아 걸리 네. 걸리고 과자가 떨어지고 막 그런
0: 거 떨어지고 한번 아. 네, 아주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1: 그 통로에 네. 너 같은 애가 딱 서 있다고 생각하면 아
0: 거기서 누군가를 마주쳤는데 같이 뚱뚱하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편의점 알바 난리 나는 거예요. 다 주셔야 돼 이제 같이 주셔야 돼. 자, 한 분 한 분 진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7207님 거 상품권 기한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지금 그 뉴질랜드에 있는데 4년 뒤에 한국 가는데요. 기한 얼마 됩니까?
2: 아하.
0: 상품권?
2: 이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아유. 우리를 왜 고민하게 만드십니까?
0: 네. 아유,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을 뻔했어요. 예. 기분 좋았는데.
2: 아유, 이건 네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0: 오이 오이 오이 오이. 0352 칠리산에 사는 멧돼지샤. 산에 편의점이 없으셔.
3: 잠깐 내려오셔.
0: 내려와서 드셔. 어유, 애가 또 자지러집니다. 이거 좋아하네.
2: 아유.
0: 네.
2: 예. 기러기. 아! 기러기하고 멧돼지 좋아해.
0: 예, 깨워요, 엄마 깨워. 쓰러졌어. 오, 기러기 깨워. 예예. 예. 웃다가 넘어갑니다 지금.
2: 2279. 네. 인생을 너무 편하게 살면 안 돼요.
0: 아하.
2: 편의점 상품권 말고 불편의점 상품권 주면 받아들이리다.
0: 야,
2: 이 사람이 삐뚤어져 있네.
0: 야, 이 문자로 야유 받기 쉽지 않은데요. 그 어려운 걸 2279님이 해내셨습니다.
2: 아니 이렇게 대신이 네. 좋은 방청객들한테 오, 오~ 야 이게 뭐 별로인 거예요 그러면.
0: 예, 또 냉정할 땐 냉정하네요.
2: 예, 자 이제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0: 그렇습니다.
2: 9197로 가볼게요. 음악 줘라. 다 같이 노래할까요?

0: 자, 이번에 굳이 가져가쇼가 아니고 반대의 자세로 여러분들이
1: 그렇죠.
0: 그지같이 문자를 보내야 됩니다.
1: 네,
0: 전화 구질구질입니다. 구질구질 가져가쇼.
1: 아, 메인이에요, 이 코너가.
0: 그지가 꼭 간절하고 애걸복걸 할수록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1: 쭉 올라가죠.
0: 준비한 선물은요, 앞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날이 점점 getting hot 더워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벌써 에어컨을 켜야 하나? 아, 이미 켜신 분들 많이 계시죠?
1: 어제 켰어요, 저는요.
0: 네, 고민이 될 정도 아주 슬슬 더위와 싸움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요. 밖에서 이동할 때 시원하게 다닐 수 있는 효자 같은 선물을
1: 우와,
0: 가져와봤습니다.
1: 이거군요.
0: 대단하군요. 이거 아직도 있나?
1: 오.
0: 책받침!
1: 야, 애들.
0: 야, 이게 아직도 있구나.
1: 이거 아나, 애들?
0: 와.
1: 어, 있어요? 애기들 아니?
0: 와.
1: 아, 모른대. 책받침 모른대.
0: 책받침 모르죠.
1: 어.
0: 이게. 사실은 공책 받침이죠. 책 받침이라기보다는 그렇죠. 이제 공책에 끼고 이제 글씨 잘 써지게.
1: 그렇죠. 어. 울퉁불퉁하니까 받쳐도 그렇게 노트하고 그런 건데.
0: 연필 자국 안 나게 이렇게 싹 이렇게.
1: 아, 아주 훌륭한 제품이죠. 이게 또 이게 유행합니다. 이제 단가가 이제 540원. 이게 택배가 3,000원이에요. 네. 3,000원을 갖고 있어야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0: 여기 북구단 책 받침. 예. 세계 국기 수도 곤충 공룡 바다. 이거 한 개 주는 거예요? 몇 개 주는 거예요? 한 개? 달랑 한 개?
1: 예, 아, 랜덤으로
0: 간답니다. 랜덤.
1: 예, 랜덤으로 한 개 보내드립니다. 랜덤으로.
0: 세계 국기 가든 구구단이 가든 뭐 세계 공룡이 가든.
1: 예, 예, 공부하다가 뭐 이렇게 부채질도 하고 멀티입니다. 기능이 너무 좋아요. 아,
0: 예전에 우리 책받침 쓸 때는 나는 이제 연예인 얼굴.
1: 그렇지, 그땐 그게
0: 받침도 많이 썼었어요. 좋아하는 여자 연예인들.
1: 자, 요거 지금 이제 다시 역주행할 것 같거든요. 책받침을 달라고 졸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아니, 나 뭐 인생이 다 돌고 도는 거야.
1: 돌고 도는 거야. 조카의 태블릿 PC가 풀 없습니다. 비슷한 크기의 책받침이라 좀 옆에 끼고 다니고 싶어요. 우리 민정 오빠 책받침이 제 행운의 부적이었는데 우리 민정 오빠 시리즈 없나요? 부탁합니다.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0: 나는 누구였지? 나는 그 이미연 누님의.
1: 아, 맞아요.
0: 그 책받침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
1: 저도 형들 거 물려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다 써봤던 거.
0: 주윤발 거 하나 있었어요.
1: 네.
0: 예, 자, 여하튼간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책받침을 받아야 하는 간절하고도 거지 같은 이유.
1: 네. 네. 네, 현찰에 3,000원 있는 분만 보내주세요. 배송비가 3,000원입니다.
0: 예. 형편이 되시는 분들만.
1: 그렇습니다.
0: 그지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샤벌공치초 50원, 김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0: 자, 컬투쇼에서 책받침 받았다. 얼마나 큰 대대손손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자, 광고 듣겠습니다.
1: Here we go.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케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6: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5: 성원에드피아.
7: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

0: 자, 광고 듣고 왔고요. 네. 게시판이 거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1: 야, 책받침이 이렇게 인기가 많을 줄.
0: 아, 이렇게 많은 인기가 많을 줄 몰랐습니다.
1: 아, 그래요.
0: 라디오는 들을 수 있는 형편은 되는 모양입니다.
1: 김효민 씨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네. 어?
2: 독? 그게. 어? 독독 갈매기입니다. 이야! 이번에 야하게 들어갔습니다. 공부하게 책받침 좀 주세요.
1: 줘야죠.
0: 제가 너무 좋아한다.
1: 줘야죠. 아니 집에서 저 엄마 아빠가 연습해서 그거 해주면 좋아하겠네 애가.
0: 그 아빠한테 갈매기 좀 해주라 그러세요.
1: 그러니까
0: 저렇게 좋아하는데 애가.
1: 평상시 말투도 그렇게 해주면 좋아할 것 같아. 안직환 씨입니다. 안직환.
0: 안직환.
1: 제가 머리숱이 적으세요.
0: 아유.
1: 머리 정전기 일으켜서 이거를 내가 예 고맙습니다.
0: 야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1: 네.
0: 야 이거 옛날에 진짜 많이 했는데
1: 부풀리고
0: 아,
1: 싶어.
0: 아 이렇게 하면 이게 머리카락이 다 올라가잖아 이렇게.
1: 아 올라가지 완전히.
0: 어 완전. 예. 와 이게 추억을 소환해 주셨네.
1: 그러니까요. 예.
0: 와, 장난도 많이 치고 막 이렇게 바지 문질러갖고 여자의 머리.
1: 맞아.
2: 맞아.
1: 야 이 놀이가 또 유행할 것 같네. 네.
0: 자 5419님 지금
1: 너?
0: 예, 지금 화장실에 휴지가 없습니다. 책받침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긁어낸다는 얘기인가? 어떻게?
1: 아 정말. 네. 에이 정말.
0: 들어주겠네 아주.
1: 에헤이.
0: 아, 똥꼬 다쳐요.
1: 에 그러지 마세요.
0: 소중한
1: 아야합니다.
0: 받침은 안 돼요.
1: 네. 910님 안녕하세요. 프로 받침러 김성민입니다.
0: 네?
1: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 개그 받침을 이용하겠습니다.
0: 아, 이따가 오늘 이제 최성민 씨 얘기인데 성을 바꿔서 이게
1: 김성민으로 얘를 애를 두 번 죽였네요.
0: 예.
1: 아 이따 김성민 씨, 최지원 씨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0: 야 드릴게요.
1: 예, 하나 가져가시고.
0: 0064님 나이가 40살인데요. 용돈 모아 겨우 공책 한 권 장만했어요. 아 공책 받침 너무 갖고 싶다.
1: 오, 야.
0: 인생을 마흔인데 어떻게 사는 거야? 아.
1: 아니 마흔까지 얼마씩 모은 거야?
0: 아. 아니, 뭘로 해서 공책 한 권 살 돈을 써?

0: 어허.
1: 야, 뭐 해서 그 돈을 벌었어?
0: 그러니까.
1: 제발 도와주세요. 그지네 진짜. 아유 참. 안 됐네.
0: 살림 나눠지길 바랍니다. 임명주 씨가 아유 어떻게? 아 이빨에 고춧가루 빼야 해. 하나만 줘봐. 아, 뭘 이렇게 빼려고 하신 분들이 많아.
1: 어. 자, 5278님.
0: 네.
1: 아, 집에서 머리
2: 스트레이트 파마를 해야 합니다. 머리카락 밑에 대고 어떻게 해주세요.
0: 아, 그런 용도로도 가능한가? 예. 가능하겠네.
1: 네. 왜냐면 사람들이 웃어야 되는데 네. 크게 웃지를 않았어요.
0: 네, 그리고 샵에 가서 하시는 게 안전하죠.
1: 예.
0: 네, 1254님. 아, 여기 겨드랑이에 땀이 많이 나는데 네, 그거를 한번 내가 말리고 싶어봅니다. 이게 공부 잘해 보이게 책받침으로 곁땀이라도 좀 말리게 내가 한번 예, 주문 어떨까요?
1: 예.
0: 예. 예. 예, 여러분 시원하게 나야 되니까 또 예,
1: 8948님 예. 아이고 태어난 지도 얼마 안 된 갓난아이가 또 문자를 보냈네요.
0: 글을 배웠네 벌써.
2: 언니 안녕하세요 갓난아기입니다. 분유 먹는데 떡받침이 없어요. 책받침이라도 주시면 받쳐 먹을게요.
1: 애가 또 좋아합니다.
0: 예,
1: 또 좋아합니다.
0: 그 정도 웃으면 너는 좀 만 원 정도 내고 가라.
1: 그래, 넌 돈
0: 너 내고 가라. 내고 가야 될 거야. 너무 많이 웃네.
1: 쓰러져 있어 이제. 네. 걔만 따로 좀 이렇게 잡아갖고 옆에 화면에 네. 파서 이렇게 좀 뭐 해줘.
0: 따로 원샷 카메라 하나 주고 싶네. 애가 리액션이 너무 좋네요. 7696님입니다. 집에 도마가 없습니다. 아이고 도마로 음식을 좀 해먹고 싶은데 책받침 좀 주세요 하셨어.
1: 아 이건 정말 그지 같다.
0: 아 근데 약간 아 여기 좀 필요로 하니까 또
1: 5602님 집이 정전됐습니다.
0: 어휴 정전된 게 왜?
1: 책받침 문질러서 전기를 만들게 제발 좀 주세요. 정전기를 일으킨다는 거야.
0: 만들어진 불이 들어오나? 어하. 관리하면 한번 해보세요. 7199님 아유 발가락 사이에 무좀 때문에 아주 내가 아유 얘 가리워 죽겠네. 그냥 아유 책받침 좀 아유 간지러 아유 보내주세요. 아유
1: 아, 꼭 막판에 있던 것들이 걸려.
0: 아유 무좀 빨리 좀
1: 에이, 줘버려야지 빨리. 에이.
0: 청결해지길 바랍니다.
1: 자 저희는 3부에 최성민 씨 아니 김성민 씨 최재훈 씨 만나보겠습니다.
3: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4: 방탄 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4: 방탄 꼭지.
6: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도.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0: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0: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0: 친구 들 사철 카트쇼 3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기는 축제 현장이에요.
1: 그렇습니다.
0: 우리가 없어도 자기들끼리 잘 놉니다.
1: 잘 놀아요.
0: 예, 너무 너무 잘 놀아요.
1: 예. 예. 행복하게 해줄 필요가 없어요. 이미 행복한 사람들이 왔어요.
0: 한 시간 동안 착각했어요. 네. 우리 때문에 잘 노는 네. 줄 알았는데 야. 그냥 원래 자기들끼리 잘 노는 사람들이에요.
1: 일단요, 긍정의 힘을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0: 방청 예. 시청 네. 현장에 오니까 이렇게 즐거운데 안 오는 사람들이 새바본 겁니다.
1: 그렇습니다.
0: 와야 됩니다. 신청해야 됩니다.
1: 자, 예, 기가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고 웃음이 넘치고 아주 행복해질 뿐만 모시겠습니다. 오면 행복해집니다. 또
0: 그럼요.
1: 문자번호 샵 1088번입니다. 샵 1088번이고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긴 문자 100원이 들고요. 또는 컬트쇼 홈페이지 방청 신청 게시판으로 방청 가능한 날짜와 인원수 간단한 자기소개를 써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자기소개를 제발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1: 네, 만 12장 보내는 분위기 있는데
0: 많이 알고 싶지 않아요. 네. 자, 그리고 내일 예고를 잠깐 좀 해드릴게요. 오. 영화 마이클 개봉 이후로 네. 마이클 잭슨의 노래들이 다시 미국 빌보드 차트에 재진입했고 영국 그렇죠. 오피셜 차트에서도 역주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컬트쇼도 특집을 해보는데 그게 바로 내일이에요.
1: 내일이군요.
0: 컬트쇼 20주년 특별기획 컬트쇼 마이클 잭슨 노래자랑.
1: 아. 하. 헤이. 하. 하.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자, 자 노래 자랑에 좀 가만 계세요. 좀 말을 못하겠잖아요. 자, 노래 자랑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은요 섭외가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일단 스페셜 DJ는 흥행 보증수표 1위 뮤지컬 배우이자 지난해 최다 감기 기드는 좀비 딸의 주연 배우 가수 거미 씨의 남편 배우 조정석. 아.
0: 정석이 자. 정석이 내가 섭외했어.
1: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심사위원이 있어야겠죠. 심사위원으로는 목소리에 그 사람의 목소리 그분의 목소리에 마이클 잭슨의 소울이 묻어있는 사람 다신 날 찾지 말고 떠나 야 이놈아 다신 가수 천록담 이정씨입니다.
0: 우리 마이클 잭슨의 와우. 전 세계적으로 캡사이신 창법의 창시자라면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처음 들여오신 분이 이정 씨예요.
1: 그렇죠.
0: 다시 날 찾지 말고 아우 떠나 아우며 아. 야, 야 내일도 내일... 엄청 재밌을 거야.
1: 야 진짜 무진장 재밌을 것 같은데 내일.
0: 아 우리 네. 조정석 씨, 정석이가 내일 네. 스페셜 DJ 우리 정이가 그리고 내일 또 얼마나 그 마이클 잭슨 장기자랑을 하실 분이. 어, 이거 기대되지 않습니까?
1: 야 이거 뭐 너튜브도 난리 나겠네. 예. 보신 분들은 또 기대해 주십시오. 내일입니다.
0: 자 상품 소개하고 김성민 최재훈 씨를 만나고. 상품 안내하고 두 분을 네. 만나볼 텐데요. 자 이쯤 되면 여러분 다 같이 소중한 똥꼬를 위해서 여러분의 급똥이 찾아왔을 때 당황하지 않게 만들고 평소에 많이 해놔야 됩니다. 다 같이 하십시오. 똥꼬의 힘을 줬다.
1: 줬다.
0: 뺐다.
1: 뺐다.
0: 줬다.
1: 줬다.
0: 뺐다.
1: 뺐다.
0: 줬다.
1: 뺐다.
0: 줬다.
1: 뺐다.
0: 줬다가 뺐다.

0: 이렇게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똥꼬에 힘을 주면 엉덩이 힘이 들어가고 몸이 살짝 올라갔다가 풀리면 내려가죠. 박제 맞춰서 자 해보세요. 자, 박제 맞춰 다 같이. 그렇지. 졌다 뺐다.
1: 졌다 뺐다. 좀 빠르게.
0: 엉덩이 힘을 주면 몸이 그냥 알아서 올라가. 졌다 뺐다. 어깨를 올리는 게 아니에요.
1: 하이.
0: 갑니다. 자동 주문 태성 자동문에서 백화점 상품권.
1: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0: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GYO 이용권.
1: 에머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0: 자연치 않을 지키는 닥터 미니시에서 프리미엄 구강용품 세트.
1: 베베스완에서 허리 편한 조끼야기 띠.
0: 아, 엉덩이가 터져나가려 그래.
1: 어허.
0: 자, 발효의 대가 딱 좋아 청인에서 청인 아로니아 발효진액.
1: 세탁 전문 기업 월드 클리닝에서 백화점 상품권.
0: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퍼브에서 화장품 세트.
1: 눈 건조 눈 건강엔 에즈유에서 아이리프 눈 건강 기능 식품.
0: 디자인을 담은 바란 일레드에서 프리미엄 저소음 선풍기.
1: 정형외과 의사가 만든 운동화 탈인로즈에서 키높이 신발.
0: 건강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1: 참숲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0: 네. 자,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 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1: 치과 의사가 만든 구강 탄탄에서 미백 전동 치약. 아, 전독 칫솔.
0: 예.
1: 칫솔.
0: 치약과 칫솔은 많이 달라요.
1: 미백 전동 칫솔.
0: 치약은 네가 따로 줘 그러면.
1: 줬다 뺐다 멘트를 넣었다 뺐다.
0: 네, 40년 전통의 맛 진포랑에서 포천 이동갈비 세트. 오, 뭐 새로 들었다.
1: 오, 먹고 싶어. 아, 꽃배달 전문업체 컬투 꽃배달에서 꽃바구니를 드립니다.
0: 넣었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1: 나가 나가
0: 줘줘 뺏뺏 광고요. Here we go.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 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5: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4: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6: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7: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6: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8: 아우디 A6와 함께하는 지금 잠시 멈춰 나를 마주할 시간. 감각적 디자인, 진보된 디지털 경험, 드라이빙 어세스턴스까지 비로소 완성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존재감, The New Audi A6.
9: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0: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9: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0: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9: 방탄꼭지 방탄꼭지.
11: 안녕하세요, 국가데이터 처장 안영준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AI 시대, 사업하시며 고민이 많으시죠? 여러분의 곁에 2025년 기준 경제총주사가 함께합니다. 경제총주사는 여러분들의 응답을 모아 산업현장에 필요한 정책과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기초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정책과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경제총주사 참여로 내 사업의 미래를 설계하세요.
12: 내일을 설계하는 오늘의 데이터 경제총주사.
1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15: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0: 사연
1: 제품
0: 자, 이 코너를 20년째 지키고 있는 터줏대감이죠.
1: 그렇죠.
0: 대감 만입납시오. 사연 읽기에 달인 사다리죠. 곁치기의 그렇죠. 아버지.
1: 아버지.
0: 예, 여러분의 림프절을 걱정해서 아주 꽤 십몇 년 전부터 결을 치고 있는 남자. 겨 나가요. 그렇게 치다간 겨가 나가요. 무단결근, 무단출근, 무단지각, 무단삭제, 무단갈치, 무단의 상징이 된 남자. 걸출처를 20년 동안 지켜온 최장수 터줏대감. 대감 최재훈.
2: 안녕하세요.
0: 최재훈 대감 납시오.
2: 아, 오늘 뜨겁습니다.
0: 대감 마님.
2: 대단합니다.
1: 이분입니다. 기러기 아빠라서 그동안
0: 혼밥을. 와, 김성민이다.
1: 혼밥을 즐겨왔는데. 아, 가족들이 돌아왔습니다. 집이 아주 시끌시끌할 거예요. 과연 그는 지금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머리를 밀고 나서 가수 이소라 씨를 꼭 닮아버린 남자. 개그맨 최성민.
3: 반갑습니다. 개그맨 남궁성민입니다.
1: 남궁성민으로 또 바꿨네. 가족들이 돌아왔습니다.
3: 왔어요. 이틀 전에 왔고. 네. 이제 그 어머님들의 마음, 그 주부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1: 왜요?
3: 와, 집을 그렇게 깔끔히 치워놨는데 난장판이 됐어요.
1: 오자마자.
3: 와, 마음이 심란해가지고 어제 잠을 못 잤어요.
2: 그러면 행복하지 않으신 겁니까?
1: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3: 집이 난장판이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2: 이제 집은 난장판이, 이제 사는 것 같죠?
3: 예, 이제 사람 사는 집 같아요.
2: 네, 축하합니다.
3: 막 다 집어 던지고 너무 행복해요.
1: 정리하면 집어 던지고.
3: 예.
0: 다 그렇게 놀다가 이제 다시 떠날 때 한 번에 치우면 되지 뭐.
3: 예, 뭘 그렇게 사고 싶은 게 좀, 예.
2: 나도 모르게 생각만 한다는 게 입 밖으로 나왔어요.
0: 예. 와, 그 지난주나 지지난주에 비해서 얼굴이 성이 푸석푸석해 보입니다.
3: 많이 어두워졌다 그러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뒤로 약간 본인의 마음을 좀 표현한 것 같은데 블랙을 입고 왔어요.
3: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내 마음을.
1: 예?
2: 아십니까?
1: 모르겠는데요. 무슨 소리인지 아예 모르겠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나중에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 예.
1: 예. 우리 그렇게 빵빵 웃던 아이가 웃지 않고 있는데요.
0: 예. 저 친구가 얼마나 이 한 시간 동안 웃었는데 저 친구를 못 웃기면 오늘 최성민 씨 개그맨 그만둬야 됩니다.
1: 숨 마셔도 웃어줍니다.
3: 은퇴 방송이에요.
1: 숨 마셔도 웃어줘. 지금 웃을 준비돼 있잖아요.
3: 알겠습니다.
1: 네.
0: 내가 제가 한번 웃겨볼까요? 바로 웃죠? 네. 자, 드디어. 2026년 6월, 그렇다면 5월 월장원을 발표하는 날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자, 사연 주문용품 2026년 5월의 월장원을 와우. 사연으로 만나보시죠. 익명으로 보내신 분의 사연이에요. 첫 번째, 불행에도 급이 있다. 저는 가난했습니다. 서울로 상경해서 대학교 입학 후 저렴한 고시원에서 지냈죠. 아침이면 공용사무실 앞에 긴 줄이 서 있어서 여유롭게 씻지도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아침 샤워실에 줄이 없었습니다. 이건 기회다. 여유롭게 씻어야겠어. 생각하고 옷을 모두 벗었습니다. 그런데.
3: 불길하다.
0: 갑자기 옷을 다 벗었는데 급동신호가 찾아온 거야.
3: 아이고야.
0: 어쩌지? 다시 옷을 입고 나가긴 지금 막 나올 것 같은데? 급한데?
4: 샤워실엔 변기가 없었고 화장실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 난감했죠. 똥은 이미 관략근 입구에서 0.5cm 정도
5: 까꿍
4: 고개를 내밀고 있었거든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0: 아씨, 그냥 샤워실 바닥에 싸고 샤워기 물줄기로 힘껏 분해한 후에 배속으로 그냥 흘려 보내는 거야.
4: 그렇게 샤워실 바닥에 급똥을 해결한 후에 샤워기를 틀었는데 이럴 수가,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제야 샤워실 앞에 왜 줄이 없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전날에 들었던 것 같은데 홀라당 까먹은 거예요. 고심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의 그것을 샴푸통에 넣었습니다. 미쳤네 이 사람. 자괴감이 흘러나오는 눈물을 참으면서

건으로 손과 샤워실 바닥을 닦고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하고 내가 제일 재수없는 인간일 거야. 한숨을 푹푹 쉬면서 학교에 갔죠. 그런데 수업이 끝나고 고시원으로 돌아오니까 분위기가 뭔가 상당히 어수선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왜 다들 나와 계세요?

0: 이 허전했습니다.
1: 비누 치약은 그대로 있는데
0: 허! 샴푸통이 없어졌어.
1: 순간 저도 모르게 희열이 솟구쳐 오르면서 폭소가 나왔습니다. 내가 제일 불행한 게 아니었어. 나보다 더 불행한 인간이 있었던 거야. 내 똥을 가져간 거야. 내 똥을 가져가 주신, 아니 내 불행을 가져가 주신 사오실 그분을 생각하니까 행복과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간이 아니라는 생각을 저 멀리 던져버리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변했으며 현재는 남들이랑 비슷한 평균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크크크크크크.
2: 야. 야. 야.
3: 다시 들어도 충격입니다.
4: 아, 대단한 사연이었어요.
2: 야.
1: 우리도 후토크가 있었는데.
2: 예. 후토크도 엄청 재밌었어요.
1: 아주 가서 이제 밑에 샴푸가 남아 있었을 거야, 어느 정도. 거기다 이제 그걸 집어넣었으니까. 그러면 일단은 밑에서 연결됐으니까 일단은
4: 처음은 나오겠죠.
1: 그러니까 몇 번 샴푸가 나올 거라는 거.
4: 처음은 나올 거야. 거기서 나온 샴푸는 깨끗할까?
5: 새거 써야겠다 오늘부터.
2: 자 이렇게 해도
5: 느낌이 좀 생각날 것 같아. 감을
4: 또 어디 가서 훔쳐왔습니까?
5: 아니 훔쳐오진 않았는데 그냥 여보세요?
2: 네? 아니 어디 가서 훔쳐왔어요?
5: 여보세요?
2: 왜 새거 써요?
5: 이게 아니고 그냥 느낌이 원래 생각날 것 같아 이 토크가. 예 누를 때마다.
1: 아니 그래도 그 안에 똥이 들은 건 아닌데 왜 그래요?
5: 아 알겠습니다. 아 근데 뭐 예 아닙니다.
2: 어디 가서 훔쳐왔습니까?
1: 예. 자 불행에도 급이 있다 보내주신 익명님 월장으로 뽑히면서 코지땡 전신 안마의자를 쏩니다.
4: 대박.
5: 야 전혀 불행하지 않고.
2: 야
5: 이게 대운이 들어오셨네.
1: 어 그럼요.
4: 아,
1: 본인은 불행했지만 자신의 불행을 가져가 준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안마의자를 받게 됐어요.
5: 아, 인생이 살만한 거예요 그래서.
2: 야.
5: 어떨지 모릅니다.
1: 자 사연지 분명품 2026년 6월 이벤트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사연이 네. 소개만 돼도 책정 금액 상품권에다가 10만 원 상당의 선물이 가죠. 7만 원짜리 사연이면 17만 원을 받게
5: 됩니다. 오모모모 아, 그렇습니다.
1: 주장한 선물은 뭔가요?
5: 자 요즘 밖을도 다니다 보면요 뒷박질하던 무리들 뒷박질하던 우리 러너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아, 저는 절대 안 뛰지만 우리 균디도 뛰어요?
1: 저 일주일에 두세 번 뛰어요.
5: 아, 뜁니까? 네. 오, 근육돼지 유명하죠. 강재준 씨도 뛰고 대세는 러닝입니다. 그래서 심박수, 호흡수, 손목 온도, 수면 시간까지 측정이 되는 최신형,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최신형 사과워치 SE3! 야!
1: 대박!
5: 이야, 요겁니다 요거.
1: 갖고 싶어요? 사연을 쓰세요.
5: 써야 됩니다.
1: 그냥 어떻게 줘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5: 불행할수록 사연을 쓰세요.
1: 예, 사연을 씁니다.
5: 될 확률이 높습니다.
1: 그렇습니다.
5: 예예.
1: 예. 예. 똥과 관련되면 더 좋죠. 자 그렇다면 최신형 사과워치보다 강력한 월정 선물은요 5월달 주정 선물이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였는데 반응이 아주 아주 뜨거웠었습니다. 그래서 사양을 더 높였습니다. 월정원인데 더 좋은 걸로 줘야지. TV로 연결해서도 게임이 가능합니다. 게임기만 딸랑 드리지 않아요. 게임기 보호용 강화 유리의 커버 케이스 그리고 생동감 있게 게임하시라고 레이싱 휠 핸들까지 포함된
5: 와
1: 닌텐도 스위치 2 풀 패키지.
5: 이야 야, 핸들까지가
2: 이야, 야 완전 풀패키지다.
1: 이거 카트라이더 같은 예. 거 하면은 그냥 아유,
5: 야 풀로 다 주네 진짜.
2: 야, 그러니까 집안이 오락실이 되는 거죠.
5: 그렇죠.
1: 풀세트, 풀세트.
5: 정리할 생각하고 있군요 지금 벌써.
2: 네.
5: 정리해야 되고.
2: 저걸 사야 돼요. 저걸 가져야 돼.
5: 다른 거 놀이 안 하고 저거 하게.
2: 예. 예.
1: 기러기 아빠가 혼자 놀기엔 딱딱이네. 예. 자, 그러면 후보가 되실 6월 첫 번째 사연 신품 사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후보 사연은요 이렇습니다. 박수 치지 마세요가 제목입니다. 여자분이 보내주셨어요.
6: 혼자 계시는 70대 엄마께서 요즘 들어 부쩍 적적해 하셔서 동네 노인복지관 실버 댄스반에 등록해드리고
1: 뭔가 재밌을 것 같은데.
5: 실버 댄스.
6: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모셔다 드리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수업하시는 것도 구경할 겸 엄마를 모시고 복지관에 갔을 때 일입니다. 복지관 안에는 10명 남짓의 엄마 또래의 여사님들이 모여 계셨고 곧이어 강사님의 지도하에 수업이 시작됐어요. 자, 제가 하는 동작을 관절이 무리가 가지 않게 후배 무리가 가지 않게 신나게 따라하실게요. 그때 박군의 한잔해라는 노래가 나왔습니다. 한잔해 한잔해 한잔해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잔해. 입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동작을 선보이시는 강사님을 어머님들이 곧잘 따라

0: 하시면서 제자리에서 콩콩콩 뛰고 너무 즐겁게 수업에 열중하셨어요. 근데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짝짝 한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짝짝 이때 강사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 어머니들 지금 너무 잘하시는데 근데 계속 박수를 치시는 어머니가 계시네요. 아, 요거 끝나고 좀 이따가 웃음 박수 시간이 따로 있으니까 그때 박수만 치시고 지금 박수는 치지 마시고 동작만 좀 따라해 주세요. 아, 어머니가 여기 오셨네요. 그리고 조금 전에 했던 동작을 다시 하는데 또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또 박수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자 강사님께서는 어머님들 박수 치지 말라니까 계속 박수를 치시네. 이제 박수 치시는 분 잡아냅니다. 그러자 저 뒤쪽에 나이가 제일 많은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니 선상님 그것이 박수 소리가 아니라 내 가슴팍에서 나는 소리여요. 내 저탱이가 호떡마냥 납작한디 처지다 보니까 그냥 뛸 때마다 짝짝하고 아래로 들러붙는 소리예요. 할머니의 호떡 가슴에서 나던 찰진 소리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1: 착착
0: 갈 때까지 달려보자
1: 착착
2: 아이 여기까지입니다.
3: 아, 여기까지요.
4: 아하. 아하. 아 이게 위아래로 이렇게
2: 이게 뛰니까 네.
4: 뛰니까 위아래로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척척 이렇게
2: 척척. 아 이게 동시에 떨어지지 않았구나. 아하. 동시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4: 아하 그렇군요.
2: 동작이 짝짝 이렇게 되면
4: 척척 이렇게 되면
1: 아니 올라갈 때 척 내려올 때 척이겠죠.
2: 아 그런가요?
1: 예 척척이겠지.
2: 아 너 시간 차가 있을걸요.
1: 예 척척이 이렇게요.
2: 저는 9만 원이요.
4: 저도요.
2: 9만 원.
3: 아이고야.
2: 네 우리 무단 최재훈 씨께서 사연을 읽어주시겠습니다. 가순건 다들 아시죠?
4: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 모르는 알고
2: 친구들은 계시네요. 이제 애기들은 네. 모를 수 있습니다.
3: 모르는 분들은
2: 이 삼촌이 가수야.
3: 가수예요. 예.
4: 자, 익명을 요구해 주신 분의 사연입니다. 제목이 내가
1: 무엇이 될 상인가.
4: 제목이 이거예요.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현관문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삐빅 삐빅 삐 실패. 잠시 정적이 흐르고 나서 다시 삐빅 삐빅 삐빅 삐빅 삐빅 또 실패. 엄마가 한숨을 쉬면서 말씀하셨죠. 에휴 왔다. 겨우겨우 문을 열고 엄청난 술 냄새랑 함께 누나가 비틀거리면서 또 들어왔어요.
1: 아이고 왔다. 또 왔네. 또 왔어. 이제
4: 한 손엔 편의점 봉투 다른 손엔 구겨진 하이힐을 들고 있더군요.
2: 편의점 봉투면 집에 와서 한 잔 더 하려고 그런 건가?
4: 그런 거죠. 뭐 사갖고 들어온 거죠. 신발은 벗겨져갖고 이제 한쪽에 들고 엄마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등짝을 철썩철썩 때리셨어요.
0: 야 이놈 치집애야 또 얼마나 처마신 거야?
4: 근데 누나는 하나도 안 아픈 사람처럼 엄마한테 철썩 붙더니 헤헤 웃었습니다.
0: 엄마 나 오늘 소개팅을 했는데
4: 아이고 뭐 너 같은 년도 소개팅이 들어오냐? 엄마는 화를 내시는데 누나는 신이 나서 계속 떠들었어요. 뭐지?
0: 엄마 근데 그 남자가 나보고 예쁘대.
2: 본인 스스로도 신기한 일인 거지.
4: 신기한 거지.
3: 놀라운 일인가?
4: 예, 이게 드문 일인 겁니다.
0: 아이 뭐? 아이 어떤 논평이를 만난 거예요? 혹시 옥장판 안 팔디?
4: 누나는 멈추질 않았어요. 소파에 털썩 앉더니 갑자기 진지한 얼굴로 물었어요.
0: 엄마 근데 그 사람이 나보고 고양이 상이래. 나 원래 강아지 상 아니었어? 아닌가? 여우상? 사슴상? 토끼상? 너는! 엄마
5: 엄마 나는 무슨 상이야? 무슨 상?
6: 저세상이냐나 저세상 저세상
2: 저세상
6: 저세상이냐나 연병 작작 떨고 자빠져서 자이냐나
4: 저세상 얼굴을 가진 우리 누나는 저세상 저 방에 터덜터덜 들어가더군요. 어허.
2: 원래 요즘 뭐 저세상이라는 게 아주 예. 아, 최고 뭐 이런 걸 표현할 수 있잖아요. 저세상 텐션이다. 뭐.
4: 저세상. 어.
2: 이 세상에 없는 맛이니까 뭐.
3: 어나더 레벨.
2: 예, 어나더 레벨을 네. 얘기하죠. 예.
3: 저세상.
2: 어 그래도 방송계 분들이 다 진상을 예상을 했는데.
4: 네네네.
3: 개그 퀴즈 같았어요.
2: 어.
3: 마지막에.
2: 저세상으로.
3: 무슨 상 생각했어요? 무슨 상?
2: 예?
3: 무슨 상 생각했어? 솔직히 직업병이자 지금 생각했잖아.
2: 안 했어, 안 했어.
3: 에 했잖아.
2: 나도 약간 진상 느낌이었어.
4: 진상.
2: 나도.
3: 저 유민상 생각 유민상. 형 잘 지내죠?
4: 전 차례상 준비했어요.
3: 차례상 준비하셨고.
2: 자 어떤 거? 얼마요?
4: 저 8이요.
2: 저도 8만 원 가겠습니다.
3: 저도요?
2: 저도요?
7: 네 8만 원!
2: 어이 벌써 3부가 지나갔어.
3: 아 벌써 지나갔네.
2: 아 참 4부에 가서 사연을 더 많이 읽어야 될 텐데.
3: 자
4: 그럼 뭐, 1분 남았대요. 떠드시래.
3: 1분 아 제 사연이 1분은 넘어갈 것 같아가지고 좀 4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2: 네네. 김성민이라는 예. 분이 진짜 보냈네요. 예. 진짜 김성민입니다. 저 제가 오늘 바빠서 다른 김성민님 좀 보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7: 누가 나한테 김성민이라고 보냈었어요?
2: 예.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진짜 김성민입니다.
3: 김성 두 번 죽였어 두 번. 예. 두 번. 이따 이제 이따 뵙겠습니다. 말 보냈어요. 네.
2: 최 씨로 살아온 지 몇 년이죠?
7: 예, 지금 45년 됐죠.
3: 네, 오늘 하루만큼은 김성민으로 좀.
7: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성민입니다.
3: 네. 네. 김성민 씨와 사부에 함께하겠습니다.
2: 네네, 사부로 이어질게요. 네.

0: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농협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난 이제 DJ도 노래하고
2: 여기 모여라
1: 청취자도 노래하고
2: 붐샤칼라
1: DJ도 웃고 청취자도 웃고 이것이 진짜 라디오다. 본격 오감만족 라디오 쇼 오후 4시 황제 파워 소리 질러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

0: 들은 기쁨 SBS 파워 FM이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생활정보.
2: 날씨가 더워지면 시원한 아이스크림이 생각나죠. 이탈리아에서는 아이스크림보다 젤라또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다고 합니다. 16세기 천연 재료로 만든 젤라또에서 시작된 긴 역사와 덥고 건조한 지역이 많은 여름의 기후적 특성으로 시원한 디저트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면서 젤라또는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된 거죠. 또 이탈리아 사람들은 저녁 식사 후에 걷는 파세지아타라는 산책 문화를 즐기는데요. 이때 가족이나 친구들과 젤라또를 하나씩 들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이 된 겁니다. 젤라또 한 컵에도 이탈리아식 여유와 일상이 담겨 있는 거죠.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성문이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자, 걸출쇼 4부의 문을 엽니다. 예.
1: 4부 4부입니다.
0: 아, 자, 문세윤 씨 차례인데. 네. 아, 우리 그 귀여운 친구 건휴라네요, 이름이. 네,
2: 건휴.
0: 아,
2: 그림을 어떻게 이렇게 잘 그립니까?
0: 건휴가 이제 문세윤 씨랑 저를 그려왔는데 너무 귀엽습니다.
3: 예. 건휴
2: 진짜 잘 그렸다.
3: 너무 잘 그려. 덕분에 뭐 옆에 또 누나도 그린 거겠지, 그치?
0: 아, 누나가 그렸구나.
1: 누나가 그린 거고.
2: 아, 누나가 그린 거예요?
1: 건휴는 지분이 1도 없어요. 아, 아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예. 예. 누나가 그림 잘 그리네요.
0: 건유가 아주 마음껏 놀이터처럼. 네. 놀고 있습니다.
1: 네, 건유 덕분에 아주 행복한 버트쇼.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0: 네네. 네, 좋습니다.
1: 권광희 씨의 사연이고, 나와라이라는 제목입니다. 나와라이.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4: 응? 나와라이.
1: 나와라이. 나와라이. 최근에 왼쪽 귀가 먹먹하다 싶더니 말이죠. 일주일 전부터는 왼쪽에서 나는 소리가 잘 안 들리는 지경이 됐고, 결국 근처 이비인후과를 방문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진찰 한번 하시더니, 아이고. 아이고, 꽉 찼네, 꽉 찼어. 꽉 찼다고, 이거, 제가 어릴 때 중이염을 심하게 앓고 나서는 왼쪽 귀에 귀지가 잘 생기는 것 같아서 아마도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환자분, 귀지가 지금 입구까지 아주 꽉 막혀 있어요. 제가 잘 빼드릴 건데, 혹시나 요게 또 아프면 말씀을 하셔야 돼, 알았지? 그렇게 누워서 작업을 시작하는데, 이게 덩어리가 뭉쳐진 건지, 이게 쉽사리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곤란하다는 표정을 지시더니 옆에 간호사 선생님께 정쌤! 정쌤! 그것 좀 틀어봐봐요. 그걸 틀어봐봐요. 저는 심각한 상황인가 싶어서 긴장을 잔뜩 하고 누워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노래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4: 제발 나와라요. 나와라요.
0: 이게 뭐야? 무슨 노래야?
2: 이게 뭐야 이게?
1: 어?
4: 나와라요.
1: 어? 이게 뭐야 이게? 어? 이게 뭐지?
4: 제발 나와라야, 나와라야.
1: 나와라. 이 당황하는 순간에도 음악은 계속 나왔습니다.
0: 나와라.
1: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있나 엄마. 예. 오늘 안에 나와라 이어. 날려갔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간호사 정쌤이 갑자기 그 노래를 함께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이어.
0: 어? 이비인후과에서?
1: 아니, 이비인후과.
0: 아니, 귀지 나오라고 이걸 계속 부른다고 다 같이?
1: 또 이해할 수 없는 묘한 상황입니다. 음악은 점점 고조되고 밖에 있던 다른 간호사 선생님도 갑자기 함께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이야 예. 마치 이 주문 같은 노래에 슬슬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분 동안 나오라고 울부짖는 그 타령 노래 덕분이었을까요? 아니면 간호사 선생님들의 떼창 덕분이었을까요? 의사 선생님은 깊게 숨을 내쉬면서 아이고 환자분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사이즈가 거의 아몬드급이네요. 이거 기념으로 테이크아웃이라도 좀 해드릴까 쇼. 저는 그 아몬드를 테이크아웃해서 후다닥 나왔습니다.

0: 환자분들이 기분 상하지 않게 똥꼬, 똥구멍, 설사, 똥을 싼다 이런 표현은 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화를 할 땐 최대한 순화시켜서 알겠죠?
1: 네, 쌤!
0: 그리고 얼마 후 아니야 다를까 관장약을 투여하고 2분 만에 급동 신호를 보이는 아줌마 환자분이랑 간호사 쌤이 화장실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시더라고요.
1: 환자분 아직 10분 안 됐거든요. 지금은 안 되세요. 아니 쌀 것 같다니까요. 들어버려줘요. 네. 금방 나올 것 같아도 10분까지는 충분히 참을 수 있거든요. 아니 안 됐다니까. 나온다니까.
0: 근데 정말 참을 수가 없으셨는지 화장실 앞에서 그만. 냅다 와장창 실례를 하신 겁니다. 아이고야. 와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다른 환자들도 놀랐지만 간호사분도 놀라갖고 의사 선생님을 부르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1: 어머머머, 저기 선생님, 그게 환자분이 복도 바닥에 똥을.
0: 아까 분명히 의사 선생님이 똥꼬, 똥구멍, 설사 등의 직접적인 단어는 자제하고 최대한 순화시켜서 말하라고 하는 걸 들었는데 그런데 간호사 선생님이 똥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똥이라는 단어를 말하고는 뭔가 잘못된 걸 느꼈는지 간호사 선생님은 서둘러 수습하면서 말하더군요.
1: 그게 환자분이 갈색 구렁이를 항문으로 토하셨어요.
2: 갈색 구렁이.
1: 갈색 구렁이를 항문으로 토해내셨어요.
0: 의사 선생님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한참 있다가 대답하셨어요. 아니 환자분이 갈색 구렁이를 항문으로 토하실 때까지 화장실을 안 보내고 뭐했어? 에휴 일단 저 갈색 구렁이 같이 치우자고. 그렇게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 광경으로 보자마자 급동 신호를 느끼셔서 병원에서 볼일만 보고 진료 없이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3: 야 명의다 명의. 진료도 없이.
4: 와, 그러네.
3: 네 명의시네요.
0: 와 명의야 명의. 정말 아 재미있네요.
3: 구렁이란 표현은 또 처음 듣습니다. 보통 이제 그런 거 우리가 아나콘다라고 하는데.
4: 아나콘다라고 많이 하는데.
0: 색깔까지 정확히.
4: 토종 맵이네. 토종으로 얘기해서. 예. 구렁이로.
0: 갈색 구렁이 갈구죠 갈구. 갈구.
4: 갈구 치워.
0: 자 저는 이거 이가 조금 아쉬워요. 9만 원이요.
4: 저도요.
0: 9만 원. 최경 씨의 사연입니다.
3: 자 민병규 씨의 사연입니다. 제 여동생이 미술 학원을 운영하는데요. 얼마 전 들은 이야기가 웃겨서 사연 보냅니다.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6살 손자를 데리고 학원 상담을 오셨대요.
5: 얘가 우리 손자인데 엄마 아빠가 맞벌이를 해서 제가 대신 왔어요. 우리 애가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좋아해요. 유치원 끝나면 바로 학원으로 올 거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3: 그리고는 일주일에 두 번 수업으로 등록까지 하고 가셨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진짜 똘똘했대요. 한글도 잘 읽고 사교성도 좋아서 선생님들이 예뻐할 수밖에 없는 아이였죠. 며칠 뒤 수업이 끝나고 학원 차로 아이들을 집에다 데려다주고 있었는데 아파트 근처쯤 갔을 때 갑자기 그 아이가 외쳤답니다.
5: 할머니다!
3: 제 동생은 어디에? 동생이 이제 여자 선생님인 거예요. 선생님이 어디 계셔? 동생은 주변을 막 둘러봤죠. 그런데 아이가 태연하게
5: 지나갔어요.
3: 이게 뭐지? 며칠 후에 또 아파트에 들어가는데
5: 할머니다.
3: 이번엔 또 속도를 천천히 줄이면서 어머 어디 계셔?
5: 지금 막 올라갔어요.
4: 뭐지? 왜 그래?
3: 동생은 속으로 장난이 좀 심하네 생각했다고 해요. 근데 또 며칠 뒤 아이가 외쳤죠.
5: 할머니다.
3: 이번엔 제 동생도 단호하게
5: 도준아 거짓말하면 안 돼. 할머니가 어디 계시니? 너 자꾸 그럼 혼나?
3: 그랬더니 아이가 억울한 표정으로 아파트 입구에 차단기를 가리키면서 이랬답니다.
5: 거짓말 아닌데 우리 할머니 이름이 문자예요. 성은 방. 방문자.
2: 아, 거기 뜨니까. 아,
0: 방문자.
3: 그렇습니다.
0: 입주자 뭐 이렇게.
3: 아파트 차단기 한쪽엔 입주자. 다른 쪽에 방문자 전용이라고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차단기 지나간 뒤 물어보면
1: 할머니가!
3: 지나가고 나면

0: 지나갔어요.
1: 차단.
2: 또 지나갔어요. 응.
1: 차단기 올라가는 도중에 물어보면
0: 올라갔어요.
3: 아 귀엽다 귀여워. 아 너무 귀엽다.
1: 항상 진실만을 말해왔던 똘똘한 5살 도준이 귀엽고 순수하죠.
3: 아 귀엽지. 아. 그때는 이제 글을 배우면서 할머니랑 귀엽다. 좀 할머니가 그치, 그치. 봐줄 때 그러면
0: 할머니 이름 한번 써볼까?
3: 그러면 할머니 이름 막 이렇게 하고 알려주고 그러잖아요. 그냥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거지. 아.
4: 방문자 할머니였구나.
3: 방문자 할머니.
1: 우리 방문자 할머니. 아,
3: 방문자 할머니.
1: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8만 원 드리겠습니다.
3: 예, 저도 8이요.
4: 저도요.
5: 저도요.
3: 8만 원. 우리 세윤이 차례가 되겠습니다.
4: 아, 제가 양보하고 싶네요. 저 최성민 씨 괜찮은가요?
5: 아니. 참 빨리 세윤 씨께 나을 것 같아요.
4: 아, 그래요?
1: 아, 읽어봤어요?
3: 예, 예. 읽어보는 거 없습니다.
5: 아, 예. 아, 마지막만 읽어봤는데. 어, 예.
4: 그럼 한번
1: 해봅시다. 그거.
4: 한번 해봅시다. 해주시죠. 예.
1: 한번 해봅시다.
4: 어, 아니야. 왜. 아니 나도 읽어봤는데 별로라서 그래. 배성민 씨가 해주세요.
1: 사람들이
4: 빨리 해주세요.
3: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4: 이긴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5: 주세요.
4: 오케이, 자, 해보겠습니다.
3: 왜 사연을 미리 읽어봤네.
4: 아니 그냥 후후 한번. 아버지의 말동무 익명으로 보냈습니다. 친정 아빠의 팔순 때일입니다. 한 번은 가정 모임 때 이런 얘기 나왔어요. 아빠, 아빠도 이제 사람들도 자주 만나고 친구들도 사귀고 그래. 엄마 돌아가신 지도 2년째인데 언제까지 혼자 집에서만 지낼 거야? 아유, 이제 이 나이에 뭐 친구가 뭐 필요냐?
3: 기술 나온다. 야. 기술. 아, 기술 나왔어.
1: 사연이 약하니까.
3: 사연이 약할 때만 이 기술이 나오죠.
4: 이 나이에 친구가 내가 뭐 필요해 내가. 어?
6: 그때 언니가 사진 하나를 보여주더라고요. 아빠, 아유 그러지 말고 이 할머니 어때? 뭐 그냥 친구다 생각하고 만나보셔.
4: 됐다. 됐다고.
6: 왜? 엄마 생각나서 그래? 아 그냥 뭐 남자 여자가 아니라 뭐 말벗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친구처럼 지내면 되잖아.
4: 아 이거 땄다니까 그러네 정말. 땄다니까 그래.
1: 단호하세요 아버지.
4: 네.
6: 우리는 아빠가 여전히 엄마가 너무 그리우신가 싶어서 마음이 좋지 않던 찰나 갑자기 아버지가 사진 속에 다른 할머니를 가리키시는 겁니다.
4: 아 이 사람... 이 사람, 야, 이 사람.
6: 뭐야, 이 할머니 괜찮아? 근데 이 할머니는 좀 말수도 적고 수줍음도 많으셔서 아까 그 할머니가 성격도 쾌활하고 괜찮으시거든, 아빠. 그 할머니를 한번 만나보셔.
4: 그 말에 아버지는 천둥호랑이처럼 역정을 내셨습니다. 야, 이리라!
3: 에이, 야, 딸한테 야. 얼마나 화가 났으면?
4: 야 이거야,
3: 야 인연하라고 적혀 있네.
4: 이 할머니는 남자잖아, 이 자식. 야. 이게 뭐야?
6: 어? 남자라니? 아니 무슨 소리야? 그리고 아빠 나이 그 말만 잘통하면 되지 무슨 남자 그런 얘기를 해?
4: 야, 80 먹으면 플라토닉밖에 못 오냐? 몸이 이렇게 아직도 벌벌 끓는데 80 먹으면 에라스 하면 안 돼? 밤이 아주 길어도 너무 길다고. 밤이 길다고 아빠가.
6: 알고 보니까 그냥 말벗이 아니라 여자친구가 필요하셨던 아버지. 결국 여러 여자친구들을 헤어졌다 만났다 하시면서 우리 아버지는 94까지 장수하셨답니다.
3: 근데 이게 예. 연세들이 많이 들고 그러면 예.
0: 할머니인지 할아버지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6: 아 뭐
5: 문세윤 씨 제 거에 비하면 너무 재밌었어요.
4: 먼저 좀 예 전 뭐 예 8만 원이요.
1: 아 저도요.
3: 아 저 8만 원이요.
5: 저는 9만 원이요.
4: 8만 원.
3: 8만 원. 광고로 갑니다.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4: 시원한 잠 누잠.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2: 리아양 놀러 갈게.
1: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2: 리아양 함께하자.
1: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2: 리아양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3: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르노.
4: 자, 오늘 주장원 9만 원이 무려 4개나 나왔는데 그 중에서 최신형 사과워치 SE3를 받으실 분은요, 이비인후과에서 모두가 함께 노래를 불렀던 그 사연. 제발 나와라, 보안강이님께 닌텐도 스위치 2 풀 패키지를 쏩니다.
5: 아, 후보가 된 거죠, 그죠?
4: 예, 후보가 된 거예요.
5: 후보가. 예. 자, 이 노래입니다. 여러분 막히는 분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모든.
4: 예. 그러니까 오늘
5: 드리겠습니다.
4: 수고들 하셨고요.
5: 네.
4: 자,
5: 아, 그 좀 최근에 정재영 씨 채널에서 노정재요.
4: 아, 엊그저께 오픈했더라고요. 네. 컬투쇼 20주년에 재영이 또 멋지게 또 재밌게 해주고 하시고 와달라고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 요정재영이랑 채널에 저랑 가서 같이 식탁을 했던 토크했던 얘기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너튜브 요정재영 채널에 가서 한번 보시라고.
5: 30분 보고 나왔고 남은 30분 있거든요.
4: 재밌습니다.
5: 아, 평이 좋다.
4: 제가 딴 방송에서 안 했던 얘기들 많이 했거든요.
5: 입담이야. 어휴, 정말.
4: 예, 여러분 들 거 댓글도 좀 달려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들 하셨습니다.
5: 예,
4: 잘 가버리시고.
6: 네, 감사합니다.
4: 우리 가수 최재훈 씨였습니다.
6: 고맙습니다.
4: 자, 그리고 정말 재밌는 최성민 씨.
7: 네, 감사합니다.
5: 다시 최성민으로 돌아간 최성민 씨. 저는 성민이랑 같이 갈게요.
4: 나도 가야 돼.
5: 같이 가야 되는구나.
4: 자, 오늘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재밌죠?
5: 야, 좀 이따가 황재성 나와라.
4: 예, 황재성 제발 나와라. 자, 저도 같이 인사를 나눕니다. 오늘 방송 여러분들 수고했고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십시오. 땡큐!

0: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1: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0: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1: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 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0: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1: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0: 게다가 기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2: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모든 인쇄 가능.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생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정매. 다양한 부채 역시
0: 성원에드피아.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4: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5: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4: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에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5: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 중견 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4: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5: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4: 게다가 기업 납입 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6: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8: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7: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8: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9: 잘 만들었다, 몽잘.
10: 봄나마에 가면 다섯 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1: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10: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12: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Reset! Halt!
1: 황재성의 황제!

새로운 달의 시작이 마침 딱 월요일이면 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뭔가 딱 맞춰서 새로 시작하는 느낌? 스케줄이 아주 칼각으로 딱 맞춰서 시작되는 느낌적인 느낌스? 자, 오늘이 2026년 152번째, 네, 152번째 날인데요. 1년이 달의 구별 없이 그냥 2026년 152번째 날, 153번째 날 이렇게 진행된다면 얼마나 헷갈리고 복잡하고 새로 시작하는 느낌도 없고 이거 불편하겠습니까? 이렇게 12달로 중간중간 끊어져서 너무 좋습니다. 새로운 달을 또 이렇게 선물을 받았으니까 이번 한 달도 다이어리의 작은 행복을 매일 하나씩 적을 수 있도록 그런 바람을 가져보면서 6월달의 문도 힘차게 열어봅니다. 오늘도 내실은 황제 파워 납시오!

0: 2026년 6월 1일 월요일 황제팡의 황제성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 첫 곡은 우주소녀 이루리 듣고 오셨습니다. 내 앞에 있는 이 수많은 문들 하나씩 열릴 때마다 또 새로운 도전이니까 즐겁죠. 오늘은 6월의 문을 활짝 여는 6월 1일 월요일이죠. 네,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는 날 우주소녀의 이루리 이 노래가 항상 꼭 나왔어요. 오늘도 이렇게 딱 맞게 떨어지는 6월 왠지 기분 좋은 느낌적인 느낌스 모든 게 이렇게 완벽한 느낌스 있잖아요. 그래서 6월은 여러분들의 일도 아주 잘 풀리실 것 같고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 또 6월에 또 신나게 한번 놀아봐야죠. 6월부터 이제 7월 8월 한 9월 요즘 이제 여름이 네 길어지니까 6, 7, 8, 9 아니야 10월까지도 진짜 덥긴 덥던데. 아 아무튼 여러분 여름은 기분 자체가 일단 불쾌지수가 아주 높은 날이 이제 더 뒤로 가면 심해지면 심해졌지 낮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한번 뭉쳐가지고 이겨내보자고요. 그 파이팅의 의미로 여러분께 오늘도 황제의 선물을 쏘겠습니다. 녹색 검색창에 황제파워 검색하시면 오늘부터 썸네일이 여름 썸네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일단 바뀐 썸네일 구경 좀 하시고요. 황제성의 황제파워 글씨가 어떤 과일 위에 적혀있는데요. 어느 과일 위에 적혀있을까요? 1번 수박, 2번 참외.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출석 체크할게요. 광고 It's 가공.
1: 사장님.

0: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1: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평창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5: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데코 두가지로 즐겨요. 농심.
1: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와, 건강한데 맛있네.
3: 낙지 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2: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6: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7: 레노.

오늘도 황제팡어의 속속이 입장하고 계신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드릴게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름 불리시는 분께는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리고요. 이혜린들 지금처럼으로 출발.

0: 이거 아주 진짜 멋진 일이네요. 이 여자친구분이 아주 이치 대단스
1: 좋았어.
0: 최양수님, 김현모님, 장창민님 어서 오십시오.

혼자 일어나죠. 네, 말하기 전에 바로 일어나 버리는 센스. 근데 어떤 날은 너무 노곤하면 알람도 못 두고 그냥 퍼질러 잘 때면 깨워준답니다. 네, 근데 개인적으로 느낌은

만난 이후 자 검색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 검색창에 황제파 검색하시면 오늘부터 썸네일이 여름 썸네일로 바뀌어 있습니다. 황제성의 황제파워 글씨가 어떤 과일 위에 적혀있는데 어느 과일 위에 적혀있나요? 1번 수박, 2번 참외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립니다.

0: 정연주님, 오늘 옷 예쁘다는 소리 세 번 들었습니다. 사놓고 안 입던 건데 기분 좋아요.
1: 역시 연주님, 뭐 이거 사놓고 안 입어도 일단 눈이 미감이 너무 좋아버리시니깨니 묵혔다 냅둬도 이쁜 게 당연하지.

0: 천재가 된다.
1: 이 구역의 아이돌
2: 나야 나 인정.
0: 그렇죠. 우리 뭐 방송 자체가 리듬 타버리니까 하루 종일 리듬 타버리니까 당연히 재간이 없지.

0: 5578 하나님. 새 운동화 신고 출근했는데 옆자리 동료가 실수로 밟았어요.
1: 야, 그 발자국 진짜 너무 싫은데. 아우, 짜증이 그냥 소태처럼 밀려오시겠네요. 친구 미오.
0: 다음 곡입니다. 뉴진스 하이포.

0: 아까워요. 어디든 가야지.
1: 진짜 지영님 화장 잘 되면 진짜 그냥 집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어디든 가서 뭐라도 하고 가세요. 다른 여성분들도 아셨지?

과 상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맛있게 드세요. 여기까지. 자, 검색 퀴즈 정답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황자성의 황제파워 글씨가 어느 과일 위에 적혀있냐 문제 내드렸죠. 1번 수박, 2번 참외. 정답은 2번 참외였습니다. 네. 여름 아주 그냥 대표적인 과일 두 개 수박 참외였죠. 저는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게 참외 씨 버리고 먹는 사람들. 그거 왜 먹죠? 왜 먹을까요? 설탕을 뿌리지 않은 꽈배기를 먹는 느낌이랄까? 뭔지 알죠, 여러분? 저는 그냥 그렇습니다. 네. 씨는 무조건 씨 먹으려고 참외 먹는 거죠. 근데 또 씨만 먹으면 허물텅거려가지고. 아, 둘이서 하나다. 자, 당첨자 명단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의 전당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들어가서 꼭 확인해 보시고요. 자, 우리 서효원님께서 멜로망스의 선물 신청해 주셔서 일부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요거 듣고. 그러네. 택배 배송을 하신다고 신청해 주셨는데 저에게는 늘 산타클로스죠. 우리 기사님들. 멜로망스 선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듣고 2부에서 봐요.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는 바다는 풍성한 먹거리를 주고 기후를 조절해주는 존재인데요. 지금의 바다는 플라스틱 쓰레기와 기후변화로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 해양의 날이 있는 6월, 이젠 바다가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단순한 기념일이 아닌 우리의 삶이 바다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돌아봐야겠죠. 바다를 지켜내기 위한 진심어린 관심과 작은 실천이 어느 때보다 간절한 요즘입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3: 레노.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황제파워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2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문자 몇 개 만나보겠습니다. 안재우님, 미용실 다녀왔는데 디자이너 선생님과의 의사소통 오류로 인해 거울에 웬 버섯돌이가 있네요. 형님, 머리 금방 자라겠죠? 혹시 재호님께서 제 개인 채널 영상을 보셨다면, 네, 현재 저의 머리 상태를 재호님이 이제 아실 수가 있을 텐데, 의사소통 오류, 특히나 이 그 헤어샵 선생님과의 의사소통 오류는 정말 큰 문제를 불러올 수가 있다. 저도 아직도 복구 중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머리에 헤어스타일에 오류가 나게 되면 최소 심각한 오류일 시 한 3주 정도가 걸린다는 사실. 하지만 재호님, 이 버섯머리건 뭐건 머리 길이가 그래도 있으면 수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머리가 짧게 오류가 나면 수정이 불가능하다. 저는 불가능한 상태에서 지금 거의 다 복구가 되었습니다. 재호님, 뭐 머리는 다시 자라는 거니까 그래도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그냥 내 인생의 핫이슈로 넘기십시오. 알았디? 3426님, 6월을 맞아 경건한 마음으로 구내식당 메뉴를 작게 프린팅해서 책상 귀퉁이에 붙였어요. 오늘 제일 잘한 일. 이런 친구들 꼭 있었죠. 급식표 식단을 자꾸 책상에 붙여놓는다거나 혹은 저기 뭐야 교과서 뒤에 붙여놔가지고 선생님한테 걸려서 그 이상한 대나무 뿌리 같은 이상한 그 선생님들 막 어깨 지압하는 거 그거 알아요 여러분. 그걸로 정말 이게 비 오는 날이 먼지가 진짜로 날 정도로 이렇게 맞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 교과서에 뭐 하는 짓이냐. 네, 일단 3426님 구내식당 메뉴표에서 여기까지 왔네요 이야기가.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문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어린이들의 귀여운 목소리 들어보는 코너죠. 오늘은 동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걸 아스피린.

0: 우리한테는 국민가요, 어린이들에게는 낯선가요. 동심으로 바라본 색다른 감상평. 오늘은 동심. 자, 황제 파워를 듣는 어린이들 중 한 명에게 예전 K-POP 뮤직비디오와 방송 영상을 보여주고 감상평을 받아봤습니다. 과연 어린이는 어떤 노래를 보고 이렇게 말했는지 맞춰보는 코너입니다. 자, 오늘 퀴즈 출제자 아주 그냥 예쁜 꼬마 공주님이 왔어요. 경남 마산에 살고 있는 6살 김준희 어린이입니다. 우리 준희가, 야, 이거 엄마 아빠의 이 미모가 아주 뛰어나나 봐요. 준희가 너무 아름다운 예쁜 공주님이고, 그리고 애가 사진을 찍는데 이 포즈 자체가 끼가 그냥 깨발랄입니다, 여러분. 자, 일단 삼학사 금강유치원 반야반의 수줍음 많은 귀요미 준희의 자기소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큐!
1: 마티타토, 저는 해빙을 좋아하는 6살 김준희입니다.
0: 아직 이 발음이 능숙하지가 않아서 따띠따또가 바로 빵디 삼촌이었습니다. 빵디 삼촌, 저는 캠핑을 좋아하는 6살 김준희입니다. 네. 우리 준희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캠핑장이라고 해요. 그리고 최애 과자. 야, 이 과자 싫어하는 어린이들도 저 본 적이 없어요. 초코송땡. 뭔지 알죠?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들도 좋아하잖아요. 초코송땡이라는 우리 준희. 요즘 준희의 최애 메뉴는 삼겹살이라고 합니다. 맛도 맛있지만 단골 고깃집 삼촌이 잘생긴 데다

갈 때마다 간식을 줘서 준이 마음속에 1위가 됐다고 합니다. 평소엔 레이스 원피스를 좋아하는 공주님이지만 캠핑장에 갈 때만큼은 찢어진 청바지를 입는 힙한 어린이입니다. 그런데 이런 준이에게 빵디 삼촌은 어떤 사람인지 물었더니

0: 있습니다. 너무 귀엽네요, 준이. 자, 갑니다. 큐.
1: 사촌들이 시계를 봐요.
2: 아유, 삼촌들이 시계를 봐요. 삼촌들이 시계를 본다. 왜 보지? 시계를 왜 봐? 아니, 그런 춤이 있나? 시계 보는 춤은 청아 씨의 전매 특허 아닙니까? 24시간이 모자라. 아, 선미 씨구나. 죄송합니다. 선미 씨였네요. 미안해요, 진짜 선미 씨. 아쉬워. 벌써 12시. 벌써 12시죠, 청아 씨가. 네. 청아 씨, 선미 씨 둘 다. 네. 이 손목 시계를 보는 듯한 안무를 추는 그룹들. 지금 걸그룹밖에 안 떠오르고요. 뭐지? 아니면 힙합 씬에서 시계를 보면서 플렉스를 외치던 래퍼들. 다듀 아니면 다이나믹 듀오 아니면 에픽하이. 잠깐만, 다음 힌트를 더 들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힌트 주세요.
1: 쉿 조용히 하래요.
2: 잠깐만, 쉿 조용히 하래요. 아, 정말. 쉿. 이거 뭐지? 나 이거 본 것 같은데. 아주 준이가 제대로 지금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노래 중간에 쉿 하고 속삭이는 파트가 있나 봐요. 강렬한 제스처를 선보인 방탄소년단 혹은 동방신기 좀 떠오르고요. 아니면 이 독보적 퍼포먼스 팀들이 있죠. B, 세븐. 과연 준이가 말한 이 비밀스럽고 멋진 노래의 정체가. 쉿. 왜 자꾸 걸그룹밖에 안 떠오르지? 소희 씨의 막 어머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쉿 이게 있죠. 뭘까? 자, 마지막 힌트를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저히 모르겠어요. 자, 마지막 힌트 주세요.
1: 우리 집으로 가자.
2: 네, 이렇게 가자고 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죠. 우리 준이 어린이가 아주 결정적인 가사 힌트를 줬어요. 줬죠? 우리 집으로 가자 라며 전 국민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삼촌들. 이제 삼촌이죠, 이 노래는. 자, 특유의 어른 섹시미와 수트핏으로 보기만 해도 심쿵하는 마성의 노래. 이게 이제 그 한 분 때문에 이 멤버 중에 한 분이 다시 한번 어디선가 불러가지고 역주행이 된 노래 아닙니까, 이거? 예, 네, 이 그룹의 역주행곡. 대한민국 누나들의 마음을 통째로 뒤흔들었던 전설의 역주행송. 다들 눈치채셨습니까? 빨리 정답 보내주시고요. 자, 주니어 어린이가 설명한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정답 아시는 분들 가수 이름 노래 제목 둘 다 적으셔야 됩니다.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십시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바로 정답 공개합니다. 노래 H.O.T. 캔디 듣고 올게요.

자, H.O.T. 캔디 듣고 오셨습니다. 이게 이제 준이 어린이가 신청해 준 건데 이 노래가 나왔을 때 아마 준이가 지구에는 아직 없었다. 네. 근데 이 캔디란 노래를 좋아한다.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노래다. 라는 유추. 동심으로 들어본 노래 감상평. 오늘 나온 힌트들 대략 이런 거였습니다. 삼촌들이 시계를 봐요. 쉿. 조용히 하래요. 우리 집으로 가자. 잘생긴 고깃집 삼촌과 삼겹살을 좋아하는 수줍은 공주님, 우리 준이가 신명나게 설명해준 노래 바로 이 곡이었습니다.

0: 지원이가 우리 집으로 가자라면서 시원하게 힌트를 던져줬던 노래, 전국의 안방극장을 그야말로 심쿵하게 만들었던 치명적인 댄스곡 2PM의 우리 집이었습니다. 이 무대 위에서 멋지게 춤추며 손목시계를 보고 손가락을 입술에 대던 모습. 삼촌들이 시계를 봐야 시 조용히 하래요. 아주 귀엽게 묘사를 해줬죠. 당시 2PM만의 성숙한 어른 섹시의 정점을 찍으며 수많은 누나 팬들의 심장을 밤새 잠 못 들게 만들었던 띵곡. 6살 준이의 찰떡같은 설명과 함께 들어본 우리 집이었네요. 끝으로 캠핑을 사랑하는 우리 준이가 저한테 아주 강력한 인사를 남겼다고 하는데 함께 들어볼까요? 큐!
1: 아파트 샀던 우리 다음에 같이 캠핑 가요. 멜롱 받고 뿡!
0: 아, 요즘 어린이 친구들이 자유도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전에 연결된 친구도 그렇고 마지막에 우리 또 준이는 다시 한번 삼촌이 또 말을 걸고 싶게 만드네요. 메롱 방구뽕을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큐.
1: 아파트 샀던 우리 다음에 같이 캠핑 가요. 메롱 방구뽕.
0: 자, 메롱 방구뽕을 저희는 이게 효과음으로 써도 될 것 같은 느낌이어서 돌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정답 2PM의 우리 집. 당첨자는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전당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8723님, 준이 눈에 비친 빵디 삼촌, 옥탑방에서 먹는 앞머리 웃긴 아저씨. 필터 없는 6살의 눈빛 정확하다. 정확해. 7704님, 마지막에 메롱 방구뽕에서 완전 육성으로 터졌어요. 월요병 피로 싹 날아갑니다. 애들이 놀리면 기분 하나도 안 나빠 버리죠. 야, 너 그런 것도 할 줄 알아 해버리죠. 이현진님, 큰일 났다. 잊고 있던 우리 집 준호 영상 또 봐야겠네. 10년째 무난만 서성이고 정작 못 가본 준호네 집. 대체 언제 갈 수 있나요? 김준호 씨는 안 되죠. 지민이 때문에 안 되려나? 지민이 있어가지고. 예. 준호님은, 예. 우리 집이 이제 준호 씨 때문에 역주행을 하게 되었지. 자, 오늘은 동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은 동심 참가 신청을 늘 받고 있어요. 집에 가요 감상 좋아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재학 중인 어린이가 있다면 어린이 청취자 이름 나이 특징 자랑을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전화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오늘은 동심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비 집에 안 갈래 듣고 3부로 넘어갑니다.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최근 마라톤에 도전하는 분들이 늘었는데요. 완주와 기록보다 중요한 게 바로 회복입니다. 마라톤은 전신 근육을 사용하는 고강도 운동인 만큼 충분한 회복이 없으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는데요. 최소 일주일 동안은 7시간 이상 충분한 숙면이 필요하고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진정한 완주는 회복을 통해 내 몸을 지키는 순간까지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 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0: 방탄꼭지
1: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가볍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오.

0: 할 때도
1: 뉴바옴
0: 장 건강에도
1: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0: 여보세요.
1: 아, 팡디, 천안시 두정동에 살고 있는 경민맘입니다. 저희 남편은 28년간의 장기 근속으로 직장 생활을 마치고 현재는 천안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새내기 1년차 기사인데요. 하루에 10시간 넘는 격일 근무 속에서도 라디오 황제 파워를 들으며 힘을 얻고 있는 팡댕이입니다. 안전을 위해 천천히 운행하다 보면 간혹은 출근 시간이 늦었다고 또는 기차 시간이 다 되었다고 화를 내며 내리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어르신들이나 꼬마 학생들 또한 칭찬 글을 남겨주시는 승객분들 덕에 1년을 잘 지내온 것 같습니다. 늘 우리 세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고 응원하는 멋진 남편 서원석 기사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천안시 버스 기사님들 화이팅! 마지막으로 현재 군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는 멋진 아들 서경민 사랑해. 신청곡은 주영훈의 우리 사랑 이대로를 신청합니다.

자, 오늘은 경민맘님의 신청곡 주영훈 이혜진 우리 사랑 이대로 듣고 오셨습니다. 아, 이 노래를 들으면은 이 노래가 애절하잖아요. 근데 자꾸 웃음이 나와요. 이 노래가 그 코미디에서 이거를 사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빨 다 빼고 막 그 콧물 그려가지고 갑자기 진지하게 노래 부르는 이런 클리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 품에 그 화음 하나도 여기서 안 맞아요. 안길 때 우리 사랑만 함께해 이렇게 막 화음 넣고 이 노래를 너무 유명하니까 이제 패러디를 많이 해가지고. 하지만 경민맘님 이 서원석 기사님과 아주 그냥 알콩달콩 네 행복하게 사시면 됩니다. 아, 우리 아들 경민군과 함께 노래방 또 애창곡이시니까. 근데 이제 이거 우리 사랑 이대로 오늘 예능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도 그 옛날에 짝짓기 프로그램 이런 거 있었어요. 거기서도 이런 거 되게 많이 불렀고 근데 중간에 막 터지고 그래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진짜로 그 짝짓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0: 그래서 진짜 그 장난 안 치고 멋짐을 담당하는 멤버 있잖아요. 그 멤버들은 이걸 안 불러요. 그 그러니까 DJ DS의 이재용 형님이라든지 이제 막 그 개그캐들이 이걸 많이 불러서 상대방에게 마음에 드시면 여성 파트를 부르고 당장 치고 나오십시오. 자 하고 여성 파트 시작되는데 아무도 안 불러서 자기가 여성 파트를 다시 부르고 이런 상황들이 많아가지고 네 제가 잠깐 때가 탔네요. 어쨌든 아 기사님들까지 제가 또 좋아하는 거 아시죠? 네 이 가족들이 다 빵땡이시네. 감사합니다. 남편분 안전운전 하시기를. 3부 북한산 연주자 캐니팡을 만나보는 코너 캐니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광고 까꿍.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케어 원해요?
3: 케어원 헤어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원 헤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원 헤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숙면연구 34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5: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6: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그레인온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2: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3: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4: 황제성의 황제파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충남 아산시에서 밥맛부터 다른 아산 맑은 쌀 10kg. 서울을 위해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각질의 고수 한방아란 수에서 묵은 각질을 벗기는 필링 젤 세트를 드립니다. 언제 변합시오. Let's go. 오후 4시 파워 FM 107.7 MHz 황재성의 황제 파워. 널 좋아해.

0: 고품격 음악 전문 프로그램 황자파가 자랑하는 전문 연주 코너 리코더 전문 연주가 캐니팡 씨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캐니팡. 네. 아 지난번에 그 캐니팡 씨가 서태지의 난 알아요 이걸 엄청나게 연주를 망쳐가지고 비난 문자들이 많이 진짜 들어왔고 그 많이 요즘 바깥을 좀 돌아다니시는 것 같은데 성수동이고 뭐 어디건 쏘다니지 말고 연습이나 제대로 해야 돼 이런 의견들이 많았어요. 문자 다 읽어봤습니까?
1: 깊은 반성을 하고 집에서 식구하면서 춤 연습을 했습니다.
0: 아니 리코더 연습을 해야지 왜 갑자기 또 춤을 연습해요?
1: 어제 북한산에 신림동 댄스 동아리가 등산을 왔습니다. 음악 소리에 나도 모르게 살짝 흔들어 잡혔는데 바로 캐스팅을 당해버렸습니다. 나도 이제 댄동 출신.
0: 아니 아직 정신을 못 차렸네. 리코더 연습을 더 해야지 이 양반아. 춤 연습을 그 답답한 양반일세.
1: 앞으로는 리코더 연주하면서 춤까지 출 것 같습니다. 이 기술이 완성되면 아메리카 갓 탤런트 거기서 나갈 수 있습니다.
0: 됐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 봅니다. 네, 거기가 캐니팡의 마지막 방송일 것 같아요.
1: 뭐라도 나가면 성공이지.
0: 야 이거 뭐 요즘 말대답이 되게 컨디션이 좀 좋나 보네. 자 일단 캐니팡 오늘도 리코더 연주 망치지 말고 연주나 좀 잘하십시오.
1: 오늘은 댄서의 영혼을 잠시 눈을 놓겠습니다.
0: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캐니팡의 연주를 들으시고 과연 무슨 곡을 연주하는지 자 여러분은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노래 제목을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악보를 못 보는 캐니팡을 위해서 한글로 개 이름이 적힌 악보를 전달해드렸고요. 자 갑니다. 준비 출발.

보셨어요, 여러분? 코러스까지 연주를 하는 이거 보셨습니까? 추임새가 어마어마하죠. 네, 케니 팡 씨의 오늘 완벽한 연주. 지난주 서태지의 나나라요 연주할 때와는 정말 다른 모습이었고요. 자, 케니 팡이 연주 다 들으셨죠? 케니 팡이 과연 어떤 노래를 연주했는지 노래 제목을 적어서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노래 제목 보내주시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바로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노래도 힌트곡인 것 같아요. G.O.D. 하늘색 풍선.

자, 캐니팡이 오늘도 꾸역꾸역 연구를 마쳤고요. 연주를 마쳤고요. 자, 오늘 정답 캐니팡이 연주와 함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바로 풍선이었습니다.

아, 뭔가 연주가 약간 쫓기는 느낌이 좀 있기는 했는데, 아, 원래 그렇다고 합니다. 캐니팡 피셜. 아, 고수는 반주보다 앞서가지 않는다. 네, 느리게 부르면 잘 부르는 효과가 있다 라고 박자를 뭐 가지고 노네요. 자, 희망찬 멜로디와 동화 같은 가사로 많은 사랑을 받은 노래 풍선이었습니다. 캐니팡은 저쪽 복도에 가서 엎드려 있어요. 자, 아이들에게 신나고 아기자기한 노래로 어린이들에게는 잠시 꾸준했던 동심을 떠올리게 만드는 마법 같은 힘이 있는 노래. 이거 노래방에서 불러보신 분 있습니까? 남자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의미 높다. 지나가버린 해서 일단 혈압 상승합니다. 자, 오늘은 동방신기 버전의 풍선 들어봤습니다. 2981님, 초등학교 운동회 때 이 노래에 맞춰서 단체 무용을 했었어요. 청군백군 머리띠 쓰고 양손에 풍선 들고 춤췄는데 옆자리 짝꿍이 내 풍선을 터뜨려서 펑펑 울었던 기억. 아유, 참 어린이들은 이렇게 사건사고가 아주 귀여운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아요. 최희승님, 캐니팡 연주는 식곤 중에 참 좋은 연주임. 오늘도 깨워줘서 고마워요. 꿍꾸르님, 캐니팡 리코드를 툿툿으로 불러보세요. 후후 말고. 캐니팡은 후후 창법, 후후도 아닌데. 캐니팡은 후. 네. 후. 캐니지처럼 들이마시면서 내쉬는. 계속 긴 호흡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연주가입니다. 대단하죠? 자, 일단 캐니팡 씨는 연주 끝나자마자 골반을 흔들면서 복도에서 네, 엎드려 있습니다. 네, 연주가 또 썩 매끄럽진 않아가지고. 자, 오늘 정답 풍선 맞춰주신 분 중에 추첨했고요. 당첨자는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전

0: 여러분 왔어요. 퇴근 시간이 왔어요. 얼른 얼른 짐 싸고 집에 갈 준비하세요.
1: 남은 일은 내일 하면 돼요.
0: 퇴근길에 그냥 가면 안 돼요. 매일 저녁 6시 박소현의 러브게임 꼭 들어야 돼요.
2: 박소현의 러브게임 잠깐만요.
1: 나 너무 설레요.
3: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택 뮤지컬 스윙데이즈 암호명 A의 완벽한 독립작전이 시작된다. 유준상, 박은태, 신성로 등 출연.
4: 7월 5일까지 중모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5: 지구가 푸른빛을 잃는다면 아픈 건 지구가 아닙니다. 깨끗한 공기도 때마다 돌아오는 계절도 전부 잃어버리게 될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지구를 아껴주세요. 지구를 위한 노력이 아닌 우리를 위한 노력입니다. SBS.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그렇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생활정보.
1: 약속 시간에 쫓겨 부랴부랴 나선 적 누구나 있으시죠? 부랴부랴는 매우 급하게 서두르는 모양을 뜻하는 말인데요. 어디서 유래했을까요? 이 말은 뜻밖에도 다급한 외침에서 시작됐습니다. 바로 부랴부랴라는 외침인데요. 불이 났을 때 외치던 소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불랴불랴로 바뀌었고 다시 부랴부랴로 변하면서 의미도 급하게 서두르는 모습으로 굳어졌다고 해요. 너무 서두르다 보면 실수가 따르기 마련이죠.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잠시 숨을 고르고 차분히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혜영이었습니다.
3: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바빠? 너네 잘하고 싶은 라디오 있으면 얼마든지 응, 괜찮아. 왜냐면 나는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한게 부럽지가 않아. 파워FM 오후 4시 할 거야. 황재성의 황제파워. 너네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전혀 부럽지가 않아. 난 6시에 갈퇴 진행시켜.

0: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1: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0: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네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안전화.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3: 키움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청취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황재성의 황제 파워.
6: 일주일치 이 코너 노래를 다 미리 선곡해놨어요. 노래를 사연에 갖다 붙일 거예요. 2026년 6월 1일
5: 주간 황재성

0: 오늘도 사연 주신 분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반나절 내내 손세차를 마쳤는데 아 이거 뭐 하늘에서 빗방울이 한두 방울 또 떨어지네. 하하 이제 방금 차에 맺힌 거 아 빗물 아니고 방금 건 본인 눈물이죠. 네 그럴 수 있어요. 사연 받았습니다. 5959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경상도 남편이랑 결혼한 지 올해로 18년 차인데요. 결혼하고 단 한 번도 분위기 좋은 데서 밥 먹자는 소리를 안 하던 남편이 뜬금없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잖아요. 원래대로면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왜 순간 팔에 닭살이 싹 돋으면서 오싹해지는 걸까요?
1: 주식을 날렸나? 차를 긁었나? 아니면 또 비싼 장비를 질렀나?
0: 당장이라도 취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일단 맛있는 거 먹을 때까지는 맛있는 거 얻어 먹을 때까지는 참아보려고요. 여보, 나 오늘 분위기 좋은 데서 체하기 싫거든. 고해성사 할 거 있으면 밥 다 먹고 집에 와서 하자. 네, 오늘은 레스토랑을 가시는 5959님의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부부들 사이에 갑자기 사랑해 밥 산다 자기 보고 싶어 이런 문자를 보내면 의심을 하는 이 부부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이게 맛있는 거 보면 가족들 생각나고 그러지만 시간이 안 돼서 또 못 그러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진짜로 밥 먹자고 한 건데 아내분이 온통일 의심하고 온종일 그런 경우도 있어서 5959님 그래도 의심은 걷어주시고 혹시나 걸리는 게 있다면 오늘 제가 선곡한 노래 리쌍 백지영의 회상 선곡해놨습니다. 잘 과거를 회상해보면서 대체 이 양반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러는 건지 조금 회상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5959님을 위해서 들려드립니다. 리쌍 백지영 회상.
2: 끼리끼리

텐션 올려봅니다. 다들 기운내세요. 난 내일 연차예요. 우하하하. 나라님이 자랑질을 여기서 하고 계시네요. 그래도 연차 축하드립니다. 연차! 다음 곡은 우리 성아라님께 이분에게 책임지라고 이 노래 틀어드립니다. 언타이틀

오랜만에 들어요. 괜찮습니다. 그래봤자 일주일인 가로치고 가로닫고 그럴 수 있어요. 현아님, 현생이 바쁘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을 굉장히 길게 못들라고 말해주시는 현아님, 마음 잘 받았습니다. 아주 성운이 만극하옵니다. 이영

주말에 조카들이 놀러 온대서 퇴근길에 솜사탕 지게를 샀습니다. 이것이 삼촌의 플렉스다. 대단하죠? 우리 지훈 씨 큰 그릇이죠. 조카들 뭐 솜사탕 하나씩 구매할 생각이지. 이거 기계로 기계 고장 날 때까지 돌려버릴 줄 누가 알았겠어?

주는 동심 퀴즈가 남았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니가 본 빵디 삼촌의 모습, 옥탑방에서 먹는 이것이 웃긴 아저씨였는데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힌트는 최근 미용실에서 싹둑 잘려버린 이마 쪽 머리를 말하는 세 글자.

여기까지. 자, 월미편은 끝났습니다. 퀴즈 정답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동심 준이가 본 방디 삼촌의 모습, 옥탑방에서 먹는 이것이 웃긴 아저씨,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앞머리였습니다. 네, 앞머리가 잘려서 웃긴 삼촌이라고. 자, 정답 맞춰주신 분들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의 전당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할게요. 명단. 아니 6월에 또 얼마나 멋지고 즐거운 일들이 많이 생길까요? 우리가 얼마나 웃어 제낄까요? 기대가 됩니다. 주변의 소소한 행복들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그런 즐거운 달이 되시기를. 남은 하루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신맛탱 하시고 오늘 끝곡 김창완 밴드의 사랑해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집까지 조심히 가십시오. 여기까지 끝.

0: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 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 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0: 1544-8777.
1: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2: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1: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2: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1: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2: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1: 게다가 기업 납입 금은 세액 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3: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나. 유유.
5: 헐, 엄마. 멍젤 바디스컬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4: 멍젤?
5: 멍젤 바디스컬프 샴푸. 저거.
6: 잘 만들었다. 멍젤.
7: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8: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7: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6월 6월 아니고요. 6월 아니고요. 6월 6월의 표준 발음은 숫자 6의 기억을 생략한 6월이 맞습니다. 목에 걸리는 거 하나 없이 물 흐르듯 넘어가는 이름 6월. 그 발음을 따라 각진 고민은 버리고 뾰족한 미움도 버리고 초여름 냇물처럼 졸졸졸 시원하게 이번 한 달도 잘 넘겨봅시다.

0: 아이유 어프 박소현의 러브 게임 6월 첫째 날 월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고요. 저는 라디오계의 소나몰라송 DJ 박소현입니다. 6월 속이 편안한 단어였네요. 신영수님 소란하지 않은 6월을 기대합니다. 그죠? 6월은 조금 심심하더라도 예, 편안하게 소란하지 않게 그런 6월을 기대하시는 분도 꽤 많습니다. 문혜진님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된다는 건 고마운 일인 것 같네요. 지난달 힘들었던 일도 아쉬웠던 일도 잠시 내려놓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선물 받은 느낌입니다. 맞아요. 뭐 아니 어느새 6월이야 이럴 수 있는데요. 1년의 이제 절반을 지나가면서 지난 시간을 좀 뒤돌아보고 정리하고 앞으로 우리가 또 남은 날이 많잖아요. 그래서 1년을 계획하기도 좋은 달 6월입니다. 오늘 6월의 첫째 날이고요. 잠시 후 오늘의 영수증에서는 여름 대비 영수증 받아봅니다. 여름을 대비해서 소비하신 것 보내주세요. 저는 안에 민소매 있잖아요. 올해 많은 분들이 이제 또 민소매 또 입으실 텐데 민소매 소비했고 오늘 자외선 차단제를 제가 거기에 또 소비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뭐 얼마 전에 인견 그 인견 이불이죠. 이렇게 까는 그것도 좋은 소재로 예 그것도 소비를 꽤 했네요. 저도 여름을 대비해서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여름을 대비해서 소비하신 분들 수영복 사신 분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름 준비하면서 쓴 지출 내역 받아보겠습니다. 인증샷 환영하고요. 3, 4부에는 윤지성, 박소라 두 분과 함께합니다. 나만 쓰레기야 기대해 주세요. 잠깐만요.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3: 리아야, 놀러 갈게.
2: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3: 리아야, 함께하자.
2: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3: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6: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전화.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3: 키움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공호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청취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좋은 옷좀 다가 유니클로 감사제.
6: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

이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힘들었던 나의 시절, 나의 20대. 멈추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너의 길을 가. 주변에 사는 수많은 이야기,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하는 건 내 마음속 작은 이야기.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

말하는 대로 처진 달팽이 3410님의 신청곡 바로 이어드렸습니다. 0230님 군대 전역하고 복학하기 전에 택배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아버지 도와드리러 나왔어요. 여기 대구인데요. 오늘 31도, 체감온도는 40도가 되는 것 같았네요. 저는 잠깐에도 힘든 일을 아버지는 지금 26년째 하고 계신데 존경스럽습니다. 어떤 일이든 여러분 26년째 하고 계신 부모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아니 오늘 대구 31도, 서울도 최고 온도 30도였고요. 내일 여러분 33도, 지금 예보로는 그렇습니다. 내일 최고 온도 33도임을 살짝 알려드리면서 0230님께는 선물 갑니다.

사계절은 왜 이토록 뚜렷해서 철마다 옷을 사고 난방비에 냉방비에 이중으로 들고 하는지 피곤합니다. 하지만 덕분에 핑계 삼아 지를 수 있으니 이 또한 행복 아닐까요? 오늘의 소비로 올 여름을 대비합니다. 오늘의 영수증. 6365님, 여름을 대비해서 냉장고에 팥빙수 아이스크림을 쟁여놨어요. 꺼내서 딸기우유를 부었다가 약간 녹을 때 섞어 먹으면 여기가 천국. 와, 팥빙수 아이스크림에 딸기우유. 이 조합은 저 못 먹어봤는데 올여름 아 이게 기억이 나야 될 텐데 이거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3249님, 두피 쿨 샴푸 소비했습니다. 시원하게. 여름에는 여러분 특히 더 두피 관리를 좀 잘해줘야 돼요. 겨울보다 여름에 두피가 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잘하셨습니다. 박윤아님, 침대에 까는 냉감 패드와 인견 속옷을 10개 샀습니다. 아, 저는 아까 인견 패드를 산 거였어요. 저는 근데 이분은 냉감 패드와 인견 속옷. 아, 여름에 또 필수품이죠. 성행숙님, 여름 맞이해서 다이어트를 위해 실내 자전거를 샀네요. 나가기는 귀찮고 집에서 열심히 해보려고요. 성행숙님, 선풍기 좀 틀어놓으시고 열심히. 이거 빨래거리로 쓰시면 안 됩니다. 예, 저랑 약속. 선물 갑니다. 김연아님, 저는 미용실 다녀왔네요. 무거운 머리카락을 이쁘게 자르고 왔어요. 이것만 잘라도 기분 업. 맞아요. 헤어만 짧아져도 여러분 덜 더워요. 여름에 좀 묶고 다니셔야 됩니다. 예. 이은찬님, 오늘 회사에서 휴가 기간 리조트 회원권으로 예약하게 해줘서 덕분에 양양에 있는 리조트 1박 25만원 오션뷰 저렴하게 예약했어요. 가격도 가격이지만 예약 자체가 어려운 곳이라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양양 여러분 추천할게요. 양양 저도 6월 초에 한번 가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발리 온 줄 알았어요. 사람이 없어서 평일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은찬님 기분 더 좋아지시라고 선물 가고요. 인디고 여름아 부탁해 이어집니다.

여름아 부탁해. 인디고. 여름만 되면 신청곡으로 옵니다. 여름아 부탁해. 자, 여름을 대비해서 소비하신 내역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2841님, 우리 가족 여름맞이 첫 구매템은 바로 모기 퇴치제. 아이와 산과 들로 바다로 나들이 계획 중인데요. 아이가 모기에 물리면 3일 밤낮을 박박 긁어서 퉁퉁 부어요. 모기야, 올해는 우리 아기 말고 차라리 나를 물렴. 이제 모기가 참 좀 덜 물어주면 좋은데, 그죠? 유독도 많이 물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유독. 같이 있어도 그 사람만 물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예, 올여름 아이가 모기에 많이 안 물리길 바랍니다. 진짜 모기 퇴치제 이런 것들은 좀 필수템이죠. 해마다 좀 구매를 해주셔야 됩니다. 4677 지금 여름에 땀이 나서 화장이 잘 지워지는데 그래서 화장 덜 지워지라고 메이크업 픽서를 샀어요. 예, 원 플러스 원으로 잘하셨습니다. 예, 이제 더더워지면은 메이크업이고 뭐고 그냥 로션하고 그죠? 그냥 거의 민낯으로 다니게 될 때가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예, 괜찮으니까. 7128님, 매번 남편을 안고 잤었는데요. 더워서 냉감 바디 필로우를 샀어요. 남편보다는 시원한 게 최고네요. 아이고, 7128님 그걸 이제야 아셨다니 참. 아이고, 이제라도 알아서 참 다행입니다. 정의현님, 오늘 너무 더워서 초록색 반팔 셔츠 샀어요. 있는 옷으로 버텨보자 싶었는데 채용시험도 떨어지고 기분 전환 겸 시원하게 입고 훌훌 털어내서 또 지원서 써봐야겠습니다. 의원님, 아, 이런 사고, 이런 분들은 무너지지 않아요. 진짜 고생 많으셨지만 다시 또 시작하면 됩니다. 늦었다는 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너무 좀 막 채용시험 떨어지고 막 뭐 면접도 잘 안 되고 막 이럴 때 여러분 또 나를 위한 소비를 해주면 나중에 또 잘 됐을 때 있잖아요. 이게 또 추억이 됩니다. 아, 내가 그때 진짜 내 삶이 힘들 때 이거 사가지고 잘 썼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추억템이 돼가지고 못 버려. 이 이제 초록 셔츠를 그냥 10년 달고 해주도록 예, 입게 될 거예요. 정혜연님 힘내시라고 선물 가고요. 뭐 나를 위한 소비 또 좋은 음악도 좀 많이 들어주시면 기분이 전환됩니다. 케이시 어느 햇살 좋은 날.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매일 사용하는 전기가 홍수, 가뭄과 같은 물 문제와 깊이 닿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물이 냉각에 쓰이고 온실가스가 배출돼서 기후변화를 악화시킵니다. 거창한 실천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전력 소모가 많은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전력 피크 시간대엔 전기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 주세요. 또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를 뽑거나 전등을 끄는 작은 습관만으로도 물 문제를 해결하는 큰 힘이 됩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디자인도 예쁜데?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1: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3: SBS.
2: 1등 인터넷 라디오는
3: 고릴라.
2: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3: 매출.
2: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고릴라
5: SBS 생활정보.
6: 쌀도 신선식품이라서 갓 도정한 쌀로 갓 지은 밥이 제일 맛있죠. 그렇다면 맛있는 밥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쌀의 품종이 중요합니다. 쌀은 크게 자포니카와 인디카 두 종류인데 한국인은 아밀로스 함량이 비교적 낮은 자포니카 쌀로 지은 찰진 밥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현재 300여 개의 쌀 품종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최고의 품질로 엄선한 쌀은 단 21가지. 쌀알이 맑고 투명한지, 밥을 지었을 때 모양, 윤기, 풍미가 뛰어난지, 도정 후 온전한 쌀알이 75% 이상인지, 병충해에 강한지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한다니까요. 쌀에는 과학과 진심이 담겨있는 것 같죠. 이 캠페인은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의 법칙. 근무 중 휴식 시간. 저 드디어 식장 잡았어요. 12월에 결혼식 합니다. 다들 와주실 거죠? 모두가 축하를 해주는 와중에 갑자기 화살이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어머, 그럼 이제 결혼 안 한 사람 자기밖에 없다. 아이고, 어떡해. 얼른 남자친구라도 만들어. 아니, 무슨 남자친구가 뚝딱 하면 만들어지는 건지. 아, 뭐 소개라도 시켜주면서 그러시든가요. 됐어요. 이번 생에 결혼은 글렀으니 아우, 그냥 살래요. 최대한 사회성을 발휘해 받아치고 말았습니다. 헌데 그리고 얼마 후, 자기 진짜 소개팅 할래? 네? 아, 아유, 아이, 저 그때 그냥 한 말이에요. 아니, 생각해보니까 내 지인 중에 괜찮은 사람이 있더라고. 그쪽도 자기처럼 연애에 진짜 관심이 없는데 어쩌면 그래서 둘이 뭐 잘 맞을지도 몰라서. 만나봐, 응? 아니, 뭐 난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는 건 또 아닌데 그냥 주위에 없어서 안 만나는 거지. 어쨌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라는 생각으로 승낙을 했고 드디어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어색한 인사. 커피.
1: 네, 커피.
0: 어색한 주문. 이럴까요?
1: 네네, 그러죠.
0: 어색한 이동. 그런데 그 어색함이 그리 싫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억지로 가까워지려 노력하는 것보다 편하다.

0: 뭐해야 할까? 그렇게 잠시 걷는데 꽃이 폈네요.
1: 어, 꽃 좋아하세요?
0: 뭐 이쁘잖아요.
1: 저는 안 좋아했어요. 벚꽃 피었을 때도 다들 유난 떠는 게 싫어서 빨리 져버렸으면 했거든요.
0: 아, 네.
1: 그런데 오늘은 예쁘네요, 꽃이.
0: 그때 그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대요. 저와 다음 봄에 벚꽃을 같이 보고 싶다고. 하지만 우리는 다음에 봄이 오기 전에 이미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만난 지 6개월 만에요. 심지어 그때 그 결혼식장을 예약했다는 동료보다도 먼저요. 그렇게 지난해 봄에 벚꽃은 부부가 되어서 함께 봤고요. 올 봄에 벚꽃은 유모차에 탄 아기와 셋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요, 아마도 내년 봄에 벚꽃은 넷이 되어 보게 될 것 같아요. 나만의 러브 게임의 법칙. 벚꽃이 진 담벼락 위로 지금은 장미가 만발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꽃이 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법. 그리고 누가 뭐라 해도 꽃은 예쁘죠. 마법처럼 피어낸 우리의 사랑처럼요.

루시의 개화를 이어드렸습니다. 오늘 이슬님, 이름이 이슬이에요. 이슬. 예, 이슬님의 러브스토리 읽어드렸는데 이분의 신청곡이었습니다. 개화. 하은경님, 뭐야 뭐야. 이번 생에 결혼은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참 정말, 아니 뭐 이번 생에 결혼은 없다 했던 여자와 또 뭐 꽃이 싫다, 예, 꽃이 확 져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남자가 만나가지고 아주 그냥 아휴. 사랑의 꽃을 피우셨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 예식장 예약했던 그분은 얼마나 황당했을 거예요. 그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 친구 솔로였는데 나보다 더 먼저 결혼을 한다? 예. 만난 지 6개월 만에 대단합니다. 예. 아니, 제가 읽으면서 놀랬던 게 지난해 봄 벚꽃은 부부가 되어서 함께 봤다. 뭐 이거는 예, 너무 그럴 수 있죠. 올 봄의 벚꽃은 아기와 셋이서 봤다. 그래서 그래, 그것도 그럴 수 있다. 근데 내년 봄의 벚꽃은 넷이 되어 보게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 그냥 뭐 막연한 기대감인가 계획인가 뭐 했는데 여러분 병원에서 둘째 아기 집을 확인을 하셨대요. 이분이 이게 실화 찐 리얼인 거예요. 둘째 아기 집을 확인하고 나서 설레는 마음으로 아 이건 내가 좀 우리가 기억에 남게 라디오에 사연을 좀 보내야 되겠다. 우리의 첫 만남을 기억해보자 해서 글을 쓰시게 됐답니다. 이슬님. 지금 문자를 주셨습니다. 라디오에 우리 얘기가 나오다니 너무 기뻐요. 우리 부부가 소리내서 웃으니까 9개월 첫째도 따라 웃네요. 덕분에 오늘 더할 나위 없는 행복한 저녁이 마무리됐음에 사연 주셔가지고 소개도 해드렸고 정말 저도 흡족한 예, 만족한 방송이었습니다.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가고요. 둘째 임신 축하 축하. 예, 주간 베스트 후보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의 리얼 러브스토리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러브게임의 법칙 클릭하시고 여러분의 리얼 러브스토리 편하게 긴 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피처링 권정열 별 귀여워 이어집니다.

0: 이석훈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이어드렸습니다. 박서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건강한데 맛있네. 낙지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밥도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1: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2: 레노.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3: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4: 장숙경님. 러브게임에 나오는 사랑 이야기 너무 부러워요. 저는 제 나이 점점 상승하는데 마음은 점점 하강하는 것 같아서 얼마 전에 결혼 전문 업체에 가입했답니다. 라는 글과 함께 소유 정기고 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장수경님 올해 부디 예, 썸이 시작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선물 가고요. 신청하신 곡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잠시 후 3, 4부에는 윤지성, 박소라 두 분과 함께합니다. 나만 쓰레기야 기대

0: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김민선입니다. 제 이름 옆엔 항상 럭키 세븐이 함께 하는데요. 동명이인 선수들과 구분하기 위해 김민선 세븐으로 활동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 실력은 행운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최대 무기인 장타력도,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도, 연습이라는 완벽한 준비 덕분이죠.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도 행운에서 비롯되는 게 아닙니다. 가스 감지기가 준비됐을 때 비로소 안전이 완전해지는 법이니까요. 완전한 안전이 일상이 되는 그날까지 럭키세븐 김민선이 가스트론과 함께하겠습니다.
1: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2: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시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당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못

0: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도.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3, 2, 1 가평.

행운의 7시 초성 퀴즈. 제가 초성만 알려드립니다. 예상 단어를 보내주세요. 오늘의 초성 이응 시옷. 예전에는 어머님들이 주로 쓰셨는데 요즘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자외선 차단과 열사병 예방을 위한 여름 필수템이 됐습니다. 낮에도 이걸 펼치고 걸어가는 분이 많아졌고요. 한번 쓰면 이걸 왜 이제야 썼나 싶을 정도라고 해요. 햇빛 완전 차단, 피부 보호, 게다가 체감 온도까지 훅 낮춰주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이응 시옷으로 재미있는 오답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0: 내일 지구가 태양을 네 번이었습니다. 오늘 정답은 양산이었는데요. 부모님께 커플 양산을 사드렸다며 양산 보내주신 4344님, 요즘은 양산으로 갑작스런 소나기도 대비하신다는 김병수님, 양산 없으면 눈부셔서 못 나가요. 8415님 세 분께 선물 가고요. 이응시옷으로 엑소가 왔습니다. We are one 엑소 방효빈님, 그리고 윤상이 되죠. 이응시옷 변상 님, 그리고 암산 주판 없이도 산수를 계산한다며 박재현님, 암산 2686님은 여수, 여수 밤바다 여수가 왔습니다. 권종숙님은 이사, 한여름엔 시원한 곳으로 찾아 이사를 하고 싶다며 이사, 그리고 2710님 우승, 아 우리나라 축구대표팀 예 많은 분들이 지금 응원하고 있죠. 예 우승이 왔습니다. 이 중에서요 박재현님 2686님 두 분께 선물 갑니다. 잠시 후에는 윤지성 박소라 두 분과 함께합니다. 보는 라디오 꼭 들어와 주세요. 나만 쓰레기야 이어집니다. 잠깐만요.
1: 글래요?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탕탕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4: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5: 하이마트로 가요
6: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5: 하이마트로 가요
6: 가정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7: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8: 메디솔라
9: 숙면 연구 34년 흡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10: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11: 지긋지긋 무조맨
12: 티 어실 원스야
11: 땅

0: muero por tu amor. Si boné.
1: 선배가 커피 심부름 시키면 일부러 한강물 커피 타서 다시는 부탁 못하게 하는 나.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2: 선배가 심부름 시키면 갑자기 전화 받는 척 아니면 어디 아픈 척 연기력 낭비하는 나.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1: 애인, 친구, 동료, 심지어 가족에게도 내가 너무 속으로 쳐로 그렇나. 내가 너무 양심이 없었나 느껴질 때 난 이렇게 묻고 싶다.
2: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3: 양심 고백하고 선물 받고 힐링하는 시간.
4: 나만 쓰레기야.
3: 월요일이 힘드신가요? 월요병 퇴치제 예뻐서 쓰러지는 예쁜 쓰레기 두 분 모셨습니다. 윤지성, 박소라씨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예스. 예스즈. 덕분에 시원한 저녁이라면 정미연님 감사합니다.
2: 아, 감사합니다.
3: 김정헌님이 두 분 오늘 안에 회색 옷을 입고 오셨나봐요. 두 분 다 그레이예요?
2: 맞아요. 네, 뭐, 저도 약간 멜란지.
5: 멜란지.
3: 저도. 소식을 찾아보다가 네. 소라님 인별그램이 아닌 홍예슬님 인별그램에서 허거 드신 사진만 확인했네요. 이분께 선물 갑니다.
2: 아, 또 제 소식을 찾아주셨네. 감사합니다. 네. 그 하이 땡땡 그 네. 네. 처음 가본 거예요.
3: 그래요?
5: 한 번도 안 가봤어.
2: 진짜요?
3: 아니 하이 땡땡 많이 아이돌도 많이 갔는데
2: 네.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네. 이제 가본 거죠. 개그우먼들끼리 네. 우리 한번 공부를 해보자.
5: 한 4억 든다던데?
2: 저 깜짝 놀랐어요.
5: 4억 나왔어요?
2: 내가 이 젊은 친구들이 여기를 그렇게 사 먹을 수가 있나? 우리가 다 사고 놀랬잖아.
3: 너무
2: 막 신나게 추가를 했어요. 네, 직원분께서 네. 막 설명을 해주시니까 네. 뭐 다 하고
5: 몇 억 나왔어요.
2: 거의 몇 억이 나오더라고. 이게 괜찮은 거야? 이게 되는 거야? 막 이랬어요.
3: 그래.
2: 저희도
3: 그래 그게 생각보다 비싸요.
2: 근데 진짜 젊은 친구들이 옆에서 막 소스도 본인 스타일대로 막 만들어가지고 찍어 먹고
3: 아이돌들이 직접 만든 그 소스가 여러 개가
5: 이름들이 있잖아요.
3: 여러 개가 올라와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내가 그거를 다 먹어보러 소스를 먹어보러 가야 되는데 배가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그거를 다 못 먹어.
2: 못 드세요. 제가 보니까 힘들어요. 언니.
3: 그래 네. 나는 추가를 못 하니까
2: 추가를 못 해요. 그거를
5: 그거 우리 소연 누나랑 가야겠다.
2: 한번 가면 재밌겠다.
3: 어머 진짜 그럼
2: 난 소스를 좀 공부해 가야 돼요.
3: 그거 제가 내가 다 알아요.
5: 그치. 아이돌 소스를 누나 알지.
3: 알고 있지.
2: 그러네.
3: 나는
2: 여기 계셨네.
3: 내가 만들어줄 수 있는데 먹어줄 사람이 없어.
2: 저희는 가능하죠. 너무나 가능하죠.
5: 누나 누구 소스 돼요? 이러면은 레시피 안 보고
3: 그치 내가 만들어줄 수 있어. 만들어줄 수 있어.
2: 저는 다 찾아보면서 검색해서 만들어서 먹었어요.
3: 그래서 누구 소스가 제일 기억에 나요?
2: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영진님 소스도 있었고 많이 먹었는데 맞아요. 그냥 사실 잘 모르니까 거기 직원분께서 본인 소스라고 만들어주신 거예요.
5: 자기 소스를?
2: 네. 예를 들어 소라 소스 그치? 이렇게. 근데 그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3: 그래요? 그러면 직원 추천이 제일 맛있네요.
2: 근데 사실 그분 레시피를 몰라서 영영 먹을 수 없게 돼. 그분만이 탈 수 있는 소스여가지고.
3: 그렇구나.
2: 너무 맛있더라고요.
3: 여러분 훠궈 좋아하시는 분들은

0: 벌써 침을 삼키고 있습니다. 소라 씨가
1: 갔다 오고 나니까.
0: 네네네. 네. 그리고 장은영님이 끼악 어제 아이오아이 콘서트 다녀온 원아원 지성님 오셨다. 예, 진짜 그 영상이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네. 지성 씨.
2: 아, 진짜.
0: 아니 아이오아이 아니 그리고 저 그걸 봤잖아요. 네. 챌린지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1: 맞아요.
0: 청아 씨랑 네. 제 알고리즘에 이런 것만 떠가지고. 갑자기 또 윤지성 씨가 나와서 네,
2: 정말 갑자기
1: 진짜 갑자기
0: 근데 갑자기 진짜 우리나라에 내놓으라는 모든 배우들이 지금 촬영을 다 해줬어요. 앞으로 정말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많은 배우들 진짜. 남자 배우들이 뭐 두 명 세 명 뭐 정말
2: 맞아.
0: 이 갑자기 챌린지를 많이 촬영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또 이 배우 윤지성 씨가 또 뜨더라고요.
1: 멀티 엔터테이너가
2: 연락이 또 와가지고 그쵸? 청아한테 네. 연락이 와가지고 오빠 한 번만 네. 부탁을 좀 해도 될까 해서 아우 그럼
0: 너무 잘하지
2: 도와줄 수 있으면 내가 얼마든지 그럼.
1: 우리 추억 속의 그런 만남인데 너무 좋죠.
0: 그럼 우리 윤지성 씨는 또 다시 태어나면 또 걸그룹 해야 될 남자인데
2: 갔는데 또 너무 어려운 거야 생각보다 춤이
0: 그래요?
2: 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0: 그래?
1: 어렵지 않게 느껴졌었는데
2: 아니 그거는 이제 청아가 너무 잘 쳐서 그런 거죠.
1: 역시 쉬워 보이면 잘하는 거랬어.
2: 매댄이시잖아요.
0: 매댄이죠.
2: 그러니까 또 약간 저는 그냥 이렇게 한번 열심히 해볼게 했는데 청아가 오빠 여기서 고개를 그래? 오빠 여기서 어깨를 그래? 약간 디테일이 점점 추가되는 거야.
1: 왜냐면 선생님 오셨어.
0: 선생님이야. 왜냐면 청아 씨는 또 그렇게 디테일을
2: 디테일을 주면
1: 매댄이니까
0: 그래,
2: 여기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될까? 아니 오빠 여기는 있잖아.
0: 아 그래서 현장에서 고생을 하셨네.
2: 현장에서 그래서 한 40분 이상을 제가
1: 호락호락하지가 않네요. 갑자기 춤이
2: 안무를 갑자기 거의 한 시간을 배운 거야.
0: 그건 청아 씨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1: 이제 무대 할 수 있겠네. 그 정도 배웠으면
2: 레슨을 받았어.
0: 그러니까 그러면 크래비티 형준 씨가 진짜 잘한 거였구나.
2: 아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0: 여러분 갑자기 챌린지 윤지성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만 쓰레기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힐링 코너입니다. 제목은 독하지만 숨겨져 있던 나의 속물근성 나의 이중성 양심 고백을 솔직하게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읽어드리고 선물도 갑니다. 첫 번째 사연은 익명을 요청하신 여자분이에요. 여자분의 어떤 양심 고백인지 함께 읽어드립니다.
3: 우리 엄마 아빠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말 그대로 환장의 커플인데요. 지난달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4: 국내 여행은 많이 갔으니까 우리도 이번에는 해외나 한번 가볼까?
0: 해외? 아유 참나 당신 돈 많아?
3: 여행지 선정부터 삐걱거리기 시작 겨우겨우 강원도 강릉에 가서 바다나 보고 오기로 의견을 모았고 떠나기로 한 날이 다가왔죠. 엄마 아빠 우리 내일 점심 먹기로 한 곳이 엄청 유명한 식당이거든? 그 늦게 가면 웨이팅 심할 것 같은데 아침 일찍 출발할까?
0: 그래 뭐 이왕 가는 거 맛집 들리면 좋지.
4: 아 웨이팅! 아유 난 그냥 줄 서서 밥 먹는 게 제일 이해가 안 가더라. 첫날부터 체력 빼지 말고 느긋하게 출발해서 점심은 대충 그냥 휴게소에서 해결해 그냥.
0: 대충? 아니 가족여행인데 대충이라는 말이 나와? 그게 다 귀찮으면 그냥 숨도 쉬지 말지 그래.
3: 출발 직전까지 싸우던 두 분을 유치원 선생님 마냥 어르고 달래서 겨우 강릉에 도착했는데요. 하루가 어떻게 흘러간 건지 기억도 안 날 만큼 정신없는 시간이 이어졌죠. 그렇게 여행 마지막 날 집 가기 전에 바닷가에 들렀는데
4: 아휴 바닷바람이 차네. 가자 그냥.
0: 아휴 그냥 시원한 바람 맞으려고 여기 온 거잖아. 아휴 당신은 뭐가 그렇게 급해.
3: 아 둘이 그만 싸우고 아 여기 좀 서봐. 내가 사진 찍어줄게.
4: 네 엄마랑 아유 됐다 됐어 안 찍어.
0: 아유 뭐 좋은 줄 알아. 아유 나도 네 아빠랑 사진 됐다 됐어. 아유 소라야 흥년아 너는 네 아빠 같은 사람이랑은 절대로 만나지 마라. 알겠니?
4: 아유 나가 되니까 당신이랑 사이 중이야 소라야. 네 엄마 성격 조금이라도 닮지 마라. 그냥 평생 솔로로 살 거야. 아빠 말 새겨들어.
3: 분명 1박 2일이었는데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어서 4박 5일은 훌쩍 지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앞으로 가족여행은 없다 라고 결심한 나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0: 부모님하고 여행 갔다가 다음번에는 네. 패키지 여행으로 두 분만 보내드리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며 많은 분들이 얘기했어요.
3: 모두 끝은 그렇게 결정하시더라고요. 한번 갔다 오시고 나서.
0: 자 문자 주제는 안 맞아도 너무 너무 안 맞아입니다. 성격이 안 맞아, 그 사람과 안 맞아, 취향이 안 맞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내 이야기 남의 이야기 다 받습니다. 예, 목격하신 것도 받아요. 나는 그 사람이랑 왜 안 맞는지, 뭐가 안 맞는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가장 쉬운 거로는 식성이 안 맞아가 그쵸. 있죠.
1: 아, 네.
0: 그 있죠. 보통 그리고 아이돌

0: 친구들도 숙소 생활하면 온도가 안 맞아.
1: 아, 그거 진짜 힘들 것 같아.
0: 저는 특히 개그우먼들하고 녹화를 하면은 네. 맨날 덥다감사 에어컨을 켜. 개그우먼들. 근데 나는 너무 맞아요. 추워. 너무 추워. 그래서 다라 씨하고 저는 너무너무 추운데 개그우먼들은 맨날 덥다래.
1: 맞아요. 저희도 회의실에서 그 개콘 회의할 때 가장 힘든 게 온도예요.
0: 그래.
1: 유민상 선배나 이런 분들은 덥다.
0: 씨.
1: 유나 언니나 뭐 이렇게 열이 많으신 분들은 막 에어컨을 막 엄청 높게 틀어놓으시는데 우리는 추워가 담요 입고 있고.
0: 아니요. 그 우리는 핫팩 들고 있다.
1: 네. 진짜로. 아니,
2: 계절을 알 수가 없지. 네.
1: 진짜 계절을 알 수가 없어요.
2: 진짜. 없어. 진짜. 무슨 계절이야.
0: 그러니까. 맞아, 맞아.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것들 이거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지금 보내주시고요. GOD 반대가 끌리는 이유.

0: 같이 오디 반대가 끌리는 이유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이어드립니다. 1007님.
1: 제주도로 여행을 왔는데요.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남편이랑 대판 싸웠어요.
0: 왜요?
1: 남편은 숙소에 가서 일단 쉬고 오후에 움직이자. 저는 피곤하더라도 관광지 한 곳 들리자. 서로 의견이 안 맞아 결국 싸워서 남편은 택시 타고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나중엔 제가 남편 뜻대로 해줬네요.
0: 그래.
1: 아 세상에.
2: 어디론가 가버려?
1: 숙소 갔지 먼저.
0: 그럼 네. 너는 그럼 관광지 들렸다 와. 나는 숙소에서 쉬고 있을게. 이거지 뭐.
2: 아유, 어쩔 수 없어. 이게 안 맞으면 맞아, 여행 가서.
1: 그래. 여행 가면 진짜 많이 싸워요.
0: 맞아요.
2: 진짜
1: 뭐 이렇죠. 웨이팅부터 시작해서 이런 걸로 진짜 많이 싸우죠.
0: 너는 뭐 쇼핑하러 왔니? 맞아요. 시작해서 너는 사진 찍으러 왔니? 너는 먹으려고만 왔니? 뭐 맞아. 이래가지고 다 싸워. 혼자 가요. 웬만하면. 4566님.
2: 전 여친이 리얼 육식파에 해산물은 근처도 안 갔습니다. 그래서 사귀면서 단 한 번도 제철 석화 같은 거나 초밥 같은 거 먹은 적이 없었네요.
0: 연애 때는 이제 식성 안 맞으면 맞아요. 서로 이제 배려하느라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건 아예 안 먹죠.
1: 맞아. 또 남자분들은 매운 거 뭐 닭발 이런 거 잘 안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 걸 좋아하는데 못 먹으니까 같이 못 먹고.
0: 그렇지. 그냥 혼자 먹어야 돼. 그러니까.
1: 이런 때문에 속상한 적이 몇 번 있었어.
2: 혼자 먹으면 되지. 왜?
0: 그러니까.
1: 혼자, 같이 먹고 싶으니까.
0: 야, 혼자 먹어요.
1: 이 맛을 공유하고 싶으니까. 혼자 먹겠습니다. 예.
0: 서미진님.
1: 인테리어 하면서 그렇게 취향이 안 맞는지 몰랐어요.
0: 인테리어
1: 진짜 이혼할 뻔했다니까요. 어머. 인테리어 일하시는 분이 부부싸움 말리느라 고생하셨죠.
0: 이분 선물 갑니다. 그 인테리어 하는 분들이
1: 이거는 진짜 답이 없어.
0: 힘들었을 거야. 왜냐면 정답이라는 게 없잖아요.
1: 맞아요.
0: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1: 취향이어서.
0: 그러니까 나는 심플하고 간결한 게 좋은데 어떤 분들은 화려하고
1: 비비드하고 화려하고 막
2: 이걸 아치형으로
1: 오브제도 큰 거 놓고 막 해야 돼.
2: 주문을
1: 아니야 심플하게 좀 깔끔하게 고급스럽게 그래. 혼자 살 거야. 그래. 오브제
0: 맞아.
1: 약간 이렇게 되는
0: 힘들어.
1: 거야.
0: 맞아. 그래서 누구는 인테리어 이거 한 거야? 야 귀신 나오겠다. 막 이런 분 있잖아. 너무 정신 없어서.
1: 올블랙.
2: 또 손님 있을 때 그 손님 와서 그런 얘기 하잖아. 그럼 또 나는 겉바라 내가 너 내가
0: 뭐라
2: 내가
0: 그랬니?
2: 그랬거든. 그래. 근데
1: 이 사람이 해가지고 된 거 아니야? 너 가고 나서 또 사람 돼서 그런 얘기 왜 해?
0: 막 그래. 또 싸워.
2: 그러니까
0: 그래.
1: 싸워.
0: 그 싸움을 본 것 같네요. 제가.
1: 저도 본 것 같아요.
2: 집들이 가서 안 말도 하면 안 돼.
0: 맞아.
2: 집들이 가서
1: 맞아.
2: 안 말하면
1: 진짜 안 말하면 안 돼.
0: 진짜 어디 가서 말 해야 되나 우리는 방송밖에 할 게 없네. 어디 가서 말을 할 수가 없어.
1: 맞아, 우리끼리나 얘기해야죠.
0: 우리끼리. 뭐. 예. 박종경님.
2: 전 맵찔이거든요. 근데 제 친구들은 매운 걸 너무 잘 먹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마라탕 먹을 때도 저만 0.5단계 먹는답니다.
0: 그래, 저도 이제 매운 걸 많이 못 먹어서 그 토마토탕을 해야 돼.
2: 저도 맞아요. 공감해요.
1: 저도 네. 이제 매운 거를 옛날보다는 많이 못 먹게 되니까 줄여야 돼요.
0: 다행이네 그래도.
1: 우리 셋이 가면 맛있는 토마토탕을
2: 그래,
1: 먹을 수
2: 먹자,
1: 있어요.
2: 우리끼리.
1: 0.5단계로 네, 해서 먹을 수 있어요.
0: 너무 다행입니다. 너무 다행이에요.
1: 잘 맞아요.
0: 예. 박선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고요. 잠시 후 4부 이어집니다.

0: SK 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 마시기 캠페인. 혹시 자다가 움찔하거나 깜짝 놀라 깨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반응을 수면 놀람증이라고도 하죠. 스트레스나 피로, 운동 부족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미네랄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미네랄은 밤사이 신경을 안정시키고 몸이 회복되는 데 도움을 주는 필수 영양소이기 때문인데요.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 한 잔. 가장 손쉽게 미네랄을 섭취하는 방법이니까요. 오늘 밤 편안한 숙면을 준비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1: SK 아나운서, 미디어 엔지니어, 교양, 라디오, 드라마, 예능 PD이며 지원서 접수는 6월 8일 월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2: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3: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4: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3: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샘플에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등산하실 때 올바른 등산 방법 있으세요?
1: 등산을 할 때는 무조건 라이터나 버너, 성냥 이런 것들을 절대 가져가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작은 불씨가 진짜 큰 불을 만드는 거거든요.
2: 저는 산에 있는 것들을 최대한 보존하려고 해요. 꽃이나 나뭇가지를 함부로 안 꺾고요. 또 땅에 떨어진 거라도 도토리, 밤 이런 것들 될 수 있으면 죽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그게 다 동물들 먹이잖아요.
0: 요즘 등산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몸과 마음을 모두 건강하게 해주는 만큼 오르기 전 준비도 꼼꼼히 챙겨보세요. 즐거운 산행을 위해 안전과 자연에 대한 작은 배려도 잊지 마세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재한이었습니다. 박소연의

0: 박소연의 Love Game. 박소현의 러브게임 월요일 저녁은 나만 쓰레기야 함께합니다. 예뻐서 쓰러지는 윤지성, 박소라 두 분과 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상황 한 3개 정도 더 읽어드릴게요. 1254님.
1: 저랑 아빠는 엄청 부지런해서 진작부터 준비해서 문 앞에 서 있는데요. 엄마랑 동생은 느릿느릿 속이 터져요. 핸드폰 챙기고 화장실 가고 아빠랑 항상 먼저 내려가서 차에서 대기합니다. 급한 사람, 느긋한 사람 너무 안 맞아.
0: 그래, 이게 온도만큼이나 맞아, 그래요.
2: 맞아, 그죠?
1: 맞아, 맞아. 맞아.
0: 그룹 생활을 하면
2: 맞아.
0: 이게 항상 5분 전에 맞아. 대기하고 있는 분이 있고 맞아,
1: 맞아. 10분 전에 무조건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딱 맞춰가는 사람이 있고 하니까
0: 세워라 내워라 맞아. 느려 터진 맞아. 분도 있어.
1: 아우 또 뭐 놓고 왔다고 다시 올라가고
0: 이게 성격이야 성격.
1: 맞아요 맞아요.
0: 맞아, 이거 안 맞아. 이거 못 맞춰요
1: 못 맞춰,
0: 이거
1: 못 맞춰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0: 기다리는 사람이 항상 기다리잖아.
1: 맞아요 결국은
0: 맞아. 윤미라님.
3: 전 F 남편은 T인데요 사사건건 안 맞아요. 주말에 호수공원 산책 갔는데 제가 와 여름 냄새 난다 좋다 이랬더니 남편이 이거 물비린내야 여기 세균이랑 곰팡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이러네요. 정말 어디 같이 나가기 싫어요.
1: 아니 그래도 좀 맞춰주시지 물비린내라고 그렇게 너무 또 팩트를
0: 아니 근데 비린내니까 비린내라고 얘기를 했겠죠.
1: 근데 그 비린내가 이제 여름 냄새라는
0: 거 그렇지 그런 거죠. 아 진짜 아이고. 양쪽 다 이해가 되는데 선물 갑니다. 네. 플로어님.
1: 아내가 그냥 안 맞는데요. 그냥 다 안 맞는데요. 안 맞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콕 집어 얘기 못하지만 그냥 다 안 맞는데요. 이게 뭐죠?
0: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를 왜 안 맞는지 모르는 게 안 맞는 거예요.
1: 그쵸 그치. 맞아요 맞아요.
3: 그냥.
1: 이게 우리 참 안 맞아.
0: 맞아.
1: 넌 오빠는 오빠의 삶 살아.
0: 아내한테 잘하시기 바랍니다.
1: 예, 맞아요. 예.
0: 자 다음 사연은 익명을 요청해 주셨고 남자분의 양심 고백입니다. 영양제가 선물로 가고요. 어떤 고민, 어떤 양심 고백인지 함께 읽어드립니다.
3: 회사에 같이 입사한 유일한 동갑내기 동료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친구 성격이 정말이지 게을러 터졌다는 건데요. 점심시간 혼자 뭔가를 재밌게 보고 있길래 같이 보자 하고 다가갔는데 아니 폰 액정이 깨지다 못해 유리 파편이 달랑거리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액정 깨져도 너무 깨진 거 아니야?
1: 아 괜찮아 화면은 잘 보여.
3: 아 보이긴 하겠지. 유리 때문에 다치면 어떡하려고. 이거 얼마나 됐는데
1: 깨진지? 뭐 한 달 됐나?
3: 아 야 한 달이면 수리 맡기고도 남았겠다.
1: 아 괜찮아 안 죽어.
3: 이 친구가 태어난 김에 산다는 걸 뼈

0: 처절하게 느낀 순간이 또 있었습니다. 함께 야근을 하던 날이었는데요.
1: 벌써 11시네? 이거 막차도 끊겼겠다. 야, 지성이 너네 집까지 택시비 엄청 나오지 않아? 그냥 우리 집에서 자고 가.
0: 이게 웬 떡? 공짜로 재워준다는 미끼를 덥석 물었죠.
1: 지성아, 거의 다 끝났지? 나 먼저 주차장에 가 있을게. 정리하고 와.
0: 남은 일을 다 끝내고 지하 주차장에 갔더니 먼지를 뒤집어 쓴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라고요.
1: 야, 타!
0: 야, 너 차 원래 검은색 아니었어? 왜 회색이 됐냐?
1: 아, 이거 비 오는 날 몰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 자느라 자연 세차를 못했지 뭐야. 괜찮아, 괜찮아. 안 죽어. 대충 살아.
0: 그렇게 도착한 동료의 집은 흡사 돼지우리, 아니 소 외양간 같았습니다.
1: 그 짐이 좀 많지. 그냥 대충 밀고 거기 어디 공간 만들어서 자.
0: 너 이사한 지 얼마 안 됐어? 이 박스가 왜 이렇게 많아?
1: 아니, 이 집 계약도 곧 끝나가는데? 이거 박스에서 꺼내 쓰는 게 편해. 그리고 이제 곧 이사 갈 건데 뭐 오히려 좋지 뭐. 아이, 괜찮아, 괜찮아. 안 죽어.
0: 청소는 언제 했을지, 아니 한 적은 있을지. 찝찝한 기분에 내가 자는 공간만 소독 티슈로 빡빡 닦고 잤나.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2: 문자 주제는 대충대충입니다. 대세에 지장 없으면 그냥 대충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본인의 이야기, 타인의 이야기, 제보도 다 받습니다. 대충하면 이 사람이죠. 이 상황이죠. 게으름의 끝판왕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지금 보내주세요. 그 대충 그냥 네. 아니 그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그 에어컨 이제 여름 때 그러니까 에어컨 내부 청소를 다 지금 준비하고 하시잖아요. 그쵸, 그쵸. 네, 네. 근데 저도 그냥 아 대충해 그냥 야, 안 죽어 안 죽어
1: 안 죽어 안 죽어 창문 네, 열고 네. 한번 창문 열고 한번 세게 틀면 돼. 그런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
0: 그래, 아니, 공기청정기 돌아가잖아. 네,
1: 뭐 열면 되지 뭐 이런 거
2: 이런 거. 그래서 저도 약간 좀 대충대충
1: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도 저, 이제 빨래 해놓고 건조대에 이렇게 네. 걸어놓잖아. 너는 네. 양말이든 네. 그냥 거기 계속 있는 거예요.
2: 그러니까 거기서 양말 신어.
1: 절대 계속 옷장에 넣어놓지 않고 거기서 계속 맞아. 거기가 제 옷장이에요.
2: 근데 네. 유학생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빨래 그 너리에 널잖아요. 거기서 양말 신고 거기서 맞아요. 턱을 꺼내고
1: 거기가 내 거기서 서랍이야. 턱을 꺼내고 티 입고
0: 맞아요. 이게 내 서랍이지.
2: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세탁기도 몇 년 이상 쓰면 안에 내부 청소랑 다 해줘야 된다는데
0: 물 돌아가잖아.
1: 맞아요. 뭐 지금 괜찮잖아. 내가 뭐 몸에 알러지 안 일어나잖아.
2: 그래서 그냥 눈 막고 귀 막고 나 그냥 계속 쓰고 있어.
1: 근데 저도 그래요.
2: 걱정은 돼 계속. 걱정 되는데
1: 할 에너지는 없어요. 청소할 에너지는 없어.
2: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냥 대충 회사일 같은 거 근데 대충 하고 이러는 거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는 누군가가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맞아. 뭐 회사 생활 할 때 이런 경험담 보내주세요. 아까 그 챌린지도 사실 대충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1: 맞아요.
2: 왜냐면 그냥 꼭 그 똑같이 뭐 점수를 이거 매기는 게 그쵸, 아닌데 그쵸. 근데 느낌만 살려주면 되는데 그것도 또 아 그렇게 대충 하는 게 맞아, 싫어서 맞아, 맞아. 한 시간을 또 촬영하는 친구들이 맞아. 있어요.
0: 맞아. 한두 번 찍어서 될 것도 아니야.
2: 아니 그 디테일 다 잡고.
0: 아니 보통 이제 하자는 사람은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당한 사람이.
2: 그렇지.
1: 이제 하는 사람이
2: 해주는 사람이
0: 한 번만 더 하자.
2: 그렇지.
1: 내가 아쉬워.
0: 한 번만 더 하자.
2: 맞아. 그래가지고 열 번씩도 촬영하고 맞아, 그 맞아. 누구지 다영 씨 알죠?
1: 맞아요.
2: 다영 씨 네. 우주소년 다영 씨. 3일 전부터 본대요.
0: 맞아 진짜.
2: 3일 전부터 보고 일단 눈으로 익힌 다음에 와. 아 이러구나 이러구나.
0: 맞아 맞아.
2: 다 숙지에서 가는 거.
1: 제가 다영 씨랑 그 빈님이 하는 걸 봤는데 그 천하의 빈님도 계속 이 정도면 됐지 않아 하는데 선배 여기 다시요. 선배 여기 다시요. 이거를 계속 하는 짤을 제가 봤어요.
2: 그죠.
1: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시더라고요.
2: 그러니까
1: 다.
2: 비 씨가 학을 꼈을 거야.
1: 그러니까 너 대단하다 이러면서 약간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0: 아 저도 한 10번 찍었어요. 그거 갑자기
2: 그러니까
0: 그거. 10번 찍었어.
2: 프로인데도
0: 그러니까. 한 번만 대단해. 다시 하자.
1: 진짜 대단해.
0: 한 번만 다시 하자. 그래. 진짜 미안해. 한
1: 그래.
0: 번만.
1: 그래. 그렇게 되더라고요.
2: 네, 여러분 성격이라서 제가 맞아요. 대충하는 에피소드 받으면서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이한철입니다. 흘러간다.

0: 이한철 흘러간다를 이어드렸습니다. 자, 대충 여러분의 경험담 읽어드립니다. 김지민님.
1: 저희 집엔 아직 거실에 크리스마스 트리 있어요. 이거 3년 전에 꺼내놓은 거예요.
0: 야. 아, 그러니까 작년에 꺼내놓은 거는 있는 집이 많아요.
1: 이거 지금 전 제 사연인 줄 알았어요. 저도 진짜 한 3-4년 됐거든요.
2: 아직
1: 그러니까, 안 넣어놔요.
0: 그러니까 트리를 한번 하면 뭐 눈 깜짝할 사이에 6월이 되는
1: 맞아요.
0: 거예요.
1: 맞아요.
0: 조금만 기다리면
1: 이제 오니까 그냥 그 상태로 놔둬요. 그냥.
2: 매일이 크리스마스인 거지 뭐.
1: 그냥 기분 내는 거.
2: 기분 내는 거야.
0: 진짜 트리는 여러분 할 때 잘하셔야 돼.
1: 맞아.
0: 왜냐면 1년 내내 갈 수가 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3567님.
3: 물건을 잘 안 사는 편인데 큰맘 먹고 식탁을 샀습니다.
0: 오.
3: 근데 식탁 산 지 2년이 넘도록 식탁 의자를 안 써서 누가 서서 먹는 거야?
1: 빠예요 빠? 식탁이 아니고
0: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딱 드는 의자가 있어야
1: 이게, 이게 또 어울리게
0: 어울리게 그렇네. 근데 사실 이런 가구나 의자는 한번 사면 15년 20년씩
1: 맞아요,
0: 쓰는데
1: 맞아요.
0: 마음에 안 맞는 걸 사기가 싫은 거지.
1: 계속 눈에 보이니까 또 마음에 안 드는 걸 사면 안 돼.
0: 아, 그래
1: 꼴뱅이 싫어.
0: 맞아, 맞아. 이거는 이해는 합니다. 이선우님.
1: 우리 가게 알바 중에 대충 사는 사람 있어요. 휴대폰은 제일 큰 제품인데 강화유리를 제일 작은 미니 모델로 잘못 시켜놓고 그걸 붙여놓고 뿌듯해하는 게 킹받아요. 화면 반밖에 안 가려지는데.
0: 야, 근데 이렇게 쓸 수가 있군요.
1: 그럼 이 주변이
0: 안 보이지.
1: 그게 안 돼. 보호가 안 되잖아.
2: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휴대폰이 자꾸 필름이 컸으면
0: 네네.
2: 그랬을 텐데
1: 뒤에 먼지 다 묻고
2: 그랬을 텐데 다행이라도 거꾸로라서 다행이네요.
0: 다행이야 진짜.
1: 어떻게 보면 다행이네.
0: 이거 휴대폰 갈라지고 깨진 거로
2: 다 쓰잖아.
0: 영상 그냥 보고 막 그 요즘에는 막 대본이고 뭐고 다 이걸로 너무
1: 그러니까.
0: 근데 그거 막 몇 개월씩 그냥 가지고 다니는 분들 있더라고.
2: 근데 그거 배어 손
1: 배어 박혀요. 조심해야 맞아, 돼요. 강화유리 같은 거.
0: 조심하십시오.
2: 9076님.

0: 괜찮은데 무침은 아무래도
1: 이분께 선물 갑니다.
2: 그럼 면은 어떡할까?
0: 그 면은 어떻게 하실까?
2: 사리로 쓰시나? 에,
0: 다른 걸로 또 무치시려나?
3: 근데 그거는 근데 그냥 또 맨입에 그 과자처럼 드시는 분들이 있어서
0: 하긴 또 다른 거 사리처럼 드실 수도 있고.
3: 그러니까요. 전경춘님
0: 남편이 배가 너무 고프다고 하더니 생쌀을 먹더라고요. 어차피 배 저 지금 놀랬어요. 어차피 배에 들어가면 뿐다고 밥 된다고 괜찮대요. 밥 안 차려도 되고 편하긴 해요.
3: 와 근데 이거 생라면 드시는 분은 많지만 생쌀은 너무한데.
0: 그러게요.
2: 야 근데 이분도 밥 안 차려도 돼. 이분도 한 대충 하시네.
0: 편하시네.
2: 밥 안 차려도 돼서
0: 그다지 크게 걱정 안 하시고.
3: 그러니까 이분은 잘 만났어.
0: 네, 여기서 잘 만나셨네.
3: 이분께 정경춘님 축하드립니다. 선물 갑니다. 네, 세상에 이런 짝 없어요.
0: 진짜.
3: 그럼 서로서로 김혜선님
2: 우리 딸 방 제보합니다. 딸의 방을 네, 수건을 매일 쓰고 바닥에 둬요. 치우라고 하면 가슴 역할을 한다며 3일에 한 번씩 치우겠대요.
3: 예, 괜찮아. 이거 3일에 한 번은 괜찮아.
0: 그냥 이게 바로바로 바로 치우는 분 있고 쌓아뒀다가 한 번에 치우시는 분들 있고 그러니까 또 그게 달라요.
3: 이게 바닥에 두면 자꾸 밟히고 하니까 저 문고리 이런 데 걸어놔요.
0: 맞아요. 걸어놓으면 또 그 수건 마를 때까지 뒀다가 넣으면 되니까.
3: 그럼 그럼. 그리고 이제 손도 닦으면 또 가습 효과를 하고.
0: 맞아요. 맞아요.
3: 그렇게 하십시오. 김유아님.
0: 저도 대충인으로서 공감이 가네요. 차가 좀 부딪혀서 부서졌는데 그냥 타고 다녀요. 나중에 사고 나면 한 번에 고치려고요. 새 차도 마찬가지. 꽃가루 날려서 세차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또 장마라서 안 하고 있어요.
2: 맞아.
3: 계속 안 해 이분은.
0: 이러면 아니, 계속 안 하죠.
3: 아니 그리고 좀 있으면 장마 오니까.
2: 맞아, 맞아,
0: 그리고 또
2: 맞아.
0: 겨울 되면 어차피 그 눈 때문에 더러워지니까 나중에 기다렸다가.
3: 근데 이제 차 부딪혀도 아까 휴대폰처럼 그냥 계속 조금 흠집 난 거는 그냥 계속 그냥 가지고 맞아. 다니다가
0: 맞아요. 한 번에 그냥
2: 아니 저도 차가 이렇게 주차하다가 혼자 그 기둥에 긁혀가지고 많이 긁혔어요. 친구들 보고 놀래더라고. 예. 근데 뭐 그냥
3: 끌고 다녀. 그냥.
2: 아니 근데 어차피 왜냐면 뭐 누가
0: 그니까 내가 괜찮은데
2: 내가 괜찮으니까
0: 주인인 내 차 내가
3: 그래서 그게 빗물에 녹이 쓰는 것만 좀 조심해주면
0: 맞아 그것만 조심하면 돼.
2: 아 그게 녹이 쓰나요?
0: 그러면 또 이 부위가 커져서 그러면
2: 그래?
0: 위험해져요.
2: 아 몰랐어.
3: 그러니까 장마 전에 그냥 고치면
0: 그냥 살짝 고치면 돼요. 그래. 찌그러지고 사실 이런 건 괜찮은데 이제 벗겨지는 순간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3: 나중에 그래? 돈이 더 들어갈까 봐
0: 녹슬 수 있으니까
2: 장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0: 예예예 이런 걸 나눠야죠.
2: 최근에 해야겠네.
0: 비오기 전에 그렇죠.
3: 장마 전에 김유하님
2: 저도 대충인으로서
0: 아 여기 방금 제가 읽어줬다. 예, 차가 부딪혀서. 네네네.
3: 자 김유한님께 선물 가고요. 윤지성 이제 썸머 드라이브 이제 여름이 왔잖아요. 예, 윤지성 예, 또 이 노래로 또 이제 바꿔서 들어주세요.
2: 네네네.
0: 지금 드라이브 하시면서 고치셔요.
2: 예. 지금 고치세요.
3: 네네. 피처링은 종현, 썸머 드라이브 윤지성.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네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숙면연구 34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5: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6: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7: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6: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7: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6: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8: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9: 박서현의 러브게임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한방비건 AWE에서 5초속잠 주름 개선 선물 세트, 미국 프리미엄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주방 안심 솔루션 자연그램에서 과일 채소 세정제, 엉덩이 백임 끝 밸런스온에서 기능성 차량용 방석, 유럽산 명품 템포 티슈에서 한 칸만 딱 5겹 롤 휴지, 똑똑한 제로웰 에어닥터에서 세균 잡는 공기청정기, 에이펙 공식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발냄새의 근본 토키퍼에서 구리이온 향균 패드, 데일리 웰리스 루틴 홀베리에서 유기농 레몬즙 세트,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 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서울우유에서 고품격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나를 위한 웰리스 카키자에서 로즈원이 리추얼 세트,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글로벌 뷰티 브랜드 실크에서 고주파 홈 디바이스,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를 드립니다.
10: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8시부터는 웬디의 영스트리트가 방송됩니다.
9: 박수 하나 여러분께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나야 네모네모 네모.

0: 네, 뭐 들으면서 월요일, 야 오늘 6월 첫째 날이었어.
1: 와 벌써.
2: 진짜 시간 너무 빨라.
0: 근데 이제 하, 네, 정말
1: 내 머리에 메리 크리스마스 하겠어.
2: 진짜 이거 추석 지나고 여러분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 한다니까요.
0: 진짜 이제 여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 시원하게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성원에드피아.
2: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4: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5: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4: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에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5: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 중견 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4: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5: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4: 게다가 기업 납입 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6: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8: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0: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1: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0: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2: 잘 만들었다, 몽잘.
3: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4: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3: 보글보글 샤브샤브에 봄을 담다. 봄담아.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담아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혹시 TMI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Too much information의 줄임말로 너무 많거나 지나치게 사소한 정보라는 뜻인데요. 한때 유행어처럼 사용되다가 이젠 평소에도 많이 쓰이고 있죠. 오늘 영스 가족들의 TMI는 무엇인가요? 그런데 그 정보가 관심 있거나 소중한 상대라면 내가 궁금한 것들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도 궁금했던 것, 반대로 알고 싶지 않았던 것들이 영스 가족들의 머릿속에 잔뜩 들어왔을 텐데요. 이제부턴 저희와 함께하며 그 정보를 거르는 시간을 가져보시죠. 여러분의 모든 게 궁금한 여기는 영스트리트, 저는 웬디입니다.

0: 2026년 6월 1일 월요일 웬디의 영스트리트 첫 곡은 그레이의 TMI였습니다. 이 TMI라는 단어 많이 사용하죠. 오늘 제 TMI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배가 너무 고팠다. 그러고 뭐 운동하고 발성 레슨 듣고 발성 레슨 듣는데 배가 꼬르륵 소리가 너무 심해서 끝나자마자 편의점으로 달려가 닭가슴살을 샀는데 너무 행복했다. 원뿔 원이었다! 하나만 살려고 그랬는데 하나를 더 얻었다. 네, 그래서 그런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우리 최준호님, 저는 오늘 회사에서 수요일 지방선거 날에 출근이라는 원치 않은 정보를 알게 돼버렸어요. 완디 살려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또 빨간 날인데 네, 또 출근이라는 또 슬픈 단어를 네, 슬픈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었는데요. 일하면서 그날 저희도 영스도 진행을 합니다. 영스는 뭐 365일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날 보는 라디오를 또 진행할 거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저와 함께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 8736님 완디 저 지난주에 완디가 복권 번호를 불러주는 꿈을 꿨어요. 어머 근데 꿈에서 불러준 번호는 기억이 안 나서 예전에 영스에서 완디가 알려줬던 번호들로 샀거든요. 근데 4월 24일 금요일 방송에서 완디가 불러준 번호 중에 3개가 맞아서 5등에 당첨됐어요. 너무 신기하네요. 오늘도 번호 한번 불러주세요. 와 5등 당첨이면 얼마예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 복권을 사본 적이 없어서 당첨이 얼마큼 되는 줄 몰라가지고 5,000원? 와! 진짜요? 그럼 여러분 지금 들으셨죠? 제가 알려드리면 한 달 반 뒤쯤에 그 번호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제 생각엔 두 달 정도 뒤면은 좋은 번호가 좀 당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난번 번호 제외하고 1부터 45 중에 좀 골라보도록 할게요. 제가 저번에 61, 13, 17, 23, 31 근데 이 번호들이 끌리는데 6이랑 13, 17이 당첨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겠습니다. 3 그리고 10 그리고 21 24 그리고 27 예 그리고 하나 더 남았죠? 33 왔다 느낌 왔어 예 느낌 왔습니다. 5,000원 다음 당첨이 뭐예요? 5만원? 내 생각에 5만원까지 갑니다 이거 예 지금 저 피디님 엄지 다운을 왜 하시죠? 지금 아직 도전해보지도 않은 결과가 안 나왔는데 여러분 제 느낌이 왔습니다. 오늘 제 느낌이 좀 좋아서 5만원으로 한번 예측을 해보시고 도전해보시면 될 것 같고 요번 거 말고 시간 지나서 요 번호로 우리 염정이님께서 2년 정도 쉬다가 국비 지원 교육 면접 보고 합격해서 내일부터 교육 받으러 가요. 이제 바깥으로 좀 나가보려고 합니다. 와! 합격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교육이 이제 어떻게 교육이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힘든 날들도 있고 재밌는 날들도 뭐 다양하게 섞여 있겠죠. 근데 바깥으로 나가서 재밌는 세상도 좀 구경을 하시고 네.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영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부와 3부에서는요. 영스의 웬일이야. 핫 데뷔 경력직 신입 N더블 다섯 분과 함께합니다. 저희의 첫 만남 기대해 주시고요. 1부에서는 영스 가족들과 일상을 나누는 시간 Talk to me.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이나 한 주의 시작이자 6월의 시작인 월요일 어떻게 보냈는지 알려주세요. 사연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글래요?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한강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국 델리미트
1: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맛닥고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을 꽂혔다 맛닥고
2: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5: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7: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8: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9: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가족 밥 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10: 든든하게
9: 집에서도
11: 간편하게
9: 소시지 베이커리 오뎅
11: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뎅
9: 오뎅
11: 와 건강한데 맛있네
12: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1: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게 비빔밥.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13: 리아야, 놀러 갈게.
11: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13: 리아야, 함께하자.
11: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13: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1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4: 비다샵!
1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4: 비다이렉트샵!
15: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4: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알고 싶고 더 듣고 싶은 완소들의 이야기 Talk to me. 3589님, 친구랑 주말 동안 서울 맛집 여행 다녀왔어요. 생각보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당황했지만 웨이팅을 거의 다 성공해서 만족입니다.

요새 날이 너무 좋기도 하고 그리고 SNS에 들어가면 맛집들이 너무 많이 올라옵니다. 네, 저도 가고 싶은 곳들을 다 저장을 해놓긴 하는데 웨이팅 없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도 거의 다 성공을 하셨다니 너무 기분이 좋네요. 네, 여러분들 주말 동안 어떻게 보내셨나요? 지난 주말 동안 기억에 남는 일이나 월요일인 오늘 영세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를 남겨주셔도 됩니다.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샵 1077 짧은 문자 50번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사연 남겨주세요. 4566님, 주말에 잠수교에서 하는 뚜벅뚜벅 축제에 갔다 왔습니다. 날씨도 좋고 야경도 예쁘고 다 좋았는데 차를 가져간 건 큰 실책이었네요. 입구부터 주차장은 만차

고생 좀 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요새 어딘가를 놀러 간다 라는 얘기를 그런 생각을 하실 때 차는 조금 두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차를 운전하는 시간도 솔직히 힘들고 그리고 주차장 찾는 거 예, 거의 다 만차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든 주차를 했어 나중에 나올 때 예, 차들 다 줄 서 있죠. 거기서 조금 체력이 소진이 크게 되기 때문에 차는 두고 차라리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7670님, 오늘 학교에서 자동차 기술 배우느라 힘든 하루였어요. 네, 영스트리트 들으니까 기분도 좋고 힘든 게 다 날아가는 것 가득했어. 그러면 자기 전에 기분 좋은 생각을 하나라도 하던가 기분 좋은 일을 하나라도 하고서 잠을 자면은 하루의 마무리가 전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 영스가 되어드리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전소정님, 평소에 피자 두 쪽이면 배불러 못 먹던 제가 요즘 입이 터져 오늘 퇴근하고 집에 와서 혼자 피자 다섯 쪽을 먹었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여름이라 그런가? 저도 원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배가 막 고프고 꼬르륵 소리가 나고 하진 않았었는데 요새 왜 이렇게 입이 터지는지 계속 뭔가를 먹고 싶고 들어가고 배가 불러도 계속 생각나서 입에 넣고 약간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날이 더워지고 지쳐서 그런 건지. 네. 지난 주말을 어떻게 보냈는지 혹은 지금 뭘 하며 영수를 듣고 있는지 남겨주세요.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볼빨간 사춘기의 서울.

볼빨간 사춘기에 서울 듣고 왔습니다. 완서들의 이야기 만나볼까요? 9715님, 주말에 임신 중인 와이프 출산 전 마지막 자유부인 하면서 즐겁게 시간 보내라고 아이와 놀이터 투어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와, 출산 전, 언제가 출산 예정일이신가요? 이제 거의 네, 이번 주이신 건가? 네, 안전하고 건강하게 네, 또 건강한 아이 또 출산하셨으면 좋겠고 산모도 네, 항상 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044님, 그동안 미루고 미루던 일본어를 배우기 위해 학원을 다닌 지 2개월째인데 학원이 끝나고 나면 시간이 항상 딱 영쓸 시간이네요. 기분 좋게 귀가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우, 이게 딱 저희 라디오를 들으라는 그런 운명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2개월째라고 하셨는데 전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건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또 유창한 또 일본어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8118님, 매주 월요일 이 시간 사랑하는 딸과 함께 영스를 들어요. 이제 9살이 된 우리 딸은 수영 끝나고 나와 라디오 듣는 이 시간을 참 좋아해요. 웬디의 목소리로 우리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해서 문자 보내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8118님 듣고 계시죠? 네. 네, 부모님들이 항상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학원을 위해서 항상 기다려주시고 데려다주시고 또 픽업 가시고 그게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 커서는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점 크면 클수록 줄어들잖아요. 근데 이럴 때라도 아이들과 함께 대화도 많이 하시고 이 짧은 시간이라도 좋은 추억을 조금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추억에 또 영스가 또 들어가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2975님, 웬디 저 지난주에 있었던 보건학술대회에서 공동 저자분들과 지도교수님들 덕분에 포스터 우수상 받았어요. 저희 퇴근메이트 웬디가 축하해 주시면 더 기쁠 것 같아요. 앞으로 논문 게재까지 힘내라고 응원도 해주세요 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거 박수 보내드려야죠. 와, 우수상? 이야,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포스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논문 끝나지 않았죠. 논문까지 정말 힘든 시간이실 것 같은데 그래도 요 우수상을 받았던 깊은 마음을 가지고 논문까지 잘 완벽하게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995님, 주말에 센터에서 1박 2일로 워크숍 다녀왔는데 배탈이 나서 뒷 일정은 조금 약수하게 마무리하고 일찍 돌아와서 같이 가셨던 분들에게 모두 죄송했어요. 지금도 배가 아파서 화장실 들락날락하긴 하지만 어제 일이 생각나서 글 남겨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이게 배탈이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워크샵이니까 뭔가 일을 하러 뭔가 해결하러 갔다기보다는 워크샵이니까 너무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배탈이 난 원인을 빨리 찾으셔서 빨리 쾌차하셨으면 좋겠고요. 약을 챙겨 드신다던가 병원에 가서 링겔을 맞는다던가 그렇게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사연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2, 3부는 영센 웬일이야 미니 1집으로 데뷔한 NW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방송 놓치지 않고 함께해 주시면 복습 퀴즈도 맞추고 선물도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2부에서 만나요. 그럼 저희는 노래 듣고 NW가 함께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클래식 콰이의 피에스타.

0: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김민선 세븐입니다. 저는 경기 전 항상 같은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클럽을 점검하고 바람을 읽고 코스의 흐름을 살피죠. 좋은 결과는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미리 살피고 작은 이상신호도 놓치지 않도록 가스 감지기나 불꽃 감지기 같은 안전기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내일의 안전한 현장은 오늘의 완전한 준비에서 시작되니까요.
1: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식당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1: 고릴라 편이다.
0: 고삐 풀린
1: 고릴라.
0: 왜 다 고릴라죠?
1: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0: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2: 생활정보.
3: 일본에서는 전남 완도의 특산물 전복이 최상품으로 꼽힌다고 하죠. 그런데 그 맛의 비결엔 다시마가 있었습니다. 전복을 키울 때 다시마를 먹이로 주면 감칠맛이 배어 풍미를 끌어올리고 영양도 풍부해 더 잘 자란다는데요. 도대체 어떤 영양이 들어있길래 그럴까요? 다시마 특유의 끈끈한 점액질에는 식이섬유인 알긴산이 풍부해 대장활동을 돕고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낮추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 말린 다시마에 붙은 흰가루는 상한 게 아니라 단맛을 내는 마니톨 성분이라고 하는데요. 국물 맛을 살려주는 다시마, 5월 중순부터 6월까지 지금이 딱 제철이라고 합니다. 알고 먹으면 더 맛있게 즐길 수 있겠죠?
4: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비주얼이면 비주얼, 실력이면 실력, 다 갖춘 신이 우리 엔더블과 함께합니다. 먼저 단체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와, 인사드리겠습니다. 와우. 둘, 셋.
2: 안녕하세요, 엔더블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 번씩 인사도 부탁드릴게요. 우리 규빈 씨부터.
3: 네, 안녕하세요. 엔더블의 햇살 김규빈입니다.
0: 와!
1: 햇살.
0: 왜 부끄러워하세요? 네.
1: 저희 신인이니까.
0: 에이.
3: 아, 승환 씨.
4: 네. 안녕하세요. 엔더블의 승환입니다.
0: 와!
5: 네. 안녕하세요. 엔더블의 장하우입니다.
0: 와!
5: 축하드립니다.
6: 리더죠.
5: 예.
7: Yeah.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엔더블의 밤 한유지입니다.
0: 예. Yeah.
8: 안녕하세요. 저는 엔더블의 리키입니다.
0: 아, 예. 반갑습니다. 근데 유진 씨는 왜 밤?
7: 어, 갑자기 햇살이라 해가지고.
0: 아, 저... 밤도 필요하니까.
7: 네, 저 밤을 더 좋아해가지고.
0: 아, 밤을 더 좋아해서. 아하.
9: 그 먹는 밤 말고.
7: 아, 먹는 밤도 좋아해요. 아,
9: 요 밤. 네,
0: 저녁 밤. 아, 아니 오늘로 데뷔약 일주일 차라고 들었습니다.
4: 맞습니다.
0: 우선 엔더블 데뷔 축하드립니다.
4: 감사합니다.
0: 데뷔 후 첫 라디오로 영스 놀러와 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3: 네. 저희가 드립니다.
4: 영광이 저랍니다.
0: 네. 다섯 분 모두 또 영스에는 처음이신데 소감 안 들어볼 수 없죠. 어떠신가요?
3: 네, 제가 사실 그 라디오로 진짜 많이 들었었어요.
0: 아 그래요? 네.
3: 제가 택시 탈 때나
0: 와우.
3: 그냥 사실 보통 저는 이제 이동하는 차 타면은 노래 트는데 항상 플레이리스트가 같아가지고 가끔 네네. 라디오를 트는데 항상 이 시간대쯤에 저희가 이제 마포대교 있을 때가 많아가지고 네 그때 이제 라디오로 많이 접했었습니다.
0: 어머 무슨 일이야 또 챙겨 들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네. 아 정말. 아니 조혜원님께서 신인 가수 엔더블 데뷔 축하해요.
4: 감사합니다.
6: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또 우리 윤미정님께서 엔더블 첫 라디오가 영스라서 너무 좋아요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7: 네, 저도 좋아요.
0: 아니 데뷔하면 필수 질문이 있어요. 그룹명 엔더블 뜻 뭔가요? 이거 누가 설명하는 담당 있나요?
5: 네, 있습니다. 제가 리더라서.
0: 리더.
5: 네.
0: 아, 그쵸.
5: 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0: 네. 네,
5: 저희 엔더블은 N와 더블의 합성어로 저희가 담

0: 보편적인 모습이 아닌 약간 다양한 모습 합쳐서 더해가는 모습이 다 이렇게 뭐였지?
1: 아, 그 단편적인 모습이 아닌 멤버 각자의 나다움을 중첩해서 새로운 면을 만들어 나가는 뜻입니다.
2: 아~ 맞아요. 네. 근데 원래 갑자기 해내라 그러면은 당황스러워요.
0: 맞아요.
2: 곡 소개도 갑자기 음악 방송 가서 네, 저희가 오늘 이번에 나온 곡은요?
3: 맞아요.
2: 그때 이제 도와준 게 멤버들이죠.
0: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 팀이죠.
2: 맞아요. 멤버분 혹시 팀명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떠셨나요? 마음에 들었다 아니면 나는 조금 좀 다른 느낌 원했다.
4: 저는 원래 되게 좀 약간 인상 깊은 깊었던 이름 원했는데, 네. 그러니까 딱 들었을 때도 어려운데 멋있어 이런 이름 원했었는데, 네. NW 약간
2: NW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4: 네 아니에요. 처음에 네 그러셨는데 이제 우리 저희 대표님 그 팀 로고 보여줬어요. 약간 로고 플레이로 다시. 마음에 들었어요.
2: 맞아, 이게 듣는 거랑 또 보는 거랑 또 다르기 때문에.
0: 어허. 로고가 멋있었어요.
2: 그러면은 우리 리키 씨 말고 나는 듣자마자 엔더블 느낌 좋아라고 느끼셨던 분 있으세요? 또?
0: 저요. 저는 사실 모든 그룹 명에 딱 들었을 때 다 뭔가 별로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2: 그쵸.
0: 근데 엔더블 들었을 때 나쁘지 않네. 그러면 사실 그게 좋은 반응이잖아요.
2: 그쵸.
0: 그래서 그러면 잘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한테 말씀드렸어요.
1: 근데 저도 좋아. 이제 되게 좋았는데, 근데 이제 아이돌 그룹 이름이 NC가 진짜 많아요.
2: NC
1: 선배님들.
2: 그쵸.
1: 네, 그래서 조금 걱정도 있었어요.
2: 또 완전 다르잖아요, 또.
1: 그죠.
2: 엔더블. 네. 우리 1020님께서 하오가 엔더블의 자랑스러운 리더가 됐는데 친구들 이끌어가긴 어렵진 않아요. 리더가 체질에 좀 맞나요?라고 보내주셨어요. 리더로 데뷔한 건 어떻게 보면은 일주일 정도 되신 겁니다.
0: 맞습니다.
2: 어떠세요?
0: 리더 데뷔한 지 일주일만 됐는데 네. 그래도 리더가 된 지 좀 됐어요.
2: 그렇죠.
0: 근데 이 친구들 안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쵸. 잘 맞아요.
2: 어허. 네. 그럼 여기서 뭐 말을 다 잘 들어주시겠지만 잘 따라주시겠지만 네. 오래 안 만큼 또 안 들어주는 멤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혹시 있나요?
0: 안 들어주는 멤버.
2: 그러니까 뭔가 조금만 더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
0: 조금만 더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
2: 지금은 완벽할 수 있죠.
0: 규빈이에요.
2: 이유는요? 이유는? 혼자 계속 웃고 계시더라고요.
1: 아니 근데 그 질문을 받자마자
2: 떠올랐어요?
1: 이쪽을 등을 졌어요. 이쪽만 보고 있었어요.
3: 먼저 봤구나.
0: 제 눈치 봤어 방금.
2: 이유는요? 이유?
3: 이유가 뭐야?
0: 좀 약간 잘못했을 때 갑자기 하우야 이렇게 반말부터 시작해요. 좀 친해. 갑자기 우리 좀 친하잖아 이런 느낌으로 애교부터 시작해요. 그럼 봐줄게 이런 느낌.
2: 잘못했을 때 약간 은근슬쩍 이렇게 좀 다가가가지고서 애교로 조금 이렇게 하는.
0: 맞아요. 저를 잘 알아서.
2: 그만큼 잘 아니까.
0: 맞아요.
2: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만약에 하우 씨가 일정상 뭔가 없으셔서 리더를 잠깐 맡겨야 돼요. 어디 잠깐 갔다 온다던가. 그럴 때 이 역할을 누구한테 맡기실 건지.
3: 누구한테 해야 되지?
0: 저 막내 유진이한테. 얼마나 이 팀을 좀 난리나게 만들지 궁금해요.
1: 난리나게?
0: 얼마나 재미있게 만들지
1: 기대치가 난리나게.
3: 유진이가 듬직하게 지켜줄 줄 알았어.
2: 좀 다른 방향으로 또
0: 다른 방향으로
5: 어떻게 생각해요? 은근슬쩍 제가 이제 군기반장일 수도 있잖아요.
0: 그럴 수도 있지.
2: 좀 잡으세요?
5: 저 잡아야죠.
2: 막내다 보니 그걸 잘 못하시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5: 네 그죠. 리더일 때 해야죠.
2: 리더일 때만 갖는 특권. 특혜.
5: 리더일 때만 할 수 있어요.
1: 잡혀드릴게요.
2: 언젠가 또 생기길 기회가 생기길 바라겠습니다. 네. 문자 하나가 와 있는데 우리 귀빈 씨 하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헛둘님 엔더블 무대하기 전이나 방송 전에 으쌰으쌰할 수 있게 외치는 단체 구호가 있나요? 오늘 한번 외치고 시작해 봅시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2: 궁금합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이런.
4: 저희 아직 데뷔 1주밖에 안 되니까 아직은 근데 했던 적이 한번 있었어요.
2: 뭐였던 거예요?
3: 가보자고 이런 거였던
1: 거 같은데. 유진이가 이제 선창을 외치고 저희가 뒤에 하는 말인데.
2: 유진 씨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선 네.
0: 와 진짜 옛날이다.
5: 그거 아니 옛날 거 말고
3: 최근 거?
2: 최근 거 있어요?
1: 오케이.
4: 무대는 아니지만
2: 네.

0: 무대 아래에서
1: 보여, 보여줄, 네. 네, 네. 보여줄게요.
2: 우리는
3: 가족이다.
2: 아, 가족이다였어? 가족인지 네,
3: 약간 가족이다. 이렇게 아~ 저희가 좀 서로 좀 친하고 아~ 오래 같이 알고 지냈다 보니까 아~ 약간 가족 이제. 같다. 그래서 아~ 우리는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0: 그런 마음으로 또 무대에 올라가면 또 마음가짐이 또 달라질 수 있으니. 네.
4: 아, 그게 제가 원래 뮤비 찍다가 네. 이제 형들이랑 좀 뭔가 이 단합이 잘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뭔가 마음도 더 잘 맞고 해서 우리는 가족이 돼야 돼 하면서 막 하다가 그렇게 말이 나왔습니다.
0: 아, 이렇게 떼창으로 우리는 네. 가족이다 이렇게.
4: 맞습니다.
0: 네네네. 좋습니다. 네. 또 엔더블의 데뷔 앨범 시퀀스 01 큐리어시리인데요. 앨범 소개 담당은 누구일까요?
2: 제가 해보겠습니다.
0: 오케이, 알겠습니다.
2: 네. 네, 저희 미니 앨범 첫 번째 미니 앨범인데요. 시퀀스 1 큐리어시티라는 앨범이고 이 앨범의 타이틀곡인 큐리어스라는 곡이 있는데요. 이 앨범은 이제 저희가 아까 팀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나다움을 중첩해 가서 네. 이제 저희의 세계관을 확장한다는 뜻이고 그 큐리어시티가 이제 사람의 본능인 이제 첫 번째 본능이라고 생각하는 호기심인데요. 그 호기심을 이제 봐주시는 팬분들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오. 이제 저희가 그 본능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겠다는 뜻을 담은 앨범입니다.
0: 와, 완벽했다,
5: 완벽했다.
3: 완벽했다. 좋아요, 좋아요. 와.
0: 아니 우리 앵고님께서 엔더블 메인보컬 유승원님 이번 데뷔곡의 5단 고음이 화제잖아요. 처음 가이드 들었을 때 들었던 생각이 궁금해요. 엄청 어려워 보이는데 너무 잘 소화해서 멋있어요 라고 아유. 보내주셨습니다.
3: 아우 감사합니다.
0: 이번에 네. 다 무대들을 지금 라이브로 멋지게 또 하고 계시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전 첫 방을 보고 아 이거 맞아? 첫 방 맞아? 네. 너무 라이브로 이렇게 세게 밀고 나가셔가지고 네. 와,
5: 저희가 또, 네. 회사한테 뭔가 속았어요.
0: 아, 속았어요.
5: 맞아, 뭔가 진짜 얘기를
0: 하려는데.
3: 원래 더 높았어요. 이게
0: 높았어요. 네. 진짜.
5: 그 정도 잘 들리지 몰랐어요.
2: 맞아요. 네. 맞아요.
0: 아, 그래서 맞지. 저는 첫 방인데 되게 잘 들려서 맞아요. 아 역시 네. 잘하셔서 이렇게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들리는구나. 아,
2: 네. 아. 그, 약간 50% 그쵸. 속이는 것도 있고 아, 너무 잘 들려가지고 놀랐습니다. 아.
0: 네. 또 우리 5단 고음 우리 네. 승환 씨 처음 가이드 들으셨을 때 어떠세요? 어떠셨어요?
3: 아 큰일 났다.
0: 아, 맞아.
3: 어떡하지 싶었는데 네. 대표님께서 사실은 이 곡을 그 송캠프를 할 때 이러한 그 멜로디가 있을 거다 미리 예고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대표님께 저도 좀 센 척을 했죠.
0: 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3: 아 그 정도는 제가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오~ 라고 말을 했는데 속으로는 생각했죠. 아 이거 어떡하지?
0: 큰일이다.
2: 던져놓고 보는 네. 거죠.
3: 또 라디오도 그렇고 음방도 그렇고 다 라이브를 많이 하잖아요.
0: 그렇죠.
3: 그래가지고 조금 좀 무섭긴 했지만 그래서 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되더라고요. 그쵸. 이게.
0: 원래 주어지고 하면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다가 다음 곡에 더 어려운 숙제가 나오고
3: 맞아요.
0: 더 어려운 숙제가 맞아요. 나오고
2: 근데 네. 진짜 잘해요. 네.
5: 네.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뭔가 약간 뭐 선배님이 멤버들도 선배님께서 선배님께 약간 고맙다는 말 좀 해본 적이 있으세요? 아 우리 약간 이런 고음 소화해줘서 아~ 고맙다.
2: 더 좋은 퀄리티의 곡을 받게 아~ 되어서 네.
0: 그건 제가 정말 완벽하게 했을 때. 저도 약간 그렇게까지 아닌데 근데 이제 그런 얘기죠. 야 힘들겠다. 아~ 이런 말은 해줘요. 근데 그건 제 역할이니까. 네. 네. 와. 근데 우리 하은 씨는 또 성원 씨한테 좀 고맙나요?
5: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0: 그렇죠. 네. 그런 게 있죠. 근데 최근에, 다들 네. 네.
3: 아, 안 그래도 하호 형이 오늘도 진짜 고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막 콘텐츠 찍고 맞아. 음악 방송하고 하면서 되게 뭔가 고맙다는 말 많이 듣고 있어 가지고.
0: 그럼 더 잘하게 되죠.
3: 네. 아, 약간 오케이. 약간 좀 책임감 가지고 그쵸? 하고 있습니다.
0: 아, 뭔지 압니다. 근데 요이 고마운 또이 5단 고음을 라이브로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수를 위해서 또 싱어 라이브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감사한 마음으로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분들 편하게 또 라이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도 한 모금씩 또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9893님께서 첫 라디오 첫 라이브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그렇네요. 오늘 또 첫 라디오만큼 첫 라디오 네. 라이브인 거잖아요.
3: 맞습니다.
0: 엄청 좋아. 네. 하지만 또 워낙 잘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준비되셨으면 또 천천히 또 일어나서 준비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3: 네. 네. 라디오에서 처음 해봐.
0: 찢을 겁니다. 예. 네. 워낙 잘하시니까. 네. 우리 멤버분들 준비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저희는 엔더블의 Curious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3: 네.

0: 네, NW 데뷔곡 Curious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앉아주시면 됩니다.
1: 감사합니다.
0: 와, 노래 좋아요. 노래 좋고 그리고 이게 안무도 엄청 이게 노래 자체가 되게 강렬한 느낌이다 보니까 안무도 그렇고 브릿지에도 댄브 파트가 또 있잖아요.
2: 맞습니다.
0: 음역대도 엄청 그러니까 노래가 되게 무겁고 되게 강렬한 느낌인데 음역대가 또 다양하다 보니까 그게 또 곡의 매력을 또 잘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3730님께서 승원님 고마울 만하네요. 저도 덕분에 귀요강 했습니다. 고마워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3: 감사합니다.
0: 또 이가헌님 이거 라이브 맞아요? 음원이랑 너무 똑같아서 안 믿겨요 라고. 그러니까 라이브를 워낙 잘하셔가지고. 또 우리 9175님께서 뭔가 노래 듣고 있는데 제가 되게 회장이 된 것, 회장님! 예, 네, 회장님 된 것 같네요, 웅장하니.
4: 회장.
0: 회장님 아세요?
4: 네. 네, 회장님.
0: 맞아, CEO! 약간 그런 느낌. 네, 회장님 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엔더블의 라이브까지 만나봤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빠빠이. 예.

0: 달콤달콤 두 가지로 즐겨요. 농심.
1: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0: 부부 치킨.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1: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좋은 옷좀 가게 유니클로 감사.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가자
3: 유니클로.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르노.
4: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5: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4: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0: 웬디의 영씨 광고 듣고 왔고요. 3부에서도 계속 엔더블과 함께 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복습 퀴즈. 여러분이 오늘 방송을 집중해서 잘 듣고 계신지 확인하는 복습 퀴즈를 준비해봤는데요. 하우씨 문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자, 엔더블의 데뷔 앨범 시퀀스 1 큐리어시티의 타이틀곡 제목은 무엇일까요?
0: 보기도 주시죠, 승원씨.
2: 네, 1번 큐리어스, 2번 스트레스.
0: 정답. 야, 스트레스 좋은데?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예. 어디를 보내면 되나요, 유진 씨?
3: 아, 네.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0: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큐리어스 포인트 안무도 영스를 위해서 찍어주셨다고 또 들었어요. 우리 엔더블의 포인트 안무는 영스 인별그램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찾아봐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3부에서 계속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같이 외쳐주실 수 있으실까요?
4: 네. 네.
0: 저희는 잠시 후에
4: 만나요.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갈증이 날 때 음료부터 찾는 분들 많으시죠? 최근 5년간 음료 섭취량이 약 2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무가당 커피, 저당 음료를 찾는 사람이 늘었지만 여전히 단맛이 강한 가당 음료를 많이 마신다고 하는데요.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단 음료를 자주 마시면 비만 등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죠. 우리 몸이 원하는 수분을 채울 가장 확실한 방법. 음료 대신 물을 마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0: 방탄꼭지
1: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가볍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도.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4: 3, 2, 1 가평

0: 웬디의 영스트리트.
1: 웬디의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고요. 오늘은 엔더블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문자 하나 리키 씨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2: 네. 이번 곡 진짜 너무 좋은데 각자 다른 멤버들 파트 중에 탐나는 파트가 어디인지 이번 활동 파이팅 해보자.
1: 파트가 어디인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우리 0320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내 파트는 당연히 좋겠지만 나 이 다른 멤버의 파트도 좀 탐난다 하는 파트가 또 있을까요?
2: 어허.
1: 이 파트 조금 내 파트였으면 조금 좀 잘했을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 네. 이번 큐리어스 곡에서.
3: 저 두 개 있어요.
1: 두 개?
4: 네. 두 개? 네.
3: 저 처음에 육신. 유진이 이거 시작하는 거랑
4: 나도
3: 재밌어 보여.
4: 나도.
3: 네. 그거 진짜 재밌어 보여.
4: 인트로, 네. 맞아.
3: 그리고 그 우리 이안무 이거 누구 파트지?
4: 나네.
5: 하워 영 파트.
3: 이 안무가 되게 특이한 라인인데 네. 재밌는 안무가 하나 있어요. 주머니 뒤지는 안무 이렇게.
4: 네. 맞아요.
3: 이렇게.
4: 네.
2: 똑같네.
4: 우리 팬분들이 이거 안무 하고 약간 뭐지 바지가 깨끗해지겠다.
3: 바지 깨끗해지는 안무.
1: 계속 문질러가지고. 이렇게 두 파트.
3: 네.
1: 또 있나요, 규빈 씨 말고? 혹시 또 탐나는 파트가 있으신 분들?
4: 저는 규빈이랑 리키가 약간 손동작 하는 규빈 파트 같은 거 있어요. 거기 딱 원샷 받을 때 되게 멋있다.
5: 맞아, 얼굴 잘 나오니까.
4: 맞아요.
1: 카메라에 딱 비췄을 때 딱 잘 나오는 파트 있으면 또 부럽죠. 네. 그럼 지금부터는 엔더블의 데뷔 앨범 수록곡들을 들으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노래들이 있을지 바로 만나볼까요?

0: 보여주겠다. 두 번째 트랙이자 서브타이틀곡 아라인데요. 곡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저희의 수록곡 아우라는요. 네. 이제 더블 타이틀 느낌으로 네. 아 네. 서브타이틀로 네. 네. 되게 저희 앨범 중에서도 굉장히 좀 유력한 좀 좋은 노래라고
0: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이게 2000년대 네. R&B 팝 느낌의 느낌이 되게 많이 났어요. 약간 맞아요. 옛날 그런 저스틴 팀버레이크처럼 네. 네. 그런 느낌의 그런 팝 느낌이 너무 많이 났고 네. 타이틀곡과는 이게 2번 트랙이잖아요. 바로 네. 저는 이게 순서대로 듣는데 1번부터 쭉 네. 타이틀곡과는 또 다른 느낌의 곡이라서 네. 서브타이틀곡으로 넣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 또 여기서 그 큐리어스도 그렇지만 이 곡에서 코러스랑 이런 게 너무 매력이 잘 들리는 거예요. 너무 많이 싸우셨죠. 네. 중간에 이런 효과음들이나 맞아요. 이런 게 그래서 되게 매력적인 곡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2: 아, 네, 감사합니다. 네.
0: 이 곡이 서브타이틀이 된 이유도 궁금한데요. 타이틀이랑 경쟁을 했던 곡일까요?
3: 맞아요.
1: 네.
3: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0: 혹시 나는 이 노래를 더 밀었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3: 특히 좀
1: 특히 좀 좋아할지
3: 저는 이 노래 좀 많이 좋아했어요.
0: 아까 나오자마자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3: 맞아요.
0: 이유는요? 이유는요?
3: 약간 평소에도 진짜 편하게 잘 많이 들 수 있는 노래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옛날 그 R&B
0: 팝처럼
3: 저는 원래 그런 노래
0: 그런 장르 좋아하시는구나. 네. 근데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우리 892님께서 아우라 녹음 비하인드 궁금해요. 멤버들의 녹음 스타일은 어떤가요? 제일 완벽주의자는 누구예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리듬감 살리고 코러스도 많고 하다 보니까.
4: 맞아요. 이 곡은 말씀해주셨다시피 좀 그루브도 중요하고 맞아요. 조금 사실 뉴트로보다는 진짜 레트로에 가까운 네. 느낌이어서 그 텍스처 살리기가 진짜 힘들었는데 멤버마다 다 각자 기준이 다 네. 달랐지만 네. 저는 좀 뭔가 박자나 좀 레코딩 할 때는 라이브랑 다른 좀 점이 있어야 된다고 그쵸, 생각해서 그쵸. 좀 밀고 땡기는 게 진짜 한 칸 차이가 엄청 크잖아요.
0: 엄청 크죠.
4: 그 리전의 한 칸 차이가
0: 그쵸.
4: 그래서 그런 좀 박자나 발음을 좀 유념했던 것 같습니다.
0: 그거 하나로 정말 느낌이 달라지잖아요.
4: 네. 네.
0: 혹시 제일 완벽주의자 있으신가요? 다 완벽주의자이실 것 같긴 한데 본인 파트 부를 때 진짜
5: 리키요. 사실 저희 녹음할 때 약간

0: 파트 정할 때 되게 네. 복잡했어 이 노래를 네. 약간 아~ 파트 정할 때 이 같은 파트 그 인트로 파트가 조금 약간 속삭임처럼 좀 멋있게 네네네네네네. 불러야 되는
1: 예. 멋진 파트들 많죠. 네네.
0: 맞아. 그래서 약간 한 3명 정도 불렀어요. 그래서 아~ 마지막에 리키로 결정됐는데 예스. 근데 그 파트 발음 조금 약간 좀 애매해서 그래서 리키가 직접 작사도 했고
1: 아 그것 때문에
0: 맞아요. 그래서 좀 자기 좀 멋있는 가사로 좀 잘 어울리는 것도 이렇게 쓰게 됐어요. 오 그래서 너무
1: 대단합니다.
2: 인정
1: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3: 생각보다 데모부터 저희 노래 병화할 때 되게 생각보다 각자 잘 안 맞는 그런 발음이나
1: 느낌이나 뉘앙스가 있으니까
3: 그런 거 좀 받기로
0: 언니랑 제일 잘 맞는 거
4: 아우라랑 진짜 잘 어울리는
1: 좋습니다. 그럼 또 다음 곡 들어볼게요.

0: give me that. Yeah. 달콤한 너의 scent, 터지는 도파민, 너에게 빠진.
1: 세 번째 트랙 Sugar Rush인데요. 곡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세 번째 트랙 Sugar Rush라는 곡은요, 저희 타이틀곡과 좀 상반되는 매력에 네. 좀 그런 매력이 있는 곡인데, 이 노래는 조금 달콤하면서도 중독적인 사랑의 감각을 네. 리드미컬하게 풀어낸 곡입니다. 발게 튀는 신스와 펌핑감 있는 비트를 바탕으로 네. 멈출 수 없는 이끌림을 표현한 부드러운 훅이 있는 여러분의 귀를 사로잡을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1: 완벽했다.
3: 오케이.
4: 많이 들었어요.
1: 트랙 자체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비트도 너무 좋고 여름에 들을 때 엄청 상쾌하고 시원한 느낌이 가득한 이 비트 때문에 그런 건지 몰라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파파님께서 Sugar Rush 너무 중독성 있어요. 특히 규빈이의 Give Me That 도입북 쓰셨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도 인정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2: 감사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비하인드도 있는데 이게 처음에 제가 했을 때 너무 다른 청년 느낌이 나는 거예요.
1: 예를 들면?
2: 뭔가 이것도 뭐 조금 밀고 당기는 그 박자가 있어야 이디니? 되는데 네네네. 제가 너무 정박에 예! Give me that!
1: 정직한!
2: 네, 네, 그래서 뭔가 리키한테 좀 파트를 할 수 있겠냐라고 회사가 말을 해주셨는데 제가 딱 레슨 듣고 딱 이렇게 각성하고 와서 부르고 나왔는데 리키가 아 이거 너 해라 잘 어울린다 인정받은 기분이어가지고 되게 애정이 깊은 대박. 파트입니다.
1: 그러면은 그 레슨을 받고 그 각성한 상태로 했던 그 깁니다 한번 들려주시면 카메라 보고 한번
2: 아니 진짜 너무 민망해요.
1: 녹음 안 보겠습니다. 녹음했었던 애 생각하고 그 감정을 그대로 삼아서 네, 생각해서 카메라에 한번 예 갭니다 한번
2: 예 갭니다 죄송해요.
1: 아니에요.
2: 밝고 뭔가
1: 아미라
2: 이게 네네. 녹음실에서만 할 수 있는
1: 알죠.
2: 그런 느낌
3: 알죠 이런,
1: 알죠
3: 이런 느낌이 좀
1: 알죠 이
3: 라이브를 하기에 좀 어려운 그렇죠.
1: 혼자만의 공간에서 압니다 네
5: 웃음 속에서
1: 우리 장은비님께서 Sugar Rush로 음방 돌아주세요 제발요 너무 귀여워요 아 제발이라고
3: 감사합니다.
1: 보내주셨습니다 네,
6: 저희는 이 무대 할 기회가 많아요
1: 오!
6: 그래서 저희 보러 많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1: 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 곡으로 넘어가 볼게요.

0: 마지막 트랙 Happy End인데요. 곡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Happy End는 따뜻한 봄을 연상시키는 얼터너티브 아시세요?
0: 네, 아니 맞아요.
1: 얼터너티브 팝곡으로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싱어송, 잘 싱어롱 파트가 있는 팬송으로 네, 저희와 팬분들이 함께하게 된 순간의 설렘과 의미를 섬세하게 그려낸 곡입니다.
0: 예. 팬송 말씀하신 건 팬송인데 아, 네. 팬분들이 엄청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끝에 마무리를 이 곡으로 끝내고 그리고 그렇죠. 저는 뭔가 상상이 됐던 게 이 싱어롱 파트가 있다고 하다 보니까 공연 같은 곳에서 이걸 다 같이 끝에쯤이나 이럴 때 같이 부르시는 모습이 되게 연상이 많이 되더라고요. 가사도 좋고. 근데 이 가사에 또 하우 씨랑 또 규빈 씨가 또 작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우리 쭈잉님이 영원보다도 아주 조금 더 이거 규빈이가 작사한 거 맞죠?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맞나요?
2: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작사한 파트를 한 번도 언급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여기도 제가 보고 너무 가사가 좋았다고 생각했던 한 부분이었는데 네네. 그 코러스 3의 막 후렴에 네. 이제 하우 형이랑 제가 작사한 파트가 나오는데 네. 그 Again, let's call it happy end 마저리 필요 없잖아 잡은 손 놓지 마 baby 하고 그 다음에 하우 형 파트가 나옵니다.
3: 네, 밤이 깊어가 우리만의 비밀 달과 바람만 듣는 이야기 내 꿈속 들어올래 다시 만들 스토리 여기는
0: 이렇게 또 작사를
4: 네. 되게 동화 같다 되게
0: 하신 거군요. 어허 너무 좋습니다. 이 또 팬분들을 위한 팬송이라고 하는데 이 노래를 BGM 삼아 대표로 지금 듣고 계실 저희 우리 팬분들께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시다면
1: 저희가 네. 꼭 해피 엔딩 만들어 줄게.
0: 말이었습니다. 아니 우리 1903님께서 해피 앤 라이브로 한 소절만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1903님께서 요청하신 한 소절 혹시 가능하실까요?
4: 좋습니다.
5: 어떤 파트를 해볼까요?
6: 어디로 할까요?
1: 아까 썼던
0: 파트?
4: 썼던 파트?
0: 썼던 파트도 오케이. 좋고 아니면 떼창 파트도 좋고 다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좋은 곡이라서
4: 하고 싶은 부분 있어?
6: 여기 해볼까?
0: 좋습니다.
4: 오케이.
1: Again!

0: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록곡까지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멤버분들 앞으로 온 문자들 좀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930님 문자 우리 리키 씨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1: 네. 네. 얼마 전에 예능 프로그램 나와서 유진이가 잘생긴 걸
2: 자각하게 된 계기.
0: 아닙니다.
2: 내가 이거 내가 오케이 괜찮아.
1: 괜찮아. 다른 멤버들도 더 나 잘생겼구나 처음 알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3: 잘생겼구나 처음 알게 된 계기.
0: 계기?
1: 약간 어렸을 때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데.
3: 그러면 웬디 선배님은 언제 아셨죠?
0: 저요?
3: 네.
4: 나 예쁘구나.
2: 나 좀 예쁜데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3: 언제 처음 아셨죠?
0: 전 아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2: 진짜 거짓말.
0: 아니 원래 축구부였는데 유진 씨 친구 부모님들께서 여기서 축구하고 있을 외모가 아니다라고 해서 그때 잘생긴 걸 깨달으셨다고.
5: 제가 그게 전지훈련 같은 데를 좀 간 적이 있어요. 네. 그때 대회 같은 거를 할 때 부모님들이 다 오신단 말이에요.
0: 그쵸.
5: 볼 때마다 뭔가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어가지고.
0: 직접 아니 부모님들한테? 아니 유진이는 축구할 애가 아니야. 너무 잘생겼어.
5: 저한테
0: 직접적으로?
5: 왜 축구하냐. 왜 이 힘든 걸 하냐고 하셔가지고. 근데 저는 그때는 사실 별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네,
0: 그럼 그 전에는 모르셨어요? 본인이 이렇게 잘생긴 거를?
2: 인기는 좀 많지 않았어 그래도?
5: 어디서요?
2: 학교에서? 좀 울렸을 것 같은데. 아니야?
5: 근데 많았네. 아니요. 초등학교 때는 이렇지 않았어요. 제가 너무 까불대고 이래서
2: 속으로는 품고 있었을 거야. 그래도
5: 인기 없었을 거예요.
0: 근데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만약에 유진 씨가 만약에 지금 이렇게 엔더블이 아니었다면 계속 축구 선수로 좀 도전을 하셨을 것 같나요?
5: 그랬을 것 같아요.
0: 그 정도로 좀 좋아하시는.
5: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엄청 늦게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0: 축구를요? 네네. 그렇네요.
5: 그래서 진짜 축구에 그때 한창 너무 빠져가지고
0: 더 빠지는 거죠. 늦지만
5: 진짜 하루에 막 10시간씩 하고 8시간씩 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실력이 엄청
0: 확
5: 느니까 너무 재밌는
0: 거예요. 그게 더 재밌죠.
5: 거예요. 근데 한창 그러다가 이게 길이 이렇게 달라져가지고
0: 그렇죠.
5: 지금 생각으로는 아마 만약에 가수를 안 했으면 계속 축구 선수였을 것 같아요.
0: 멋있다. 혹시 다른 멤버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 몰랐는데 잘생겼네 이런 느낌? 자극한 순간?
2: 일단 리키 뭐 있어? 스토리 약간?
1: 저는 약간 되게 재밌었어요. 원래 진짜 막 잘생긴 거 하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 막 꾸미고 막 약간 전혀
0: 신경 안 썼는데
2: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1: 이제 그 중학교 미국에 했었어요. 그래서 막 중학교 시작할 때부터 갑자기 뭔가 꾸미고 싶은데
2: 신경의 변화가 생겨.
1: 머리도 스타일링하고 막
0: 네네네.
1: 막 패션한테도 관심 생겼는데 그때는 사실 좀 어색했는데 막 시작하니까. 근데 이제 고등학교 들어갔어요. 그 어색한 시절 끝나고 이제 고등학교에서 자꾸 막 화장실에 있을 때 아니면 그냥 학교에서 지나갈 때 뒤에 다른 외국인
0: 친구들이?
1: 학생들 되게
2: 리키다
1: is he the guy from K-pop? 막 이런
0: K-pop 가수냐고. 뭐야
3: 약간 그런 줄 있지 않아?
2: 좀 기분 좋았어?
3: 기분 좋지 않아?
0: 못 들은 척 했죠?
1: 화장실 뒤에 이거 듣고
0: 아니 그런 거 있으면은 나 못 들은 척하고 더 약간 이렇게
2: 해볼 것 같아.
0: 약간 아닌데 약간 이런 느낌.
1: 맞아요.
2: 뭘 좀 아는구나 이런 생각
1: 아싸.
0: 근데 이렇게 또 K-pop 또 스타가 됐네요.
1: 맞습니다.
0: 멋있습니다. 우리 세리님 문자 하나, 우리 승원님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하오가 엔더블의 외모 순위 1위, 한유진 2위 장하오라고 했는데 다른 멤버들도 인정하나요?
0: 1위 유진, 유진 씨. 또 2위를 하오 씨라고. 네, 하오 씨가 또 이렇게.
4: 아,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0: 네, 네. 근데 다른 멤버분들 인정하시나요?
2: 같이 항의하자.
0: 아, 우리 리키 씨 일단 인정하시나요?
2: 진짜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4: 리키는 일단 본인이 1위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0: 리키 씨 1등 누구인가요?
1: 아, 저는 그러지 않았는데 아마 그 자리에 두 명만 있어서 그럴지 않을까. 아~
0: 아~ 그럼 1위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1: 웬디 선배님이에요.
0: 아니 아니 아니.
5: 자, 이 자리에서 1위십니다.
1: 이 자리에서.
2: 늘었네.
0: 랜덤을 멤버들 중에서.
2: 아~ 멤버들 중에서.
0: 다른 멤버들은 어떠세요?
2: 아, 저는 개인적으로 요새 유진이가 이제 성인 되고 나서부터 얼굴이 너무 이렇게 좀 좋아지는 거예요.
0: 오, 그러니까 성인 네. 그 느낌이 좀 성숙한 네. 느낌이 나오죠? 네.
2: 맞아요. 원래는 유진이가 잘생겼었긴 했지만 되게 학생 같고 아직은 좀 애기다, 어리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요새 보면은 되게 많이 잘생겨진 것 같아요. 성숙해지고
1: 펼쳐졌어.
2: 되게 딱딱딱 잡혔어, 그지?
0: 너무 좋네요. 너무 좋은 거죠. 감사합니다. 네. 우리 희영님 문자 우리 하우 씨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4: 네, 저희 희영님 유진이 추구미가 형들이 아니라 송석구 선배님이라고 했잖아요.
0: 오!
5: 아 이게
2: 그
5: 이게 좀 해명할 게 있습니다.
0: 네네네.
5: 사실 그때 그냥 갑자기 뭔가 이 롤모델 얘기를 하실 때 좀 네. 남자다우신 분을 제가 얘기하고 싶었어요.
0: 네네.
5: 그래서 갑자기 이게 훅 들어와가지고
0: 갑자기 떠오르신 게 또
5: 딱 네, 지금 지금 딱 남자답게 생기신 선배님 누가 있을까 했는데 갑자기
0: 선배님 네. 또 여기 문자가 끝에 형들의 추구미도 궁금해요라고 보내주셨어요. 다른 분들도 좀 궁금합니다. 추구미이신 분들이 있는지.
2: 저 있어요.
0: 누구시죠?
2: 저 웬디 선배님처럼.
0: 네.
2: 약간. 네. 네. 노래도 잘하고 네. 비주얼도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0: 정말로 무슨 일? 저 빼고 저는 아니고 정말 네. 추구미 다른 네.
2: 백현 선배님 좋아해가지고.
0: 오.
2: 제가 그 연습생 때부터 되게 많이 좀 따라하고 이렇게 카피를 많이 했습니다.
0: 오. 근데 그런 뉘앙스도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또 다른 멤버분들 있나요?
3: 네, 저희가 대체적으로 다 조금 유진이 추금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0: 오~
2: 네. 남자다운 이런.
0: 오, 다들 손석구 선배님이신 것 같아요. 다들 공통 추금이가 약간.
3: 아주 최근에 네. 좀 닮고 싶다 하신 분이 생겼어요.
0: 누구죠?
3: 지창욱 선배님.
0: 네네네.
3: 네, 왜냐면 되게
4: 영화 보고
3: 전체 영화도 영화인데 요즘 드라마도 엄청 네. 활발하게 다.

0: 네, 나오신단 네, 네, 말이에요. 네. 근데 진짜 엄청 막 사나운 역할도 뭔가 무슨 렌즈 갈아끼듯이 엄청 진짜 흡수해서 연기하시고 진짜 멜로 같은 것도 되게 눈에 뭔가 사랑이 담겨있는 진짜 와 내가 저 눈빛이면 아 진짜 만능 눈빛이겠다 싶은 뭔가 그런 눈이 너무 부러웠어요.
1: 배우로서 그거를 캐릭터를 확 바꾸고 표현을 잘 해내시는 게 너무 부러우셨던 네. 거죠. 네. 아하 좋습니다. 또 이렇게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문자까지 만나봤고요. 이쯤에서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네.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마다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가격이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원 케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원 케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누룽지 팝 매콤 고소 바삭 짝꿍 당기는 팝팝팝 누룽지 팝
5: 달콤매콤 두 가지로 즐겨요 농심
6: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7: 든든하게
6: 집에서도 간편하게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딸 오딸
8: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9: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8: 비다샵
9: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8: 비다이렉트샵
9: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8: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영스트리트.
1: 웬디의 영스트리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제 아까 2부에서는 퀴즈 정답을 발표할 차례인데요. 엔더블의 데뷔 앨범 시퀀스 1 큐리어시리 타이틀곡 제목은

0: 바로!
1: 2번 스트레스가 아닌 1번 큐리어스였습니다.
0: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0157님께서 우리 엔더블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쇼 콘서트를 하잖아요. 팬들이 기대할 수 있게 다섯 글자로 살짝 쿵 스포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대표로 한 분께서 다섯 글자로 스포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거 어렵다.
2: 제가 해보겠습니다.
0: 좋아요.
3: 어떤 거야?
2: 다섯 글자 스포. 새로운 모습.
0: 기대하겠습니다.
3: 오케이.
0: 와우. 기대하겠습니다. 와.
3: 오케이.
0: 네.
2: 감사합니다.
0: 네. 저희 또 엔더블과 함께한 영세 웬일이야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첫 출연이셨는데 어떠셨나요?
3: 네. 우선 저희 엔더블 다 같이 이렇게 처음으로 라디오를 출연했는데요. 다 같이 얘기도 나누고 노래도 보여드리고 이제 또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이제 5월 26일 데뷔해가지고 활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 첫 번째 앨범 활동도 예쁘게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아, 저도 이렇게 또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웠고요. 데뷔하시고 나서 또 바로 나와주신 거잖아요.
3: 네.
0: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또 컴백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놀러와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이번 활동도 화이팅 하시고요.
3: 네, 감사합니다.
0: 쇼 콘서트, 팬 콘서트도 화이팅 하시고요.
3: 네. 감사합니다.
0: 그럼 저는 다섯 분 보내드리고 4부 영스랩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엔더블 분들 조심히 가세요.
4: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4: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3: 엔더블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 농협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0: 조리력이 올라간다.
1: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2: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3: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2: Don't worry, be 하겐.
3: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2: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샘플에.
1: 단지 밖은? 동탄과 세교의 다양하고 편리한 더블 생활권 인프라.
0: 단지 안은? 필봉산과 단지에서 여유로운 에코라이프.
1: 두 가지 삶의 완벽한 조화. 이 모든 게 가능해?
0: 부고산 자이 드포레.
1: 6월 오픈 예정. 문의 1660-2792.
0: 시공 GS건설.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생활정보.
5: 오늘은 의병의 날입니다. 왜 6월 1일이 의병의 날이 됐을까요?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전국 최초 규모의 의병봉기였던 경남의령 의병봉기를 기념하기 위해 정해졌는데요. 음력 4월 22일에 일어난 의병봉기를 양력으로 환산한 6월 1일이 의병의 날이 된 겁니다. 더 놀라운 점은 당시 의병으로 나라를 지켰던 사람들은 모두 농민과 선비, 상인과 승려까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인데요. 평범한 사람들이 위기의 순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힘을 합쳐 싸웠던 거죠. 오늘 6월 1일 의병의 날을 맞아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섰던 평범한 사람들의 용기와 희생을 기억해보는 건 어떨까요?
6: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완소들의 생활과 취향을 탐구하는 이곳 영스 전속 리서치 연구소 영스 랩스. 오늘도 완소들의 취향을 알아보는 이곳 영스랩스의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은 3931님께서 새로운 연구 주제를 의뢰해 주셨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주제부터 만나볼까요?

이제 냉면의 계절이 돌아왔잖아요. 냉면하면 갈리는 두 가지, 함흥냉면과 평양냉면. 여러분은 어느 쪽이 취향이신가요? 전 초딩 입맛이라 식초랑 겨자 때려넣는 자극적인 맛에 함흥냉면을 더 선호했거든요. 평양냉면을 처음 먹었을 때 슴슴한 게 이걸 무슨 맛으로 먹는 거지 싶어서 진짜 다시는 안 먹어야지 생각했는데, 평냉 러버인 남편을 따라 평양냉면을 먹으러 다니다 보니 어느새 스며들어서 빠지게 됐습니다. 평양냉면에 빠지면 답도 없다고 이제는 제가 더 좋아해서 여름만 되면 평냉 맛집 도장깨기 할 생각이 신나는데, 여전히 안 좋아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영스랩스 결과가 궁금해서 의뢰해봅니다.

영스랩스 첫 번째 리서치 연구는 여러분의 냉면 취향인데요. 1번 함흥냉면, 2번 평양냉면.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의견과 함께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의견 만나보겠습니다. 박명수 그리고 제시카의 냉면.

박명수 제시카의 냉면 듣고 왔습니다. 완성분들이 보내주신 의견을 만나볼 순서인데요. 그 전에 저 같은 경우는 1번 함흥냉면이요. 뭔가 평양냉면을 먹어보긴 했는데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3번 정도는 먹어봐야지만 그 맛을 느낀다. 그리고 평양냉면의 맛이 정말 진한 곳들이 있고 그거는 거의 고수들 정말 마니아가 되어야지만 그곳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는 아직 제가 도전을 못 해봤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여름이 되었을 때 나 냉면 먹어야지 했을 때 평양냉면이 바로 떠오르진 않아서 전 아직 1번 함흥냉면입니다. 이은정님 1번 함흥냉면이요. 평냉은 3번은 시도는 해봐야 한다던데 저는 한 번밖에 못 먹어봤거든요. 전 그 이상은 해봤는데 아직 그런 매니아분들께서 가시는 곳까지는 도전을 해봐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네. 도민구님 평양냉면이요. 처음 먹었을 땐 이게 대체 무슨 맛인가 싶었는데 시시때때로 생각나더라고요. 자극적이지 않고 슴슴한 맛에 빠지면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다 빠지신 분들 똑같이 얘기해요. 처음에는 별로였는데 먹다 보니까 빠지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변재호님 1번 함흥냉면 평양냉면은 간이 되다만 느낌 슴슴해서 무슨 매력인지 모르겠어요. 새콤하고 겨자 때문에 코가 찡한 함흥냉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도 전 아직 네 함흥냉면입니다. 9807님 원래 냉면 먹을 때 식초 겨자 아무것도 넣어 먹지 않는 편이라 아하 평양냉면이 입맛이 잘 맞더라고요. 요즘 너무 더워서 며칠 전에 냉면 먹었는데 역시 여름 별미라는 말이 괜히 붙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넣어 드시는 분들은 평양냉면이 조금 더 입에 맞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평양냉면도 육수가 맛이 다 다르잖아요. 함흥냉면도 육수가 다 다르지만 근데 그 육수 맛이 좀 달라가지고 몇 번 더 도전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완소분들이 보내주신 의견 만나봤고요. 이제 리서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소분들이 더 선호하는 냉면은 함흥냉면 61%, 평양냉면 39%, 함흥냉면을 선호하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진짜 그러실 것 같기는 해요. 평양냉면은 더 많이 도전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네. 다양한 의견을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리서치 연구 주제 만나볼게요.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냉면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계란. 여러분은 이 계란을 언제 드시나요? 남편은 냉면이 나오자마자 계란부터 먹어 치우는데 먹는데 걸리적거리는 게 싫어서 먼저 먹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껴뒀다가 제일 마지막에 먹거든요. 연애할 때 남편이 제가 마지막까지 계란을 안 먹는 걸 보고 안 좋아하나 보다 생각하고 가져가서 먹었다가 저한테 된통 욕을 먹고 그 뒤로는 건드리지도 않는데 좋아하면 빨리 먹어버려야지 왜 마지막까지 놔두냐고 한소리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냉면에 있는 계란 먹는 순서가 궁금해서 명스랩스에 의뢰해봅니다. 알려주세요.

영스랩스 두 번째 리서치 연구 주제는 냉면에 있는 계란을 먹는 순서입니다. 1번 처음에 먹는다. 2번 나중에 먹는다.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의견과 함께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의견 만나보겠습니다. 스탠딩 에그의 그래 너.

예, 든든하게 마무리를 채워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거는 보통 계란을 먹을 때는 그냥 베어 물어도 퍽퍽한, 뭐 그냥 퍽퍽해도 그냥 먹는데, 냉면이랑 같이 먹을 때는 계란을 그 노른자를 국물이랑, 예, 그 육수랑 같이 함께 떠먹는 그 맛으로 먹는 거라서, 예, 그래서 무조건 냉면을 먹고 그 후에, 예, 마무리로 든든하게, 예, 계란으로 채워줍니다. 우리 오지연님, 1번 냉면 먹기 전에 먼저 TV 어디선가 찬거 먹기 전에 위 보호하는 거라고 들은 것 같은 기억이, 어쨌든 맛있으니까 처음에 라고. 근데 이것도 나뉘실 것 같아요. 맛있는 거 먼저 먹기, 맛있는 거 후에 먹기. 예. 근데 저는 항상 나중에 먹는 타입입니다. 예, 초반에 한 입은 먹고, 맛있어. 아껴뒀다 끝내고 나중에 마지막으로 먹어야지.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가지고. 1023님, 2번 마지막에 먹는 거죠. 사연 완전 제가 보낸 줄요. 결혼 20년 차인데도 아직도 냉면 먹을 때마다 하는 얘기네요. 어머, 저랑 비슷하네요. 박지만님, 1번 먼저 먹어요. 노른자를 먼저 빼먹고 노른자 자리에 냉면을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맞아요. 저랑 똑같네요. 저도 노른자를 먼저 육수랑 같이 먹고 촉촉하게. 원래 퍽퍽한 노른자를 촉촉하게 먹어주고, 그 다음에 흰자를 같이 그 안에 있는 고명들 같은 걸로 같이 넣어가지고서 먹어줍니다. 고주연님, 2번 나중에 먹는다. 면과 절인 무 모두 먹고 계란 해체해서 육수에 노른자 탁해지도록 휘휘 저어서 먹어도 맛있어요. 저는 약간 이렇게 휘휘 저어서 먹진 않고, 면이랑 절임을 모두 그냥 같이 계란이랑 같이 먹는 편입니다. 박세희님, 1번이요. 물냉면 먹다가 젓가락으로 계란 노른자 건드려서 국물이 탁해지는 게 싫더라고요. 우리 세희님 같은 경우는 주연님이랑 반대네요. 한 분은 완전 그냥 노른자를 해치워서 드시는 분, 다른 분은 그냥 국물 그대로 깔끔하게 드시는 분. 어허, 이것도 나뉠 것 같습니다. 네. 완소분들이 보내주신 의견 만나봤고요. 이제 리서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소분들은 냉면에 있는 계란을 처음에 먹는다. 67% 나중에 먹는다. 33% 처음에 먹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많이 차이가 나네요. 어허, 처음에 드신, 그렇구나. 위 보고 때문에 드시는 건가? 아니, 근데 나처럼 우리 33%이신 분들 조금 조심하긴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계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내가 싫어해서 안 먹는다고 생각을 하고서 그거를 또 뺏어 드시는 분들이 또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먹는다로 투표해주신 우리 33%. 저까지 포함해서 한 34% 정도의 분들은 조심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네. 두 쪽이 딱 나오면은 한쪽은 먼저 드시는 걸로. 네. 이렇게 리서치 연구를 함께 해봤는데요. 다양한 의견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제와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영스 전속 리서치 연구소, 영스 랩스, 일상 속 궁금했던 다양한 주제들을 연구해드립니다. 의견이 나뉘는 문제들이나 평소 궁금했던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 영스 랩스로 의뢰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소리 질러!

0: 아우디 A6와 함께하는 지금 잠시 멈춰 나를 마주할 시간. 감각적 디자인, 진보된 디지털 경험, 드라이빙 어세스턴스까지 비로소 완성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존재감, The New Audi A6.
1: 안녕하세요. 국가대표 처장 안형준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AI 시대, 사업하시며 고민이 많으시죠? 여러분의

0: 사태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가 함께합니다. 경제총조사는 여러분들의 응답을 모아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정책과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기초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정책과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경제총조사 참여로 내 사업의 미래를 설계하세요.
1: 내일을 설계하는 오늘의 데이터 경제총조사.
2: 여보, 이 사업 잘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3: 하이마트로 가요.
4: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3: 하이마트로 가요.
4: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5: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좋은 옷좀 다가 유니클로 감사.
6: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5: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7: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8: 르노

여러분,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선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딱 6월 한 달만 영수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그 선물. 명품 덴탈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CJ바이오코어에서 고함량 500억 유산균, 의사가 만든 베개 시가드에서 3중 구조 베개, 청소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끊을 수 없는 중독적인 라디오 완소는 와라, 완소 아니어도 와라.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 맨게 영스티트로 지금 바로 입장하세요. 이거 아닌데. 무장난인데.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 웬게 영스티트로 지금 바로 입장해 주세요.

0: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텐이 방송됩니다.
1: 웬디의 영시티즈 마칠 시간입니다. 김동민님께서 내가 이 선물 멘트를 기다리느라 한 달을 버텼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도 매달 이제 멘트가 바뀌다 보니까 기대됩니다. 어떠한 멘트가 제가 이제 녹음을 해서 전달을 드려야 될지 너무너무 기대되고 이번 건 되게 신나지 않나요? 예, 마지막에 같이 제작진분들과 함께 들어간 그 웃음소리까지 완벽한 마무리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아주 완벽했어요. 네. 오늘도 영사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끝곡으로 엠믹스의 쿨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웬디 기분 좋은 밤. 원나잇.

0: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성원에드피아.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무대 블루스케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 나. 유유.
7: 헐, 엄마. 몸젤 바디스컬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6: 몸젤?
7: 몸젤 바디스컬프 샴푸. 저거 저거. 잘 만들었다. 몸젤.
8: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9: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8: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1: 4 3 2 1 2016년 아니고 2026년 맞지? 아이오아이 갑자기 음원 차트 1위 등극.

0: 안녕하세요. 2026년 6월 1일 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아이오아이 갑자기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2016년 아니고 2026년 맞지 아이오아이 갑자기 음원 차트 1위 등극이었습니다. 올해 데뷔 10주년을 맞아 프로젝트 그룹으로 깜짝 활동을 한 아이오아이가 9년 만에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갑자기 인기가 계속 오르더니 음원 강자들을 제치면서 결국 1위를 찍었는데 또 마침 1위를 찍은 날이 아이오아이 콘서트 날이라서 감동이 더 컸다고 합니다. 활동은 지난주 목요일 음악방송을 끝으로 짧고 굵게 끝났고요. 주말엔 한국 콘서트를 마무리했고 6월에 이제 해외 콘서트가 남긴 했지만 활동 기간이 너무 짧아서 아쉬워하는 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노래 제목처럼 갑자기 컴백하고 갑자기 활동 끝나고 갑자기 음원 차트 1위까지 한 건데 다음에 또 갑자기 나타나주면 좋겠습니다. 해외 콘서트 일정을 잘 마무리하고 소혜 씨랑 베텐에 또 놀러 오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귀로 듣는 먹방 타임, 꿈과 음식 사이 하는 날입니다. 저만큼 먹성 좋은 베텐 청취자들이 지난주엔 누구와 뭘 먹고 뭘 했는지 음식으로 근황을 나누는 시간이고요. 먹자랄 청취자들의 조롱 섞인 참견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음식 사진을 자랑하고 싶은 분들 샵 1077 100원이 드는 사진 문자로 제보해 주시고요. 음식 사진 보면서 들으실 분들 그리고 채팅으로 참견하실 PC 타임이 있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2: 성원 에드피아.
4: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즐겨요. 농심.
1: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4: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5: 르노.
6: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함께하는 여러분의 NPC 배성재가 여러분의 심심한 일상도 특별하게 들어드립니다. 문자 소개 코너 NPC 타임. 김우주님, 배디 출장 기간 스페셜 DJ 퀴즈 다 풀었어요. 윤마치, 제가 요즘 꽂힌 가수인데 DJ를 하신다니 벌써 반갑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좀 쉽게 퀴즈를 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방들 맞히신 것 같고, 이거 맞히기 힘들어가지고 그냥 AI 돌린다는 사람도 있었고, 그냥 아주 그냥 예? 참 부지런들 해요. 예. 어쨌든 이번에 스페셜 DJ는 윤마치님, 코드쿤스트님, 이재율님, 그리고 김소혜씨. 이렇게 우리 베텐의 막내 중에 막내인 소혜씨가 한번 또 해주기로 했습니다. 벌써 다음 주부터 이제 스페셜 DJ 체제로 가고요. 예. 박효정님, 꺅! 월드컵이 열흘 앞으로 다가와 갑자기 떨려요. 네. 물론 이제 월드컵 분위기가 워낙 안 나죠. 예. 지금 뭐 사실, 축구계가, 그죠. 굉장히 뒤숭숭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월드컵이고 또 역대급 또 선수들은 있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은 또 응원해야 되고, 그죠? 아무튼.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드는 월드컵 최초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중계하는 걸로 좀 부탁드리고요. 8413님, 32년 친구랑 둘이 일본 후쿠오카 여행을 왔어요. 여기까지 와서도 배텐을 듣네요. 뭐 거기까지 가가지고 들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0443님, 5년 만에 놀이동산 다녀왔어요. 배디도 롤러코스터 타면 멀미하나요? 분명 5년 전엔 안 그랬는데 해성특급 타고 속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저는 놀이동산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이런 롤러코스터 타는 걸 아주 쉽게 타고 여러 번 타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번에 탔을 땐 좀 은근 힘들었습니다. 몸에 왜 이렇게 힘이 들어가나. 코어에 힘이 좀 빠진 건가. 예, 좀 힘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더 자주 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7907님, 요즘 전반적으로 낮엔 더운데 해가 지면 시원한 바람이 불어요. 밖에 돗자리 펴두고 모기장 치고 그대로 잠들고 싶습니다. 아, 요즘 그죠? 이제 낮에는 확실히 여름인데 그래도 밤에 해 떨어진 다음에 나가면 선선하고 좋습니다. 확실히. 예, 이제 밤에도 지옥이 찾아오겠죠. 곧. 아직 6월 초중순까지는 견딜만할 것 같습니다. 아침은 더운 것 같아요. 해가 뜨고 해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확실히 좀 바직바직 타는 느낌이 들고 예, 밤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NPC 타임이었습니다. 푸짐한 밥상에는 찬사를, 불쌍한 밥상에는 위로를, 맛있는 밥상에는 군침을 흘려드립니다. 본격 야식 권장, 음식 사진 분석, 공감 토크 코너, 꿈과 음식 사이, 꿈음사. 한참 배고플 시간에 먹는 얘기를 실컷 하면서 위장 도파민을 터뜨리는 시간입니다. 자랑하고 싶은 밥상 사진, 특이한 음식 제보 사진, 초라한 밥상 사진, 실패한 밥상 사진 등등 여러분이 찍은 음식 사진을 받고 있으니까 직접 찍은 문자를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샵 1077 사진 문자 100원 듭니다. 또는 배텐 월요일 꿈음사 게시판에 누구와 함께 뭘 하면서 먹었는지 자세한 메뉴 소개와 함께 보내주세요. 소개되는 분들께는 선물로 커피 쿠폰을 챙겨드리고요. 클로징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 사진을 오늘의 밥상으로 선정해서 건강한 밥상에 도움이 되는 고구마 간장게장을 추가로 챙겨드리겠습니다. 귀로 먹방 토크 나누면서 위장을 깨우고 싶은 분들의 댓글 참견도 환영합니다. 참고로 제가 멕시코로 떠나기 전에 마지막 꿈사 시간이라 맛있는 음식 사진이 많이 나오면 좋겠네요. 자, 한번 여러분의 음식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경숙님, 요즘 유행하는 귀여운 캐릭터 모양 볶음밥을 만들고 싶어서 김도 부치고 케찹으로 꾸미면서 미적 감각을 발휘해봤습니다. 왜 무서운 큰형님 얼굴이 보이는 건지 먹는 내내 부담스러웠어요. 뭐 호빵맨인가요? 직소 퍼즐 같다. 에, 성재형이다. 볼따구에 왜 흘렸냐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머리가 뭔가 호나우두 같다. 2002년 호나우두 삼각김밥 머리. 딱 봐도 술 취한 부장님이다. 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요즘 캐릭터 맞냐고 하신 분 있고요. 예, 볶음밥을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김을 이마에 붙이고 또 눈에다가는 뭘 붙인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약간 김은 아닌 것 같고 눈이랑 입을 까맣게 그리고 코랑 볼 이렇게 케찹을 좀 짰습니다. 애들이 보면 울 것 같다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도 참치 넣은 게 괜찮다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요. 눈 저거 쥐며느리 아니냐고 라고 하신 분 있고요. 네, 다 김인가? 아닌데 눈이랑 입은 김 같지가 않은데 아무튼 모양은 뭐 예쁜지는 모르겠는데 맛은 상당히 있어 보여요. 예, 계란도 많이 들어가 있고 포슬포슬하게 잘 볶으신 것 같습니다. 참치도 왠지 한 캔을 다 넣으신 것 같고요. 머리가 너무 휑하다라고 하신 분 있고요. 자, 피부가 굉장히 안 좋아 보인다라고 하신 분 있고요. 자, 다음 분 한은

김희님. 남편은 몸무게가 58kg 정도고 왜소한 체격입니다. 가리는 음식도 많고 소식좌예요. 사진 속 식판 사이즈는 저희 집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지고 다니는 A4 용지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이게 남편이 평소에 먹는 식사량입니다. 7세 아이보다 약간 더 먹는 수준이랄까요? 이 정도면 그래도 꽤 드시는 거 아닌가요? 예, 식판 자체는 좀 작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밥은 먹을 만큼 있는 것 같고 옆에 이게 동그랑땡인지 튀김인지 예, 국 들어가야 될 곳에 잔뜩 동그랑땡 전을 넣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멸치볶음 이게 뭐지? 오이지 같고요. 그 다음에 미역줄기 저는 훌륭한 식단 같은데요. 아이가 지금 얼굴이 공개돼 있는데 아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단백질을 많이 챙겨주시네요. 아이한테. 예. 일단 이 식판에 들어있는 식사가 다 굉장히 건강식이에요. 예. 콩밥이고요. 국은 어디 갔냐라고 하신 분 있고 어린이 식판이기 때문에 양이 좀 많이 적은 것 같다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요. 집이 비싸 보인다라고 하신 분 있고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네. 베테랑들이 다 아저씨가 돼가지고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게 다 이런 겁니다. 예, 사람을 안 보고 예, 피사체를 안 보고 뒤에 배경을 봐요. 저 어딜까? 예, 얼마일까? 이런 식으로 그죠? 아니요 아니요 쌤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식단이다. 저도 이건 맛있어 보이는데요. 동간 간격도 넓고 좋은 단지인 듯. 국평인가요? 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애는 삼겹살 주는데 남편은 왜 안 줬냐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푸르지땡 아파트 같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자, 아파트 품평만 계속 있어가지고 다음 메뉴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연우님, 학교 앞 오래된 분식집에 갔습니다. 혼자 8,000원, 1인분만 먹지만 주인장 아주머니는 늘 친절하십니다. 상추튀김 아세요? 독특한 조합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조합입니다. 튀김은 야채와 다진 오징어로 반죽한 걸 동그랗게 뭉쳐서 튀깁니다. 상추 위에 튀김과 간장에 빠진 양파와 고추를 함께 싸 먹습니다. 이야, 맛있겠다. 이게 상추튀김이라는 게 상추를 튀기는 게 아니라 상추 쌈으로 튀김을 싸먹는 거예요. 그죠? 와, 이거 완전 술안주인데. 이게 간장에다가 고추 숭덩숭덩 썰어가지고 양파 썰어가지고 넣은 이 양념이 너무 맛있어 보이네요. 약간 전라도 쪽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튀김이 와, 제대로 실하네요. 야채와 다진 오징어로 반죽한 것. 예. 이거는 완전 술안주네요. 이건 맥주도 좋고 소주도 좋죠. 너무 괜찮다. 옆에 이 그죠? 국도 아주 우동 국물 같은데 아주 슴슴하게 있는 것 같고요. 배영 KBS 시절에 자주 먹었나요? 아 이거 제가 저 광주 KBS 처음 갔을 때 진짜 깜짝 놀란 게 복국을 먹으러 갔는데 복튀김을 소쿠리에 담아가지고 막 쏟아주고 가시더라고요. 마치 그 호프집에서 마카로니 과자 쏟아주고 가시듯이 계속 리필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거에 정말 충격받았는데 그때의 느낌이 나네요. 이거 마치 복튀김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거 독 넣은 거야 라고 하신 분 차단해드리고요. 저 맛있는 걸 먹고 배신? 이라고 제가 가자마자 광주에서 3개월 만에 15kg가 쪘습니다. 하지만 예,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 왔죠. 5145님 기력이 떨어져서 굴전을 했습니다. 작게 하나씩 만들기 싫어서 한꺼번에 때려놓고 커다란 굴전을 만들었어요. 산지에서 온 굴이라 그런지 싱싱하고 통통하고 실해서 입에서 살살 녹았습니다. 스태미나로 왜 굴을 쳐주나 이제야 알겠습니다. 굉장히 실해 보이긴 하는데 뭐랄까 색깔이 좀 노란 계란 위에 계란 부침 위에다가 굴들이 너무 때려져 있어서 그런가? 그래요. 아니 뭐 맛있어 보이는데 뭔가 좀 너무

굴인가요? 아무튼 굉장히 굴은 정말 실해 보입니다. 자, 다음 1311님. 남편이 요즘 요리가 재밌다면서 가끔씩 요리를 해줍니다. 며칠 전에 해준 갈비 사진인데요. 바싹 구워서 그렇다는데 이건 누가 봐도 탄 거 아닌가요? 남편은 이게 겉바속촉이래요. 아니 뭐 갈비에 살짝 탄 자국들이 있는 거는 참고 먹겠는데 오른쪽에 있는 그 검은 물체는 뭐예요? 화석인가요? 라고 하신 분 있고 생명보험 들고 먹었나요? 개밥인가요? 쇳물 쇳물 아니냐? 아, 숯햄을 이은 숯갈비다. 석유 찌꺼기 아니냐? 아, 원유 찌꺼기. 아니 오른쪽에 이 검은 용암은 뭐예요? 양념 탄 건가요? 근데 이걸 왜 얹어줬지? 오징어 먹물 소스 같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래요. 벙커 씨유 볶음인가요? 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아스팔트를 왜 먹죠? 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아니 뭐 고기 좀 탄 부분은 사실 은근 저는 즐기는 편인데 오른쪽에 검은 물체는 왜 함께 담은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블랙푸드. 자, 다음 보겠습니다. 김민성님. 여수에서 서울 가는 고속버스 탔어요. 휴게소에 들렀는데 마침 배디가 여러 번 언급했던 정한 알밤 휴게소였습니다. 배디의 추천 간식 알밤빵을 사 먹었는데 겉은 바삭하고 속은 눅진하면서 많이 달지도 않고 커피랑도 잘 어울리는 게 정말 맛있더군요. 배디 먹자를 인정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네. 요게 굉장히 맛있습니다. 근데 사진상 지금 저희가 화면에 띄워드린 거는 좀 많이 커 보이는데 이렇게 크진 않고요. 예, 그냥 한 손가락 예,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면 요거보다 좀 큰 정도? 예,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거 알밤 야호라고 하신 분 있고요. 사심픽이다. 예, 배디 코만하네요. 계란과자 같은 거 아닌가요? 아, 계란과자랑 전혀 다릅니다. 마가렛 땡 과자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거랑도 전혀 달라요. 예. 왜냐면 이게 부서지는 느낌보다는 쫀득하게 떨어지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예. 요거는 정말 추천드리고요. 저 안에 있는 반개는 누가 먹은 거냐? 반개가 어딨죠? 이건 반개가 아니라 원래 요 반 모양이에요. 동그랗게 돼 있지 않습니다. 예. 사이드로 이렇게 눕혀져 있는 거고요. 자. 베텐에 야호가 나오는 거 보니까 야호 장례식장 같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쉬어가는 음식 퀴즈 드립니다. 요즘 핫한 걸그룹 리센느가 맛있는 음식 사진을 보내왔는데요. 메뉴는 훠궈입니다. 훠궈. 사진을 잘 보고 리센느 멤버들이 훠궈를 어디에서 먹은 건지 지역과 도시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훠궈를 띄워놓고 있는데 옆에 백탕, 홍탕 이렇게 있고 춘권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고 팽이버섯 이것저것 지금 보입니다. 얼음통이 왜 있지? 이거 술 한잔 한 것 같은데 다 멤버들이 먹은 건 아닌 것 같고 그죠? 자, 아무튼 손 예쁘다라고 하신 분 있고요. 자, 객관식입니다. 1번 서울, 2번 거제, 3번 경주, 4번 도쿄, 5번 타이베이. 네. 오늘은 힌트로 사진도 한 장 더 있어요. 예. 지금 훠궈 사진이 하나 더 있는데 리센느 멤버들이 훠궈를 먹은 도시는 어디일까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고 제가 맞히면 당첨자 2배, 2배로 뽑아서 더 많은 분들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춘권이 잔뜩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왠지 서울 같습니다. 서울.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내주십시오. 리센느 러버택 듣고 옵니다.

SK 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 마시기 캠페인. 짜게 먹은 날엔 물을 더 찾게 되죠.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보다 2배 이상 높은데요. 짜게 먹는 습관이 계속되면 몸의 균형이 깨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채소와 과일을 늘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은 전해질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요. 물 한 잔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시작해보세요. 하루 나트륨 2g만 줄여도 혈관은 훨씬 부드러워질 거예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고릴라 SBS 생활정보.
4: 육지의 숲처럼 탄소를 흡수하는 바닷속 열대우림, 해양어류의 3분의 1이 살아가는 바다생물의 터전, 바로 바닷속 산호초입니다. 오늘이 세계 산호초의 날이라고 하죠. 산호초를 해치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일부 자외선 차단제가 꼽히면서 하와이주가 관련 제품 사용을 금지한 것을 계기로 미국에서 지정한 날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옥시벤존이라는 성분은 극소량만으로도 산호초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 태국도 해양국립공원에서 일부 선크림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외선 차단과 함께합니다.
5: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군침 유발 귀로 듣는 먹방 코너 꿈과 음식 사이를 하고 있고요. 앞서서 음식 사진 퀴즈를 내드렸는데 리센느 멤버들이 훠궈를 먹은 도시는 어디일까요? 였습니다. 1번 서울, 2번 거제, 3번 경주, 4번 도쿄, 5번 타이베이였는데 저는 왠지 페이크 같아서 그냥 서울을 골랐습니다. 서울에 좋은 훠궈집 많죠. 근데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리센느의 멤버 미나미 씨가 직접 발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전화 연결이 돼 있거든요.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배텐 야호.
0: 아이고, 미나미님 오랜만입니다.
1: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멤버들도
1: 잘 지내셨나요?
0: 잘 계시죠?
1: 네, 저희는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0: 네, 요즘 미나미 씨의 갸루 스타일 인사가 그냥 전국을 뒤덮고 있던데.
1: 아,
0: 이거 해달라는 요청 하루에 한 100번 이상 받으시죠?
1: 아, 네, 뭐 매일매일 거의 제 인사가 야호가 된 것처럼.
0: 예, 예.
1: 네, 많이 시켜주시더라고요.
0: 예, 기왕 하시는 김에 배텐 야호도 한번 해주세요.
1: 아, 네, 한번 더 하겠습니다. 네. 배텐 야호! 아리가토네.
0: 감사합니다.
1: 한번 해주셔야죠.
0: 저요?
1: 네, 배텐 야호 한번 해주세요.
0: 배텐 야호. 미나미 야호.
1: 콧소리 조금 더 섞어서 해주세요.
0: 콧소리 더요?
1: 해주시면.
0: 미나미 네네. 야호.
1: 오!
0: 예.
1: 좋아요, 좋아요.
0: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 역겨워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자, 미나미님의 야호 덕분에 땡튜브 조회수, 네. 원희씨 땡튜브 조회수가 폭발했는데 원희 언니가 미나미씨한테 밥 얼마나 사줘야 되나요, 이러면?
1: 아, 뭐 잘 나온 만큼 뭐 돈으로 이제
0: 밥으로 안 되죠, 그죠?
1: 아, 장난이고요.
0: 예.
1: 원희 언니가 매일매일 저 잘 챙겨줘요. 이제 또 촬영한다 하면은 야 긴장하지 말고 해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긴장은 언니가 해야 될 것 같은데.
0: 아, 그렇군요. 어우, 저도 네. 이 뭐죠? 갸루 미나미 네. 님이 저기 거제 가가지고 엄청 또 고생한 것도 봤는데 맞아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1: 정말요?
0: 예, 재밌게
1: 감사합니다.
0: 보고 있어요. 예.
1: 아리가또.
0: 힘이 쭉 빠지는 느낌. 예. 자, 그래서 정답을 발표해 네네. 주시죠. 리센느 멤버들이 훠궈를 먹은 도시는 어디인가요?
1: 정답은 5번 타이베이입니다.
0: 아, 타이베이구나.
1: 야호.
0: 야호. 서울이 아니었군요. 타이베이는 언제 가셨어요?
1: 한 3-4일 전 주말에 이제 팬사인회 때문에 저희가 다 같이 단체로 스케줄로 갔다 왔는데 이제 또 거기 현지 분께서 뭐 맛있는 그런 훠궈집이 있다 해서 예. 다 같이 갔다 왔거든요.
0: 그렇구나. 대만에서는 반응이 어땠습니까?
1: 또 다 같이 타이페이 야호를 해달라고 또 하시더라고요.
0: 아, 거기서도?
1: 네. 야. 알고 계시더라고요.
0: 저희가 아주 최신 예, 제가 아주 최신 식사하신 사진을 가져왔었는데 근데 맥주잔 네. 같은 게 보이는데 이거는 우롱차겠죠?
1: 아, 뭐 또 한 잔 장난이고
0: 예.
1: 그 타이베이가 또 차가 맛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또 추천받아서 저희 차도 마셨습니다, 다 같이.
0: 아, 그렇군요.
1: 네.
0: 해외 다니면 요즘 대표님 기분 좋아서 막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나요?
1: 에이, 또 어제 용돈을 주시더라고요.
0: 용돈을?
1: 용돈을 주셨어요.
0: 이야.
1: 근데 그래서 저랑 원희 언니랑 이제 그때는 저희 둘밖에 그때 없었는데 이제 네. 다른 멤버들한테도 전달하시다가 이제 저희한테 주시고 너무 감동받아서 그러니까 돈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걸

0: 뭔가 알고 계시고 또 뭔가 대표님께서도 뭔가 같이 열심히 하자는 마음으로 주신 게 너무 감동받아서 그래서 어제 저랑 원희 언니랑 되게 힘들었어요.
1: 혹시 그 축구 아스날이라는 팀이 우승해가지고 규 대표님이 지금 기분 좋아서 막 용돈 주신 거 아니에요?
0: 아 그런 걸 수도 있어요.
1: 그쵸. 지금
0: 네, 솔직히 그거일 수도 있어요. 조회수 양호보다 이제 좋은 우승이 또 중요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장난입니다. 아,
1: 그렇군요. 챔피언스 리그는 준우승했다라고 놀리는 분들이 또 있긴 한데 그래도 아마 기분 좋으실 겁니다. 예. 자, 미나민 씨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 음식은 뭐예요?
0: 저는 진짜 한식을 좋아하는데 사랑하는데요. 저는 김치찜이랑 또 설렁탕을 좋아해요.
1: 아 그렇군요. 예.
0: 네. 진짜 김치 없이 못 살아요.
1: 아 역시 이제 뭐 입맛이 그죠? 한국 사람 다 됐어요, 그죠?
0: 네, 익숙해졌어요.
1: 네. 자, 야호도 완전 터졌고 리센느의 이제 지금 땡튜브 활동을 많은 분들이 아주 즐거워하고 계신데 새 앨범도 이제 기다리는 분들이 많거든요. 언제쯤 신곡이 나올까요?
0: 저희가 이제 또 7월 달에 리메이크 곡으로 나오거든요.
1: 7월에?
0: 네, 7월 달에 리메이크 곡으로 나오는데 이제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2세대 리메이크 곡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또 여기 리브가 있는데 혹시 한 번만 바꿔도 될까요?
1: 아이고 리브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아유 이 늦은 시간까지 또 같이 계세요?
2: 네, 방금 무대 끝나고 와서 같이 있어요.
1: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예, 리브 야호도 막 나오고 있고 예, 요즘 많이 바쁘시죠?
2: 그래도 저희 또 스케줄로 이렇게 순천까지 방금 갔다 왔거든요.
1: 아유 멀리 갔다 왔네요.
2: 네.
1: 아유 힘들겠습니다.
2: 아닙니다. 너무 재밌어요 오늘도.
1: 네. 그 지금 리센의 멤버들이 분위기가 한 명 한 명 지금 캐릭터가 심상치가 않잖아요. 난리 났잖아요.
2: 네네.
1: 리브님 이제 차례가 오지 않습니까? 부담되지 않습니까?
2: 진짜 손톱 뜯고 발톱까지 다 뜯어가지고 지금 뜯을 게 없어요.
1: 그렇군요. 예. 자, 저희 베텐도 곧 나오실 거라고 뭐 출연은 확정이라고 좀 기대하고 있어도 되겠죠?
2: 아, 또 불러주셔야 가는데 혹시 불러주시나요?
1: 아유, 저희는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죠.
2: 예. 너무 재밌었는데 그때 마피아도 그렇고.
1: 그렇죠, 그렇죠. 예.
2: 네,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저희.
1: 네. 자, 리센드는 언제든지 또 베텐에서 환영하니까 예, 항상 좀 염두에 좀 더 주세요. 일정 속에.
2: 안 불러주시면 저희 섭섭해요.
1: 아유 감사합니다. 미나미님 다시 한번 바꿔주시겠어요?
2: 네. 네. 저 계속 미나미였습니다.
1: 아 잠깐 인사하고 빠졌구나.
2: 방금께 제일 서운했어요.
1: 아 진짜 목소리가 바뀌었구나. 네. 자.
2: 제가 같이 있었어가지고.
1: 예. 제가 해외 출장에 잡혀가지고 타이밍이 안 맞았는데 신곡 나오면 멤버들이랑 베텐 꼭 한번 와주세요.
2: 불러주세요.
1: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베텐러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2: 베텐러 아리가토네. 다음에 또 보자.
1: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 네, 미나미님, 리브님 고맙습니다.
2: 아리가토.
1: 아리가토. 네. 자, 이렇게 또 바쁜 와중에 연결 한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답은 결국 타이베이에서 먹은 훠궈였습니다.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 저도 서울과 타이베이 둘 중에 고민했는데 아쉽네요. 그래서 4051 어문희 2488 5029 정성진 다섯 분께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음식 사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도 갸루 분장해라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6527님 전복죽이에요.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남편이 저 몰래 전복 10마리 주문했대요. 택배 보고 진짜 욕 나올 뻔했지만 1시간 반 동안 남편과 둘이서 전복 손질을 해서 죽 끓여서 한 그릇 먹으니 보양식이 따로 없네요. 굉장히 정갈하게 사진을 무슨 미슐랭 레스토랑 메뉴처럼 찍으셨네요. 아니 전복죽도 맛있어 보이고 전복죽 색이 굉장히 진한 게 내장도 굉장히 정성스럽게 다 모아가지고 넣으신 것 같습니다. 진짜 많이 넣은 것 같아요. 예.

김치 옆에 담아놓고 전복죽에다가 깨도 뿌려놓고 아주 예쁘게 예, 플레이팅을 또 해주셨습니다. 김치향이 너무 적다고 하신 분인데 제가 보기엔 적당한 양 같은데요. 광고 사진급이다. 전복죽 안에 당근이 좀 거슬리네요 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그림자가 뭐냐? 우주에서 먹은 거 아니냐? 그러게 그림자가 왜 이렇게 강하지? 이게 약간 창가석인 것 같네요. 그죠? 집에서도 창 쪽에다가 테이블 놔두신 분들이 있거든요. 자, 수저 받침 있는 거 보니까 부자다. 젓가락 받침이랑 수저 받침이랑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수저는 받침을 안 두신 건지 모르겠네요. 젓가락이 너무 뾰족해서 찔리겠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젓가락을 무기로도 쓰나요? 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6555님 생일날 퇴근하고 왔더니 5학년 딸아이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쌈마리를 소스로 직접 만들어서 서프라이즈 해줬네요. 너무 야무지죠? 아침부터 아무도 축하 안 해줘서 서운할 뻔했는데 근데 이 많은 걸 누가 다 먹죠? 야, 완전 효녀, 그죠? 와, 5학년이 그 고사리 손으로 이거를 다 만 거예요. 야, 진짜 건강 쌈말이네요. 안에 단백질 어떤 게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정도만 먹으면 그죠? 와, 효녀 맹수라고 하신 분 있고 초딩 맹수라고 하신 분 있고 어버이날 생일날 이럴 때는 5만 원짜리로 마는 게 국룰 아니냐라고 하신 분 있고요.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효덕죽이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맛은 있어 보이지만 고기는 좀 굽자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도 살짝 예 고기나 뭐 이런 것들이 안에 없나 궁금하긴 합니다. 예. 5학년이 무슨 5만 원을 말아 주냐고 하신 분 있고요. 하여튼 생일 정말 축하드리고 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으시겠네요. 자, 다음은 8116님. 엄마 모시고 연잎밥 먹으러 갔다 왔어요. 밑반찬과 된장찌개가 짜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건강한 연잎밥 드셔보셨나요, 베디? 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맛있어 보인다. 저 이런 밥을 진짜 좋아합니다. 한식인데 좀 그 뭐랄까 슴슴한 느낌 나는 거 있죠? 예. 저도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너무 자극적인 한식보다는 물론 자극적인 걸 싫어하진 않습니다. 좋아하죠. 하지만 좀 많이 먹어도 죄책감이 덜 드는 슴슴한 한식, 나물 반찬 많은 거 이런 걸 좋아합니다.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오리고기도 있고 예. 사실 여기는 연잎밥보다는 오리고기가 메인인 것 같네요. 오리고기에 연근 예 그리고 밑반찬들 잔뜩 있고 쌈채소가 또 따로 있고 예 아주 건강한 밥상입니다. 고기가 너무 적은 것 같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자, 다음은 8325님. 와이프 먹으라고 3년째 꾸준히 만들어 싸준 도시락 사진입니다. 도시락 사진만 900개가 넘어요. 샐러드, 유부초밥, 각종 국과 과일, 반찬, 영양 만점입니다. 우와, 남편께서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도시락을 3년이나 싸셨는데 그걸 또 사진을 다 찍으셨거든요. 사진도 잘 찍으시고 메뉴가 와 환상적이네요. 다른 남편들 보면 안 된다라고 하신 분 있고 애견남 천혜자라고 하신 분 있고 이 정도면 한 땡솥 직원 아니냐라고 하신 분 있고요. 이야 아저씨 출근 안 해요? 라고 하신 분 있고요. 최수종 아웃이라고 하신 분 있고 와 근데 일단 요리를 엄청 잘하시네. 예, 뭐 매일매일 잠깐만 중복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붙여넣기 한 거 아니야? 약간 지금 보니까 몇 개 겹치는데 같은 메뉴겠죠? 예,

0: SBS 미디어 그룹이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모집부문은 기자, 아나운서, 미디어 엔지니어, 교양, 라디오, 드라마, 예능 PD이며 지원서 접수는 6월 8일 월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1: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택. 뮤지컬 스윙 데이즈 암호명 A의 완벽한 독립작전이 시작된다.
2: 에스페스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산불은 건조한 시기에 많이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에는 절대 산행을 하지 말고 입산 시에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의 인화성 물질을 가져가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불을 다뤄야 할 때는 반드시 간이 소화 장비를 소지하고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나 야영을 하면 안 됩니다. 산행 중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로 신고하고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대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4: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5: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집안일 해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이걸 언제 다 치우나 싶은 것들도 막상 해보면 얼마 안 걸리고 금방 끝납니다. 이번 달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시작은 막막해 보여도 결국 다 해내고 무사히 지나갈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별일 없기를 바라는 밤, 딘딘의 뮤직하이입니다.

자, 그레이 피처링 로꼬의 하기나 해로 6월 1일 월요일 딘딘의 뮤직하이 시작했고요. 저는 DJ 딘딘입니다. 집안일이라는 게 원래 시작하기 전에는 막막하다, 막상 해보면 또 의외로 금방 끝나는 것 같다라고 해주셨는데, 금방 끝난다기보다는 그래도 계속 아무 잡생각 없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야 이게 끝나네 약간 이럴 때가 있죠. 사실 마음먹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자, 잠시 후 2부에선 뮤직메카씨와 심야음악당 함께 할 거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저는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쇼리실라!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전화.
1: 여보, 이 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아직도 생각나는 그때 그 장면, 나의 모든 순간. 오빠네가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 5살 조카를 봐달라는 거다. 근데 얘가 잘 놀다가도 엄마 소리만 들으면 오열을 해서 엄마의 엄자도 못 꺼내고 있었는데 아침에 출근하다 급하게 엄마를 부를 일이 생긴 거다. 그 순간 내 입에서 튀어나온 한마디, 엄니 내 책상 위에 차키 좀.

0: 아 놀아야 돼 끊어 막 이러니까 누나가 되게 섭섭했어요. 처음으로 얘를 두고 엄마가 이렇게 혼자 여행을 온 건데 너무 애가 멀쩡하게 잘 있으니까 얘는 나 안 보고 싶나 약간 이러고. 근데 누나 말로는 마르코나 누나나 한 명만 집에 있으면 그래도 애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최근에 누나랑 매영이랑 둘 다 출장 갈 일이 있어서 엄마가 니콜로를 이렇게 봤었었는데 그때도 되게 잘 있었던 걸로 예, 기억을 합니다. 조카를 최대 며칠까지 맡아줄 수 있냐 해주셨는데 뭐 한 하루 이틀 정도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보통 뭐 하면서 놀아주냐 해주셨는데 잘 안 놀아줘요. 예, 바쁘다 보니까 보러 갈 일이 좀 없죠. 그래도 만나면 뭐 들고 던져주고 뭐 이런 거 다 하는데. 자 사연 보내주신 박현숙님께 선물 보내드리고 여러분의 사소하지만 다양한 순간들 저에게 나눠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드리고 문자번호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홈페이지 나의 모든 순간 코너 게시판도 열려있습니다. 자 전 이제 워너비 가호의 시작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도면에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침수 지역이나 하천, 산간, 계곡 등 위험 지역에 있거나 대피 권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과 함께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특히 지하, 반지하 건물, 지하 주차장 등 침수 위험 시설에 계신 주민들은 즉시 지대가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지금까지 SBS 재난방송이었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있으신 분들은 문자 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나눠주시고요. 9310님이 날 조금 더워졌다고 얼굴에 여드름이 막 나기 시작합니다. 여름 화장품으로 바꿔야겠어요 해주셨는데, 오, 저도 피부과 갔다 왔는데 원장님이 얼굴에 약간 피지가 차네요 이래서, 아 그래요? 그랬더니 화장품을 좀 가볍게 바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화장품을 좀 가볍게 바르시면 좋을 것 같고, 6437님이 친한 친구 소개팅 시켜주려고 물어봤더니 강아지상 여자가 좋대요. 전에 고양이상 좋다고 했던 것 같은데 물어볼 때마다 이상형이 바뀌어있네요. 이러니 연애를 못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해주셨는데, 뭐 그때그때 보는 연예인한테 빠지는 느낌이 좀 있는데 어쨌든 네. 자, 6765님이 곧 결혼하는 친구 서프라이즈 브라이덜 샤워 해주려고 준비 중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가격이 꽤 들어가서 부담이긴 하지만 기뻐할 친구를 생각하니 아깝지 않습니다. 서프라이즈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해주셨는데,

야, 이런 거 보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막 브라이덜 샤워를 해주고 약간 이런, 와 저는 진짜 상상할 수 없거든요. 뭐 제 친구들이 갑자기 뭐 서프라이즈 파티를 해준다. 아 나 너무 아 불편할 것 같아. 아 뭐야 하면서 별로 안 고마울 것 같아. 그 신랑이 뭔가 이 뭔가 이런 서프라이즈로 내가 결혼하는 걸 축하해 주는 게 막 그렇게까지 막 고마울 것 같진 않은 느낌인데 어쨌든. 네. 자 잠시 후 2부는 뮤직메카시와 심야음악당 함께 하고요. 저는 딕펑스의 한강에서 놀아요, 어반자카파 피처링 빈지노의 서울밤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딘딘의 뮤직하이.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음악이 배경이 아닌 주인공이 되는 시간,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음악 노머의 이야기까지 들어봅니다. 뮤직메카와 함께하는 심야의 음악 탐험, 여기는 심야 음악당입니다. 자,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 중 한 분을 골라 그분의 음악부터 우리가 몰랐던 흥미로운 이야기까지 들어보는 시간이죠. 이 코너는 음악 크리에이터 뮤직메카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뮤직메카입니다.
0: 네, 뭐 자연스럽게 근황 좀 네, 들어볼까요?
1: 아, 우리 전에 네. 같이 또 김은종 PD님이 네. 얼마 전에 그 시네타운 9090라고
0: 네네네
1: 그 SBS 예, SBS 네. 시사 교양 라디오 채널에서 이제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0: 네네네.
1: 네, 마침 또 영화 마이클이 개봉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걸 저를 이제 게스트로
0: 와 진짜 대박이다. 네,
1: 자문위원으로 네, 초청을 네. 해주셔가지고 네. 성황리에 녹음을 마치고 지금 너튜브에 공개되어 있으니까
0: 네. 여러분들, 그래요?
1: 네, 마이클에 대한 이제 후일담 궁금하시면 네. 꼭 검색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0: 뭐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1: 아마 시네타운 19 is back 마이클이라고 치면
0: 시네타운 네. 19 네. 신기하다.
1: 예, 그러니까 저도 이런 인연 때문에 또
0: 그러니까.
1: 그 타 방송에 나갔다는 게 정말 신기하긴 하네요.
0: 어 그러네, 여기 나왔네요. 며칠 전에 아, 며칠 전에 나왔네.
1: 예, 예. 공개되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 어땠어요? 피디님은 좀 괜찮으셨나요?
1: 네, 아, 네. 좀, 아니 여기 좀 거기서 다른 모습을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0: 네, 어떤 느낌?
1: 여기 같이 녹음할 때는 네. 근엄하신
0: 네, 그쵸,
1: 그런 모습이었는데 네. 아, 거기서는 아주 유머러스하게 아주 재치 있게 풀어내는 모습을 보고 좀 당황하게 했는데 아, 재밌게 녹음 마쳤습니다.
0: 기대가 네. 되네요.
1: 뭐, 다른 그 방송도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0: 그래서 오랜만에 뵀는데 좀 끝나고 뭐 이렇게 식사라든지 뭐 이런 건 없었고
1: 아, 다들 바쁘셔가지고 아, 바로 칼퇴하시더라고요.
0: 가라 이렇게 아,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1: 뭐 회식하자고 뭐 이렇게
0: 네, 맞아요.
1: 네. 체면치레 하시는데 기대하지 않습니다.
0: 아, 회식은 해야 되는데 네. 진짜 좀 바빠가지고 일정을 빨리 좀 조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자, 오늘 어떤 아티스트로 좀 가볼까요?
1: 자, 오늘 다룰 아티스트는 얼마 전에 우리 딘딘님의 너튜브에 네. 또 밴쿠버 프로젝트 네. 드디어 가셨더라고요.
0: 보셨나요 혹시?
1: 아, 봤죠. 다 풀로 다 봤습니다.
0: 그래요? 어떠셨는지.
1: 아, 저는, 딘딘님의 너튜브 애청자입니다.
0: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 샤이 애청자입니다.
0: 아, 네. 저도 얼마 전에 샤워하면서 네. 그 바이럴 아, 그 관련된 그렇죠. 네, 그거를 네. 좀 봤습니다.
1: 네. 또 그런 거 네. 서로 상상적으로 네. 보기 좋네요. 예. 네.
0: 네,
1: 아무튼 네. 네. 다, 그 밴쿠버 드디어 다녀오셔가지고 네. 아, 예, 우리 심야 음악당 질 수가 없죠.
0: 어떤 걸로?
1: 캐나다 뮤지션 특집으로 아. 준비해봤습니다.
0: 아, 시기성이 딱 좋네요. 예, 예. 예. 사실 그 많은 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캐나다에 엄청난 뮤지션들이 많습니다.
1: 맞습니다.
0: 진짜.
1: 예.
0: 신기할 정도로 많아요. 신기할 정도로. 예.
1: 그런 이유가 다 따로 있더라고요.
0: 어, 그래요?
1: 예, 예.
0: 오, 좋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46번째 심야음악당은 캐나다 뮤지션 특집으로 합니다. 오.
1: 예전에 우리 심야음악당에서 네. 위켄드라든지 뭐 드레이크라든지 뭐 캐나다 출신 뮤지션들을 이제 다루는데 몇몇 캐나다 뮤지션들은 진짜 미국에서도 큰 히트를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0: 큰 히트라기보다는 약간 그 1등이 캐나다 아 좀 너무 그런가?
1: 아, 네.
0: 미국의 1등이
1: 아, 그렇죠.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1등이 캐나다 뮤지션이죠.
0: 지금 네. 앨범 차트 1, 2, 3위를 지금 다 네, 우리 캐나다 사람이
1: 또 드왕 드레이크가 네. 이번에 새로운 업적을 세웠는데 네. 세웠는데 뭐 새 앨범을 동시에 냈어요.
0: 그러니까.
1: 예. 근데 빌보드 앨범 차트 1, 2, 3, 3위 동시에 차지했고 빌보드 차트 역사상 최초로 수록곡 42곡을 빌보드 싱글 차트 100위 안에 진입을 했고 더불어서 400곡 이상을 빌보드 핫100.
0: 와.
1: 그리고 이제 14곡을 통산 14곡을 이제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진입을 와. 했는데
0: 이게 마이클 잭슨의 기록을 뭐 넘보고 있다고 그러던데
1: 깼습니다.
0: 깼어요?
1: 네, 마이클 잭슨이 13곡이었는데 드레이크가 올라섰죠.
0: 그거를 지금 캐나다 사람이 와, 이게 참 대단하네.
1: 그래서 이제 1위는 뭐 비틀즈고 네. 20곡 그리고 2위는 머라이어 캐리 19곡
0: 와.
1: 공동 3위예요. 근데
0: 오, 진짜?
1: 드레이크, 리안나, 테일러 스위프트가 14곡으로
0: 아, 진짜? 네,
1: 공동 3위. 그다음 마이클 잭슨 뭐 마돈나 뭐 이렇게 오. 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캐나다가 뭐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0: 음악 강국입니다.
1: 예, 뭐 미국 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네, 문화권이어서 네, 네, 네. 그렇지 미국 캐나다 사람들은 뭐 미국 문화권에 큰 이질감은 없을 거예요.
0: 그렇죠, 그렇죠. 예,
1: 근데 면적이 미국보다 더 넓습니다.
0: 커요.
1: 예, 세계에서 네. 두 번째로 영토가 넓다고 하네요. 한국보다 99.8배. 네, 근데 캐나다 인구가 적더라고요.
0: 맞아요, 맞아요.
1: 4,150만 명.
0: 캐나다가 그 네. 중간 부분의 그쪽이 사람이 살기가 되게
1: 아,
0: 좀
1: 맞아요.
0: 척박한 네. 환경이라 네.
1: 상당히 영토에 비하면 이제 인구가 상당히 적은 네. 편이고 그래서 캐나다 뮤지션들이 사실은 이제 내수용이 아니라 사실상 뭐 같은 영어권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북미 전체 시장을 목표로 삼습니다.
0: 그리고 사실 뭐 NBA나 뭐 네. NFL이나 이런 것도 다
1: 이렇게 하고 있죠.
0: 어쨌든 네. 미국이랑 캐나다랑 다 합쳐서 하니까 네, 좀 그렇죠. 그런 게 있죠. 네.
1: 근데 캐나다가 이게 미국 음악 시장이 너무 크잖아요. 네네. 그래서 잠식 당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캐나다에 만든 음악이나 콘텐츠를 꼭 틀어야 한다는 캔콘이라는 캐나다 방송법이 있대요.
0: 아 진짜요?
1: 네. 그래서 이 정책 때문에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배출되는 뭐 신인 뮤지션들도 뭐 방송 기회를 얻기도 하고 이제 국내 팬층을 먼저 확보하고 이러면서 이제 캐나다만의 이제 문화 산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0: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네. 그 한창 힙합에 빠져 있을 때 캐나다에서 네. 뭐 Anybody Listening이라는 노래를 어떤 래퍼가 있는데 네. Classified라는 래퍼인가 어쨌든 있어요. 네, 근데 네. 그분이 캐나다 국기가 계속 나오고 캐나다 옷을 입고 Everybody listening? 약간 이런 랩을 해서 왜 자꾸 이런 걸 내보낼까? 이거는 누가 봐도 캐나다인데 네. 아 그런 게 있었구나. 네,
1: 그런 법이 정해져 있다고 해요.
0: 어쩐지. 네.
1: 그래서 이제 뭐 특히 뭐 드레이크나 네. 위켄드 성공 이후 뭐 토론토 사운드라고
0: 맞아.
1: 갖다 붙이면서
0: 맞아.
1: 이 미국 팝

0: 시장의 트렌드가 된 적도 있었는데
1: 맞아, 맞아.
0: 이 미국 팝 음악 시장의 문법을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 이 미국에서 없는 감성과 뭐 분위기가 있대요.
1: 약간 있나요? 그 우울한 네. 우중충한 느낌이 좀
0: 우울하고
1: 있죠.
0: 뭐 네. 차갑고 네, 맞아요, 뭐 내면적이고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그런 게 있어서 나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캐나다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뮤지션 누가 있나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
1: 일단 예. 그 원탑 투탑을 듣고
0: 아,
1: 오시죠.
0: 그렇죠.
1: 예. 원탑 투탑을 먼저 듣고
0: 예. 우선 우리 예전에 뭐 심야음악당에서 다루는 두 네. 캐나다의 자랑 현 시대를 캐나다를 대표하는 뮤지션 한번 두 명 네. 한번 듣고 올까요?
1: 누구죠?
0: 드레이크의 예. 지금 압도적 1위
1: 네네네 예.
0: 드레이크의 이제 나이스 포와 그리고 더 위켄드의 블라이딩 라이츠 이렇게
1: 아, 더 위켄드도 사실 압도적 1항이었다가 이제 드레이크가 네. 다 캐나다 캐나다를 넘겼습니다.
0: 아, 드레이크가 너무 세요.
1: 야 근데 이번 앨범 세 개 내는 거 보고 진짜 욕 먹기 싫구나라는 느낌이 네. 들더라고요. 자 그럼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I want to know who my representing here tonight. Hold on, hold on.

0: 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그냥 월드다 월드. 네.
1: 뭐 말이 필요 없는 뮤지션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심야음악당에서 캐나다 음악 네. 특집으로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뮤지션은 네. 바로 닐 영입니다.
0: 닐 영.
1: 네. 네. 들어보셨나요?
0: 들어왔습니다. 닐 영 많이 들었잖아요. 말고 다른 코너에서 추천곡이나 뭐 이런 걸 들었던 것 같아요. 네.
1: 그래요? 아, 우리 닐 뮤지카이가 점점.
0: 아, 뭐 닐 영은 근데 유명하잖아요.
1: 네. 아, 그렇죠. 워낙 유명하고. 네네. 네. 아마도 이 캐나다 음악사에서 배출한 미국 록 음악 역사에도 가장 영향을 끼친 뭐 포크, 그런지, 컨트리, 인디록도 다양한 장르의 영향을 끼친 아마 록 음악 역사에 가장 영향력 있는 송라이터 중 한 명이 아닐까 싶네요. 네. 닐 영이 약간 음악적 특징이 막 거친 기타, 막 불안정하고 막 솔직한 감성을 내세우며 이 캐나다의 밥 딜런 정도의 위치에 있는 분이에요.
0: 오, 그래요?
1: 네. 여기 닐 영이 원래는 이제 버팔로 스프링필드부터 크로스비 스티스 대시 앤 영 같은 이제 포크록 밴드에 있다가 솔로로 활동하면서 뭐 포크, 컨트리, 하드록, 블루스, 전자음악까지 다양한 음악들을 하면서 우리 캐나다의 위대함을 만방에 끼쳤습니다.
0: 닐 영은 어디 출신이에요? 토론토 쪽인가?
1: 아마도 제가 찾아보니까 네. 그 밴쿠버 출신이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0: 많이 없어요.
1: 예, 아마 없어요. 거의 다 토론토 출신이고.
0: 그게 좀 아쉽습니다.
1: 예, 저는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닐 영이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0: 아, 토론토래.
1: 아, 토론토.
0: 그리고 위니펙에서 자랐대요. 아, 좀 아쉽네. 네.
1: 뭐 그 밴쿠버랑 약간 토론토랑 라이벌 뭐 이런 게 있나요?
0: 세죠. 지역 감정이 세죠. 동부서부니까 어쨌든 뉴욕 캘리포니아처럼 딱 있습니다. 저희도.
1: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0: 생각보다 그 밴쿠버 쪽이 아티스트가 많이 없어요. 네. 그래서 서로 되게 싫어하다가 뮤지션 얘기 나면 야 그래도 캐나다 하나씩 약간 이러네.
1: 좀 분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네, 특히 이제 닐 영이 좀 요즘 세대에서 좀 유명한 게 네. 그 너바나의 커트 코베인 네, 네, 네. 이게 돌아가실 때 네. 유서에 이분의 가사를 썼습니다. 서서히 사라지는 것보다 한 번에 불꽃처럼 타오르는 게 낫다. 이게 닐 영의 My My Hey라는 가사를 인용해서 쓴 건데 닐 영이 이 커트 코베인이 요소에 자기 노래 가사가 있다는 건 사실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나중에 94년에 네. Sleeps with Angels라는 곡을 앨범을 통해 커트 코베인을 또 헌정하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한 곡 듣고 올 텐데 닐 영의 대표 앨범이자 네 번째

0: 번째 앨범 하베스트에 실린 하트 오브 골드. 네. 이 닐 영의 유일한 싱글 차트 1위 곡입니다. 예, 이 곡의 내용이 뭐 나이가 들어갈수록 뭐 점점 찾기 어려워지는 진심을 뭐 외로움을 노래하는 곡이에요. 예.
1: 닐 영 노래 말고 한 두 곡 정도 더 듣고 아예 3부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0: 아 그래요?
1: 다음 아티스트 좀 짧게 좀 이야기를 하다가 넘어가면 어떨까요?
0: 알겠습니다. 예. 또 닐 영과 더불어 캐나다 로그 음악에서 가장 유명한 밴드입니다. 러쉬라는 밴드. 아 3인조 예. 밴드인데 예. 이따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러쉬의 톰 소요라는 곡이 있어요. 네. 이 곡이랑 또 브라이언 아담스라고 네. 이분은 또 밴쿠버 출신입니다.
1: 그래요? 아, 그래? 네,
0: 이분의 썸머 오브 69.
1: 브라이언 아담스? 네. 밴쿠버 출신이에요?
0: 네, 밴쿠버 출신입니다.
1: 이분은 밴드?
0: 뭐... 아, 솔로.
1: 솔로. 아, 생존에 계시나?
0: 네, 생존에 계십니다.
1: 밴쿠버에 계시나?
0: 모르겠죠. 아마 뭐 LA로 캘리포니아로 가시지 않았을까요?
1: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렇게 저희 세 곡 듣고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틴틴의 뮤지컬.
1: 자, 틴틴의 뮤지컬 3부 시작했고요. 뮤직메카님과 캐나다 뮤지션 특집 심화음악당 함께하고 있고요. 자, 저희 아까 닐 영까지 얘기했고 이제 러쉬랑 브라이언 어담스 노래 듣고 왔는데, 자, 러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러쉬는 아마 캐나다 록 음악 역사에 뭐 가장 유명한 록밴드 3인조예요.
1: 네네.
2: 그러면서 이제 프로그레시브 록, 메탈 음악을 기반으로 한 밴드인데 3인조 구성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긴 곡 구조에 막 빈틈 없이 엄청난 연주력. 특히 이제 드럼과 베이스는 난이도가 엄청난 걸로 유명한 밴드입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일반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가사, 막 SF 철학적인 가사를 이렇게 내세우면서 대중성까지 확보를 했는데, 이 밴드의 이제 별명이 공대생들이 만든 록 밴드, 약간 너드. 네네. 그래서 아주 이 착실하고 너드 이미지로 또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이제 톰 소여라는 곡인데. 네. 이 곡이 아마 딘딘님도 어디 가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 그래요?
2: 캐나다의 비공식 국가 앤썸.
1: 진짜?처럼
2: 불리우는 곡이고. 캐나다 하면 그 생각나는 스포츠가 뭡니까?
1: 저희요? 하키.
2: 네, 아이스 하키잖아요. 네, 네. 그 NHL이나 뭐 스포츠 하이라이트에 네, 이 곡이 맨날.

0: 맨날 나온다고 해요. 근데 제가 막 이렇게 인터넷에서 봤는데 네. 그 캐나다 사람들이 진짜 아이스 하키에 진심입니까?
1: 엄청나죠.
0: 아 그래요?
1: 거의 영국 축구 훌리건 수준으로 심각해서 동계올림픽 때 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 제가 알기로 하키 결승이 미국이랑 캐나다였는데 그거가 약간 한일전 같은 느낌이에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그거 지면 약간 난리 나요 진짜. 그래서 막 대통령 막 미국 대통령도로 그러다가 캐나다가 이겼어요.
0: 예.
1: 2010년에 예. 자국 올림픽에서 이긴 거예요 동계에서. 예. 근데 미국 사람 한 명이 그 다운타운에서 미국 국기를 들고 다니다가 예. 그분이 단체로 폭행당해가지고. 아.
0: 진심이네요.
1: 네, 그래서 야, 경찰차 무섭다. 오고 막 경찰차 부시고 막, 네. 막 그랬었던.
0: 네. 아 진짜네요. 그 제가 그 인터넷에서 짜려봤는데 캐나다 사람들이 이제 평소에는 막 평화롭게 잘 지내다가
1: 맞아.
0: 맞아요. 지면 난리를 친다는데 아 사실이었군요.
1: 큰일 납니다.
0: 아무튼 네. 아 좋은 정보 잘 네. 들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소개시켜드릴 이제 뮤지션은 바로 우리 밴쿠버의 자랑 브라이언 아담스입니다.
1: 아 예, 네. 말씀해 주시죠.
0: 그 8-90년대를 대표하는 약간 허스키한 보이스의 캐나다의 록스타인데
1: 네.
0: 이 대중친화적인 팝록 아레나 록을 들려주면서 캐나다뿐만 아니라 네. 전 세계적으로 1억 장의 앨범 판매량, 전 세계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죠.
1: 아 팝이면 저 좋아해요.
0: 네, 팝록, 네, 예, 약간 록적인 네. 사운드가 있어요.
1: 좋아요, 좋아요.
0: 그리고 네. 90년대는 이제 영화 OST로 또 유명해요. 옛날 때 그 케빈 코스트너 주연의 로빈 후드라는 영화인데
1: 네.
0: 그 주제곡을 또 이제 Everything I Do, I Do It For You라는 곡을 통해 빌보드 싱글 차트 7주 연속 1위, 영국에서는 16주 연속 1위.
1: 오.
0: 아무래도 그 로빈 후드가 아마 영국 그거예요. 그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삼총사라는 또 영화가 나왔는데
1: 알아요.
0: 예, 거기 OST에 같이 그 로드 스튜어트랑 예. 스팅이랑 브라이언 예. 아담스 세 명이서 All For You라는 노래도 이제 큰 인기를 끌었죠.
1: 아 뭐가 많네.
0: 네, 근데 현재는 뭐 이 가수 활동뿐만 아니라 네. 최근에도 앨범을 내셨고 사진 작가로도 유명하십니다. 그리고 2024년에 한국에서도 브라이언 아담스의 사진전이 또 열리기도 했대요.
1: 네,
0: 거의 이제 자기가 좀 친한 뮤지션들 위주로 좀 많이 찍고 그리고 군인들도.
1: 근데 브라이언 아담스가 사진전 하면 한국에서 막 사람들이 갈 정도의 영향력이에요?
0: 글쎄 좀 약간 인기가 한풀 꺾이는데
1: 그래, 그렇다고 해도 뭔가 드레이크가 사진전 한다고 갈 것 같은데
0: 아주 많이 가죠.
1: 근데 브라이언 네. 아담스가
0: 근데 그 8-90년대의 그 팝의 향수를 노스텔지아를 지니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도 가시지 않을까. 그리고 또 유명인들도 많이 찍었기 때문에 그것도 궁금해서도 가지지 않을까 또 생각이 돼요.
1: 좋습니다. 자 저희 그러면 지금 브라이언 아담스까지 했고 한 두 분 정도 오늘은 약간 스포하고 노래 듣고 와서 예. 이야기하는 느낌으로 좀 해볼게요. 예.
0: 자 다음은 말이 필요 없는데 여러분들 이 곡을 모르면
1: 이분이 캐나다예요?
0: 네 캐나다입니다.
1: 이분 유럽 사람인 줄 알았어?
0: 지금 유럽이랑 연관이 또 있어요.
1: 아, 네,
0: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셀린 디온의 My Heart Will Go On이라는 곡인데 이 곡은 뭐 타이타닉 주제가로 유명한 곡이고 네. 그 다음에 엘라니스 모리셋의 You Out Know라는 곡입니다. 이 두 곡 일단 듣고 오시죠.
1: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SBS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6월 1일 23시 50분 전남 지역과 제주, 추자도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지금까지 SBS 재난방송이었습니다.

0: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계속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린 디온이 캐나다 사람이었어요.
1: 네, 맞습니다. 우리 휘트니 유스턴과 머라이어 캐리와 함께 더불어 세계 3대 디바로 불리는 캐나다가 배출한 세계적인 여성 가수입니다. 네. 사실은 이제 좀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우리 휘트니 유스턴과 머라이어 캐리가 좀 말년에 관리를 좀 못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좀 논란이 그렇죠. 많았는데 네. 셀린 디온은 현재까지도 엄청난 꾸준한 관리를 하면서 꾸준한 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 아, 이분 퀘벡?
1: 예, 그렇습니다. 아, 퀘벡 안 칩니까?
0: 아, 퀘벡은 이제 밴쿠버 쪽은 아니니까.
1: 하여튼 캐나다는 쳐주죠, 그래도.
0: 그리고 퀘벡은 약간 예. 프랑스죠.
1: 예, 예, 그렇긴 한데.
0: 제가 알기로는 셀린 디온이 프랑스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1: 그러니까 프랑스계 캐나다인.
0: 아. 예.
1: 퀘벡 출신인데 이러면 또 유럽 진출에 좀 유리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네, 그래서 이제 1988년에 유럽 최대 국가대항전 노래 경연대회인 유로비전에 먼저 나와가지고 그때 우승하면서 유명해졌어요.
0: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또 이 셀린 디온의 또 이게 데뷔 1화가 하나 또 있어요. 네. 예, 셀린 디온의 첫 데모를 들은 이제 매니저 르네 앙젤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 셀린 디온이 데뷔하기 전에 목소리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집을 담보로 삼아서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0: 진짜?
1: 셀린 디온의 앨범 제작비를 마련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녀와 결혼합니다.
0: 와 너무 로맨틱하다. 네,
1: 26살 나이 차가 납니다.
0: 지금도 잘 살고
1: 돌아가셨어요. 남편분은 돌아가셨고.
0: 진짜? 네. 와 근데 되게 로맨틱하다. 네.
1: 그리고 이제 이런 캐나다 퀘벡 출신의 이제 약간 프랑스 샹송 감성으로 미국 진출을 노리면서 이제 크게 성공을 거뒀고 뭐 아까 들으신 뭐 My Heart Will Go On이나 뭐 The Power of Love, 네. All By Myself 이것도
0: All By Myself. 네. 네.
1: 그것도 이제 히트곡이 많으나 단연코 셀린 디온의 대표곡은 제 생각에는 My Heart Will Go.
0: 그렇죠.
1: 예, 타이타닉 이제 OST 원래 이게 반주곡이었어요. 그냥 오리지널 스코어로.
0: 아, 그래.
1: 예. 근데 이 작곡가 제임스 호너가 아 이거 보컬을 한번 넣어보자. 근데 이 감독 제임스 카메론이 자기 영화에는 무조건 보컬 들어가면 안 된다. 다 연주곡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 설득을 하기 위해 셀린 디온한테 가가지고 이거 좀 해보자. 녹음 좀 해보자. 그냥 데모. 근데 셀린 디온이 이전에 뭐 미녀와이어스 OST랑 그 영화 업 클로즈 앤 퍼스널 이게 좀 주제곡이 히트를 치면서 이게 영화 OST 제임스 카메론한테 들렸는데 이거지 하면서 타이타닉. 주제가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0: 저 같은 경우는 제임스도 만났었으니까 그 아바타 이번에 영화

0: 프리미어스 때 제임스랑
1: 저랑 우리 카메라 형님
0: 찍었잖아요.
1: 아 그러네요. 예.
0: 제임스랑 저랑 셀카도 찍고 했으니까
1: 이 사실을 알았으면 좀 이렇게 이거에 대해 좀 약간 스몰 토크를 했을 텐데.
0: 아 근데 그 이후로 예. 이번에 아바타 그 주제곡을 예. 마일리 사이러스가 불렀어요.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1: 예, 예.
0: 아 그 이후로 음악에 힘을 예, 예. 쓰는구나.
1: 전에는 아마 위켄드가 불렀을 거예요. 아바타 이거를.
0: 아 제임스랑 저랑 또 예. 친분 있죠.
1: 아,
0: 예. 사진도 찍고.
1: 예. 예. 아무튼 이 곡은 아시다시피 이제 데이트를 기록. 빌보드 싱글 차트 2주 연속 1위. UK 싱글 차트 2주 연속 1위. 뭐 그래미 올해의 레코드, 올해의 노래,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수상하면서 대박을 치게 되죠.
0: 이건 뭐 평생 노래죠.
1: 네. 네. 자 이제 다음 이제 엘라리스 모리세. 이분은 이제 여성 록커인데 원래는 이제 캐나다에서 댄스, 팀팝 이렇게 아이돌 가수로 시작을 했는데 아 좀 약간 95년에 약간 너바나로 인해서 얼터너티브 록 열풍이 불면서 록으로 좀 전향을 해보자. 그러면서 약간 팝적인 감성을 더하면서 했는데 그 앨범이 바로 재게드 리틀 필이라는 곡 앨범인데. 말도 안 되게 큰 성공이거든요.
0: 아, 그래요?
1: 네. 캐나다 여성 최초로 빌보드 앨범 차트 1위를 8주 연속 그것도.
0: 오호.
1: 현재까지 미국에서만 1700만 장 판매.
0: 그래요?
1: 전 세계적으로 3300만 장 판매. 당시 최연소 수상자 기록. 그래미 올해 앨범. 베스트 록 앨범 5개 부문 수상.
0: 엄청난 분이네. 네.
1: 이때 이제 머라이어 캐리가 데이드림으로 대박을 치고 있었는데 이분 때문에 그래미를 하나도 못 탔습니다.
0: 아 진짜. 네.
1: 그리고 이 앨범은 이제 역대 가장 많이 팔린 앨범 13위.
0: 아, 예. 이 사람도 오타하네.
1: 아, 그래요?
0: 밴쿠버 아예 없네. 부끄럽다 진짜.
1: 밴쿠버가 제 기억으로는 브라이언 아담스랑 마이크 부블레 아마
0: 두 분
1: 정도 있을 거예요.
0: 아니, 예. 밴쿠버 출신이 K-POP 하는 분들이 많아요.
1: 아, 그래요?
0: K-POP이 많아. K-POP이 꽤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너튜브 한 다음부터 예. 저한테 연락이 많이 와요.
1: 아, 그래요? 진짜?
0: 캐나다 출신 분들이 출연하고 싶다고 연락이 많이 옵니다.
1: 아, 예. 출연돼요? 그렇게?
0: 근데 이제 그게 지연이지, 지연. 예. 근데 이제 조금 아 차 있어서 일정이.
1: 예. 아,
0: 어쨌든.
1: 예. 예. 아무튼 이 재게드 리틀 필이 엄청난 성공이었고 이거 이제 대표곡. 아까 이제 들으신 You Out of Know는 이 바람핀 전 남자친구한테 분노하는 노래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렇게 뭐 여성이 남자들만 분노했지 여성이 이제 분노하는 이게 노래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신선하게 다가왔고 상당히 이제 현재까지도 록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그쵸, 계속 그쵸. 나오는 노래입니다. 예.
0: 자 다음 두 분 노래를 빨리 듣고 싶습니다. 자랑이거든요.
1: 예. 예. 우리 또 캐나다에 아, 이분도 거의 뭐 일왕급이라고 할 수 네. 있죠. 우리 저스틴 비버의 잭뉴 노래에 참여한 Where Are You Now.
0: 네.
1: 그리고 에이브릴 라빈의 스케이터 보이. 이 두 곡 한번 듣고 오시죠.
0: 아, 진짜 자랑입니다. 듣고 와서 이야기 좀 많이 나눠볼게요. 네.

0: 자, 노래 두 곡 듣고 오셨고 잭뉴의 Where Are You Now, 저스틴 비버랑 함께 했는데 저스틴 비버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1: 네,
0: 하겠습니다.
1: 우리 이제 네. 캐나다가 나온 글로벌 팝스타, 뭐 21세기 팝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저스틴 비버. 2010년에 베이비로 데뷔를 했습니다. 네. 이때 이제 저스틴 비버가 막 너튜브가 한창 이제 나올 때
0: 맞아요.
1: 너튜브 스타. SNS 팬덤 시대. 아마 인터넷이 처음으로 만들어낸 팝스타로 큰 인기를 끌었고.
0: 맞아.
1: 근데 저스틴 비버가 그 변성기가 오기 전에 뭔가 이 높은 음색의 거부감, 뭔가 망언, 사고를 좀 많이 쳤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당시 아 진짜 장난이 아닐 정도로 안티가 엄청났습니다.
0: 그때 제가 한국 예. 그때 제가 캐나다에 있었죠.
1: 예.
0: 그때 어느 정도였냐면 저스틴 비버는 캐나다 사람이 아니다. 야, 쟤 미국이야. 뭐 우리가 이랬고 미국 사람들은 얘 다시 캐나다로 보내라. 왜 미국에 오냐. 막 이랬었던. 또 부끄러워했던.
1: 그 네. 그땐지 모르겠는데 소치 올림픽 때인가? 네. 어디 그게 어디 간판이 붙었어요. 미국, 캐나다. 지는 사람이 저스틴 비버 갖기.
0: 맞아.
1: 그럴 정도로 약간 안티가 진짜
0: 맞아.
1: 그런 뮤지션인데.
0: 미국이랑 캐나다랑 싸울 때 막 이런 거예요. 막. 야, 니네 의료 보험 안 되잖아. 미국 막 놀리면. 야, 니네 저스틴 비버 있잖아. 막 그 정도였어요.
1: 맞아요,
0: 진짜.
1: 맞아요. 아마도 근데 그 2015년에 네. 퍼포스라는 앨범을 기점으로 저스틴 비버가 뭐 음악적으로나 뭔가
0: 맞아.
1: 인격적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고 이때부터 약간 소년 이미지를 좀 탈피하면서 이제 안티가 적어졌고 그리고 2020년대부터는 뭐 전 세계적인 팝스타로 위상이 올라갔죠. 그리고 뭐 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혼하면서부터 좀 저스틴 비버가 좀 많이 철이 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또 이제 2026년 4월에 그 코첼라 페스티벌 헤드라이너 무대에서
0: 맞아요.
1: 뭐 자기 팝스타라고 막 으스대지 않고 막 화려한 무대 장치나 뭐 효과 이런 것도 없었고 이 노트북으로 막 너튜브에서 막 자기가 찾아가고 과거 히트곡을 부르는 뭔가 파격적인 공연을 보여주면서
0: 힘을 빼면서부터 네, 그렇죠. 되게 멋있어진 것 같아요.
1: 상당히 그렇죠. 호평을 받았죠. 근데 아직 무서운 게 야, 저스틴 비버가 저도 한 40살 먹은 줄 알았는데
0: 뭔 소리야. 네. 엄청 어리죠.
1: 이거 활동을 너무 일찍 해가지고 네네. 그렇게 체감이 됐는데 94년생
0: 맞아요.
1: 32살밖에 안 됐습니다.
0: 맞아요.
1: 네, 그래서 저스틴 비버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젊고 보여줄 게 상당히
0: 맞아.
1: 많은
0: 맞아.
1: 앨범.
0: 맞아.
1: 그리고 이제 저스틴 아까 들어드린 Where Are You 나오는 그 퍼포스에 실리면서 원래는 잭뉴 곡에 스클렉스와 디플로가 함께한 잭뉴 곡에 저스틴 비버가 이제 피처링한 곡인데
0: 네.
1: 이 곡은 이제 저스틴 비버 커리어의 전환점이 되는 네 번째 앨범 퍼포스에도 실린 곡이고
0: 네.
1: 이 곡으로 인해 뭐 그래미 베스트 댄스 레코딩 부분 수상하면서 저스틴 비버 커리어 첫 그래미 수상을 한 노래입니다.
0: 자, 그리고 에이브리 라빈까지만 하고 좀 네, 마무리를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위대한 아티스트가
1: 그러니까,
0: 많아서 예. 담기가 좀 어렵네요.
1: 야, 그러니까 자 이제 다 좀 이제 에이브리 라빈인데
0: 네.
1: 최근에 이제 뭐 2000년대 초반 그리고 Y2K 리바이벌 네. 노스테이지아 문화로 이제 재조명을 받고 있는 에이브리 라빈입니다. 근데 2000년대 이제 초에 팝 시장이 이제 브리트니 스피어스, 크리스티나 아길레나 같은 뭔가 바르고 완벽한 여성 팀팝이었는데 그 에이브리 라빈이 17살 18살에 이제 데뷔를 했거든요.
0: 네, 네.
1: 근데 상당히 막 민소모의 막 넥타이 패션,
0: 맞아,
1: 막 펑크적인
0: 펑크
1: 모습을 막 삐딱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다른 면이 또 10대들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었죠. 이제 음악도 이제 팝 음악이 기반이긴 한데 여기에 록적인 성향을 넣으면서
0: 맞아요.
1: 또 엄청난 히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2000년대 잘 활동하다가 2010년대부터 라임병에 걸려가지고 잠깐 활동이 지지부진했어요. 근데 최근 이제 잘 나가는 팝스타들 뭐 빌리 아일리시나
0: 네.
1: 뭐 올리비아 로드리고 같은
0: 맞아.
1: 팝스타들의 샷아웃 또 Y2K 리바이벌이 불면서
0: 갑자기 여왕으로 네. 갑자기 다시 여신으로
1: 그렇죠.
0: 이렇게 복귀를 하더라고요. 네.
1: 뭐 네. 펑크의 퀸이다
0: 그러니까
1: 막
0: 투어도 다니고
1: 네. 그래서 재평가를 받으면서 현재도 이제 왕성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캐나다 뮤지션 아 오늘 특집 좋았는데
1: 네.
0: 조금 동부이주 아니었나. 그래서 다음번에는
1: 네.
0: 좀 열심히 찾으셔가지고
1: 아, 이게 밴쿠버가 분발을 해야 돼요.
0: 아, 밴쿠버 쪽도 한번 찾아주시면
1: 네. 밴쿠버가 네.
0: 꽤 있을 겁니다.
1: 네. 네.
0: 밴쿠버 쪽으로 해가지고 BC주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특집을 한번 해가지고 네.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 자, 또 이제 뭐 제가 남은 뮤지션 호명만 해드리자면
0: 호명만 네.
1: 니켈백이라고 또 있어요.
0: 네.
1: 이때 2000년대 또 큰 인기를 끌었는데 에이브리 라빈 그 보컬이 보컬이 에이브리 라빈이랑 결혼을 딱 이혼했습니다.
0: 아, 네. 네.
1: 다니엘 씨죠.
0: 네.
1: 또 현재 지금 제일 잘 나가는 R&B 스타 중 한 명.

0: 유명이죠. 네. 그리고 한때는 이제 저스틴 비버의 후계자라고 불렸던 숀 멘데스도 네. 캐나다 출신입니다. 네. 네. 뭐 이 정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럼 한 곡 들으면서 마무리할 건데 아, 그래도 다니엘 시저?
0: 아, 그렇습니다.
1: 네, 네. 좋습니다. 다니엘 시저의 그럼 베스트 파트 네.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좋았는데 다음에는 이제 서부 쪽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1: 동부 힙합 있으면 서부 힙합 있듯이 예, 예. 너무 밴쿠버 또 빼놓으면 아, 좀 섭섭하니까
0: 그러니까 밴쿠버 예. 좀 더 분발해 주시면 제가 선곡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렇게 다니엘 시저 베스트 파트 들으면서 뮤직메카님 보내드리고 저는 4부 딩카이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0: 감사합니다.

뭐라도 하고 싶은 밤 뭐든지 추천해드립니다. 딘딘의 아카이브 딘카이브. 오늘 제가 딘카이브에서 골라본 건 2026년입니다. 그럼 추후에 1과 2분의 1 듣고 와서 그 이유 소개해드릴게요.

자, 추의 1과 2분의 1 듣고 오셨고 오늘 딩카이브에서 제가 골라본 건 2026년이었는데 어쨌든 2026년이 벌써 반이 지나갔습니다. 진짜 시간이 너무 징그럽게 빠르죠. 징그럽게 무서울 정도로. 예. 정말 무섭게 빠릅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했던 것 같고 예. 특별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예. 뭐 캐나다도 갔다 온 것도 굉장히 특별했고 예, 그래서 올 한 해를 예,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남은 반년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저는 애쉬 아일랜드의 멜로디 안신의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2813님이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수업 있는데 아이패드 충전기를 안 가져가서 급하게 다이땡에서 충전기를 샀습니다. 이 5,000원이 왜 이렇게 아까울까요? 유유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충전기는 그래도 놔두고 계속 쓸 수 있는 거라, 예, 저는 너무 아까워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건 어쨌든 계속 쓸 수 있는 거니까,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뽕을 뽑을 수 있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시티즌스의 True Romance 그리고 머라이어 캐리의 Hero까지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3: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4: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5: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6: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5: 비다샵.
6: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5: 비다이렉트샵.
6: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5: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 샵.
7: 자, 광고 듣고 오셨고요. 딘딘 뮤지컬 끝곡으로 에릭남의 그 밤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빠이.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5: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6: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애프터클럽.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새로운 달이 올 때마다 인류 공통의 주문이 시작되죠. 와, 시간 왜 이렇게 빨로. 그렇습니다. 이제는 완벽한 여름인데요. 아마 동공지진이 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올해 한 거라곤 숨쉬기 뿐인데 벌써 반이 가다니 하면서 이불킥하고 계신가요?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아직 우리에겐 심폐소생술 가능한 7개월이 통째로 남았으니까요. 지나간 건 쿨하게 잊으시고 다시금 유쾌하게 시동 한번 걸어보시죠. 지금부터 3시까지 달려보겠습니다. 유 슬리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re you sleepy에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DJ 슬리피입니다. 래퍼 겸 방송인 신인 트로트 가수. 언제까지 신인이지? 반갑습니다. 첫 곡 버즈의 Funny Rock. 재밌는 락, Funny Rock 듣고 오셨고요. 저는 이 시간에 맞지 않게 좀 텐션을 높여서 좀 하이 텐션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꽤 오랜 시간 제가 이 시간을 담당하고 있지만 새벽 시간이고 일주일에 한 번만 방송을 하기 때문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항상 많으신데요. 놀라지 마시고 지금 뭐 깨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태세를 높여서 잠을 깨워드리는 방송, 잠깨방 지향하고 있습니다. 너무 시끄러우면 볼륨을 좀 낮춰주시고. 아, 이 얘기를 해야겠다. 제가 너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너튜브. 지금 구독자 100명이에요. 아, 200명 좀 됐어. 200? 너튜브. 슬리피 맞아요. 라는 채널인데.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예, 너무 안 보셔가지고. 저 깜짝 놀랐어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아이유 슬리피죠. 오프닝에서 말씀드렸고, 뭐 제가 뭐 항상 오프닝 때 빠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2026년이 해가 밝은 지 이제 벌써 이렇게나 됐구나 했는데 이제 6월 2일이 됐어요. 12시가 넘어서 6월 2일이 됐습니다. 이제 좀 체감이 더 점점 오죠. 아, 벌써 반이 지났구나. 와, 이제 여름이구나. 이제 덥잖아요. 더울 때는 엄청 더운데 와, 이제 여름이면은 얼마 안 남았다. 아, 힘내봅시다. 7개월 남았어요, 여러분. 7개월. 자, 여러분들은 또 어떤 생각하고 계신지 만나보겠습니다. 9735님. 오늘도 투잡 알바 끝나고 가는 길에 듣고 있어요. 텐션 업 업! 맞아요. 이 시간대에 라디오를 지금 들어주신다는 건 투잡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 응원하고요.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하셨고 이렇게 메시지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9761님께서 회사가 바빠서 지금 슬리피 씨 목소리 들으면서 처리하고 있는데 동생들과 힘나게 일할 수 있는 신나는 음악 부탁해요. 추가로 동생들 이름을 불러주시면 힘이 나가지고 일이 덜 힘들 듯 합니다. 은경, 경옥, 보겸아, 힘내! 라고 해주셨습니다. 야, 뭐 그래도 사장님이랑 좀 마음이 다르시겠지만 직원분이시라면 좀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뭐 회사가 바쁜 건 또 좋은 거예요. 그죠? 회사가 안 바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이 너무 없다. 뭐 제 주변에도 아 이번 달 월급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막 이런 친구도 있는데 어쨌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근데 이제 본인 이름이 없는 것 같아. 동생들 이름 다시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힘내서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경옥, 보겸 씨 화이팅! 약간 에코 들어갔어요. 에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이에요. 저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신청하고 싶은 음악이 있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7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무료인 고릴라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애프터클럽 홈페이지, SNS, 인별그램 다 열려있으니까 언제든지 찾아주셔서 매일매일 DJ가 달라요. 아유 슬리피 앞으로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이쯤에서 노래를 또 듣고 올게요. 유정혜님께서 신청해주신 노래 아일릿의 밤소풍 그리고 비비의 왔다 갔는겨 듣고 올게요.

자, 노래 듣고 왔고요. 여러분의 사연을 한 번만 더 만나보겠습니다. 7749님 99단이네요. 77에 49. 초 6학년 사랑둥이 아들이 초저녁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자는 바람에 지금 잠이 안 온다고 못 자고 있어요. 덕분에 슬리피님 목소리 듣고 있으니 좋네요. 근데 내일 학교 가려면 좀 자야 하는데 걱정이네요. 지금 자면 무서운 가위에 눌린다고 하네요. 도윤아, 걱정 말고 자라 라고 슬리피 형이 말해주세요. 꼭이요. 꼭꼭꼭. 참고로 6학년이에요. 아유, 저기 슬리피 저기 아저씨네요. 아저씨 형이 아니라 우리 슬리피 아저씨가 우리 엄마가 부탁한 거 말씀드릴게요. 도윤아, 가위 안 눌리니까 걱정 말고 푹 자렴. 꼭 꼭 해달라고 꼭꼭꼭 이렇게 해주셨어요. 우리 어머님께서. 아, 이 걱정은 끝나지 않는군요. 제가 이제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 제 자녀들이 이제 26개월 그리고 13개월이요. 한두 살짜리 애들도 이러는데 6학년이 돼도 이렇구나. 근데 좀 업그레이드 되네요. 나 지금 자면 가위에 눌린단 말이야! 라는 말을 하는군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 힘내시고. 우리 도윤이 한 번 더 얘기해 줄게. 도윤이 걱정 말고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푹 자야지. 자야 되는 시간에 자야지. 키가 큰 난다.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이야기야. 이 슬리피 아저씨가 잠을 엄청 잘 잤어요. 엄청 잘 잤어. 정말. 쭉 잘 잤어. 지금도 잘 잡니다만. 그때 키가 크는 거야. You know? 어서 잘 잠에 이루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바로 안 잘 거야. 화이팅! 어머님 화이팅이고. 우리 신청곡이 또 있네요. 3222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 K-Will의 말해 뭐해. 그리고 큐더 큐더 QWER의 세레모니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슬리피 아이유 슬리피. 여러분의 사연을 또 만나볼게요. 임세은 님께서
1: 야근하고 술 마시다가 들으니까 텐션이 올라가지고 정신이 깼어요.
0: 야, 야근하고 저기 어디서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술을 한 잔 딱 하시면서 라디오를 들으셨는데 깨버리셨구나. 그럴 때가 있죠. 그러다가 제가 또 이 텐션이 좀 높으니까 시끄러우니까 깨버리셨나 보다. 깬 김에 그러면 술 한 잔 하시면서 제 마무리까지 3시까지 한번 달려보시죠. 이민화 씨가
2: 디핑님 지난 주말에 선배님 결혼식에 다녀왔는데 저도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하기엔 아직 어린 나이인데 말이죠. 참고로 저는 25살입니다.
0: 와우. 평균적으로 이제 여성분이 결혼하시는 나이가 이제 거의 30대가 넘어섰죠 이제. 그래서 보통 20대 분들이 주변에서도 결혼하신다고 하면 우와 진짜 빨리 하시네요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좀 그런데 야 25살에 결혼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참 요즘에는 드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결혼 좋죠. 일찍 결혼은 저는 일찍 하는 거를 추천하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본 적이 있는데 저는 결혼은 무조건 그 추천입니다. 일찍 하셔도 좋아요. 좋죠. 뭐 평생 내 편도 생기고 같이 더 안정적인 마음으로 여행 뭐 맛집 이런 거를 같이 즐길 수 있다는 거 드라마 보면서 그냥.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이는 조금 더 이 신혼을 즐기고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육아를 시작하면 조금 부부가 즐길 수 있는 어떤 앞서 말씀드렸던 여행이라든지 뭐 외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즐기기가 조금은 꺼려지기 때문에 아니 꺼려진다? 꺼려지는 게 아니라 힘들어지죠. 어려워지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결혼은 일찍 하는 거 추천, 육아는 이제 아이는 조금 신혼을 즐기고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미라 씨 일찍 결혼하세요. 좋아요. 노래를 또 선곡해봤습니다. 녹색지대의 준비 없는 이별 그리고 안전지대의 아나타니 듣고 오겠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나는 괜찮아. 그래도 사는 동안 함께 나눈 추억이 있잖아.

네, 쿨하게 떨쳐버리고 싶은 사연들을 소개해드리고 공감하고 위로하고 속 시원하게 날려드리는 시간 쿨밤 시작합니다. 아, 자 오늘 쿨밤 고민 사연을 들어보고 한번 소통해보는 시간이죠. 오늘 어떤 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지 만나보겠습니다. 유봄님께서 보내주신 고민 사연입니다. 슬기, 제 친한 친구는 먹어도 먹어도 살이 안 쪄서 고민이래요. 숨만 쉬어도 살찌는 저한테 살찌는 제 체질이 부럽다는 거 있죠? 웃으면서 하는 말에 정색할 수가 없어서 그냥 넘겼는데 너무 미워요! 나는 사연입니다. 살이 안 찌는 분이 살이 잘 찌는 분을 부럽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살찌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짜증이 나는 거지. 나는 하루하루 느끼는 겁니다만 입장 차이가 정말 다 달라서 그걸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해야겠죠. 얘기를 근데 해도 잘 모르긴 합니다. 사람이 경험을 해야 돼서. 그러려니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유범님도 이름을 공개를 해주셨어요. 우리 유범씨도 언젠가는 이해하는 날이 옵니다. 근데 당장은 좀 답답하죠. 그죠? 힘내셨으면 좋겠네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합시다. 우리 유범씨. 자 여러분, 아 긍정적으로 이 말 드려야겠다. 긍정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예를 들면 유범씨는 그래 저렇게 살이 찌고 싶어도 못 찌는 친구가 있는데 나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추구하는 바가 이렇게 살찌는 게 아니라면 물론 이제 식단이나 운동이 이런 걸 더 열심히 해야겠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에 뱃살이 많이 나와서 누가 막 촬영장에서 막 걷게 해요. 슬리피지 저기서부터 저기서부터 좀 뛰어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기서부터 걸어와. 그러면 옛날에는 아우 이것도 걸으라고 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 이때 걷는 거지 뭐. 이때 운동해서 뱃살을 좀 빼볼까. 나이스. 완전 다르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범씨도 아 살이 찌는 체질이어서 내가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쿨밤 코너에다가 쿨하게 떨쳐버리고 싶은 사연들 작거나 크거나 고민 사연들 많이 보내주세요. 애프터클럽 홈페이지 아이유슬리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제가 소개하고 소통해드립니다. 노래를 듣고 올게요. 정인의 미워요. 수지의 그래도 사랑해.

0: 자, 이번에는요 매주 한국 힙합을 소개해드리면서 저의 사심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피처링 해주세요.
1: 아, 돌아왔습니다. 스크래치 효과음이 돌아왔어요. 근데 좀 길죠? 생각보다 길어요. 옛날엔 이런 것도 연습했었는데 아니다, 원투 연습을 했어요. 제가 이제 래퍼들이 비트박스랑 이런 스크래치 입으로 하는 걸 좀 연습하거든요. 원투 막 이런 연습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자꾸 딴 소리를 하네. 제가 피처링 받고 싶은 분의 음악을 들어본다, 그런 코너입니다. 첫 번째, 빌 스택스의 첫 느낌. 제가 예전에 이제 지기 펠러즈라는 지기 펠라즈라는 한국에서 꽤 잘 나가는 힙합 크루에 있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약간 뭐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뭐 Illionaire, 뭐 아니면 뭐 AOMG, 뭐 Ambition, 뭐 Just Music 약 그런 거죠. 그런 크루에 있을 때 저희 수장이 있었습니다. 대표 같은 거죠. 저희는 레이블은 아니었기 때문에 수익하진 않았어요. 그냥 의리로 모여서 하는 거였는데, 그때 이제 수장님이 이제 바스코 형이었죠. 바스코 형이 이제 닉네임을 이제 랩네임을 빌 스택스로 바꾸셨는데, 아 너무 멋졌어요. 너무 멋졌어요. 그래서 언터처블로서 이제 피처링을 해주셨던 적도 있는데, 정규 2집 타이틀곡이었던 것 같아요. 난리 브루스. 근데 이제 그때는 저희가 하고 싶은 음악을 막 타이틀곡으로 정할 수가 없는 그런 시기여서 굳이 저희가 하고 싶은 음악은 아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막 어떤 대중 이제 보컬리스트보다는 래퍼랑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선뜻 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꽤 오래전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바스코라는 이름을 쓰실 때 제가 이제 언터처블 또 피처링을 받은 적은 있지만, 이제 빌 스택스라는 이름으로 바꾸셨을 때 이제 제가 피처링을 받은 적은 없죠. 근데 계속 행보가 너무 멋지시죠. 랩을 너무 잘하시니까. 그래서 나이가 든 래퍼들은 이제 보통 이제 빌 스택스처럼 되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트렌디하고 랩을 잘하는 래퍼가 되고 싶다, 약간 이런 뜻으로 말을 하는 건데,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언젠가는 저도 피처링을 좀 부탁드리고 싶고, 넉살의 팔지 않아 또 골라봤습니다. 넉살 씨도 이제 방송을 참 많이 해서 뭐 이제 방송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지만,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넉살 씨가 랩을 얼마나 잘하는지, 음악을 얼마나 잘하는지는 다들 알고 있는데, 제가 참 힘들 때 한번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한번 혼자서 막 회사를 이끌어 나가기 시작했을 때쯤에 피처링을 한번 또 부탁을 했었는데, 흔쾌히 한번 해줬었는데, 이제 같이 벌써 그 친구도 아이가 둘이에요. 저도 아이가 둘이고, 이렇게 어른이 돼가면서 또 멋진 음악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주제가 있지 않을까, 가사의 주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제가 피처링 한번 부탁해봐야겠죠. 빌 스택스의 첫 느낌, 넉살에 팔지 않아 듣고 옵니다.
2: 아, 야 준비됐지? 오케이.
3: 예, yeah, 요, 요.
2: 아, 나 좀만 줄여주세요, 좀만.
3: 예, 좀만. 아, 야.
2: 마이크 체크, 체크. 예.

0: 싸구려로 팔잖아.
1: 야, 노래 듣고 왔는데 벌써 1부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찰리 푸스의 히어로, 6782님의 신청곡인데요. 이 노래 듣고 저는 2부로 돌아올 테니까 뭐 기다리라고 할 수가 없네요. 시간이 이래서 이따 봐요.

0: 출제하는 이웃, 일부러 가게를 찾아 매출을 올려주는 이웃도 생겼다고 하는데요. 국밥 한 그릇보다 더 든든한 마음 덕분에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는 달 6월이 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산불은 건조한 시기에 많이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에는 절대 산행을 하지 말고 입산 시에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의 인화성 물질을 가져가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불나면 즉시 119로 신고하고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대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0: FM 10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이 시간까지 잠을 못 이루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잠이 잘 오는 노래를 선곡해보았어요. 새벽 2시에 들으면 딱 좋을 것 같은 노래. 볼륨을 높이고 들어보실까요?

슬리피가 추천하는 새벽 2시의 음악, 잔잔한 음악 틀어드리려는 척 하다가 아주 신나는 음악을 틀어드렸습니다. 서태지의 울트라맨이야! 듣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잠을 좀 깨셨나요? 잠 깨셨어요? 네. 음악도 좋아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막 헤비메탈도 들어보고 막 메탈리카도 들어보고 본조비, Guns N' Roses 막 들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0616님이 이런 메시지를 짧고 굵게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실망 없는 2부 첫 곡! 감사합니다. 잔잔한 음악 틀어드리는 척 하다가 신나는 음악 틀어도 도와해 주시는군요. 자, 이어서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슬리피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뮤지션들을 소개하고요. 같이 음악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슬리피의 최애랑 놀기! 아, 지금 피디님이 이렇게 손을 딱 준비하는 거 보고 제가 슬리피 이걸 좀 길게 끌어봤어요. 언제 올릴까 저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슬리피 하면서 딱 맞춰주셨습니다. 빠밤! 슬리피의 최애랑 놀기. 제가 좋아하는 뮤지션을 선정을 해서 그분의 음악과 그분의 히스토리, 역사를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인데 오늘의 최애는 바로 이효빅! 이상하게 소개했네 이름을. 앞으로도 이효리, 거꾸로도 이효리. 이효리 씨입니다. 뭐 최고의 스타. 모르시는 분이 없는, 전 국민이 아는 스타. 우리 이효리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효리, 1998년 걸그룹 핑클로 데뷔를 해서 큰 사랑을 받았죠. 제가 핑클 사진을 엄청 샀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사진을 샀어요. 어디서 샀냐? 책방에서 많이 샀어. 만화책방에서 그렇게 샀어. 만화책방. 옛날에는 만화책방이 참 많았어요. 웹툰이 없던 시절 아닙니까? 만화를 보려면 만화책방에 가서 만화를 빌려야 되는데 거기에 항상 아이돌의 사진들이 이렇게 쭉 걸렸었어. 그때 제가 이제 중학교 때 200원이었거든요. 그럼 제가 하나씩 사곤 했는데 사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유리 씨 사진 많이 샀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2003년 솔로곡 10미닛으로 가요계를 뒤흔들면서 섹시 디바 시대를 열었고 각종 연말 시상식 대상을 휩쓸었습니다. 예능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이 빛났죠. 이 SBS 패밀리가 떴다를 통해서 털털하고 친근한 매력을 선보이면서 예능 대상까지 거머쥐었으니까요. 이후에 유고걸, 유고걸로 당당하고 자유로운 여성상을 보여주면서 K-POP 여성 솔로의 기준을 새롭게 만들면서 국민 요정! 섹시 퀸이라는 수식어를 얻었습니다. 오랜만에 한번 들어봐야겠어요. 우리 라디오에서 많이 쓰는 빠밤, 이게 또 10미닛에서 나온 거죠. 아, 맞죠. 이거죠, 이거. 이효리 씨의 10미닛, 유고걸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효리의 10미닛 6곡을 두 곡을 듣고 왔습니다. 자, 슬리피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뮤지션들을 소개하고 같이 음악도 들어보는 슬리피의 최애랑 놀기. 오늘은 주인공 이효리 씨입니다. 우리 이효리 씨, 2010년대를 들어가면서 음악성과 메시지를 더 강화한 노래들을 발표를 하는데, 단순한 K-POP 스타를 넘어서 자신의 메시지를 음악에 담아내는 아티스트로 성장해 나갑니다. 여기에 인간 이효리의 성장도 빠질 수가 없죠. 2013년 기타리스트이자 싱어송라이터인 이상순 씨와 결혼 후 제주 생활을 시작하면서 소탈하고 인간적인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강렬한 퍼포먼스와 실험적인 스타일을 선보였던 노래 치리치리 뱅뱅에 이어서 화려함보다는 진짜 아름다움을 이야기한 노래입니다. 미스 코리아까지 두 곡 듣고 올게요.

네, 이효리의 7272 뱅뱅 미스 코리아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자, 이효리 씨는 지금도 여전히 대중문화의 중심에 서 있죠. 광고와 음악방송, 페스티벌 무대에서 꾸준히 존재감을 드러내며 다른 가수들과의 협업도 이어가고 있고요. 또 예능과 토크 프로그램에서는 솔직하고 유쾌한 입담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그 새로운 프로그램 들어가시던데 프로그램이네. 프로젝트 그룹 싹쓰리 기억하시죠? 환불원정대 활동으로 세대를 아우르는 영향력을 입증을 했었고 남편 이상순 씨와의 자연

한스러운 일상 역시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랜 시간 탑의 위치를 유지하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앞으로도 존재 자체로 위로가 되는 현재 진행형 뮤지션으로 남아주기를 바라면서 이상순 씨와 함께 작업한 기억해 그리고 달라요까지 듣고요. 듣고 있니 도영아로 저는 돌아오겠습니다.

듣고 있니 도영아? 시간입니다. 아우 또 새롭게 준비하셨어요. 두둥 그냥 두두둥 북소리를 아 너무 좋네요. 자 오늘 제가 골라온 최근에 나온 신곡 또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아티스트 누굴까요?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IOI! 오랜만에 나와서 정말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갑작이라는 노래 그리고 이제 신곡 나왔습니다. 모터! 아 팬입니다. 이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슬리피의 아이유 슬리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슬리피가 제가 이번 주에 새롭게 발견한 핫한 아티스트와 새롭게 발견한 핫한 신곡들을 소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바로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좀 긴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우리 배미라 씨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미라 씨. 리피님, 저번 주에 귓볼이 많이 부어서 급하게 찾아간 외과에서 귀 피지 낭종 제거를 권해서 제거술을 했어요. 귀에 마취하고 안 보이는 부분이라서 겁먹었어요. 근데 별로 안 아팠던 거예요. 가끔 귓볼이 부어서 옆으로 자는 것도 아프고 했는데 이번에 아주 제거를 했습니다. 속 시원해요. 지금 제거 부분을 실로 꿰매놨는데 빨리 풀고 싶습니다. 세븐데이즈의 내가 그댈 신청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 어디가 아픈데 아플 것 같아가지고 막 안 가고 참고 그런 기억들이 있으시죠. 그러다가 막상 갔는데 어? 뭐야?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끝날 일이었어? 이런 경험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장 그런 비슷한 경험이 치과예요. 치과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 그렇게 무서웠을까? 잇몸에 특히나 그 일단 처음으로 우리가 맞닥뜨리는 아픔은 싫어서 막 근데 그렇다고 양치도 제대로 하지도 않아. 잘 안 가. 엄마 싫어. 안 가. 하다가 어느 날 엄청난 아픔이 옵니다. 너무 아파. 근데 막 참어. 참다가 의사가 아니 저기 치과 가면 더 아프잖아. 하다가 치과 가서 어? 뭐야? 괜찮은데? 이렇게 아플 바에 마취 주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가 너무 아프니까. 그 이후로 치과를 정말 잘 다녔던 한 진짜 십수년 20년? 막 무서워서 안 가다가 딱 한번 너무 아프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아프실 때 바로 병원 가시는 게 좋아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죠? 요즘에 그 마취도 잘 돼요. 예전보다 제가 그냥 개인적인 주장입니다만 예전보다 작은 양으로 마취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어디나 뭐 어디 부위든. 그리고 그 시술도 빨리 끝나는 것 같아. 시대가 변했잖아요. 그죠? 신청곡 틀어드리겠습니다. 실밥 잘 빼시고 빨리 쾌차하셨으면 좋겠네요. 배미라씨. 배미라씨가 신청해 주신 노래 세븐데이즈의 내가 그댈 듣고요. 팀에 고마웠다고 그리고 플라이 투더 스카이의 중력까지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 이거 어쩌죠? 마칠 시간입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소리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맞춰야 될 시간이 지금 벌써 두 시간이 훌렁 지났습니다. 아쉬우시죠?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빨리 갔다는 건 즐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주 동안 SBS 파워 FM 애프터클럽 홈페이지 게시판이랑 애프터클럽 SNS에 아이유 슬리피 앞으로 사연 좀 많이 남겨주시고요. 신청곡이라든지 마지막 곡입니다. 아쉽죠. Field of View의 노래입니다. 모르는 노래인데요. 단단 코코로 히카레 테쿠라는 노래입니다. 좋은 노래겠죠? 그죠? 이 좋은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너무 더우니까 더위 항상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슬며드세요.

고민을 상담하기 위해 AI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김애란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한테는 있고 AI한테는 없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망설임이라고. 작가의 말에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겁니다. 질문을 던지면 곧장 대답하는 AI.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빠른 속도가 AI의 강점이지만 망설임 없이 쏟아내는 대답이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으니까요. 특히 마음에 관한 일이라면 쉼표와

문은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진 발생 시에는 가스레인지나 난로와 같은 화기 사용은 삼가야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만이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SBS 이현경이었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2026년 06월 02일 03시 50분 전남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 기상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산불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계절입니다. 특히 산불 사고의 80% 이상이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행 전에는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에서의 산행을 삼가야 합니다. 산에 오를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가져가지 않고 취사와 흡연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불을 다뤄야 하는 경우에는 소화 장비를 미리 준비하고 산 근처 논밭에서의 소각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로 신고하고 초기에 작은 산불은 나뭇가지를 이용해 두드리거나 외투 등으로 덮어서 꺼야 합니다. 진화가 어려울 때는 불길이 약한 곳으로 피하고 산불이 이미 진행돼 타버린 곳이나 저지대, 도로, 바위 등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산불이 발생한 주변 주택가에서는 창문과 출입문을 닫고 집 주위에 물을 뿌린 뒤 신속히 공터로 대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은 실천으로 산불을 예방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해야겠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환하고 또렷한 세상을 되찾아주는 전문가, 바로 안경사죠. 28년째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이어온 안경사들이 있는데요. 바로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안경사 모임 회원들입니다. 이들은 최근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세상을 밝히는 시력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는데요. 그동안 시력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한 어르신들께 정밀검사와 함께 맞춤형 안경까지 지원했다고 합니다. 눈이 침침한 탓에 집안일조차 버거웠던 어르신들은 새 삶을 선물받은 기분이라며 안경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죠.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만든 감성 최적화 공간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Walk, walk in the city of dust. I love the city.

우리가 함께 만든 플레이리스트로 꽉 찬 파워스테이션. 저 웬디도 좋아하는 다음 곡은요,

제가 사랑하는 아이돌의 인기곡부터 그 시절 추억 속의 노래까지 SBS 파워 FM이 사랑하는 노래만 모았습니다. 다음 노래는 잠깐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호출보 HLSQ FM 107.7MHz 파워FM입니다. SBS

파워 FM은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SBS는 세계 속 디지털 방송 문화의 주역으로서 차원 높은 고품격 방송을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생산과 공유의 시대, 사람들이 모이고 방송에 대해 말하고 생각을 더하는 그 모든 곳에서 진짜 방송은 태어납니다. SBS는 함께 만드는 방송, 함께 만드는 기쁨으로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갑니다. SBS 파워 FM 방송 책임자는 은재양입니다. SBS 파워 FM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SBS 파워 FM과 함께 밝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2026년 6월 2일 화요일, 오늘의 TMI. 소개팅 방식도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속을 나누다가 직접 만나서 밥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는 게 국룰이었잖아요. 시대가 바뀐 만큼 소개팅 방법도 점점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점심시간에 빠르게 만나서 하는 소개팅, 또 인별그램을 통해서 사진과 그 사람의 취향을 알아보고 만나는 그런 소개팅을 했다면 이제는 숏폼을 통해서 소개팅을 한다고 합니다. 셋로그라는 숏폼 만드는 어플이 있는데요. 어플에서 방을 만들면 참가 인원이 매시간 내가 뭘 하는지 2초 정도 짧은 영상을 촬영해서 올려야 하는 어플이에요. 하루가 지나면 그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참가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요즘 소개팅은 셀로그를 같이 하면서 서로의 일상을 먼저 보고 직접 만나는 거래요. 무엇을 먹는지, 어떤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지, 혼자 있을 땐 어떤지 등등 꾸며낸 사진보다 생활 패턴을 확인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는데요. 외모보다 같이 시간을 보내기 편한 사람인지 먼저 보게 된다며 요즘 젊은 친구들이 숏폼 소개팅을 많이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와, 사실 이런 의미는 전 되게 효율성을 많이 추구하는 것 같아요. 예전엔 만나서 알아봐야 됐고 사실 상대가 한 얘기가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또 확인을 해봐야 되는 시간이 있었다면은 이 셀로그를 통해서 이미 1, 2차 정도 그냥 다 확인을 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서로에 대한 마음 결정을 내리는데 더 빠르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당당하게 친구들의 하루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뭐 하면서 펌펌 듣는지 또 뭐를 할 계획인지 신청곡과 같이 보내주세요.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선 광고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 한해보단 좀 나은 거 아니야?
1: 안녕하세요. 저는 펀펀투데이 찡디 아나운서 이인권이고요.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베이시스의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입니다. 예전에는 소개팅이라고 하면 소개해주는 분에게 연락처를 주고받고 톡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3: 엉망 발표.

0: 티켓 무조맨
1: 티어실 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어실 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어실 원스야
0: 무조맨
1: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0: 전화.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인권의 펌펀투데이 1부 막 시작을 했고요. 친구분들의 문자 만나볼게요. 9803님. 오, 최근에 건이도 원어스 멤버들이랑 이 영상 만들어서 올렸던데 네 명이 다 다른 공간에 있는 상황에서 서로 각각 기록해서 공유하니까 되게 재밌는 영상 하나가 뚝딱 만들어지더라고요. 참신하다고 생각만 했는데 요즘은 이걸 소개팅으로 활용하는군요. 신박한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저도 한번 이걸 본 적이 있는 게 친한 형이랑 이제 둘이서 있었는데 갑자기 야 누구 소개받을래 하면서 자기가 이걸 같이 하는 친구를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생활방식과 제 생활방식이 너무 달라서 우선은 거절은 하긴 했는데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약간 보자마자 딱 느낄 수 있어서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노래 한 곡 듣고 목동 앵무새로 돌아올게요. 탈바크만의 She's So High 띄워드립니다.

그런 날 있잖아.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날.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 드립니다. 목동 익무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 드릴 익무새 인권입니다. 2026년 6월 2일 찾아주신 분은 박영미 님입니다. 띵디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딸이 올 가을에 결혼합니다. 20대 초반에 독립하고 지금껏 모든 일을 알아서 척척하는 딸이에요. 저에게는 과분하고 예쁜 딸이죠. 결혼하는 딸을 보는데 제 마음이 좋으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더 큽니다. 딸은 감성적이고 표현을 많이 하는 성격인데 저는 반대거든요. 더 사랑해주지 못해 미안하고 더 많은 서포트를 해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자꾸만 딸의 어릴 적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스치면서 한 번씩 눈물이 주체 없이 흐릅니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올라오면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결혼하고 나면 제가 마음껏 주지 못한 사랑 많이 받고 살길 바랍니다. 결혼하는 가을까지 이제 그만 울고 웃으면서 딸을 축복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내 딸 결혼 축하하고 엄마는 언제나 네 편이니까 힘들면 바로 달려와야 돼. 사랑한다. 양희은의 엄마가 딸에게 신청합니다. 난

SBS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6월 2일 5시 10분 제주 서귀포시 동부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 기상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지금까지 SBS 재난방송이었습니다.

양희은의 엄마가 딸에게 듣고 왔습니다. 사연 소개된 박영미님께는 선물 보내드릴게요. 박영미님은 방금 들으신 엄마가 딸에게 이 곡이 얼마나 와닿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네. 먼저 따님 결혼 너무 축하드리고요. 아무래도 딸 시집 보내기 전에 많은 생각도 하실 거고 또 싱숭생숭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에 어떤 부모가 딸 결혼 앞두고 아유 난 정말 과분할 정도로 사랑 다 줬다, 난 정말 해준 만큼 다 해줬다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못해준 것만 생각이 나고 미안한 마음만 더 떠오르고 그러실 땐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까지 소중한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결혼한 후에도 더 멋진 추억, 더 예쁜 추억 많이 쌓을 수 있다라는 거, 떠나보내는 게 아닌 거예요, 결혼이라는 게. 네. 우리 친구분들도 뭐 사랑하는 딸에게 혹은 아들에게 사랑 전하고 싶을 때 목동익무새 게시판이나 문자로 사연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틀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화요일 아침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뭐 하면서 펀펀 듣고 계신지 신청곡과 함께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만나보겠습니다. 5757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했는데요. 갑자기 오늘 전기공사를 한다면서 일을 못하니까 다시 돌아가라고 하네요. 미리 공지도 안 해주니 당황스러워요. 지금 다시 집 가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이런 일이 있으면은 그냥 늦게라도 문자라도 남겨놓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사람 그냥 가라고 하면 이 시간에 일어나서 나왔는데 참 너무하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강은정님, 라디오의 힘은 참 큰 것 같다 생각이 문득 드네요. 도시락을 싼 후에 설거지하면서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를 따라 부르는 제 모습에 웃음이 살짝 납니다. 오늘도 긍정의 힘 고마워요. 그쵸, 뭔가 라디오의 힘은 그냥 지금 있는 매체 중에서 따뜻함이 가장 많다라는 거, 이렇게 미소 지을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 그 부분이 라디오의 정말 큰 힘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나오는 노래들도 또 미소와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8797님이 신청한 검정치마의 폭죽과 풍선들, 차세대의 명랑하게 두 곡 띄워드릴게요.

검정치마의 폭죽과 풍선들 차세대 명랑하게 듣고 왔습니다.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친구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0936님, 원래라면 이 시간에 세상 모르게 자고 있어야 하는데 남편과 제주 한 달 살기 하러 내려왔어요. 오늘은 제주도에서 맞이하는 첫날이라 일찍 깼어요. 조금 더 누워있다가 이따 아침 먹으러 슬슬 일어나야겠습니다. 와, 너무 부러운데요? 제주에서 한 달 살기? 또 한 달 살기 하러 내려갔는데 막 늦잠 자면서 막 한 11시쯤 돼서 막 아점 먹고 그런 것보다는 일찍 일어나서 한 바퀴 좀 걷기도 하고 산책도 하고 되면은 뛰고 또 아침도 좀 잘 챙겨 드시고 이러면 더 기억에 오래 남고 좋지 않겠어요? 5142님, 이제 6월 됐으니까 저 진짜 운동 열심히 할 겁니다. 지금까지 게으르게 살았으니 이젠 진짜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 볼게요. 체중 관리 제대로 해서 예쁜 옷도 많이 입어야겠어요. 찡디는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다이어트 한 후에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은 그래도 시작 전과 비교해서는 꽤 빠진 상태예요. 그리고 이 약 물고 힘들어도 30분이라도 하자라는 생각으로 하니까 진짜 조금씩 조금씩 몸이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최유리의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잉데카솔로 돌아올게요.

0: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다친 내 마음에도 연고가 필요한 순간 상처엔 솔솔 잉데카솔. 오늘 잉데카솔이 필요하신 분은 지금 이 순간 님입니다. 징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매달 팀마다 팀 회식비가 나옵니다. 그걸로 팀원들끼리 맛있는 걸 먹어도 되고 문화생활하는 데 써도 되는데요. 꼭 매달마다 쓰지 않고 모아놨다가 한 번에 써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매번 회식비로 술자리를 갖고 냈었는데 올 1월에 제가 용기를 내서 다같이 뮤지컬을 보자고 건의했습니다. 다행히 팀장님이 허락을 해주셔서 팀 회식비를 몇 달을 모아서 다같이 뮤지컬을 보러 가기로 했죠. 사실 제가 뮤지컬 보는 걸 너무 좋아해서 정말 기대했고 팀원들도 술자리보다는 뮤지컬 보는 게 더 좋은 것 같다고 호응해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2주 후 팀끼리 뮤지컬을 보기로 한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지난주 새로 오신 팀장님이 팀 회식비로 뮤지컬을 보러 간다는 걸 알게 됐고
1: 에이, 애들도 아니고 뮤지컬은 무슨 뮤지컬? 취소하고 회식이나 하자고!
0: 라는 말씀에 뮤지컬 관람이 취소돼버렸습니다. 제가 진짜 용기 내서 제안한 거고 허락받아서 진짜 신났는데 왜 하필 팀장님이 지난주에 바뀌어서 이런 시련을 맞게 되나요? 이미 예약한 건데 수수료까지 내면서 환불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팀원들도 다 좋아했는데 속상해요 찡디. 잉데카솔 듬뿍 발라주세요.

사연 보내주신 지금 이 순간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야, 팀 회식비로 뮤지컬 보러 가는 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이걸 한 번도 못하고 끝이 나서 너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뮤지컬 한번 가고 싶은데요. 예. 예전에 그 이제 정미선 아나운서라고 있는데 그 제가 입사했을 당시에 멘토 멘티 제도가 있었어요. 그때 저랑 이제 주시은 아나운서의 멘토였는데 그때 보통은 그냥 밥을 먹고 끝내거나 아니면은 그냥 술을 먹고 끝내거나였는데 그때 미선 선배가 그 멘토비를 모아서 우리 연극 한번 보고 제대로 밥 한 끼 먹고 그걸로 대신하자 그래서 몇 달을 모아서 되게 어렵게 그 당시 유승범 씨가는 연극을 또 선배가 예매 성공을 한 거예요. 그걸 보고 뷔페 가서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그게 정말 오랫동안 지금 벌써 9년, 8년 전 얘긴데도 기억에 남을 정도로 너무 좋았었는데 참 너무 무조건 고기 구워서 뭐 건배하고 술 마시는 것보다는 이런 추억 또한 팀원들을 단합하고 또 추억을 만드는 데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팀장님도 아마 처음 왔으니까 좀 얘기하고 싶은 마음에 이랬던 것 같은데 조심스럽게 건의해 보면은 또 올해 안에 한 번쯤 뮤지컬이든 문화활동으로 요 회식비 쓰는 거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들도 뭔가가 뜻대로 되지 않아 속상할 때 잉대카솔 게시판이나 문자로 사연 보내주세요. 진심을 담아 위로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임상아의 뮤지컬 듣고 올게요.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아침에 언제나 펀펀투데이가 있어요. 지금 기운이 없다면 볼륨을 크게 틀어주세요. 기분 전환할 수 있는 노래와 여러 가지 사연을 들으며 기분 업 시키세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남기고 싶은 이야기도 언제나 환영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박미란 님이 찡디 오늘도 출근합니다. 이제 성인이 된 아들이 이 새벽부터 일어나서는 잘 다녀오세요, 사랑해요 라고 하네요. 갑자기 왜 이럴까요? 용돈이 필요한 걸까요? 그래도 기분은 좋습니다. 언제까지 하는지 한번 봐볼까요? 끝까지 하면서 나중에 이제 막 쭈뼛쭈뼛거리면서 저 혹시 용돈 그래도 기분 좋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아들, 미라님이 아들 잘 키우셨네요. 네. 함주영님이 신청한 한동근의 왜 나만 미안했어야 해, 비욘세의 러브 온 탑까지 이어듣고 돌아올게요.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후 2, 3부에서는 무난 인사로 잠 깨워드리고 궁금한 이야기 앱 챗 잉피티 장명서로 돌아올 테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계속해서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은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부 끝곡으로 신청곡 사연인데요. 6344님, 저는 요즘 추억 애니메이션 이누야땡에 빠져 있어요. 애니메이션 주제가를 들을 때마다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라 마음이 찡해져요.

보아의 Every Heart 신청합니다. 저도 너무 좋아했던 애니메이션이고 또 그때 너무 좋아했던 노래 신청해 주셨네요. 그쵸, 이런 거 보면 참 그때가 그리워지고 그때 때문에 더 마음이 뭔가 뭉클해지고 찡해지는 것 같아요. 1부 끝곡으로 함께 들어보시죠. 보아의 Every Heart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Love.
1: 앤마리의 2002 김동선님의 신청곡으로 오늘의 기상송 준비해봤습니다. 분명 좀 전에 자려고 누운 것 같은데 왜 벌써 아침이죠? 친구들 얼른 일어나서 출석 체크 문자 보내주세요. 0614님 갑자기 6월이 쓱 시작됐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벌써 6월 2일이에요 여러분. 와, 2026년 이제 절반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헛되지 않게 지금이라도 잘 보내봐야죠. 제가 이거 노래 실수 많이 해서 많이 듣고 연습을 했는데 또 트로트가 본의 아니게 흘러나왔네요. 예. 펌펀 인별그램 눌러오시면은 제가 이 노래를 정말 무자비하게 망친 클립을 또 되게 잔인하게 박제를 해놨습니다. 예. 갑자기 관련해서 많이 보러 놀러와주세요. 윤정우님, 월드컵 시즌이라 유니폼을? 근데 목 부분이 너무 늘어나서 몇 살 잡히셨나요? 아니요, 이거 새 옷인데. 이 디자인 원래 이런 거고요. 월드컵 시즌이라 입은 건 아닙니다. 아니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SBS 이번에 월드컵 중계도 안 하는데 좀 슬프긴 합니다. 에, 그래도 이번에 좀 편하게 지켜볼 수는 있겠네요. 장승희님, 굿모닝. 목포는 새벽부터 비가 오고 있어요. 서울은 날씨 좋은가요? 서울 가는 기차 타러 역에서 듣고 있어요. 아, 목포에는 지금 비가 오고 있군요. 서울은 지금은 뭐 조금 흐리긴 했는데 비가 오고 있진 않습니다. 뭔가 비 내리는 기차역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다. 우리 장승희님 낭만을 한껏 챙기고 계시네요. 아, 전미영님도 찡디 좋은 아침. 여기 부산은 새벽부터 비가 많이 오네요. 그래도 펌펀투데이 찡디가 있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영님. 저도 미양

님의 문자가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부산도 비가 오고 있군요. 지금 남부지방 쪽에는 비가 내리고 있나 봐요. 제주 남해안에는 호우경보까지 내렸다고 하니까 우리 남부지방에 계신 친구분들 오늘 비 피해 없이 안전하게 또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보는 라디오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라디오 진행하고 있는 제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SBS 고릴라 어플 켜시고 파워 FM 클릭 후 보라 온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 듣고 싶은 노래는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인권의 펌펀투데이,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아우디 A6와 함께하는 지금 잠시 멈춰 나를 마주할 시간. 감각적 디자인, 진보된 디지털 경험, 드라이빙 어시스턴스까지 비로소 완성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존재감, The New Audi A6.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그레인온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5: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0: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6: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7: 르노.
8: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9: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8: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9: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0: 글레오?
1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알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여러분이 궁금합니다. 궁금한 이야기? 예. 네, 오늘은 평소와는 다르게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바로 펀펀 100분 토론. 지금 이 새벽에 100분 동안 토론을 한다고? 놀란 친구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특별히 친구들과 깊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주제를 하나 내어드리고 A와 B 두 개의 선택지를 드려서 밸런스 게임을 진행해볼 건데요. 친구들이 어떤 걸 더 많이 투표했을지 제가 맞춰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주제와 보기 바로 말씀드릴게요. 둘 중 하나를 공개해야 한다면 어떤 걸 공개하는 게 좋을까요? A. 오늘 하루 내 속마음 공개되기. B. 오늘 하루 내 각종 검색 기록 공개되기. 여러분이라면 둘 중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은지 투표한 이유까지 자세히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코너에서 문자 읽히신 분들께 선물을 보내드릴 건데요. 친구들이 더 많이 선택한 쪽을 제가 맞춘다. 얼음 동동 시원한 커피 쿠폰 드리고요. 만약 맞히지 못한다. 아이스 워터 생수 쿠폰 드릴 거니까 제가 친구들이 어떤 걸 더 많이 선택했을지 맞출 수 있게 투표한 이유도 잘 적어서 보내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는 속마음 공개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하면 A 또는 속마음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아니다, 나는 검색 기록 공개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하는 분들은 B 또는 검색 기록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가 생각하는 이유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로 참여 가능한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에일리에 보여줄게 띄워드릴게요.

에일리에 보여줄게 듣고 왔습니다. 궁금한 이야기 F, 오늘 주제는요. 어떤 게 공개되는 게 더 나을지. A. 내 속마음이 공개되는 게 낫다. B. 또는 내 검색 기록이 공개되는 게 낫다. 어떤 게 나은지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친구들이 또 열심히 투표를 해주셨어요. 친구들의 선택과 이유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도유정님. A. 속마음. 나의 출근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야, 이거 회사 가면 난리가 나겠네. 어? 사장님도 출근하기 싫었었어요? 이거를 하면은 회사가 안 돌아갈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근데 모두가 같은 마음인 걸 확인한다. 그러면 괜찮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종열님은 B. 검색 기록이요. 저의 속마음 감당 가능하겠어요, 찡디? 종료님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시길래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종료님이 속마음 속에 있는 저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DJ인지 너무 궁금해지네요. 아니다, 말씀하지 마세요. 좀 무섭기도 하다 생각을 해보니까. 0065님, 속마음. 내 속마음을 알아야 상대방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고 그에 맞게 행동할 것 같아요. 이건 되게 용기 있는 분인 것 같아요. 나를 먼저 오픈을 하겠다. 내 자신이 이런 거다 라고 알려줘야 상대도 나를 제대로 보고 알아보고 행동할 수 있지 않냐. 나를 오픈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분이면은 이게 또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8983님. B. 검색 기록이요. 속마음 얘기하게 되면 싫어하는 직장 상사 앞에서 쌍욕할 순 없잖아요. 속마음 들킨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쵸.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만날 수 있는 상사나 또 사회에서의 사람들이 확 줄 수 있겠다. 요 생각도 드는 거죠. 4931님. A. 보통 속마음의 현실화가 검색이죠. 현실화 전을 들키는 게 나아요. 야, 근데 제가 그래서 안 그래도 네, 제 검색 기록을 확인해 봤거든요. 근데 또 별게 없는 거예요. 뭐 흰옷에 커피 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요런 것들이 있어서 너무 쓰잘데기 없는 현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요거 공개하는 것도 좀 창피한데? 생각이 드는 거죠. 0583님. B. 검색 기록. 요즘 제 주식 수익률 좋거든요. 주식 검색을 주로 해서 검색 기록 자신 있어. 제 주식도 어떻게 생각해? 라고 많이 물어봤거든요. AI한테. 네, 너무 슬픈 검색 기록들. 그리고 내 계좌가 공개될 것 같아서 아, 저는 이것도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제가 예상을 해봐야겠죠. A. 내 속마음 공개되기. B. 내 검색 기록 공개되기. 이 중에서 어떤 게 더 많은 선택을 받았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제 예상은 B. 검색 기록 공개되기입니다. 야, 저는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요. 아, 이쯤에서 어떻게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검색 기록 아니요, 지금 바로 발표해 볼까요? 투표 결과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해 주셨는데요. 투표 결과 A. 속마음 공개되기 32%, B. 검색 기록 공개되기 67% 나왔습니다. 자,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오늘은 선물을 드린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제가 속마음 공개되기 선택을 했는데 실패를 했네요. 예, 네, 죄송합니다. 오늘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아이스 워터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여러분, 출근길 이동수단으로 둘 중 하나를 꼭 골라야 한다. A. 에어컨 빵빵하고 텅텅 비어서 편안하게 앉아서 갈 수 있는 버스를

1시간 20분 타고 간다. B. 에어컨은 꺼져 있고 꽉 끼어서 가야 하는 하지만 한 번 환승까지 해야 하는 만원 지하철 30분을 타고 간다. 여러분이라면 둘 중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은지 투표한 이유까지 자세히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로 참여 가능한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미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미 듣고 왔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요거였습니다. 출근길 이동수단으로 둘 중 하나를 꼭 골라야 한다면 A. 에어컨 빵빵하고 편안하게 앉아서 갈 수 있는 버스를 1시간 20분 타고 간다. B. 에어컨은 꺼져 있고 꽉 끼어서 가야 하고 환승까지 해야 한다. 2만원 지하철을 30분을 타고 간다. 여러분이라면 둘 중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은지 투표한 이유까지 자세히 보내주셨거든요. 그 뜨거운 투표 현장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0752님 C 비행기. 0752님 따끔. 이 비행기가 어떻게 보면 더 오래 걸리는 거 알죠? 이거 가야 되고 이거 짐 검사해야 되고 이거는 너무 오래 걸린다. 이어서 유소영님 A 버스 탈래요. 저 서울에서 판교까지 만원 지하철에 환승까지 하기 싫어서 7시에 집 나와서 출근했어요. 생각보다 힘든 일이더라고요. 버스는 타고 자고 자면서 가면 되잖아요. 이런 분들 계세요. 그냥 한 번에 그냥 쭉 가고 싶다. 조금 더 걸려도 된다. 아, 이런 것도 참 공감이 가는 거죠. 차답솜님. 과민성 대장이라 B 지하철이요. 버스는 화장실도 없고

0: 지하철은 신호 오면 내릴 수 있거든요. 더위도 많이 타서 고민했지만 화장실 포기할 수 없어요. 저희 개인 차가 있어요. 이게 한번 내려서 이 반응이 가능하단 말이죠. 차도 손님. 8815님. A. 시원한 버스에서 1시간 20분 동안 펑펑 들으면서 출근하면 얼마나 행복하게요. 우선은 시원해야 된다. 나 이거 더운 거는 못 참겠다. 이런 분들 계셔. 특히 여름이면은 공감이 가요. 8845님. B. 지하철이요. 낑겨서 가더라도 짧게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환승하면서 살짝 숨 쉴 수 있잖아요. 남겨주셨거든요. 자, 그러면은 예상을 해봐야겠죠. 버스 대 지하철. 이 시간차가 조금은 있어요. 제 선택은 버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투표 결과 74-26으로 여러분 버스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은 선거표에서 확인해 주시면 됐고요. 저는 3부 챗 인피티 장명서로 돌아올게요.
1: 케이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글로벌 정보공개 플랫폼 CDP로부터 국내 RE100 가입 기업 중 최초로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인정받았습니다. RE100은 기업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캠페인인데요. 수자원공사는 수력과 태양광을 활용해서 자체 소비량을 초과하는 전력을 생산했습니다. 이번 성과로 안정적인 물 에너지 확보가 기대되는데요. 덕분에 앞으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겠네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지게.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닭고기 참프레.
1: 상품은 준비됐는데 쇼핑몰 운영이 막막할 때는
2: 카페24 프로.
1: 1인 브랜드도 대형 기업도
2: 카페24 프로.
1: 판매 맡기면 매출이 저절로 올라간다고?
2: 아, 카페24 프로.
1: 프로가 다 해주는 카페24 프로. 지금 시작하세요.
3: 프로 서비스로 고고고. 카페24 로 다다다.
4: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5: SBS 우리말 지킴이.
6: 아이들 등살에 집안이 한시도 조용할 틈이 없다. 등살이 눈에 띄게 빠졌다. 오늘은 발음은 같지만 표기와 쓰임이 다른 두 단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이들 등살에서 등살은 몹시 귀찮게 구는 짓을 뜻하며 쌀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이와 다르게 등살이 눈에 띄게 빠졌다에서 등살은 등에 있는 근육을 뜻하며 발음은 등살이라고 나지만 표기할 때는 뱃살, 턱살처럼 살이라고 적는 것이죠. 정리하면 들볶거나 성가신 짓을 뜻할 때는 쌀을 쓰는 등살, 등 근육을 뜻할 때는 살을 쓰는 등살. 이번 기회에 확실히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

0: 및 필요하다.
1: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꼭 필요한 이름을 지어드릴게요. 챗잉피티 장명소. 이름을 짓고 있을 뿐인데 친구들의 센스에 빵 터져서 웃게 되는 시간, 챗잉피티 장명소입니다. 장명이 필요한 분은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유료 문자 챗잉피티 장명소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오늘의 첫 번째 의뢰인 진유수님 만나볼게요. 찡디 안녕하세요. 저희 집은 타워형 공동주택입니다. 그렇다 보니 공용 공간으로 빠져버리고 남은 거실에 애매한 1.5평 정도의 공간이 남습니다. 그곳에 4인용 소파를 배치하니 소파만으로 꽉 차네요. 다행히 출입이 가능해서 아늑하니 분위기 좋은 아지트로 사용하려고요. 이 공간에 작은 티테이블과 작은 책장, 화분을 놓고 저만의 카페로 만들어볼까 합니다. 커피도 마시고 책도 읽고 맥주도 마시고 사색도 할 계획입니다. 이름만 지어주시면 작은 명패도 달아보려고요. 저희 집 카페 이름 쌈박하게 지어주세요. 사연 보내주신 진효수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1.5평 작은 공간을 진효수님만의 작은 카페로 만든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카페 이름 부탁하신 대로 쌈박하게 지어봅시다. 선물로 커피 쿠폰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0cm의 사랑은 은하수다방에서 듣고 올게요.

10cm 사랑은 은하수다방에서 듣고 왔습니다. 챗 잉비티 장명수 함께하고 계시고요. 첫 번째 사연의 의뢰인은 진효수님이었어요. 1.5평 작은 공간의 꿈이 나만의 카페 이름 쌈박하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커피 쿠폰 준비해놨고요. 지금부터 이 카페 이름 쌈박하게 지어볼게요. 이선희님, 효순의 효수님의 성함을 따서 효순의 우리 이선희님 따끔. 6615님, 저 카페에도 약간 영어 쪽으로 가는 것도 느낌 살거든요. 지니어스. 이제 영어 발음 그대로 가면 지니어스. 효수님의 이름을 살려서 지니어스. 요거 너무 제 스타일이긴 해요. 6615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박영호님, 이렇게 하면 카페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 박영호님 따끔. 0202님,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광인효수 카페. 많은 분들이 이제 광인효현 숙경영 예상했는데 우리 이렇게 한가요? 광인효수 카페. 조금 길긴 하지만은 임팩트 굉장히 강렬했다. 0202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0431님 백조의 효수. 야, 이게 다섯 글자로도 가봤네요. 백조의 효수. 0431님 슈페가 아닌 따끔. 저도 본의 아니게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우린 따끔으로 가는 거죠. 0431님 한 번 더 도전하신 것 같아요. 효수 섹시 섹시 섹시. 아, 이게 두 번의 도전 만에 쌈박하게 왔네요. 효수 섹시 섹시 섹시. 0431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0390님 커피 한잔 효수. 약간 조금 구수하게 갔는데요. 커피 한잔 효수. 0390님 따끔. 이어서 박혜영님,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커피 한잔 할래요. 노래 두 곡을 섞어주셨어요. 예. 사실 박혜영님 문자 소개하면서 우리 제작진이 이렇게 했어요. 도전 한번 해볼래요? 노래가 두 곡인데? 이건 나를 너무 야바던 처사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박혜영님, 제가 성공을 한 기념으로 따끔, 네, 따끔 보내드리고요. 이성자님, 멋진 효세계. 아, 요즘 또 SBS 드라마 멋진 신세계가 또 반응이 좋거든요. 거기서 따서 멋진 효세계. 올해 이성자님에게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0752님, 이리오슈, 냉큼효슈. 0752님, 따끔. 8258님, 효수프레소. 야, 이렇게 또 우리가 많이 보음직한 이런 것도 한번 가야죠. 휴스프레소 마지막으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야, 나만의 공간이 있다라는 거 이거 얼마나 낭만이 있어요. 예, 부럽네요. 채 딩피디 장명수 함께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사연 정영복님이 의뢰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찡디. 제가 사는 동네에 건강 걷기 양성자 과정 교육이 있어서 수강을 했습니다. 모든 과정을 완료한 후에도 더 배우고 더 걸을 수는 없을까 해서 아쉬워했는데요. 계속해서 운동과 훈련을 하고 싶은 수강생 중

8명이 모이게 됐습니다. 매주 화, 목요일마다 80분간 걷기로 했습니다. 모임 공지를 위해서 단체 톡방까지 만들었는데 아직 모임명을 정하지 못해서요. 8명이 월 8회 80분 동안 걷기라는 저희 모임의 특색을 살려 걷기 운동 모임의 이름, 장명을 부탁드려봅니다. 사연 보내주신 정영복님에게 선물 보내드리고요. 건강 걷기 양성자 교육, 이게 있다는 걸 또 처음 알게 됐네요. 요즘 걷기 운동들 많이 하고 계시죠? 자, 이분들은 8분이 월 8회 80분간 걷는다고 합니다. 이 모임의 이름 정해봅시다. 계속해서 커피 쿠폰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윤건의 걷다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윤건의 걷다 듣고 왔습니다. 챗 잉피티 장명수 함께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사연의 의뢰인은 정영봉님이었어요. 여덟 분이 월 8회 80분 동안 걷는 모임의 이름을 부탁을 하셨습니다. 커피 쿠폰 준비해놨고요. 이 모임의 이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황용태님 팔자걸음, 황용태님 따끔, 박인용님 88 걸림픽. 이제 걸어다니는 올림픽이다. 88 걸림픽. 우리 박인용님 따끔. 2221님 영봉세요.

내 니. 저는 참 이런 친구분들 볼 때마다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살며 이 사연을 짧게 듣고 이 노래가 영봉세요에서 한번 살리고 거기 잘 지내니 아니에요. 걷기 잘 지내니까지 이렇게 녹여낼 수가 있는 거지. 너무 궁금해요. 여러분들이 야 2221님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0817님 팔팔하고 풋풋하게. 오, 그쵸. 여덟 분이 월 8회 어떻게 걷는다? 풋풋하게 발로 걷는다. 0817님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2221님 아까 그분이거든요. 그 임창정 소주 한잔 보낸 분이거든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오늘 80분 걱정. 소주 한 잔이 조금 더 임팩트가 있긴 했지만은 이것 또한 우리 221님 아닌 다른 분이 보냈다면은 이거 충분히 또 받아갔거든요. 아 존경합니다 221님. 아 저희가 박수 보내드려요. 예. 2160님 이어서 만나볼게요. 걷는 건강?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 걷는 건강? 또 하나 걷는 건강. 걸으면서 건강 챙긴다. 두 개의 의미를 싹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 2160님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정지웅님. 걷는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여기 들어가시면 돼요. 지우님. 여기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지우님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장재님. 에이 건강해줘라. 우리 장재님. 따끔. 9858님. 8명이 걷는 모임이니 겉팔계 어때요? 모임 이름으로 겉팔계. 9858님. 따끔. 우리 최준호님. 팔로우. 8명이 한다. 팔로우. 우리를 따라와라. 우리 최준호님. 따끔. 6166님. 우리 무릎 88회. 그쵸. 야 우리 모임 무릎 88회. 많이 부러운 닉네임이기도 하네요. 6166님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라인제님. 팔팔하게 걷고 있는데. 마지막 우리 허경환 씨의 유행어로 우리 라인제님에게 커피 쿠폰 보내드리면서 아 저희는 챗 인피티 장면서 문 여기까지 닫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덕분에 또 아주 한껏 웃을 수가 있었네요.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0: 한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국 델리미트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와,
1: 건강한데 맛있네.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엔 비빔밥.
2: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3: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3: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3: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청취 및 상품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2: 여보, 이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5: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6: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7: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6: 비다샵.
7: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6: 비다이렉트샵.
7: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6: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8: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9: 든든한 내일로요.
8: 네?
9: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8: 제대로 가시네요.
9: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대한민국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7시부터 김영철의 파워 FM이 방송됩니다.
12: 광고 듣고 왔습니다. 4901님이 안녕하세요. 창원에서 가평으로 군에 간 아들 수료식 가고 있어요. 라디오 들으며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다녀올게요. 7728님도 대구에서 가평으로 지금 큰아들 만나러 가는 중이래요. 네, 두 분 모두 안전하게 가셔서 반가운 얼굴 아들들 잘 만나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끝곡 벌써 흘러나가고 있네요. 트레인의 Hey Soul Sister. 이 곡 듣고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메이징 알러뷰스 마징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농협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아직 한 번 남았다.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6: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5: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7: 인쇄는 와우프레스.
8: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7: 뉴바옴,
8: 운동할 때도
7: 뉴바옴,
8: 장 건강에도
7: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도.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4: 3, 2, 1 가평으로.

모자 무사 최근 인기를 끈 드라마의 제목이죠.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자, 특이한 제목인데 제목 한 줄로도 뭔가 위로를 받았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신감 뿜뿜하며 살기는 쉽진 않죠. 내 자신이 초라하고 찌질하게 느껴질 때도 너무나 많은데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구나, 뭐 이런 위로를 받은 거겠죠.

근데 또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다양한 모자 무사들이 등장했더라고요. 모두가 자신의 무이자 할부와 싸우고 있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것도 이제 좀 위로가 되고, 모두가 자신의 무너진 턱선과

봄, 여름, 가을, 겨울 브라보 마이 라이프로 2026년 6월 2일 화요일 김영철의 파워 FM 시작했습니다. 네. 이 노래를 줄이진 않죠. 부마라 이렇게. 아, 우리 조혜영님이 모두 무너진 뱃살과 싸우고 있다. 그렇죠. 우리 또 찰가루 바로 또 활용 응용 들어가줘야죠. 전 아침에다 30분 걷는데 살은 안 빠지고 저녁에 잠만 잘 옵니다. 어, 이게 어디야. 오늘도 뱃살과 싸우며 걷는 중 이기고 올게요. 크크크. 혜영님 조금 빨리 걸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도 뛰는데 아, 위에 윗배 뱃살이 있다 했더니 그 술살이야. 그 제대로 안 뛰어서 그래. 제대로 안 뛰어서 그렇대요. 그래서 파워워킹 걷는데 조금 더 빠른 걸으면 충충하면 뭐 또 뱃살이 빠지고 아이 모르겠습니다. 다들 뱃살과 싸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30분 걷는 거 좋고 아 저녁에 잠만 잘 온다. 이거 나는 잠만 잘 오죠. 나는 밥맛만 좋아. 미치겠어 지금.

0: 김수현님 모자무사 내 인생 최고의 드라마로 바뀌었어요. 대사 한 줄 한 줄마다 눈물 짓고 웃음 짓고. 자 12부작인데 이제 드라마가 종영은 됐죠. 5월 24일 종영됐는데 아 제가 사실 더 글로리도 좀 지나고 나서 봤죠. 이제 물론 이제 9부부터 16부는 나오자마자 바로 봤지만 아 나 1회부터 8화까지 아끼고 안 보다가 헛소리하고 나중에 아 모자무사 아니 지금 정선희 씨 우리 개그우먼 정선희 선배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영철아 빨리 봐줘. 근데 빨리 보고 얘기를 하지. 뭐 털 게 많은가 봐요 지금. 어쨌든 모두가 자신의 무언가와 싸우는 하루 오늘도 우리 응원은 뭐죠? 공식적으로 응원 응원을 보낼게. 응원을 보내면서 시작합니다. 자 화요일 오늘 4부는 광학편의점. 와 진짜 화요일 빨리 가는 것 같잖아요. 뭐 한 주 시작하면 화요일 빨리 올 수도 있잖아요. 이 편의점에 과학이 있어요. 과학도 팔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러블리 시기시기 과학재식 작가님과 유쾌한 과학수다 이어갈 거고요. 오늘도 검정색 옷 예상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 오늘 철파입니다. 드리는 선물은 단백질면 수분 보충 음료 집와이어 이용권 올인원 영양제이고요. 고릴라 보이죠? 넥타이한 모습도 보일 거예요. 보는 라디오 켜져 있고요. SBS 라디오 에라오 채널로 너튜브로 들어가시면 실시간 라이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아침은 김영철 그래서 언하김 광고 듣고 오디리 아시죠?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터 오디리부터 2시간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다같이 달려라 하리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3: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6: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7: 하이마트로 가요.
8: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7: 하이마트로 가요.
8: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6: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7: 키움으로 타.
8: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7: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8: 역시 키움.
7: 키움 증권.
9: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정치 및 상품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0: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11: 아우, 남는 게 없어요.
8: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11: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속보입니다. 이 철가루들이 고기를 구우려는데 그릴이 없다는 소식입니다. 그릴이 있어. 그릴 있는 저 정불리가 찾아가겠습니다.
1: 에? 아니 속보가 아니라 고기를 먹고 싶은 속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저기 그것은 선물은 어디 있는겨?
0: 네 걱정 마세요. 한 손에는 그릴 한 손에는 선물 양손 두둑하게 철파임이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헬스키퍼 구급함,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세트,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 이용권,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힙핏, 스마트 앤 심플 무아스에서 두피 앤 헤어드라이기, 건조한 피부 해결사 미별에서 히알루론산 수분크림, 공간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캐나다 건강기업 오로니아에서 남성 활력 브이파워, 예쁘게 나이 들자 영모닝에서 리포좀 NMN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였고요. 저는 12시간 빠른 뉴스, 8시엔 뉴스에서 만나요.

이효진 살살하자 박지윤은 두배로 축하.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뉴스만 간추린 오데리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반딧불이를 직접 관찰하는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바로 6월 3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는 운문산 반딧불이 신비 탐사인데요. 반딧불이는 천연기념물로도 지정된 환경지표 곤충으로 주로 6월에서 9월 사이에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반딧불이 서식지에서 반짝이는 모습을 직접 보고 생태 환경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약은 무주 반딧불 축제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가능합니다. 반딧불 탐사 외에도 반디 무드등 만들기와 양말 목공예 체험, 다육식물 체험, 버블쇼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마련되어 있고요. 플리마켓과 함께 산나물 비빔밥, 묵사발, 찰 옥수수 등 지역 먹거리도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주 반딧불 축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요. 반짝이는 반딧불이를 관찰하며 예쁜 추억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0: Larry. 두 번째 소식은요. 녹차를 우려 마신 뒤 티백을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버리기 전에 한 번 더 활용해 보세요. 녹차에 있는 카테킨 성분은 냄새 분자를 분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물기를 제거한 티백을 냉장고 안쪽에 두면 퀴퀴한 냄새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 전자레인지 탈취에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물기가 남아있는 티백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30초에서 1분 정도 돌리면 카테킨 성분이 수증기와 함께 퍼지면서 음식 냄새를 줄여준다고 합니다. 프라이팬 잡내도 관리할 수 있는데요. 프라이팬이 잠길 정도로 물을 붓고 사용한 녹차 티백 한두 개를 넣고 5분 정도 끓이면 냄새가 싹 사라집니다. 앞으로는 녹차 티백 바로 버리지 마시고 유용하게 재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트 오데리였습니다. 아, 예전에 정리가 안 됐는데 얼핏 어디서 커피가루, 녹차가루 이런 거 티백 버리지 말고 후라이팬 이런 데 씻는 거 얼핏 들었는데 오늘 딱 정리가 되네요. 우리 차가루들 그렇게 활용해 보시고. 자, 이유진님, 철업디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반월상 연골 무릎 봉합수술하고 1년의 힘든 재활기간을 지나고 배드민턴 복귀해서 이번 주에 첫 대회가 있습니다. 그때도 대회 중에 다친 거여서 사실 무섭지만 1년간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잘 견뎠기에 제 무릎을 믿고 자신 있게 뛰어보려고요. 파이팅! 야, 조혜리 누나가 십자인데 그죠? 그리고 저는 이제 반월상 연골 파요. 그래서 그 골든야드 누나 나와가지고 용철이도 다쳤지. 넌 어디야? 반월상. 아니 반월상은 아래잖아. 십자보다. 그 또 무릎 수술한 것끼리 우리끼리 선배님 어우 있거든요. 와, 저도 반월상 연골 죽는 줄 알고 울고불고 라디오 할 때 그 여러분 목발 짚고 와서 재활을 했는데 유진님 제가 그 조깅하는 선생님한테도 들었는데요. 무릎을 수술했으면 또 써야 된대요. 이거 뭐 평생 언제까지 뭐 놔둘 거야 죽을 때까지. 무리하지 말고 조금 써야 무릎도 재활을 잘 했으니까. 대신 아직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너무 막 슬라이딩 해가지고 받고 아직은 그러지 마시고 맞죠? 살살 하시면서 무릎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고생했어 유진씨. 자, 박지은님은 오늘은 우리 서연이와 영훈이 쌍둥이 생일입니다. 쌍둥이들아 20살 성인된 거 두 배로 축하하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날만 가득하기를 엄마 아빠가 응원한다. 사랑해. 지은님 나는 지금 서연이와 영훈이 해서 쌍둥이 해서 느낌이 왠지 요즘 물론 지금도 20살도 요즘인데 난 지금 한 초등학생인 줄 알았어. 20살이 됐어 벌써. 서연이랑 영훈이 성인된 거 그대여 미리 축하합니다. 성인식 노래 부른 거야 아저씨가. 성인된 거 축하하고 지은씨 유진씨 우리 두 분께는 진짜 닭가슴살로 만든 면 JCDM에서 꼬다면 세트 드리고요. 7시 17분 47초 지나가고 있어. 쨍한 날씨 얘기 들어보러 기상청 제가 연결할게요. 백혜영 리포터.
1: 네, 안녕하세요. 철업디.
0: 태풍 여파로 인해서 제주도 쪽에는 호우주의보 맞죠?
1: 맞습니다.
0: 그리고 우리는 좀 쨍하고.
1: 맞아요.
0: 대충 오면서 듣고 왔고 날씨 다시 정확하게 들어볼게요.
1: 네, 오늘 중부와 남부지방의 날씨 분위기가 서로 다릅니다. 태풍 장미가 일본으로 북상하면서 고온다습한 수증기가 유입됐습니다. 때문에 제주와 남해안에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해 호우특보가 내려진 곳이 많고요. 통영 거제 남해군에도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들 지역으로는 오전까지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반면 중부지방은 30도를 넘는 땡볕더위를 보이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서울 33도로 어제보다 5도 높겠고 비가 오는 남부지방은 대구 27도, 부산 24도에 머물겠습니다. 파워 FM 날씨였습니다.
0: 나 지금 머리 스프레이 바를까 하는데 그럼 자신감 뿜뿜 올라가겠죠? 아하 모모랜드 뿜뿜 듣고 빵야 빵이도 자신있게 우리 모두 오늘 뿜

아침을 여는 철가루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퀴즈 풀고 수분 보충 음료와 백화점 상품권까지 챙겨드리는 빵냐 이 코너는요, 의사가 만든 수분 회복 솔루션 링티와 함께합니다. 의사들 정말 대단해. 오늘 도전할 철가루 우리 메리 이 메리님인데요.

0: 철없디 아기 천사를 기다리고 있는 임준생, 임신 준비생 우리 철가루인데요. 왜 그런 날 있잖아요. 이번엔 뭔가 되겠다 싶은 날. 그런데 기대가 너무 컸을까요? 이번에도 실패네요. 함께 마음 졸여준 남편에게도 괜시리 미안하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 없죠. 철없디 응원을 받아 이번 달도 힘내보려고요. 자, 전화 연결된 순간 제가 노래 앞부분을 부를게요. 철가루가 뒷부분을 불러주시면 됩니다. 이 메리님.
1: 철없디.
0: 메리님, 오늘 우리
1: 네,
0: 신나게
1: 저렇지.
0: 유피 노래 가볼까요?
1: 좋아요.
0: 나의 바다야,
1: 나의 하늘아,
0: 나를 안고서 그렇게 잠들면 안 죽어. 네, 그래도 돼. 메리님, 굿모닝.
1: 네. 굿모닝 저렇지.
0: 우선 히말라야 슈퍼파워.
1: 감사합니다.
0: 저도 주변에 이제 보니까 임신 준비하는 게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죠?
1: 네, 맞습니다.
0: 힘든 일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어땠어요?
1: 뭐 사실 뭐 이게 신의 영역이라는 말을 저는 체감을 못했는데, 네,
0: 맞아.
1: 이건 신의 영역이라는 걸 요즘 체감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이게 다수 N년 차가 지나가 보니까 사실 생적으로나 좀 몸적으로나 좀 많이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럴 때 사실 이제 또 남편의 역할이 클 것 같은데.
1: 네.
0: 아까 괜시리 또 미안해하고 하시는데 남편은 잘 도와주시나요?
1: 네, 좀 많이 잘 도와주는 편이에요. 그냥 알아서 이제 빨래도 막 해주고 잘 해주고 설거지는 기본으로 해주고
0: 그치.
1: 묵묵히 옆에서 좀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0: 이게 또 컨디션, 기분 이런 거 다 동반되는 거니까.
1: 네.
0: 서로 이렇게 막 눈치 안 보면서 지금.
1: 맞습니다.
0: 이 웃음에서 뭔가 많이 느껴지는데 그 쉽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도전하게 만들어주는 또 이유가 있을까요?
1: 사실 저희 아빠가 병원으로 좀 1년 투병하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거든요.
0: 네.
1: 근데 그때 이제 사실 저한테 가장 힘든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가족들이 여럿이 있으니까 서로 의지하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0: 그렇죠.
1: 이땐 둘보다는 진짜 여럿이 가족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0: 우리 강시리님도 저 결혼 5년 차에 임신 생각하자마자 바로 생겼어요. 제 기운도 팍팍 드릴게요. 우리 강시리님 철가루에 또 응원도 받아서 우리 서동요 기법을 한번 가봅시다. 아이와 함께 하고 싶은 걸 한번 외쳐볼까요? 네. 어떤 거 하고 싶어요?
1: 아이랑 같이 하고 싶은 것은 여행.
0: 저는 진짜 좀 뱉어내는 주의거든요, 메리님.
1: 네.
0: 시험 합격, 나 합격할 거야. 뱉어내고 그 다음에 어떤 막 시뮬레이션을 그리는데 그래요. 지금 뱉어내고 아이와 여행하는 그림을 딱 그리시고 오늘 우리 네. 강신혜님의 응원도 받고 저의 히말라야 슈퍼 파워 응원을 받아서. 전화 연결이 됐으니 수분 보충 음료 기본으로 드리고 스피드 게임 한 문제 마실 때마다 백상도 2만 원씩 쏴드리고 제한 시간은 30초 모르면 빨리 패스하세요.
1: 네, 감사합니다.
0: 남극의 신사 땅에서는 뒤뚱뒤뚱 걷지만 바다에서는 헤엄을 잘 치죠?
1: 펭귄.
0: 영화 퀴즈 너나 잘하세요. 이영애 씨가 열연한 영화 친절한
1: 금자씨.
0: 연상 퀴즈 까치 까마귀 7월 7일서 가면 생각나는 책은 견우와
1: 직녀.
0: 사다성어 옳고 그름을 따짐 시시
1: 비비.
0: 속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1: 팥 난다.
0: 색깔 퀴즈 파란색과 노란색을 섞으면
1: 회색?
0: 말고 파란색하고 노란색. 자 지금 보러나대 보고 있습니다. 여거 초록 베이베 초록 베이베 초록색이었어. 그래도 메리 잘해서 10만 원권 드리고요.
1: 네.
0: 여기서 철가루 퀴즈는 맞추지 마요. 이것은 선풍기와 함께 여름에 빠질 수 없는 가전제품이죠. 이제 슬금슬금 트는 곳이 많아야 되는데 틀기 전에 필터 청소는 필수입니다. 그죠? 이게 너무 또 세면 냉방병에 걸릴 수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세 글자. 나도 어제 키고 잤어. 샵 1077 짧은 문자 1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 무료. 오늘 상품은 수분 보충 음료소고요. 우리 곧 태어날 미래 아이와 사랑하는 남편을 감안해 주신다면
1: 우리 남편 옆에서 항상 묵묵하게 지켜봐주고 응원해줘서 너무 고맙고 사실 무엇보다 우리 철없디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이번에 사실 안 돼가지고 왜 진짜 안 되려나 보다 하고 엄청 낙심하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이제 철없디의 기운을 받아서 다음 주는 뭔가 조금 느낌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철없디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0: 메리님 우리 진짜 아까 강시래님 응원도 있고 될 것 같아요. 그 기운 믿으시고 남편에게 안부도 전해주시고 우리 매일 아침 만나요.
1: 감사합니다.

0: 아, 에어컨 좀 켜봐.
1: 아.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산책 즐기는 분들이 많은 요즘, 가벼운 걷기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만 숨차고 땀이 나는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을 할 정도로 국내 신체 활동 부족률은 전 세계 대비 2배 가까이 높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일상의 작은 움직임뿐 아니라 중강도 이상 신체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숨찰 정도의 움직임.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봐도 좋겠죠?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4: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3: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4: 벤치복스 바겐 포드 랜드로버.
3: Don't worry, be 하겐.
4: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3: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5: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6: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휴무로 타.
7: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6: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7: 역시 키움.
6: 키움 증권.
8: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9: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0: 케이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6월엔 물을 잘 보호하는 방법을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하는 세계 환경의 날이 있습니다. 이날 각국의 정부와 기업, 시민들은 오염된 물을 깨끗이 하고 아껴 쓰자는 실천을 함께 약속하지요. 특히 물 환경을 보호하는 좋은 본보기들을 공유하면서 물 절약에 대한 건강한 자극을 주고받는데요. 기후위기로 가뭄과 물 부족이 심각해진 요즘, 세계 환경의 날이 미래의 맑은 물을 지켜나가는 소중한 첫걸음이길 바랍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김영철의 파워 FM.
1: 철가루, 너 나 좋아 싫어? 너 아직 얘기 안 했다. 철가루, 너 나 좋으면 이제 일어나.
2: 누구 아이디어예요, 도대체?

퀴즈 타임. 오늘은 손주희님의 사연이고요. 랜덤 선물 전에 이 기분은 뭐야 어떡해. 아주 나이스 다같이 하고 계신가요? 저는 그렇다면 아주 나이스를 외치면서 랜덤 선물을 두구두구도 누가 아주 나이스 하나 뽑았을 때 오늘 뭘까요? 저 무슨 세트일까요? 쑥 인절 미세. 손주혜님 오늘처럼 없어 주인공이에요. 미국에 3주간 출장 갔다가 얼마 전에 한국으로 귀국 컴백을 했습니다. 시차 적응을 금방 할 줄 알았는데 며칠째 밤낮이 바뀌니까 미치겠어요. 미치지 않았어? 회사는 회사대로 출근해서 일해야 하는데 언제쯤 적응이 될까요?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들려주세요. 주혜님 내게 약속했던 시차는 맞지 않죠. 아 화풀도 나오고 미치겠죠. 첫날 중요한데 첫날 딱 와가지고 첫날 눈이 막 찔리더라도 참고 밤에 자야 되는데 이게 밤에 잠 안 온다고 막 스마트폰 보지 마시고 근데 나도 그런다 한 번씩 깨면. 근데 어쨌든 이거 빨리 적응을 해야 될 텐데 그 딱 리듬을 빨리 맞춰야 될 텐데 그러면 오늘처럼 저 궁금한 주제 우리 또 시차 얘기 나온 김에 지금은 적응 중 왜 새로운 곳으로 이사. 아 이사 가면 와 나 근데 이사 간 날은 진짜 기억나요. 첫날 잠 안 오잖아요. 그 설렘이라고 우리가 애둘러 얘기하지만 아니 뭐 좀 이사 가잖아 막 벽이랑 직종 변경했을 때 와 같은 컴퓨터인데도 뭐가 이렇게 파일이 다 다르고 친구 사귀는 거 저도 사실 이이지만 저도 그 어떤 패턴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쉽지가 않아요. 나는 새로운 기계 다르게 우리 어젠가 며칠 전에 얘기했지만 나는 스마트폰을 계속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그 바꿀 거 너무 많아가지고 난 아날로그가 편한데 디지털화 돼가지고 희한해요. 아무튼 철가루들이 열심히 지금 적응 중인 건 뭔지 알려주세요. 듣고 싶은 노래도 같이 보내주셔야 돼요. 문자를 보내실 분들은 샵1077 짧은 문자 1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란 무료. 첫 번째 철없음 코너에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뮤직 스타트.

아 적응 중 적응 중 6월 적응 중. 아 코나 노래다가 근데 바닷소리 그 노래 중간에 떠나고 싶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잊고 예, 현실은 우리가 일 적응 중. 자 지금은 적응 중 우리 첫글에도 뭘 적응하고 계실까요? 은신혜님이 사춘기라고 변해버린 우리 딸 3년째 적응 중이네요. 딸 조금만 살갑게 말해줘. 응? 3년째 오래 가나요? 오래 가죠. 아 그니까 막 4살 5살 6살 때 기억나지 않아요? 사진 속에 있는 엄마 엄마 막 지금은 막 무뚝뚝하죠. 속상하겠다. 빨리 빨리 끝나길. 허유리님 4년째 남편한테 적응 중이에요. 유휴 잘 안되네요. 그 어떤 게 스타일 성격. 아 근데 이게 결혼해서 살다 보면 아 이게 다 살 환경 자체가 달라가지고 치약 이런 거 갖고도 다투기도 하잖아요. 가운데서 짜지 말고 밑에서 짜 이런 것도 그죠. 이게 참 신기하죠 사람이. 2743번이 아, 친구 사이였다가 고백해서 사귀게 되고 첫 데이트 때 어색해서 적응하더라. 꽤 예 먹었어요. 지금 이제 적응했어? 아 이게 그죠 친구 때 그 편안함이 연인이 되면 아, 좀 어색할 것 같아. 뭔가 호칭도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야 얘 예, 이렇게 하다가 누구씨 자기야 재밌다. 나는 라디오 할 때 너무 재밌어. 남 사연 보면서 혼자 감정 빠져들었다가 직장인 당구 생활할 때 연기했다가 2267번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적응 중이에요. 아니, 과연 맡겨도 될지 불안했는데 웬걸요. 좁은 골목길도 슝슝 저보다 훨씬 잘해요. 갑자기 2267님 문자 보니까 나 이거 할까 싶다 그죠. 아니 나보다 잘한다는 얘기에 주차 얼마나 잘할까 난 뭐 1년 주차라 이런 거 못하니까. 난 요거 진짜 이제 딱 사람들 적응하면서 입소문 타고 하면 슬슬 할까 생각 중. 9210 육아 3년 차인데 적응 안 된다고 친정엄마한테 찡얼댔더니 엄마는 35년 차인데도 아직 적응 안 된다고 하시네요. 크크. 아직도 저희 3남매 때문에 매일이 새롭대요. 크크크. 엄마 사랑해. 우리는 엄마를 닮아가려면 어머님 아버지를 닮아가려면 멀었네요 그죠. 아 육아도 쉽지 않죠. 아 920번님 그래도 잘할 수 있어. 9057 피부관리실 오픈 한 달차 아직도 적응 중이에요. 기계도 다 제 거 화장품도 다 제 거인데 왜 자꾸 낯설죠. 왠지 다른 사람 것 같아서 막 쓰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 내 거라서 그래. 피부관리실 다른 거 오히려 막 실장님하고 그럴 때는 딱 편하게 그랬는데 이게 왜 남의 거였다가 예를 들어 딱 내 거 되면 제품도 달라 볼까요. 곧 적응할 거야. 예, 한 달 차인데 지금 뭐 육아 3년 차 지금 아까 남편 4년 차 지금 피부관리 지금 한 달 빨라. 9065 코골이 심한 남편이랑 각방 쓰다가 남편이 수술을 해서 어제부터 같은 침대를 쓰는데 불편하네요. 적응이 안 돼요. 혼자가 훨씬 편해요. 사영은 혼자가 아닌 나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9065번이 나 어떡하. 난 혼자 진짜 완전 진짜 편해가지고 어때요 코 안 골아요 근데? 궁금해서 나 입술 테이프 붙이고 자는데. 네. 아무튼 우리 문자 쭉 소개되신 분들 모두 커피 쿠폰 챙겨드리고 커피 만나게 드시고 사용은 혼자가 아닌 너 뮤직 스타트.

0: 라이브 부식 탈출 영철 쇼. 우리 모두가 무식을 탈출하는 그날 폐지대 곧담 코너죠. 매주 화요일 핫한 시사 키워드를 골라 쉽게 풀어드립니다. 알고 싶어요. SBS 보도국 정다은 기자님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정다은입니다.
0: 4018번님 다은 기자님은 철파임에 적응 완료 하셨는데 지금 작년 10월 말부터 알고 싶어를 함께 하셨죠.
1: 네. 네.
0: 적응은 적응 중 아니면 적응 완료?
1: 한 80% 적응.
0: 아직도 그건 것 같아요. 노래를 자꾸 중간에
1: 맞아 맞아. 시켜서. 그건 적응이 안
0: 적응만
1: 돼.
0: 해놓으면 노래방 간 적 있어요. 노래방 간 적이 없습니다. 아니 간 적은 있잖아요. 2년 전 노래만 나오면
1: 다 기억하시네요.
0: 노래만 나오면 뉴스 할 때 그렇게 뭐 정말 모든 정보를 다 알다가 동공이 흔들리는 걸 보고 나서 안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4028번님 선물 챙겨드리면서 자 그렇다면 일단 오늘 80% 적응하고 있는 알고 싶어요. 어떤 주제로 갈지 먼저 컷 듣고 올까요?
2: 지난 1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한도는 14.9%였습니다.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나머지는 해외 주식과 국내외 채권 등으로 채우게 한 겁니다. 하지만 8,000포인트를 넘어서는 등 국내 증시의 초강세 랠리가 이어지면서 국내 주식 평가액 비중은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2월 국내 주식 비중은 이미 한도를 훌쩍 뛰어넘는 24.9%를 기록했고 구체적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근엔 20%대 중후반까지 확대된 걸로 추정됩니다.
1: 네, 코스피가 강세를 보이면서 국민연금도 운용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높이기로 했는데요. 국민연금발 매도 폭탄은 없던 일이 됐지만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는 국내 증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지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오늘의 알고 싶어요는 국민연금입니다.
0: 자, 국민연금이 오늘 주제가 될 텐데 국민연금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비율을 늘리기로 했다는 거죠?
1: 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지난달 28일 회의를 열고요.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돈의 비율을 14.9%에서 20.8%로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대신 우리나라 대신 해외 주식과 이 국내 채권, 또 해외 채권, 또 다른 투자에 쓰는 돈의 비율은 조금씩 줄였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주식시장, 특히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엄청나게 올랐죠.
0: 네.
1: 이렇게 이 주식 가격이 오르면서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던 주식의 가치도 크게 뛰었거든요. 그래서 이 목표 비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겁니다.
0: 자, 왜 이런 결정을 한 건가요? 목표 비율을 넘기게 되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규정이 있는 건가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목표 비중을 넘기면 기계적으로 이걸 팔아야 되는 리밸런싱 규정 때문입니다.
0: 네.
1: 정해진 보유 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분은 팔아야 된다는 건데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평가액이 지난 2월 말 기준 395조 수준이었어요. 당시 근데 코스피를 보면 한 6,200선 안팎이었거든요.
0: 네.
1: 근데 이게 지금은 8,000선을
0: 그렇죠.
1: 돌파했잖아요. 그러면 이 국내 주식이 그러면 이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이 국내 주식의 평가액이 한 530조 원대까지 늘어난 걸로 와. 추산이 됩니다. 이 전체 기금 중에 국내 주식의 비중이 30% 수준에 육박한 셈인데요. 근데 이걸 기존의 이 리밸런싱 규정을 적용을 하면 이 국민연금이 보유할 수 있는 국내 주식의 최대 한도가 전체 기금의 19.9% 그러니까 한 358조 원 정도예요. 단순 계산으로만 해봐도 한 170조 원대 물량 을 시장에 팔아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주식을 팔면 국내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겠죠.
0: 그렇겠죠.
1: 그래서 이번에 이 투자 비중의 목표를 높이면서 이런 매도 폭탄이 터질 가능성을 줄인 겁니다.
0: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리면서 우려되는 건 없을까요?
1: 아무래도 이 장기적인 안정성을 둘러싼 우려가 있습니다. 국내 주식의 비중을 늘린 데 따른 변동성 리스크, 이게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는데요. 국내 주식이 흔들리면 그러니까 국민연금 전체의 수익률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0: 네.
1: 전문가들은 그래서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 손실은 결국 미래에 연금을 받는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0: 그러면 최근에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어떻습니까?
1: 올해 1분기 2분기에 네. 꽤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기금 적립급이 1526조 원을 넘어서 지난해 말보다 68조 원가량 늘었는데요. 네. 노르웨이나 네덜란드 같은 해외 주요 연기금의 수익률이 낮았던 것과 비교를 하면 꽤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국내 주식이 전체 수익률을 이끌었어요. 국내 주식은 올해 2월 발발한 미-이란 전쟁 때문에 투자 심리가 악화하면서 상승세의 일부 조정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두 자릿수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반면에 해외 주식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익률이 좀 하락했고요. 또 국내 채권은 수익률이 줄었는데 해외 채권은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수익률이 늘었습니다.
0: 자, 수익률이 높다는 건 좋은 소식이네요. 그죠?
1: 네.
0: 근데 국민연금 고갈될까 봐 불안하다 이런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았었잖아요.
1: 네, 이 고갈에 네. 대한 우려가 꽤 나왔죠. 근데 하지만 기금 규모가 늘어나면서 그 기금이 소진되는 시점도 조금씩 늦춰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기록적인 수익률 개선을 바탕으로 기금이 고갈되는 시기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한 7년 정도 늦춰질 걸로 추산했는데요. 기금 고갈 시기를 원래는 2071년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2078년으로 늦춰졌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들어서 최근까지 평가액이 한 400조 원 더 늘어난 걸 고려하면요. 네. 고갈되는 시점은 더 늦춰졌을 걸로 보입니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연평균 수익률이 6.5%까지 올라가면 고갈 시점을 2090년으로 늦출 수 있다는 전망을 내기도 했습니다.
0: 그래도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생활비가 충분히 여유로워지는 거는 아니겠죠?
1: 네, 안타깝게도 그건 아닙니다. 네. 연금을 부부가 같이 받아도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넉넉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지난해 통계를 한번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월 평균 수급액이 한 69만 5천 원 정도에 그쳤어요. 고령자는 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수령액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고요. 50세 이상 중고령층이 생각하는 부부 기준의 최소 노후생활 최소 생활비의 절반 수준인 겁니다.
0: 수령액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1: 이게 가입 기간이 길면 길수록 받는 금액도 커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결국 오래 가입할수록 노후에 받는 연금이 늘어나는데요. 고액 수급자들과 그리고 월 100만 원 미만 수급자들을 비교를 해봤더니 가입 기간이 두 배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또 이게 같은 연금이라고 하더라도 언제 받느냐에 따라서 달달이 받는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고액 수급 부부들은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연기 수급을 선택하거나 과거에 내지 못한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는 추후 납부 제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0: 네.
1: 하지만 이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은 노후소득의 어떤 기반 역할 정도를 하는 거고 퇴직연금 거기에 개인저축 같은 게 갖춰져야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하다고 조언합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무리 퀴즈 내주실까요?
1: 네, 국민연금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을 긴급 조정한 이유는 정해진 보유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을 팔아야 하는 이 규정 때문입니다. 어떤 규정일까요?
0: 자, 보기 나갑니다. 1번 리밸런싱 규정, 2번 리사이클 규정. 샵 1077, 짧은 문자 50번, 긴 문자 100원, 고일러 무료고요. 지금까지 SBS 보도국 정다운 정다운 기자님이었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화.
1: 와, 건강한 데 맛있네.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의 비빔밥.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4: 레노.
5: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4: 레노.

김영철의 파워 FM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6290번님이 일반 리밸런싱 규정. 저희 아버지도 올해 퇴직이신데 국민연금으로 월에 150만원씩 들어오시니 꽤 든든해하시네요. 라고 정답을 주셨고 박은희님, 이지연님 또 정답 맞추셨습니다. 1부 첫가래 그 정답 에어컨이었죠. 아, 구나연님 에어컨. 애들은 틀고 자고 싶다고 저는 아직 아니라고 달리는 중이에요. 아, 그쵸. 아직 좀 6월 2일 겨울 6월달에 켜야 되는구나. 9218번님 에어컨. 한 번에 안방 거실 세트로 바꾸니 부담은 되었지만 10년은 써야겠다 생각하니 든든하네요. 난 13년째 쓰고 있어. 2014년부터 썼으니까. 그렇다고요. 0654-3857님까지 모두 선곡 확인하시고 영철 본색 준비하고 있을게요. 술 얘기해요. Stay tuned, don't go anywhere.

0: 자격증 공부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 계시죠? 산업인력공단이 두들링 낙서 공부법을 제안합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노트에 선이나 기호, 도형을 그리는 건데요. 가벼운 낙서를 통해 주의력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림이 시각적 단서가 돼 기억 회상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주요 개념을 그림으로 요약하기, 중심 개념에서 가지를 뻗어가는 마인드맵 그리기, 색깔, 기호, 도형으로 정보 정리하기 등이 좋은 예죠. 자격증 공부, 이제 낙서처럼 재밌게 시작해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현진이었습니다.
1: SBS 희망 리포트, 도전하는 내일이 아름답다.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 파트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성원 에드피아.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만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4: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5: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4: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에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5: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 중견 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4: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5: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4: 게다가 기업 납입 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6: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8: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가 어려움 76%, 두피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7: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8: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9: 잘 만들었다, 몽잘.
10: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1: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10: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12: 모닝 메아이 해브 어텐션 플리즈. 아, 미치네요. 지금 아침도 시작됐고요. 지금 라디오 다 켜셔야 돼요. 아, 배틀.

0: 결코 가볍지 않은 화요일의 아침 단상. 양철 본색
1: 행세우생

조 선생은 농담을 좋아하고 대체로 낙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술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술이 금지된 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변호사가 경찰관에게 따졌습니다. 당신은 내 의뢰인이 도로 한복판에

엎드려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어떻게 술에 만취되었다고 단정할 수가 있단 말이오. 그러자 경찰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의뢰인은 도로 한복판에 엎드려 한사코 중앙선을 뜯어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단 말입니다.

열심히 열쇠 구멍을 찾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방범 대원이 물었습니다. 제가 열쇠 구멍을 대신 찾아드릴까요? 그러자 술꾼이 대답을 했습니다. 열쇠 구멍은 내가 찾을 테니 당신은 집이 흔들리지 않게 좀 붙잡아 주시오. 술이란 인간을 가장 빨리 천치로 만들어버리는 백해무익의 마약이라는 것이었다. 하루만 술을 마시지 않아도 목구멍에 가시가 돋는다는 생각하는 그런 술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존경하는 은사로부터 책 한 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책에는 술이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 극약인가가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지요. 그는 깊은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단단히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책을 읽지 않겠노라고 말입니다. 이회수 황금비늘 중에서 영철 본색 주량. 사전적 의미로는 행동이 흐트러지지 않고 숙취를 경험하지 않을 정도로 마실 수 있는 양을 뜻한다는데 거기서 스탑이 잘 안 되는 게 문제지?

아침 8시엔 롱삼시. 매일 아침 8시 아침 단상을 나눠보는 영철 본세. 오늘은 유재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소버 큐리어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취하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소버, S-O-B-E-R, 소버와 호기심을 뜻하는 큐리어스를 합성어로 만들었네요. 소버 큐리어스. 이게 이제 습관적으로 마시던 술을 줄이고 음주 없이 즐거움을 탐색하는 태도를 의미한다고 하네요. 요즘은 음주 문화가 많이 달라져서 젊은이들은 소버 큐리어스의 삶을 지향한다고 하네요. 저는 아직 오늘은 기분 좋아서 한 잔, 어제는 속상해서 한 잔 이러면서 홀짝홀짝 마시게 되네요. 이회수 작가님 책 속에 뼈 때리는 유머로 다시 음주 의지를 불태워볼까 합니다. 일단 소버 큐리어스를 우리 유재현님이 보내셨고, 황금빈의 예전에 읽으면서 이런 그죠 그때 이런 유머들이 또 있을 때 그런 시절이었어요. 책 속에 짧은 꽁트들처럼 어떤 절마다 한 구절 땅 던지고 마지막에 짧은 반전의 글들. 책을 읽겠노라고, 책을 읽지 않겠노라고 마지막에 다짐을 하네요. 결국 맞아, 예전에 이런 식으로 이제 꺾는 유머들이 많았죠. 나름 복고 유머인데 오늘 한번 전달해봤습니다. 그 제가 진짜 여러분 철가루도 이제 보시겠지만 어제 제가 술자리가 밥자리면서 이제 술자리였죠. 제가 뭐 자랑은 아닌데 술이 생각보다 센 편인 것 같아요. 제가 강호동 형이랑 신동엽 형이랑 다 이렇게 먹어봤지만 다들 형들도 영철이 진짜 술 세다. 은근히 성식이 형은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약에 라디오를 안 했더라면 저도 아마 사연 주신 우리 유재현님처럼 오늘은 뭘 축하한다고 오늘은 또 내일 라디오 방송이 없어서 한두 시까지 먹곤 했었겠죠. 근데 이 삶이 라디오로 탁 10년 동안 바뀌면서 저는 거의 2차를 안 가고 2차를 가는 날이 가끔 제가 보는 라디오 하다 보면 어제는 좀 마셨구나 날이 한 번씩 있을 거예요. 어제 마셨는데 티 하나 안 나죠? 티 나나요? 근데 유일하게 저는 2차를 거의 안 가거든요. 저를 2차를 데리고 가는 분이 있는데 그분께서 2차를 안 간다 그러면 영철아 가서 물만 마시려무나? 저뭐 물만 마시라는 조건으로 들어가는 우리 신모 동엽 선배님이 계신데 진짜 물만 마셔봤어요. 예, 재미가 없더라고요. 다들 취해가는데. 어쨌든 음주가 그렇습니다. 그죠? 예, 술 안 취하신 분들이 아마 술 취하신 분들 보면 진짜 기가 찰걸요. 그죠? 집 좀 잡아주시오 그러시고. 유재현님 덕분에 재밌었습니다. 백화점 상품권 챙겨드릴게요. 영철본색 게시판에 다양한 글. 오랜만에 읽겠다. 약간 복고 유머 이런 것도 재밌네요. 삶의 해악이 느껴지는 이런 구절도 좋으니까 언제든지 철가루도 함께 나누고픈 단상 올려주시고 이제 8시에 뉴스 시작할게요.

0: 어제 오전 11시쯤 대전에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큰 불이 발생했습니다. 두 차례 폭발음이 들렸고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다라고 하는데요. 폭발이 일어난 곳은 지상 1층 544제곱미터 규모의 건물로 로켓 추진제, 그러니까 로켓 연료 제작에 쓰이는 도구를 세척하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건물 안에 있던 7명의 노동자 중 20대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을 포함해 5명이 숨졌고 1명은 전신에 화상을, 1명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 2018년 로켓 추진체에 고체 연료를 넣던 중 폭발이 발생해 5명이 숨졌던 바 있고요. 2019년에도 화약이 폭발해 3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7년 만에 사고가 다시 발생을 했습니다. 이 방위 업종의 성격상 폭발물을 다룰 수밖에 없지만 그 2019년 사고 발생 이후 벌어진 특별 근로감독에서 법 위반 사항이 486건 적발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대처할 것을 지시했고요.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은 깊은 애도와 함께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그룹 차원의 특별 대응 TF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1: 네. 자,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도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코스피가 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요?
0: 네, 어제 코스피는 개장과 동시에 8,500선을 넘기더니 8,788.38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은 7,204조 5천억 원을 넘겨 사상 처음으로 7천조 원까지 돌파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대만에서 열린 개발자 회의에 참석해 엔비디아 파트너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네이버와 현대차 등을 언급했는데 이들 종목을 중심으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10%나 올랐는데요. 단일 기업 최초로 시가총액이 2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여기에 수출이 지난달 877억 달러로 석 달 연속 800억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반도체를 제외하고도 수출 실적이 나쁘지 않았고 올해 1조 달러 수출을 넘어서면 일본을 제치고 세계 5위의 수출 강국이 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피는 특정 종목 쏠림 현상이 여전하고요. 외국인들의 경우 매도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간격을 개인 투자자들이 메우고 있지만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불안 요소입니다. 환율도 1,500원 선을 계속 넘나들고 있어서 장기화될 경우 물가 상승에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 네, 좀 전에 뉴스에서 젠슨황 CEO 언급하셨는데 네. 한국을 방문한다고요?
0: 맞습니다. 지난해 APEC 기간에 한국을 방문해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젠슨황 엔비디아 CEO가 5일 다시 우리나라를 찾아옵니다.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서울 삼성동에서 치맥을 했던 이 젠슨황 CEO는 이번에는 구강모 LG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이혜진 네이버 의장 등과 성수동에서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만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젠슨황 CEO는 한국이 원한다면 기꺼이 GTC를 열겠다라는 말도 했는데요. GTC는 엔비디아가 매년 개최하는 대표적인 기술 행사로 인공지능과 반도체, 로보틱스 등 미래 기술 전략을 공개하는 자리라고 합니다.
1: 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중국 하얼빈에서 거대한 모래 폭풍이 발생했다고요.
0: 네, 그제 오후 이 중국 동북지방 헤이룽장성의 하얼빈에서 높이가 100m에 달하는 거대한 모래폭풍이 발생을 했습니다. 캄캄한 모래 속에서 시속 130km에 이르는 강풍이 불어닥쳤는데요. 시내에는 각종 구조물이 날아다녔고 가로수들은 뿌리채 뽑혀 쓰러졌고요. 정전이 발생해 이 놀이공원의 롤러코스터가 갑자기 멈추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치고 차량과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이 모래폭풍의 공격이 40여 분이나 이어졌습니다. 이번 재해는 이 서로 다른 기상 조건이 이례적으로 동시에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35도 이상의 무더위와 이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부딪혀 이 천둥 번개를 동반한 구름이 만들어졌고 이 구름 속의 수증기가 냉기와 결합한 데다 하필 그 순간 몽골 쪽에서 날아온 모래 그리고 하얼빈 인근의 메마른 흙먼지가 합해지면서 이 거대한 모래 폭풍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례 없는 자연재해 시민들의 공포가 이어졌는데요. 네. 그 헤이룬장성 기상당국은 앞으로도 악천후가 반복될 것으로 예보를 했습니다.
1: 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정우 선수가 한 경기에 안타 5개를 몰아쳤다고요?
0: 네,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우 선수가 한국인

0: 12시간 빠른 뉴스 8시 뉴스 지금 시각 8시 6분 50초 됐습니다. 정상근 기자님 정상 출근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첫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대전의 한 공장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고요.

0: 잉리거 최초로 한 경기에 안타 5개를 몰아치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정호 선수는 앞선 지난 두 경기에서 6안타를 몰아쳤는데요. 어제는 방망이가 더 불타올랐습니다. 이정호 선수는 1회부터 1, 3루 기회에서 중전 적시타로 선취점을 뽑았고요. 5회에는 담장을 마치는 2루타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5회에 한 번 더 찾아온 타석에서 안타를 또 추가했고요. 7회와 8회에도 안타를 쳐냈습니다. 지난 3경기에서 무려 11개의 안타를 친 것인데요. 이정호 선수는 한 달여 만에 3할 타율에 복귀를 했고 메이저리그 전체 타율 10위에 진입을 했습니다.
1: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님이었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비즈 러브러브 듣고 피트랑 영어 공부해 갈까요?

0: 영국에서 물 건너온 찐 영국인.
1: Welcome to England.
0: 피터의 진짜 영국식 영어. 철가루 강정님님이 의뢰주신 사연입니다. 남편이 퇴직 후에 자꾸만 뭔가를 하려고 해요. 조금 쉬어도 되건만.
2: 여보, 나 자격증 공부한다. 여보, 나 등산 간다. 여보, 나 영어 공부한다.
0: 몸이 느슨해지면 병난다고 매일 새로운 도전하는데 제가 옆에서 보기에는 조급한 느낌이 들어서 안쓰러워요. 피터쌤, 한국에서는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 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남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인데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 영국식 영어로도 알려주세요. 4503번님이 피터 아스날 우승 후 그 기분 얼마나 가던가요? 피터.

0: 왔어. 이거 22년 갈 것 같아요. 네.
1: 앞으로 더 22년.
0: 22년 기다렸으니까 솔직히 제 인생에 이런 감은 없었어요. 아스날은 원래 한 5년 길어도 10년마다 타이틀 우승했는데 역사를 보면 이거 진짜 제일 긴 타이틀 없는 기간이었어요. 너무
1: 얼마나 좋을까요?
0: 한이 너무 맺었어요.
1: 22년
0: 그동안.
1: 만에 기다린 게 네. 22년이 가길 바라는 네. 2048년이에요.
0: 네. 아우 저는 진짜 이 행복을 기다리니까 이만큼 행복하지. 만약에 막 5년 후에 우승했다. 전 우승이랑. 그러면 이 정도 행복은 아니에요. 그 기다린 보람이 있더라고요.
1: 그래, 좋아요. 만약에 네. 내년에는 네. 내년에는 우승 안 해도 돼요?
0: 할 것 같아요. 이제 아스널과 연패할 것 같아요.
1: 이제 쭉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상승세?
0: 그렇죠. 여러분들은 축구 그렇게 잘 모르지만 과디올라 감독은 알아요? 과디올라?
1: 올라올라 과디올라
0: 과디올라가 약간 역대급 퍼거슨 알지? 박지성 퍼거슨
1: 감독님은
0: 퍼거슨급의 감독이에요. 네, 요즘은 과디올라인데 과디올라도 약간 반 은퇴했으니까 아스널 약간 세대가 열었어요. 네, 과디올라 없으니까
1: 오케이.
0: 좋아요.
1: 또 덕분에 또 과디올라 또 알았어요. 네, 한번 네. 알게 되었네요. 네. 자 피터 그나저나 사실 만약에 이제 아스날이 뭐 우승을 못했거나 그러면 네. 오늘 주제에 맞춰서 그래 괜찮아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생각하지 이런 표현을 들은 적은 있죠.
0: 재밌어요. 진짜 넘어졌으니까 어차피 막 바닥에 있으니까 약간
1: 넘어졌을
0: 쉬어가.
1: 때 일어나지 마잖아요. 넘어졌는데 뭐 일어 넘어졌는데 거기서 계속 쉬어 이거니까.
0: 재밌어요.
1: 이게 제가 지금 김해가 이제 딱 오거든요. 뭐뭐 하는 김해 패턴이거든요.
0: 이거 여러 가지 영어 표현도 있어요.
1: 그렇죠.
0: 네네. 뭐뭐 하는 김해.
1: 우리가 하는 김해가 while you are at it. 원래는 while.
0: 좋아요.
1: You are at it.
0: 네.
1: 이게 그냥 하는 김해잖아요.
0: 그렇죠. 뭐뭐 하는 김 at it는 뭐뭐 하는 김해.
1: it을 넣으면 되죠 우리가 while you are at. 여기 이제 뭐 예를 들어 주방 가는 김에 물 좀 갖고 와 하잖아요.
0: Okay.
1: While you are going to kitchen, 네. can I get some water?
0: 그런 식으로 해도 되죠.
1: 이건데 이제 넘어진 김에 쉬어라니까 while you are falling down.
0: Falling down, falling over. 그거 넘어지는 거.
1: While you are falling down, falling over.
0: 네.
1: Just relax.
0: Just relax. Just take a rest. 이거 재밌어요. 하고 약간 직역 느낌이 나는데 그 while you are falling down 아니면 falling over 진짜 넘어지면서 쉬어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그 김에 while도 있지만
1: 피트가 주면 또 시장은 어떤 느낌이에요? 이.
0: might가 들어가요. Might.
1: You might. It might be
0: 이 표현이 있어요. 뭐뭐 하는 김에. 근데 그거 모르면 그 뒤도 핵심인데 쉬어가는 거 뭐 rest, relax도 있지만 충전하는 약간 이런 맥락.
1: Recharge.
0: 좋아요.
1: Battery recharge. 이거리 충전이니까.
0: 좋아요. 뭐 기계도 그럴 수 있지만 사람한테도 쓸 수 있죠.
1: 그 사람한테는 이거 어때요?
0: 네.
1: You might be battery recharge.
0: You might be battery recharge. 그러면 그냥 너는 뭐 충전해라. 약간 이런 느낌인데 김이 조금 어려워.
1: 와 이거 여러분 뭐 하는 김에 이거 진짜 오늘 배워봅시다. 저도 이거 네. 안 되겠네요 오늘. 그러면 네.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 Might도 들어가고 네. recharge가 포인트라고 하는데 피터가 주면 오늘의 표현은요?
0: You might as well recharge your batteries.
1: 아, 배터리도 들어가고 리차지가 들어가는데
0: 네.
1: One more time, please.
0: You might as well recharge your batteries.
1: You might as well recharge your batteries. 이렇게 네. 잠깐 느낌을 제가 직역해보니까 네. 해석해보니까 너도 배터리처럼 충전하는 게 어떠니? 약간 배터리처럼 충전하는 게 좋을걸?
0: 비슷해요. You might as well은 뭐뭐 하는 김. While you're at it랑 조금 비슷해요.
1: 이 you might가 뭐뭐 하는 김이군요.
0: 네네네.
1: 너 you might 하는 김에.
0: 네. You might as well까지 다 통으로 외워야 돼.
1: You might as well. 오케이.
0: 네, you might as well.
1: 야 그러면 진짜 하는 김에 열심히 한다 이렇게 차라리 you might as well study harder 이렇게 해도 돼요?
0: 그래요. 뭐 재수생이면 막 어차피 이번 연도 대학교 안 갈 거야. 그러면 you might as well study hard. 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1: 그렇게 you might 네. as well이 포인트긴 하네요. 오늘,
0: 네.
1: 그렇죠?
0: 뭐뭐 하는 김에. 이런
1: might.
0: 김에.
1: as well을 외우시고 오늘 와 리차지 차지 말고 차지 리차지를 외워줘. 스펠링은요?
0: 네. R-E-C-H-A-R-G-E recharge.
1: 리차지가 재충전하다 했을 네. 때 네. 쓰는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도 기억하시고 강정림님이 의뢰해 주신

0: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 오늘 뭐뭐 하는 김에가 표현도 있었습니다. 피터 어떻게 한다고요?
1: You might as well dang your batteries.
0: 자, 땡에 들어갈 단어 R-E로 시작하는 거 꼭꼭꼭 기억하시고 샵1077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피터 오늘도 즐거웠어요.
1: Have a lovely jubbly day.

0: 한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뿌릇뿌릇 순수한 15cm 새싹 보리 이노엔!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6: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SBS 파워 FM 김영철의 파워 FM 3부구요. 오늘 진영령에서 내드린 영단어 퀴즈,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라는 표현을 했죠. You might as well recharge your batteries. 오늘 정답 recharge 기억하세요. 박승중님이 recharge, recharge. 요즘 하는 일마다 꼬였었는데 마침 이 문장이 나오네요. 저도 여유를 가지고 재정비하겠습니다. Sure, sure. 6842번님 recharge. 선거하는 김에 매주 수요일마다 휴일이었으면. Very funny. 안유라님 recharge. 얼마 전에 차였어요.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연애 좀 쉬게요. 쉬어, 쉬어, 쉬어. 나도 쉬고 있으니까. 박성곤님도 리차지 보내주셨어요. 모두 집 와이어 연구소고요. 곽재 작가님과 과학 편의점으로 돌아올게요.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스마트 기기는 편리한 기계를 넘어 우리 일상의 파트너가 되어주는데요. 빠르게 변해가는 산업 현장 속에서 휴대용 가스 측정기는 안전을 완전하게 해주는 든든한 파트너가 됩니다.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되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밀폐 공간 5대 가스를 모두 감지하는지, 가스 누출 시 알람으로 빠르게 알려주는지, 다른 작업자와 통신이 가능한지, 방폭 구조로 안전하게 설계됐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휴대용 가스 측정기, 그 손에 쥐게 되는 안전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 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고릴라 SBS 생활정보.
5: 우리 몸을 튼튼하게 움직여주는 중요 엔진 중 하나가 바로 심장과 혈관이죠. 건강을 위해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쌀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요. 쌀룬과 쌀겨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은 동맥 경화를 막아주고 쌀 속 양질의 단백질은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 쌀에 함유되어 있는 천연 화합물인 페룰산의 경우 심장마비와 협심증의 원인이 되는 동맥경련을 예방해준다고 해요.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서양식보다 한식을 섭취했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줄어들어 심혈관 질환 개선에 도움을 주었다니까요. 쌀 중심의 한식으로 심혈관 건강까지 챙겨봐도 좋겠죠?
6: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김범수 보고 있나? 그럼 됐어.
1: 이 편의점에 과학 있어요?
2: 과학도 팔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1: 여기는 어디? 24시간 언제나 열려있는 과학 편의점.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0: 야, 야 이병 광재 씨, 네가 그렇게 공부를 잘한다며?
1: 아닙니다. 그냥 남들보다 조금 잘하는 정도입니다.
0: 야, 군대에서는 공부 잘하는 거 아무 소용 없어. 군대에서는 공만 잘 차면 그게 1등이야.
1: 예? 공 말씀이십니까? 무슨 공을 차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0: 야 이씨, 아이씨 눈치껏 못 알아들어. 군대에서 뭐?
1: 했지 말입니다.
0: 뭐? 돼지 오줌 뽀? 야, 이병, 야 너 몇 살인데?
1: 제가 올해로 환갑 조금 지났지 말입니다.
0: 뭐? 아니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1: 제가 공부만 하느라고 군대 조금 늦게 왔습니다.
0: 아니, 선생님.
1: 다행히 나라가 받아줘서 이번에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0: 아니 그게 저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이신지를 저 선생님.
1: 말이 안 됩니까? 세상에는 원래 말도 안 되는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주 나와서 노래하는 교수도 본 적이 없죠.
0: 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나요?
1: 그게 바로 저입니다. 지금 보여드릴게요.
0: 네? 이렇게 갑자기 노래를 한다고요?
1: 갑작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슛! 볼은 나의 친구. 볼만 있으면 난 외롭지 않네. 여러분 다 같이
0: 못 따르겠어.
1: 슛! 볼은 나의 친구. 볼만 있으면 난 외롭지 않네.
0: 김영철의 파워 FM 4부 오늘도 편의점 오픈했습니다. 과학을 매주 기다리게 하는 남자, 그래서 과학매기 숭실 사이버대 환경안전과학과 교수이자 SF 소설 쓰는 작가인 과학제시 곽재 작가님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제시입니다.
0: 이승준님이 크크크 환가 크크크. 조혜영님 연기도 잘하셔.
2: 아, 연기가 많이 는 것 같아요. 스스로 돌아볼 때
0: 늘죠. 아니,
2: 이걸 하면서 연기가 좀 는 것 같아요.
0: 연기는 함이 늘어.
2: 아, 그런 것 같아요.
0: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김석훈 씨랑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막 하는데 네. 안 받아주거나 연기력이 떨어지면 저들이 왜 이렇게 연기들을 못해. 이게 방송마다 알고 연기 들면 미쳐버려.
2: 그렇군요.
0: 아, 연기 들면 뻔뻔해지거든요.
2: 그렇군요.
0: 아니 2479번님이 네. 제식 작가님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날 때가 있나요? 늘 온화해 보이셔요. 2479번님 저도 요거는 공감. 화를 잘 안 내실 스타일 같아요.
2: 제가 예전에 네, 우리 집 애가 뭘 되게 좀 잘못을 했어요.
0: 그러니까
2: 제가 아, 왜 이렇게 잘못했냐라고 화를 조금 냈는데 애가 오히려 뻔뻔하게 막 화를 안 냈다, 막 잘못 안 했다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갑자기 너무 완전 격분을 해가지고 정말 화를 낸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근데 이제 그러고 나가지고 그러니까 애가 되게 주눅이 들었어요. 좀 불쌍해 보이더라고. 그러면서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애가 잘못한 거는 맞지만 만약에 상대방이 내가 아래로 보는 애가 아니라 높은 사람이었다면 내가 이렇게 무차별로 화를 막 낼 수가 있었을까? 그 생각이 들면서 화를 함부로 내면 안 되겠구나. 그게 상대방을 좀 무시하는 행위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0: 그렇죠, 그렇죠.
2: 그래서 화 안 내기로 그때부터 되게 많이 결심을 했어요.
0: 지금 4958님은 네? 작가님 애가 있어요?
2: 애가 있습니다. 네.
0: 결혼도 했고요. 4958님 곧 환갑이십니다. 40대 자, 과학 편의점 오늘도 또 재밌을 거예요. 매달 새로운 주제로 곽 작가님과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환갑은 내가 곧 내가 환갑. 6월에는 공공 무슨 공 제식이처럼 등공공. 뭐야 이거 노래는 안 해주고 그냥 이렇게. 너무 재밌죠. 이번 달에는 각종 공에 숨어있는 과학 이야기 만나볼 거예요. 작가님 오늘의 주제는 몽공?
2: 네, 오늘의 주제는 고려요 축구공입니다.
0: 야, 6월달 우리 노렸네요. 특수 노렸네요. 이제 곧 월드컵도 열리니까 딱 어울리는 주제네요. 작가님 축구공 하면 오각형과 육각형 모양이 이제 조합되어 있고 흰색 바탕에 이제 검은색 무늬 뭐 왜 이런 모양으로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2: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축구공 모양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모양, 그 오각형 육각형 모양이 조합되어 있는 그 흰색 바탕에 검은색 무늬 있는 그 모양 제일 먼저 떠올리죠. 축구공은 발로 차는 거니까
0: 발로 차.
2: 예, 공이 좀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죽으로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축구공은 계속 굴러다니고 튀고 하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보든지 간에 최대한 매끄러운 둥근 모양이 되는 게 유리합니다.
0: 그쵸.
2: 그래서 가죽으로 튼튼하게 만들면서 똥

0: 조그만 네모난 모양, 정사각형 모양을 조합을 해가지고 어느 쪽으로 보든지 똑같이 생긴 좀 공 비슷한 모양을 만든다라고 하면 최대한 그나마 만들 수 있는 게 이 네모 모양을 여섯 조각을 붙여가지고 주사위 모양처럼 만드는 거겠죠.
1: 그렇죠.
0: 근데 이렇게 하면 이걸 정육면체라고 하는데 이건 뭐 주사위 모양이니까 정육면체 아무래도 잘 굴러가지는 않겠죠. 그죠? 만약에 정오각형 모양을 이용을 해가지고 정오각형 모양에 똑같이 생긴 가죽 모양을 붙여서 공 모양 비슷하게 만든다면 이거는 12개의 조각을 이어붙여서 정12면체라는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면이 12개가 있으니까 이게 면이 6개인 주사위 모양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둥그스름하기는 하겠지만
1: 그렇죠.
0: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만약에 정삼각형 모양을 이용을 해가지고 정삼각형 모양처럼 생긴 똑같은 가죽을 여러 개를 붙여가지고 공 모양을 만든다라고 하면 20개의 면이 있는 모양을 만들 수 있어서 이것을 정20면체라고 합니다.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옛날 고대 그리스 시절에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있었던 시절부터 알려져 있어가지고 이런 모양을 전육면체, 정12면체, 정20면체 이런 모양을 플라톤 다면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축구공을 만들었다면 아마도 삼각형 모양의 가죽을 모아서 정20면체 모양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20세기의 수학자들은 똑같은 모양 하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을 규칙적으로 조합을 해가지고 공 모양으로 만드는 것까지도 따지고 있었거든요.
1: 와.
0: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12개의 오각형 모양하고 20개의 똑같은 육각형 모양을 조합을 해가지고 공 모양을 만들면 모든 면에서 봐도 비슷하면서도 아주 둥그런 모양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냈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각형 12개, 육각형 20개 총 32개의 가죽을 연결해서 만드는 모양이 우리가 아는 가장 기본 축구공의 모양이 된 것입니다.
1: 야, 어떻게 이렇게 진짜 동글동글하게 되는지.
0: 네.
1: 그렇다면 아까 뭐 돼지오줌법 이런 얘기도 아까 하기는 잠깐 했지만
0: 네.
1: 처음부터 그럼 그런 모양이었어요?
0: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1: 그랬을 것 같아.
0: 네, 처음에는 축구공이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이라니까 한 100년 전에는 축구공이 배구공 비슷한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바뀌면서 정착된 게 요즘 축구공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우리가 축구공 하면 가장 흔하게 떠올리는 그 모양이 자리 잡아 퍼진 걸로 많이들 이야기하는 계기가 1970년 멕시코 월드컵입니다. 바로 이때 그 익숙한 오각형 육각형이 조합된 32개의 면이 있는 그 축구공이 사용이 된 거죠. 그런데 이때 인공위성 기술이 발달하면서 처음으로 그 월드컵 경기를 인공위성으로 생방송으로 중계를 해줄 수가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용했던 그 공인구공 이름을 텔스타라고 붙였습니다.
1: 텔스타.
0: 네, 멀리까지 보여줄 수 있는 별, 인공위성 이런 어감을 살려서 붙인 이름이죠. 자,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1970년 당시에 화질이 나쁜 흑백 텔레비전으로 봐도
1: 칼라 텔레비전이니까
0: 네, 공이 굴러가는 모습이 잘 보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냥 공을 한 색깔로 만들지 않고 점을 찍어가지고 까만색 무늬를 집어넣은 거죠.
1: 어허.
0: 그렇게 해서 축구공 모양이 탄생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1978년에 구조는 텔스타하고 거의 같지만 색깔을 무늬를 칠한 거를 바꿔가지고 약간 둥글둥글한 그런 원 모양이 많이 강조되게 검은색 무늬를 넣은 탱고라는 공이 나왔습니다.
1: 탱고.
0: 예, 이 공이 1998년까지 조금씩 바뀌면서 디자인이 바뀌면서 이 공 비슷한 공이 많이 사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공 모양을 아마 1980년대나 90년대에 학교에서 축구하신 분들은 아 그래 축구공 이런 공 모양 우리 학교에 있었는데
1: 그쵸?
0: 생각나시는 분들 꽤 계실 것 같습니다.
1: 지금 이제 보는 라디오에는 올려놨는데 요즘이야 이제 컬러풀해서 뭐 파란색 블루 이런 느낌이지만 예전에 그냥 축구공 하면 원 사이즈였던 것 같아요. 그냥
0: 그렇죠.
1: 저 색깔
0: 네.
1: 원 컬러였어.
0: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가 완전히 다양한 색깔이 들어가고 알록달록한 무늬로 바뀌기 시작한 게 바로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1: 그래요.
0: 사용된 피버노바라는 공이었죠.
1: 피버노바.
0: 네. 그리고 다시 그 다음 월드컵인 2006년에 예, 그때 공 이름을 팀 가이스트라고 불렀었는데 그때 축구공의 구조도 바뀌어가지고 더 이상 육각형 오각형을 조합한 형태의 공이 월드컵에서 사용되는 게 아니라 곡선 모양을 이용한 다른 가죽들을 조합하는 형태의 모양으로 좀 복잡한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쓰는 공은 트리온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아까 그 일반적인 우리가 축구공 하면 떠올리는 거는 32개의 조각을 연결해서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나온 이 트리온다라는 공은 곡선 모양을 절묘하게 사용해가지고 공을 딱 가죽 4개만 연결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모양으로 좀 특별하게 만든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축구공 모양도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온 것입니다.
1: 축구공에도 여러분 다양한 역사가 이렇게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축구공들 누가 어디서 어떻게 만드는지

0: 궁금하잖아요. 궁금할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예, 축구공은 대부분 이제 브랜드가 크게 찍혀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포츠 브랜드가 예, 그 축구공을 설계한 곳, 디자인한 곳이 일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디자인을 받아가지고 축구공을 만드는 공장은 보통 개발도상국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전통적으로 축구공을 가장 많이 만드는 곳, 축구공의 도시라고 하면 부를 수 있는 곳이 파키스탄의 유서 깊은 도시인 시알코트라는 곳입니다. 이 시알코트에서 1년에 많을 때는 3천만 개, 4천만 개씩 축구공을 만들어내가지고 전 세계 축구공의 40%를 만든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양의 축구공을 만들어내는 도시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중국에서 워낙에 공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요즘은 중국공하고도 경쟁이 치열한 상태다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소가죽을 이용을 해가지고 축구공을 만들었는데 그럴 때는 이 32개의 조각을 일일이 손으로 한땀 한땀 바느질을 해가지고 소가죽을 붙여서 축구공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축구공 하나를 만들려면 바느질을 1600번 이상을 해가지고 소가죽을 꿰매야 된다라고 해서 되게 힘든다라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최신형 축구공 같은 경우에는 소가죽을 연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플라스틱 계통의 재질로 되어 있는 이 인조 가죽을 붙이는 방식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접착제 역할을 하는 PVA라고 하는 물질, 이거 우리가 흔히 풀이나 접착제 할 때 많이 쓰는 물질이에요. 이 PVA라는 물질을 바른 다음에 뜨거운 열을 가해가지고 약간 찜찌듯이 해서 이 축구공 조각을 인조가죽 조각을 저절로 이렇게 열에 접착돼서 붙게 만드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축구공을 만드는 것을 흔히 이제 열 접착이라는 thermal bonding 열 접착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한국 브랜드 중에도 꽤 잘 팔리고 있는 뭐 그런 유명한 브랜드들이 우리나라 브랜드들 중에도 있는 편이긴 하거든요.
2: 있어요, 있어요.
1: 예,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런 곳도 예, 공장은 우리나라에 안 있고 중국 같은데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주 일부에서는 한국에서 축구공 공장을 운영하면서 국내에서 만드는 축구공이 있기는 있다라고 하거든요. 예, 이런 국내 축구공에서는 한국의 조기 축구회라든가 여러 단체 같은 데서 기념으로 축구공 같은 거를 만들어 달라라고 하면 그 기념 하는 뭐 문구라든가 그림 같은 걸 새겨가지고 빨리 만들어주면 좋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소량이지만 축구공을 자체 생산하는 공장이 있기는 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축구공은 파키스탄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축구공 만드는 공장에도 파키스탄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모셔와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2: 와, 그렇군요. 장은희님이 축구공이 과학이 숨어 있었다니 너무 신기하네요. 아들이 오늘 재량 휴업일인데 곽작가님 설명 듣고 갑자기 축구공을 사달라고 하네요. 뜻밖의 지출. 그래도 좋은 정보 가득한 곽작가님 멋져요.
1: 아이, 감사합니다.
2: 네. 우리 권현진님이
1: 축구가 인생의 전부인 아들이 귀 쫑긋 너무 재밌게 듣고 있네요.
2: 오호,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이 주제 재밌죠. 오늘 이번 달 주제가 공공 무슨 공 채식이 처럼 둥근공을 큰 주제로 오늘은 축구공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아까 작가님 말씀하셨죠. 축구공은 보통 접착제 역할을 하는 PVA라는 물질을 바르고 뜨거운 땡을 가해서 쪄내듯이 만들어 저절로 붙게 만들고 이런 방법으로 축구공을 만드는 것을 땡 접착 방식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럼 땡에 들어갈 한 글자인데요. 힌트 당연히 있겠죠, 작가님.
1: 네, 오늘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곽재식의 뮤지컬 힌트. 오늘은 선미 선생님께서 부르시죠. 아, 정말 명곡이죠. 땡이 올라요라는 곡입니다.
2: 라이브죠?
1: 그렇습니다.
2: 라이브입니다. 네,
1: 잘 들어보시기
2: 바랍니다. 녹음 아닙니다. 네, 100% 라이브.
1: 땡이 올라요. 에오. 뜨거워진 온도 탓일까요? 땡이 올라요.
2: 자, 오늘 최고온도가 33도라고 하는데요. 땡이 얼어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정답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정답 보내신 분 중에서 몇 분 뽑아서 올인원 영양제 쏘고요. 자, 노래 아쉽지 않아요? 뭐 다 할 거 없어요?
1: 아니, 뭐 모든 걸 쏟아 부은 것 같습니다.
2: 여덟 아홉 땡 그죠? 원타임입니다. 핫 뜨거 뜨거 뜨거 핫 뜨거 뜨거 핫 야리 땡.

0: One time hot 뜨거 듣고 온 시간 8시 48분 13초 지나가고 있고요. 김영철의 파워 FM 4부 곽재 작가님과 함께하는 과학편이죠. 6월에는 공입니다. 공 축구공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요즘 축구공은 땡접착 방식으로 만들어진다고 퀴즈 들었죠. 작가님 정답은?
1: 네 정답은 열입니다.
0: 박혜진님이
1: 정답 열. 축구공이 그냥 공이지 뭐 별거 있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온통 신기한 얘기뿐이라 귀 쫑긋하고 들었어요.
0: 아마 그런 분도 되게 많았을 거예요. 축구공에 뭔 역사가 있고 과학이 숨어 있겠어.
1: 축구공 과학 아니야.
0: 오성경 씨는요?
1: 19일 뒤면 열리면 2026 북중미 월드컵 우리 붉은 전사들 부상 없이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0: 짝짝짝짝짝 이렇게 또 정답 보내주셨고요. 그럼요 이제 9일밖에 안 남았군요. 그렇죠 다 됐어. 다음 주 금요일쯤 되겠다 그죠 첫 경기. 자 그리고 우리 5548번님
1: 열이 올라야 하는데 곽쌤 노래를 들으면 흥이 올라요. 아 뭐든 오르면 된 거야. 아 이거
0: 그래. 와. 흥 끌어올려 열 끌어내려. 좋아요 548. 아. 이 향선이는요?
1: 열이요. 그런데 두 분은 진짜 축구 못하실 듯. 왜 이렇게 생각하셨지? 왜 그렇게 생각하셨지?
0: 저는 맞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요? 축구 잘해요?
1: 아 그런 편은 아닌데 어떻게
0: 뭐 이렇게 시간을 끌고 그래요 못하면서.
1: 죄송합니다.
0: 네 분께 어리는 영양제 쏘고요. 그럼 작가님 네. 우리 코너서 코너 이름 크게 외치면서 들어가 볼까요?
1: 궁금하잖아요. 궁금할 수 있잖아요.
0: 송땡땡님의 질문. 작가님 지진이 일어났을 때 오 비행기를 타고 있으면 지진을 1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영향도 없을까요?
1: 지진이 일어났을 때 땅이 흔들리는 그 폭이 한 수십 센티미터 정도만 돼도 아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많이 느낍니다. 정말로 많이 피해를 주는 그런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땅이 흔들리는 폭이 한 1m, 2m 정도 되면 그게 굉장히 큰 피해를 주는 지진이거든요. 근데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높이는 한 만 미터 정도 될 때도 많죠. 그래서 땅이 흔들리는 폭이 너무 작기 때문에 비행기에는 기본적으로는 영향을 못 미친다라는 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면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면서 지상에 있는 전자장비라든가 시설이 파괴가 되면 비행기를 운전하는 데 좀 방해가 될 수가 있겠죠. 어허. 그리고 만약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비행기가 착륙하거나 이륙하는데 땅에서 방해를 받으면 날아다니는 비행기도 간접적으로 다른 비행기들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요거 짧게 빨리 해줄 수 있어요?
1: 짧게.
0: 김민수님이 뉴스에서 항공유 관련 이야기가 나와서 생긴 궁금증. 석유에서 항공유, 휘발유, 디젤 등등 다양한 기름을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뽑아서 쓰는 건지 궁금. 그리고 우리나라가 항공유 뽑는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데 진짜?
1: 석유를 끓여가지고 어떤 게 빨리 끓어가지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제일 먼저 끓어가지고 튀어나오는 게 휘발유, 그 다음으로 끓어가지고 나오는 게 등유, 그 다음이 경유, 디젤,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중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요즘 항공유는 주로 등유를 뽑아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약품을 타서 만드는 게 항공유인데 우리나라가 항공유 뽑는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데 진짜인가요? 진짜다.
0: 진짜다.
1: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우리가 거의 1등인가요?
1: 거의 1등이라고 볼 수 있죠. 기술적으로는.
0: 아, 그래요? 네. 아주 타이밍도 좋아요. 일단 그러면 우리 또 광고 타이밍 1등이잖아요. 광고!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3: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4: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5: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6: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5: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6: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5: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9: 든든한 내일로요.
8: 네?
9: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8: 제대로 가시네요.
9: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13: 안녕하세요, 국가대표 처장 안영준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AI 시대, 사업하시며 고민이 많으시죠? 여러분의 곁에 2025년 기준 경제총주사가 함께합니다. 경제총주사는 여러분들의 응답을 모아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정책과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기초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정책과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경제총주사 참여로 내 사업의 미래를 설계하세요. 네.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의 약분이 아닙니다.
2: 안녕하세요, 복태규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9시에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가 방송됩니다.
3: 김영철의 파워 FM 4부 함께하고 있고요. 곽지 작가님과 과학 편의점 했는데 한명진님이 작가님 축구는 못하셔도 혀 드리블은 세계 최고.
4: 아, 혀흥민이라고 불러주십시오. 혀흥민. 혀흥민.
3: 잘한다 잘한다. 진짜 잘한다.
4: 혀흥민.
3: 잔디가 안 좋다고 생각하면 잔디가 좋다고 생각하면 돼. 유영아님이
4: 한국은 항공유 뽑는데 1등, 철파임은 흙 뽑는데 1등.
3: 그렇죠.
4: 기름값이 올라요.
3: 권유리님이 화요일은 유라곽, 유라곽. 유익한 라디오는 곽재씨.
4: 아, 감사합니다.
3: 유라곽이죠, 유라곽. 우리 김선정님이
4: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철파임 공개 방송 있어요. 너튜브 에라오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알려주셨습니다.
3: 네, 오늘 10시 30분 오늘 공개 방송 있으니까 에라오 한번 켜두시고요.
4: 시야 아. 나온다던데 시야.
3: 그래 맞아요.
4: 예.
3: 자, 우리 다음 주 또 만날시야. 오늘 하루
4: 오픈 업
3: 칠시 때는
4: 시에라
3: 영철이라
4: 제 시기는
3: 이제
4: 샷다운.
5: Yeah, 알쏘 좋다.
6: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쏘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5: 벌써 신난다.
6: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7: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도.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에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어플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보면서 나 좀 괜찮은데 생각하게 될 때가 있고요. 오늘의 운세에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적혀 있으면 무조건 이루어질 거라 믿으면서 발걸음에는 힘이 실리죠. 진짜인지 아닌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분 좋은 착각이 오늘 하루를 더 반짝이게 만들어주거든요. 오늘도 세상은 내 편이야. 왠지 일이 술술 잘 풀릴 것 같아. 눈 딱 감고 믿다 보면 혹시 아나요? 진짜가 될지도 모르니까요.